는 무조건 C가 90도인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조건들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이루어질 조건은 바로 뭐가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적어도 모보다는 작아야 된다.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구성 요소,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성립한 상태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요거를 머릿속으로 따져봐자.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나요? 삼각형이 된 상태에서 대소 비교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부등호 중에 알맞은 거를 써놓고 예각, 직각, 둔각 중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어라라는 문제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2cm, 2cm, 3cm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요 3cm가 어때요? 가장 긴 변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 2, 2, 4. 2, 2, 4. 더했는데 8이란 말이에요. 근데 3, 3, 9. 얘가 더 길대요. 어?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다? 아, 가장 긴게 제일 길어. 하면은 얘는 둔각 삼각형이라는 거죠. 둔각 삼각형. 근데 뭔가 이게 그림상으로 이제 예를요. 그냥 그리기에는 2cm, 2cm, 3cm. 예각 삼각형으로 그려질 것만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요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눈치껏 아, 이거는 예각 삼각형일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길이 사이의 관계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2번도 보면은 2, 5, 6. 그러면 6이 제일 기네요. 6, 6에 36. 2, 2, 4, 5, 5, 25. 둘이 더하면요. 여전히 29니까 36보다 작아요. 6의 제곱 쪽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또한 뭐가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3번. 3, 4, 5. 이거는 사실 어때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3, 4, 5. 이거 피타고라스 수. 그러면은 둘이 같겠네. 실제로 계산해도 25와 9와 16을 더한 것. 둘이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면 직각. 직각이 되는 각은 어딘데? 5cm의 대각이 되겠죠. 얘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6, 7, 5, 5, 25, 6, 6에 36 더했더니, 이번엔 얘가 6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했더니 61, 49보다 이쪽이 더 크네. 드디어. 둔각도 직각도 아닌 예각 삼각형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각 삼각형. 그래서 1, 2, 3, 4번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5, 6, 7, 8, 9, 10. 자, 6개나 연속으로 풀어야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 봅시다. 자, 2, 3, 4. 2, 2, 4, 3, 3, 9, 4, 4, 16. 4 더하기 9는 16보다 작습니다. 이쪽이 가장 크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 둔각까지만 적을게요. 둔각. 자, 6번. 3, 3, 9. 3, 3, 9. 더했을 때 5, 5, 25보다 여전히 작네. 얘 또한 둔각 삼각형 됩니다. 자, 4, 5, 6 볼까요? 4, 4, 16. 5, 5, 25. 6, 6에 36. 40. 1이죠. 그러니까 36보다 크네. 얘는 예각 삼각형. 8번. 66에 36. 88에 64. 더했을 때 10제곱인 100이 나오니까 아, 이거 직각 삼각형이네. 이거 근데 어떻게도 보자고 했더라? 얘는 6, 3의 2배. 8, 4의 2배. 10, 5의 두 배. 즉, 3, 4, 5라는 피타고라스 수가 있는데, 걔를요, 각각의 두 배씩 해준 6, 8, 10이라는 수기 때문에 얘 또한 피타고라스 수가 되더라. 따라서 직각삼각형 이룬다. 요렇게도 볼수 있겠죠. 또, 8, 8, 13. 8, 8.

4에 64, 88에 64, 13의 제곱 169. 64두개 더하면 128이거든요. 근데 169보단 안 되죠. 따라서 얘 또한 둔갑. 자, 85, 17. 8, 8에 64. 15제곱 225. 둘이 더했을 때 17의 제곱, 289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17cm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건데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 열심히 외웠던 피타고라스 수가 되는 거죠. 8, 15, 17. 자,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어떤 삼각형이 둔각이냐, 어떤 삼각형이 직각이냐, 예각이냐, 요 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각의 예시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엔 가장 긴변 제곱과 나머지 짧은 변두변 길이 제곱의 합, 얘네를 비교했을 때긴 쪽이 더 커요. 그럼 둔각. 같아요. 직각. 긴 쪽이 더 작아요. 그럼 예각.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6x, 6, 10일 때 x 값이 될수 없는 것. 자, 하나씩 다 넣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요. 조금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둔각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만드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이죠. 6, 8, 10은 3, 4, 5의 두 배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러면 아, 얘는 둔각삼각형이 될순 없겠구나. 정답은 3번일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실제로 봐볼까요? 나머지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뭐 하나하나 봐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 일단 x가 6보다 작은 건 없어요. 작은 건 없고 이걸 이제 빠르게 풀기 위해서 10이 가장 길 때와 x가 가장 길 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10이 가장 길 때는 x제곱과 66에 36을 더했을 때, x제곱과 66에 36 더했을 때 10의 제곱 100과 비교해서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은 64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제곱해서 64보다 작으려면 8보단 작아야 되니까, 아, x가 일단 8보단 작아야겠다. 그러면은 6이든 7이든 둘다 되겠다. 오케이. 1번 되고 2번 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번에 x가 가장 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66에 36과 10의 제곱 100을 더했을 때 그게 x제곱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얘가, 즉, x제곱이 136보다 커야 되는데요. 136이란 수를 잘 보면 11의 제곱, 얘 11의 제곱이 121 있고요. 12의 제곱이 144니까 자연수 x에 대해서는 136을 넘어가려면 1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1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12, 13, 얘네 둘도 되네. 그럼 뭐만 안 된다? 3번. x는 8만 되지 않더라.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고요. 만약에 1, 2번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아, 이게 직각 만드는 게 3번이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6번. 9, 13, 18.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우리는 9, 9, 81. 13의 제곱 169. 18의 제곱 324를 가지고 둘이 더한 값. 즉, 250이죠. 요 둘이 더한 값과 324를 비교했는데, 324 쪽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 뭐지?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가장 긴 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긴 변. 둔각을 쫙 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의 대각인 바로 각 B가 둔각이 된다라는 거니까, 각 B가 90도보다 큰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즉, 가장 긴 변을 보고 얘가 둔각이 된다 한다면 그 대각이 둔각이라는 거죠. 가장 긴 변을 머릿속으로 꼭 체크를 하기 바랄게요. 자, 4번.
ABC에서 각 A, 각 B, 각 C 대변의 길이를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근데요, 여기 C가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둔각삼각형이 된다면 각 C가 제일 벌어질 거고, 또 직각삼각형이 된다면 각 C가 90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해놓고 1번부터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는데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보다 이쪽이 더 커요. 가장 긴 변이 짧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은 둔각이 아니라 어떤 삼각형? 예각삼각형이 되죠. 1번부터 틀렸네요. 얘가 9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1번이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는데 C제곱이 된대요. 아, 그럼 얘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죠. 각 C는 90도, 직각삼각형 맞습니다. 3번, 각 C가 90도보다 크다면, 즉 둔각이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가장 긴 변 C제곱이 더 커야겠죠. 따라서 3번도 맞고요. 4번, 5번도 맞는 얘기겠죠.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더 크다. 1번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대신에 4번은 ABC는 얘가 삼각형이다, 맞는 말을 한 거고요. 1번은 둔각이라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5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으면, 지금 이거 둔각 삼각형이죠. 뭐가? 각 C가 90도보다 커지는 둔각삼각형이니까 각 C가 90도보다 커졌는데 180도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두각 크기의 합이 정확하게 190도보단 작아야겠죠. 따라서 5번 또한 맞는 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 세변 길이가 각각 4cm, a cm, 7cm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예각삼각형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제곱해서 나머지 가장 긴 거 제곱해서 그 둘을 비교했을 때 합쪽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건 뭐다? A가 가장 긴게 맞냐?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7이 가장 길 때, 즉 4제곱 플러스 A제곱보다 7제곱 이쪽이 더 커지는 예각삼각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제곱이 가장 길어서 4제곱 플러스 7제곱이 A제곱보다 큰 이런 두 번째의 경우도 있겠죠. 그럼 1번과 2번에서 우리는 자연수 A를 찾아주면 되는데, 1번 4, 4, 16, 즉 A제곱의 값은 7, 7에 49에서 4, 4, 16을 뺀 거니까 A제곱의 값은 33보다 커요. 제곱해서 33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 6 있고 7 있고 그 다음에 8부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7이 가장 큰 거라고 했으니까 A가 커봤자 7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1번의 전제 조건은 A는 7 이하입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33보다 커지는 건 6, 7부터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8 제외하면요, A가 될 수 있는 건 6과 7이 있다. 이렇게 두 개 찾아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4, 7, A. A는 가장 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4, 4, 16, 7, 7에 49가 보다 A제곱이 작아야 되고, 즉 A제곱이라는 값이 65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제곱해서 65, 그럼 8, 8에 64가 최도인 거죠. 그러면은 8, 그 다음 7, 그 다음 6 쭉쭉쭉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도 A가 가장 크려면요, 적어도 7보다는 커야 된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7보다는 큰 케이스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안 되고 8만 됩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1번에서 6, 7, 2번에서 8을 들어온다면 최종적으로 몇 개다? 정답은 3개입니다 라는 거죠. 3개. 자, 이렇게 보자면 A의 개수도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 서술형 풀어볼게요. 자, 정사각형 쭉쭉쭉 그렸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를 반원으로 치환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들끼리 주어져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삼각형 ABC의 넓이, 다시 이야기하면요, AC, BC, AB의 길이를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0, 그 다음 여기가 36이에요.

있고요. 좀 빨랐지만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해보세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 그 내용을 알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새로운 챕터로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짜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그치, 24번째 시간입니다. 유닛으로는 6, 계속해서 우리 이거 하고 있죠. 어떤 파트? 예, Society, Politics and Law에 관련된. 오늘은 뭐에 관련된 걸까? Law에 관련된 겁니다. 법은 왜 필요하지? 그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Crime and Law에 관련된 소제목 오늘 Day 24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 첫 번째 단어 Law라는 단어예요. 알고 있는 단어? 그치, 법, 법률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Lawful, F-E-L을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됩니다. 법적인이 뭘까요? 합법적인, 법에 맞는, 법에 적절한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lawyer라는 단어, 사람을 나타내죠.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break the law라고 하면 뭐야? 법을 깨다, 그치, 법을 어기다 가 되겠고요. according to the law라고 하면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뭐뭐에 따르면 이라는 전치사 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구의 형태, 명사 구의 형태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ccording to the law라고 하면 법에 따르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egal, legal이라고 하면은요, 얘는 L-E-G 이렇게 앞으로 시작하는 요 접도를 시작하는 단어는 법에 관련된, law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legislate라는 동사 배웠었죠. 법을 제정하다 라는 의미로 배웠었습니다. legal이라는 단어도 법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얘는 합법적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lawfu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가 봐. 그래서 여기 지금 딱 정리가 되어 있네. lawful 유의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법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가 illegal이라고 해서 IL을 붙이게 됩니다. legal이라는 단어에다 IL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egally,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고요. legalize, 합법화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gal action, 우리 전 시간에 이 action이 들어가게 되면 행동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특히 take action, take라는 동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해서 조치라는 의미가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legal action이라고 하면 법적 조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The lawyer, 그 변호사는요, explain the legal process to me. 저에게 legal process, 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legal process, 법적인 절차. 왠지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표현 이렇게 묶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입니다. legal의 반대인 illegal, 불법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IL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어에서 law라는 단어, 그리고 형용사 형태로 lawful, 합법적인이란 단어 배웠었죠. 그러면 이게 합법적인이 아니라 불법적인이란 illegal과 비슷한 의미는 o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unlawful을 만들어주는구나. 자, 반대에 legal, 우리가 방금 전에 반의어로 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illegally, 아까 legally가 legal의 부사 형태였으니까 illegally라고 하면 illegal의 부사 형태, 불법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고 it is illegal, 뭐뭐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it to 형식상의 가조, it 내용상의 투부정사,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게 불법이야? Drive through a red light. 빨간 신호를 통과해서 운전하는 것. 즉, 빨간 신호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 신호 위반이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 내용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regulate. regulate라는 동사,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규제하다, 통제하다 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regulate, 규제하다, 통제하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control, 얘도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regulation, 많이 쓰이는 명사 형태입니다. 규정이나 규제, regulatory, 규제라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접미사 뭘 썼는지, 형용사의 접미사 뭘 썼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needs to regulate,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Teenagers' use of social media. 10대들의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10대들의 이 소셜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건 10대들을 사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regulate라는 동사가 규제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쓰입니다. regulation이라는 명사 형태 특히 좀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주세요. 자, 다음 단어 다섯 번째. violate. violate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위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반한다라는 건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걸 어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특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무언가를 침해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위반하다, 침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라는 우리 아까 break the law라고 했을 때 법을 깨다, 즉 법을 위반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break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에서는 위반한다라는 의미로 유의어로 지금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violation, 명사 형태로는 위반. 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었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break the law라고 했던 것처럼 violate the law라고 하시면 역시 법을 위반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The actress, 그 여배우는요, said, 말했어요. The photographers, 그 사진 기자들이요. 사진 기자들이 violate her privacy. privacy라는 표현이 뭐죠?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말했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iolate one's privacy라고 하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위반하다라는 뜻도 되고 어떤 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깨는 위반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침해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 같이 챙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offend라는 단어예요. 얘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기분 상하게 할 의미는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겠죠. 그래서 그럴 때쓸수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offend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기분을 상하게 하다. 근데 얘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가 지금 소제목이 crime and law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깨고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ffend라는 동사가 많이 흔하게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insult라는 명사 형태는요. insult or insult 명사나 동사 둘다 쓰이고요. 강세가 좀 다르게 옵니다. 명전동으로 명사일 경우는 앞에가 와요.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insult라는 동사랑 비슷한 기분을 상하게 하다는 의미와 비슷해지려면 insult라는 동사는 사실은 모욕하다라는 뜻이야. 너는 나를 모욕했어.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랑 지금 비슷하게 같이 놓아져 있습니다. 반대는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해주는 게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please라는 동사도 역시 반대말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offense라는 se를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범죄, 불쾌함이라는 뜻이고요. offensive, 이 형용사 형태 참 많이 나오죠. 모욕적인, 공격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예문 보시면, The man's joke, 그 남자의 농담은요, offended many people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ffend라는 동사, 기분을 상하게 하다.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법과 관련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의미까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criminal. criminal이란 단어인데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표시를 했잖아. 그지? 네. 원래는 crime이라는 명사를 먼저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rime이라는 명사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criminal이라고, 뒤에 다른 표현들을 이제 붙인 건데요. 얘는 범죄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범죄자라고 해서 criminal이란 A를 붙이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형용사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고 특히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는 뜻이고요. criminal record라고 하면 그래서 범죄 기록, 전과 기록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detectives. detective가 형사들이죠. 그죠? 네, 형사들. 형사들은요. work for months. 몇달 동안, 4 months니까 몇달 동안 일했습니다. to identify the criminals behind the robbery. robbery라는 단어가 강도 사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인 거죠. 강도 사건의 이면에, 그 뒤에 이 범죄자들을 확인하는

확인하기 위해서 몇달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셔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예, 수사를 했습니다. 과거형 시제네요. 그죠? 수사를 했습니다. 이때 identify the criminal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criminal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니까 criminals, 범죄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범죄자들을 확인한다. identify가 확인한다는 의미죠. 맥락상으로 봤을 때 범죄자를 단순히 확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까요? 범죄를 찾아내고 밝혀낸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맥락상으로 좀 그 원래 이 identify의 식별하다 혹은 확인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은 연장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밝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여덟 번째로 하나 가볼게요. murder라는 단어입니다. 살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urderer, er을 붙이게 되면 살인범이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살인이라는 murder라는 명사도 되지만 murder라고 하면 동사 형태로 살인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kill, 죽이다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구나. commit murder, commit라는 동사가 저지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다라고 할 때 commit murder 이렇게 한다. be charged with 라고 하면 특히 여기 뒤에 murder를 붙여서요. 뭐뭐의 혐의로 기소되다 라는 표현이 be charged with 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이제 범죄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urder를 써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rob. 우리 방금 전에 robbery라는 단어 배웠었죠. 그죠? 강도질, 강도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강도질을 하다, 털다 라는 뜻이 되겠고 steal, 얘도 훔치다, 도난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robber라고 하면 중간에 b를 하나 더 붙입니다. 단몸 단자음이기 때문에 b를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ery를 붙여서 또 다른 강도질이라는 강도라는 명사의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robber라고 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강도범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rob a of b. 특이하게 of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하면 뭐뭐로 붙어 빼앗다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전치사를 쓸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from을 쓰지 않고 of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Rob A of B는 되게 유명한 수거입니다. 같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단어입니다. incident라는 단어예요. incident는 얘는 어떤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라고 연상하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이나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event라는 단어 아니면 accident라는 단어도 역시 사건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incident, event, accident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cident와 accident은 좀 달라요. incident의 그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일, 사건이라는 의미, 비슷한 의미로 그냥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Security incident, 보안 사고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the shooting incident, the shooting이니까 총을 쏘는 거죠. 총격 사건은요, was recorded, 기록이 되었습니다. 녹화가 되었어요. 어디에? On camera. 카메라상에 녹화가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cident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victim. 11번째 단어입니다. victim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얘는 희생이에요. 희생된 사람, 즉 피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생된 사람, 희생자, 즉 피해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victimize라고 하면 희생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all victim to, 어디어디에 희생양이 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의 희생양이 되다, 뭐뭐의 희생이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victim, 그 피해자는요, became the a target, 뭐가 되었어요? 타겟이 되었어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었어요. 왜? Because he was alone at night. 그가 밤에 혼자였기 때문에 아, 쟤를 공격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표적이 되었다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victim이란 단어, 피해자, 희생양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 다음 12번째, witness라는 단어고요. witness는 얘는 목격자라는 명사의 의미로 일단은 많이 쓰입니다.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목격자는 어떤 사건이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특히 어떤 범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격자 혹은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이자 동사입니다. witness a crim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범죄 현장을 목격하다, 범죄를 목격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 문장이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He was a witness. 그는 목격자였습니다. To the crime. 그 범죄의 목격자였고 and reported it. 그 범죄를 보고했어요. 신고했습니다. To the police. 누구한테?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범죄 현장이구나. 여기 범죄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witness라는 단어. 얘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명사도 있고 목격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는 두

그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13번째 단어 갑니다. evidence, evidence. 바깥쪽으로 나온 거야. 즉, 어디에 숨겨 숨어져 있다가, 이거 보니까 이런 사건이네 라고 알려주는, 바로 볼 거야. 그치, 증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 단어는 proof라는 단어가 있겠죠? 자, evidence의 형용사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evident. 그럼 증거의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증거라는 건그 사건의 어떤 실마리, 얘가 이렇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evident라고 하면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lear evidence, 명백한 증거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 자, 여기 strong evidence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강력한 증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보겠습니다. The lawyer, 그 변호사는요, showed strong evidence in court. 그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왜? To support the claim. 그 증거를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The claim이라는 건 주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를 이거 보세요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단어 가볼게요. identify, identify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ident가 들어가면 iden 까지가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same, 동일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identify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식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밝혀내다라는 의미도 맥락상으로 가질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원 등을 확인하다, 식별하다, 밝혀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동사입니다.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신원 확인. 그래서 여러분들 왜 ID 카드, ID 카드 이렇게 얘기할 때그 ID가 Identification Card의 줄임 표현이에요. 신원 확인 카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Identity 이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 그 정체성을 ident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Identify A as B라고 했을 때 as라는 전치사를 써서 A를 B로 식별하다, A를 B라고 확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다. 예문 보시면 The police identified the thief. 경찰이 그 도둑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요? By his fingerprint. Finger, 손에 있는 프린트래요. 그치,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그 도둑을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dentify,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식별하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확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Arrest라는 단어예요. 체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거. 석방하다라는 단어가 release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release는 일단 뭔가 가지고 있거나 잡았다가 놓아주는 걸 전부 다 푸는 걸, release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도 release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BTS가 새로운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release라는 동사. 새로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개봉했습니다라는 동사도 이제 release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잡았다가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석방하다라는 의미로 arrest라는 단어랑 반의어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rrest a suspect. suspect가 용의자입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의자를 체포하다. under arrest라고 하면 체포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under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뭐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der development 개발 중인. under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 중인, 수사 중인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under arrest라고 얘기했으니까 체포 중인, 체포된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olice, 그 경찰은요, have arrested several suspects. 여러 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rrest라는 단어, 체포하다라는 동사인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ccuse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법적인 용어로 쓰이면 이제 우리가 고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소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accuse A of B라고 하면 이때도 of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A를 B로 고발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구문이에요. 자, 그다음 accusation, accusation이라고 하면 고발이라는 명사, accuser라고 하면 고발자, 고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the news company, 그 뉴스 회사는요, was accused of 뭐뭐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자, accuse A of B에서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어인 A가 주어로 나간 형태예요. 그러면서 수동태가 be accused가 된 거죠. 그래서 of라는 전치사가 뒤에 남아 있으니까 같이 붙인 겁니다. 뭘로 고소가 되었어요? 고발되었어요? Spreading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

갑질 정보를 퍼뜨린 그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ccuse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rial이라는 단어요. 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니면 시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test or pilot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유의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pilot은 우리가 조종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왜 pilot program이라고 하면 한번 견본으로 하는 그런 그 시범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pilot이라는 단어가 왜 뜬금없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trial, test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etrial이라고 하면 다시 재판하는 재심사, 재심판, 그러니까 재심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Be on trial이라고 하면 재판 중인, 재판 중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Everyone has a right.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갖고 있죠? 뭐할 권리? To a fair trial. 공정한 심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jury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정식 이 재판에서는 요 배심원제가 아니죠. 그죠? 예, 배심원단이 있는 이제 그걸 채택한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그죠? jury가 그 재판에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로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배심원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jury라고 발음이 되고요. juror라고 하면 그 배심원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제 juro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ry, juror 이렇게 한번 눈에 담아 두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client가 고객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의뢰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지금 소제목상으로는 어떤 그 이걸 이렇게 제가 억울하니까 이런 재판에 하고 싶은데 이걸 같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뢰인의 의미를 좀더더 강하게 살린 건데 고객이라는 뜻, 의뢰인이라는 의미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 the lawyer 그 변호사는 spoke on behalf of his client. spoke 말했어요. On behalf of라는 표현이요. 무언가를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대상을 대신해서, 대변해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의뢰인을 대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On behalf of라는 표현은 좀 많이 쓰이는 관용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 무언가를 대신해서, 대변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구예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defense라는 단어입니다. 20번째 단어죠. 자, defend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offend라는 동사를 봤어요. offend는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defend라는 동사는 방어하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하다라는 기본 의미인데 법 쪽에서는 나를 방어하는 게 뭐겠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라고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efend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는 변호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방어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defensive라는 형용사가 방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efense라는 명사가 그래서 방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이 파트의 이 지금 우리가 소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나 변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방어라는 의미의 단어의 반대 의미는 attack. 공격이란 공격하다. attack은 공격이나 공격하다. 명사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사의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명사 의미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attack이라는 동사이자 명사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in defense of라고 하면 뭔가를 변호하여라고 해석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 21번째 단어입니다. dismiss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어떤 그 영어 영화였는데 영어로 된 영화였는데 이 군대에서 군사들이 쫙 있는데 이제 통솔하는 그총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많은 군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dismis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dismiss라고 하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해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묶어 있었던 혹은 같이 있었던 존재들을 이렇게 와해시키거나 해산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해요. dismiss라는 단어는 해산시키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와해시킨대요. 그 직장과 떨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얘는 해고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각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뭔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걸 잘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고한다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fire라는 동사도 같이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각하다라고 할 때는 아닌데 라고 그만 이렇게 하는 reject이라는 단어 원래 얘가 거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자, dismissal A를 붙여서 명사 형태에 만들고요. dismiss a case라고 하면 case가 재판에서는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dismiss한다. 기각한다라는 의미니까 사건을 기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awsuit, 소송이죠. 그 소송은요, was dismissed, 기각되었습니다. Due to lack of evidence, 증거의 부족 때문에 증거의 부족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째입니다. Innocent, innocent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여러분 정말 죄가 없는 순진무구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의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nnocent라는 단어는 특히나 정말 되게 순박하거나 어린 아이들 이렇게 죄가 없는 이런 의미로 쓰일 때 innocent라는 정말 그냥 선생님은 이미지가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순백의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innocent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다 이렇게 먼저 넣어놓으시고 출발하셔도 좋겠습니다. 무죄의 순수한이라는 뜻이고요. 죄가 있는이라는 의미의 반대가 되겠죠. 죄가 있는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guilt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유죄의라는 뜻이고요. 순수한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는 naive라는 단어나 pur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naive라는 단어도 예를 순수한 순진무관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pur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얘는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무죄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사 형태 innocence 한번 ce로 끝났구나 t 대신에 ce를 붙였구나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문 보시면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you are innocent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언제까지는 무죄예요? Until you are proven guilty. 여러분들이 유죄인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이걸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입증될 때까지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되어야만 당신은 유죄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convict or convict. 전형적인 명전동의의 단어입니다. 예, 역시 같은 의미인데 명사와 형용사 품사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convict라고 하면 그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죄수, 전과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convict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수나 전과자는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죄수라는 의미의 prisoner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onviction이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의 명사 형태니까 유죄 판결이 되겠고요. convict A of B, A에게 B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ving convicted,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되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He was sent to prison, 그는 감옥으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지금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Punish, punish.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단어죠. 얘는 벌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discipline이라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배웠습니다. 그저 징계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바로 징계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반대는 그럼 뭘까? forgive라는 동사가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punishment, ment를 붙이게 되면 명사로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punish A for B. B에 대해서라고 할 때 for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student, 그 학생은요, was punished, 처벌이 되었어요. 왜? For, 얘도 지금 punish A for B에서 A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넣은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은요, 처벌되었어요. 뭐에 대해? 뭐에 대해? 뭐 때문에? For breaking the rules, 규칙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unish라는 동사, for라는 전치사랑 보통 같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fine, fine. 이제 여러분들 fine라는 단어가 뭐 중학교 정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좋은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fine라는 단어가 좋은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가지 의미 정도 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좀 쓰입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정도에는 이제 얘가 fine이라는 단어가 벌금이라는 의미로 나오죠. 벌금. 그죠? 그리고 여기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여기서 형용사의 의미로 얘가 아주 미세한 고운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fine powder라고 하면 아주 고운 가루. Fine dust.

Dust가 먼지잖아요. 그러면 고운 먼지가 뭘까요? 맞아요. 미세먼지를 fine du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fine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벌금의 반대에 보상이란 단어가 reward라는 단어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얘기예요. Pay a fine, 벌금을 내다라는 뜻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I have to pay a fine. 이렇게 바로 쓰였네요. 그죠? 저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For illegal parking. Illegal? 불법적인 이란 뜻이었죠? 불법에 주차대에서 불법 주차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해서 저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째입니다. sentence. sentence. 일단 우리가 이제 많은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 sentence라는 단어가 문장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일단 명사의 의미 우리한테 좀 친숙한 건 문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얘가 이제 법 쪽에서는 형벌 쪽에서는 형벌이나 선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떠어떤 형을 선고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아까 유죄 판결을 하다라고 할때 convict라는 단어 썼었잖아요. 그죠? 예, sentence라는 단어도 형을 선고하다라는 뜻이래요. sentence A to B. A에게서 B에 대해, 즉 A에게 B를 선고하다. B라는 형을 선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ife sentence라고 하면 평생 이제 남아있는 생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종신형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예문 보시면 the defendant 그 피고인은요 receive a life sentence 뭘 받았어요? 네,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fe sentence라는 표현 그대로 한번 이용한 거여서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jail이라는 단어 교도소라는 뜻이죠. 우리가 감옥이라는 표현이 pris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go to jail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she asked. 그녀는 물어봤어요. Whether she was still in jail.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는지, 교도소에 있는지, 즉 수감 중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자, 그 다음 28번째. prison. 방금 전에 봤었죠? 그죠? jail이란 단어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jail이란 단어 유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prisoner라고 하면 예, 죄수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serve time in prison. 이 serve라는 동사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할때 그때 serve라는 동사 제공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serve라는 동사가 어떤 의무나 아니면 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책무 따위를 다 이행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serve the military라고 하면 군복무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형을 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erve time, 시간을 보내요. 예, 시간을 보내서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In prison, 어디에서? 감옥에서요. 그러니까 교도소, 감옥에서.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라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son sentence. 아까 sentence가 어떻던 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prison sentence 하면 징역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29번째 단어는요. sue. 굉장히 간결한 단어입니다. 얘는 고소하다라는 의미,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이거 lawsuit이라는 단어 예문에서 봤었죠. 소송이란 뜻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다라고 할때 얘는 file a lawsuit이라고 file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게좀 특징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 actor, 그 배우는요, sue, 고소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 newspaper, 그 신문사를 고소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for라는 전치사 계속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으로 쓰이죠.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신문사를 고소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ue라는 동사인 거. 그래서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동사 챙겨두시면서 마지막 30번째 단어 갑니다. commit a crime. commit a crime. 자, commit라는 동사 저지르다,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표현이 commit a crime.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 자, who would commit a crime? 누가 범죄를 저지를까? In the middle of the day. 이 대낮에, 하루 중에 정말 가운데니까, 이 벌건 대낮에 누가 범죄를 저지르겠어?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mit a crime. commit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거, 같이 짝꿍으로 어울리는 동사 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실전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일리 프랙티스로 우리 실전 문제로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파트 맥락상으로 두개 중에 더 적절한 단어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봤더니 doing something against the law. 자, 법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법에 반해서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 이런 생각 들수 있지. legal, 합법적인, 그리고 illegal, 불법적인, 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a person who saw the crime, 범죄를 본 사람이 뭐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지? 목격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is a victim. victim은 피해자인데, 그러면 witness는 어때? 괜찮지. 자, 증인, 목격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oney you must pay.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돈이래요. As a punishment. 처벌로 내야 되는 돈. 잘못했지, 너? 자, 뭐네? 벌금 내. 그죠? 벌금이란 단어 어딨지? 그렇지. 여기 앞에 fine 이란 단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가볼까요? 두 단어의 관계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지? regulate라는 동사. 그렇지. 통제하다, 규제하다. control은? 맞아.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돼. 그러니까 유의어가 되겠죠? steal. 훔치다. 그러면 얘랑 비슷한 거뭐 있더라? 그렇지. 짧은 단어 rob. rob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uilty. 그치. 유죄라는 뜻이야. innocent는? 맞아. 얘는 죄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겠구나. release라는 단어가 잡았다가 놔주는. 그치. 얘는 풀어주는 겁니다. 석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야? 석방하는 게 아니라 잡는 거, 체포하다라는 단어가 arrest라는 단어죠. arres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egal, 합법적인, lawful, 합법적인, 비슷한 의미네. proof, 증거, 또 증거라는 의미의 단어. 그치, e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evidence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돼요. C파트, 우리 영작 파트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거 제외하고, 색 표시로 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거에 집중하는 거야. 자,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자, 뭐뭘 당했다라는 표현이니까 지금 수동의 형태로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be, PP 형태가 뒤에 나와줘야 합니다. 과거분사 형태 쭉 보니까, 그렇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뭐로 고발하다라는 표현이 accuse A of B 였습니다. 그죠? 자, 근데 수동태가 되니까, was accused 그 다음에 of를 써주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 많이 쓰여요. 꼭 알아두세요라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commit a crime이라는 표현이었죠. commit라는 동사가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가 뒤에 와줍니다. 그래서 commit a crime, committing a crime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보시면 he was accused of 그는 고발당했어요. Committing a crime,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당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죠? 3번도 같은 원리로 한번 해볼게요. 경찰은 용의자를 지하실에 체포했다. 경찰은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포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하실에서라는 in the basement라는 표현이 이미 있어. 누구를? 그치, 용의자를 이라는 arrest의 목적어를 뒤에 놔주시면 되겠고요. 명사 앞에 보통 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the suspect라는 용의자. arrest를 첫 번째, the를 두 번째, 그리고 suspect를 세 번째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동사, 명사, 이렇게 명사로 목적어를 만들 수 있죠. The police arrested the suspect in the basement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성분들을 어떻게 배열할지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인 뒤에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까지 여러분들 완성해 주시면 완벽하게 잘 완성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 끝이 아니지. 선생님이 준비한 리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뷰까지 완성해 주시면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재미나게 공부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별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거니 겁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이 69강이고요. 그래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만 열공하시게 되면 드디어 완강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26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26번, 27번은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원래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자, 뭐뭐 하기 전에 before란 단어가 보이고요. 표현 먼저 잡아줘야 돼요. go to sleep은 기본적으로 잠들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들기 전에 나는 이를 닦는다. 그 얘기는 자기 전에 이를 닦는다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I go to sleep 나와주고요. 빈칸 다음에 I brush my teeth. 정답은? 그렇죠. 잠들기 전에 이를 닦는다란 얘기는 이를 닦은 후에 잠이 든다. 잠자리 든다란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after,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27번. It was very hot. 날씨가 매우 더웠다. 자, 소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죠. 날씨가 매우 더웠고요. 우리 표현 turn on이 뭐뭐를 켜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turned가 된 겁니다. 자, 날씨가 매우 더웠고 그래서 우리가 켰다. 뭐를? 에어컨을. The air conditioner.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요. 아, 그래요. 날씨가 매우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켰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주어 동사 앞에 우리 because가 바로 27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28번부터 30번까지는 과로의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28번, Tiffany took many pictures. 자,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and 다음에 우리 자연스러운 동사 형태는 역시 과거형으로 showed. 바로 우리 교재가 원했던 정답이 되겠고요. Tiffany가 많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 그것들을 그녀의 가족에게 보여줬다. 됐나요? 우리 showed. 이 동사의 과거형이 바로 28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뭐가 보이나요? 바로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눈에 들어오고요. 자, 지금 보니까 내일을 얘기해 줍니다. 미래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에 나오는 동사 형태는 그렇죠. 바로 현재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루카스가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빈칸의 정답 gets up 이런 식으로 get에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문제 비슷한 유형이 있었는데요. 똑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뭐예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 줄 때 if가 이끌어주는 주어 동사 이 동사가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will이 나와주면 안 되고요. 동사를 뭘로? 현재형으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법적인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 절이 연결되잖아. 여기는 미래 의미일 때 당연히 will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내용을 보게 되면 만약에 루카스가 gets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난다면 I will plant. plant가 여러분들 심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활용되고 있고요. 심을 것이다. 뭐를? A pine tree. 소나무를 얘기하죠. With him. 그와 함께. 됐죠 여러분들? 빈칸에 우리 gets up. 바로 정답으로 확인이 되고요. if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if가 이끌어주는 절의 동사가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뭘로?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동사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어쨌든 이 표현이 at이라는 전치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동사 형태를 ing 형태로 우리 동명사로 나와준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singing, dancing, and 다음에 역시 동사 형태가 연결되려면 똑같이 ing 형태, 동명사로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정답은 playing이에요. 나의 여동생은 잘한다. 뭘 잘하는 거야? 노래하는 것. 춤추는 것. 그리고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연주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ing 형태, 동명사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 보기에서 알맞은 접사를 골라 대화를 완성해 주는 문제 유형인데요. 보기에 and, but, so, that, when, because. 자, 우리가 다 공부한 접사가 들어가 있고요. 3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Why are you studying at this late hour? 너왜 공부하고 있니? At this late hour. 이 늦은 시간에 너왜 공부하고 있니? 자, 이유를 묻고 있죠. 그렇다면 이유를 말하는 주어 동사 절 앞에 그래요. 정답은 바로 because가 정답이 되겠고요. Because I have an English test. 내가 영어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됐죠? 31번에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가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32번입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guilty가 죄가 있는 유죄라는 의미가 되겠고. 반대 의미가 바로 innocent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무죄의 결백한이라는 의미야. 자, 너는 스미스 씨가 유죄라고 생각하니?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No, 아니래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그런데 believe란 동사 다음에 믿는 내용. 바로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보니까 he is innocent. 자, 문장의 부분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죠. 이렇게 완전한 절을 이끌어주면서 우리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 바로 대시라는 접사였지요. 우리말로는 뭐뭐하다는 것. 이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자, 바로 대시 정답이었고, 나는 믿는다. 뭐를 믿는 거예요? 그가 무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됐지요? 대절이 여러분들,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자, 지금 주어진 질문 가운데, do you think 나와주고요. 역시 여기도 Mr. Smith is guilty. 자, 스미스 씨가 is guilty. 유죄다라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죠. 바로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건데요. 중간에 그렇죠.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시 이끄는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해줄 때, that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A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줘야 돼요. 어쨌든 32번에 우리 대시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 A가 질문하는데요. 지수와 그녀의 가족이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물어봐 줍니다. 그들이요, 집을 청소했고요. 그리고 잔디를 깎았고요. 그리고 영화를 봤겠죠. 바로 and가 빈칸에 정답 되겠고. 자, 역시 과거형의 동사 쭉 연결되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진 세 개의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34번 같은 경우에 정답,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will이 들어가줘야 돼요. 좀 어려운 단어가 일단 나오는데요. 단어 의미부터 잡아드릴게요. immediately. 즉시라는 의미가 되겠고, 보니까 if가 이끌어주는 절이 뒤쪽에 보이죠. 만약에 내가 내일 어떤 소식이라도 듣는다면 내가 너에게 즉시 전화할게. 이거잖아요. 그쵸? 자, 미래일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I call you가 아니라 I will call you.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call을, 자, will call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정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자, 분명히 내일 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소식이든 듣는다면 내가 너에게 즉시 전화할게. 이거잖아. 여기는 will이 나와야지 맞지만 여기 if는 여러분들 조건을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내일 일, 미래 일을 얘기하지만 미리 보이지 않고 그냥 here, 우리 현재형으로 미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35번입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like란 동사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ing 형태,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는 부정문이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쨌든 like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를?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자, 역시 and 다음에 동사 형태가 또 연결되는 건데요. 뒤에 보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아,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보게 되면 나는 동시에 음악을 듣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앞쪽에 있는 like라는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줬죠? 그럼 and 다음에도 역시 또 하나의 목적어가 to 부정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형 동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to study 또는 자, to 부정사 우리 to가 한번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to가 반복되니까 그냥 동사 원형 써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요. 그런데 study들을 to study 또는 study로 바꿔준다라는 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like란 동사가 우리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ing 형태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to 부정사가 오고 and 다음에 요번엔 동명사를 써볼까? 안 되는 거야. 문법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and가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 부정사가 왔다면 여기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활용해 주는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to 부정사가 연이어 나와 주는 거람들 맞지요? 그럴 때는 앞에 이미 to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to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됐지요? to study 또는 stud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6번입니다. 우리 고쳐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앞에 나오는 gets, 우리 현재형의 동사를 과거형으로 우리 과거의 일을 표현하도록 써주는 것이 가능하지요. 제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요 was quiet, 조용했고요. And all the lights were out, 모든 불이 나가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과거의 일을 표현할 때는 자, 똑같이 우리 다 과거형의 동사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gets가 아니라 got으로 바꿔주는 거. 여기는 과거형의 동사가 맞죠, 여러분들? 또 하나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제인이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할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걸 얘기할 때는, 그렇죠.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gets를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나오는 우리 과거형의 동사를 각각 현재형으로. 자, was는 is로 바꿔주고, were는 are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됐죠? 이게 가능한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제인이 집에 도착할 때는 집은 조용하고 모든 불은 꺼져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36번 같은 경우에는 gets를 got 이렇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was를 is로, were를 are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됐지요? 자, 이어지는 37번부터 39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주는 단어 배열 문제였는데요. 오늘 아침은 흐렸지만 지금 하늘은 맑다. It was cloudy this morning. 오늘 아침은 흐렸다. 하지만 지금 하늘은 맑은 거죠. but이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the sky. 그리고 동사 is. clear가 맑은이고요. 자, 시간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지금이라는 의미에 나오는 문장 뒤에서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But the sky is clear now. 바로 37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문제. 나는 교실에서 나온 후에 내 휴대폰을 켠다. I turn on my cell phone. 나는 내 휴대폰을 켠다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교실에서 나온 후에 바로 after로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after 주어, 자, 그리고 우리 동사 나와주는데요. 우리 get out of가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교실이 그 다음에 나와주는 거니까 빈칸의 정답은 after I get out of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됐지요. after I get out of the classroom이 바로 38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39번 갑니다. 브라운 쌤은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지난밤에 잠을 잘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와주고요. Mr. Brown drank a lot of coffee yesterday.
브라운 쌤이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잠을 잘잘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so he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런 식으로 주어진 단어를 다 활용하게 되면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So he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됐죠? 39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40번부터 42번까지는 다음 문장 중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문장 이상하죠? 나의 취미를 얘기하는데 주어 자리에 자, swimming, 수영은 문제가 없죠? 근데 fish, 물고기예요. 물고기와 수영이 나의 취미이다. 말이 안 되죠? 뭘로 바꿔주면 될까? fishing. 이런 식으로 낚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낚시와 수영은 나의 취미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B번 문장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의 정답, 세 번째 문장이에요. 줄리아가 그를 좋아한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줄리아가 그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나타내 줍니다. Because of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이유가 Because of는 전치사의 역할을 하죠.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려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그렇지요. Because를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1번에 우리 Because of가 아닌 Because로 바꿔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요. 줄리아가 그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 거예요? Because he has a warm heart.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 간단한 것 같지만 꽤 많이 나와준 유형입니다.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하지만 because of는 전치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명사가 보일 수 있겠죠. 됐죠? 자, 또 하나의 정답은 바로 마지막 문장인데요. 좋은 소식은 the good news is 이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호 자리에 보니까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문장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장의 부분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죠. 이 완전한 절을 자, 뭐뭐하다는 것 이런 식의 의미를 만들어주면서 보호 자리에 넣어주는 방법 바로 when이 아닌 그렇죠. 대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2번의 정답이었고요. 좋은 소식은 이다. 뭐예요? 너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대시 이끄는 절이 보호 역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42번 문제 통해 또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제.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thanks to the and the museum. 박물관에서 해야 할 것들, 해야 되는 일들, 지켜야 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번 보니까 당신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볼 때,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when을 뭐뭐 할때 접속사로 활용해 주는 겁니다. 우리 when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언제라는 의미의 의문사가 아니라 우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면서 우리 뭐뭐 할 때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접속사로 활용되는 쓰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when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와주는 거지요. 뭘 보는 건가요? 그림들을 보는 겁니다.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and the museum 이렇게 빈칸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빈칸에 when you see the paintings and the museum 이렇게 나열해 주면 바로 43번의 정답이 되고요. You must not take photos. 당신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들을 볼때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You must not eat food at the museum. 박물관에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4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뭐 할때 when을 활용해 주는 바로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두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주는 건데 일단 주어진 문장에 I often forget things. 나는 자주 일들을 잊는다는 얘기는 자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take notes, 메모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주 깜빡해. 그래서 내가 항상 메모를 한다. 자, 지금 메모 내용이네요.
만약에 내가 수잔을 내일 만난다면, 여러분들 여기

if가 절을 연결했기 때문에 if가 이끄는 절 말고 또 다른 절이 또 하나 보이는 거죠. 그 절에는 내용상으로 현재형의 동사가 아니라 우리 will이 들어간 자 will talk 이게 맞겠네요. 만약에 내가 내일 수잔을 만난다면 I will talk about our group project. 나는 우리의 그룹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talk이 아니라 will talk.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44번의 정답이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45번은요. 좀 전에 쌤이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한다면 쉽게 정답이 나와주는 문제였죠? 아, 그래요. if가 조건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자, 내일 일, 미래 일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if가 이끌어주는 절에는 자, will이 보이면 안 돼요. 동사를 현재형으로 자, 미래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I가 좋으니까 그런데 will have가 아닌 그냥 hav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일 여가 시간이 좀 있다면 I will buy a present for my mom. 나는 나의 엄마한테 드릴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는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지고요. 알맞은 접사로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46번 같은 경우에 표현부터 잡아줘야 되는데요. study medicine 하게 되면 의학을 공부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는 투부정사로 활용되고 있죠. 미나가 went abroad, 해외로 갔다. 뭐 하려고?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보니까 탐도 또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나와 탐이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갔다. 이런 식으로 미나 and 탐. 자,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 소주면 되겠죠? 정답. 미나 and 탐 went abroad to study medicine. 바로 46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47번인데요. You take a shower. 네가 샤워를 한다. 그 다음에 You should clean the bathroom. 너는 화장실, 욕실을 청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그렇죠. 샤워를 한 후에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뭐 한 후에 after로 문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after가 이끌어주는 절을 문장 뒤쪽에서 주는 거야. 그러면 You should clean the bathroom after you take a shower. 너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 뭐한 후에 샤워를 한 후에. 자, after가 이끌어주는 절이 뒤쪽에 올 때, 문장 뒤쪽에 올 때는 중간에 콤마가 오지 않죠. 하지만, 자, 또 다른 정답. After you take a shower. 이렇게 after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쪽에 나와줄 때는 우리 또 다른 절이 연결되기 전에 콤마를 찍어 주셔야 돼요. After you take a shower, comma, you should clean the bathroom. 됐죠? 둘다 정답이 되는 문제가 바로 47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지는 48번입니다. 자, 일단 단어 보셔야 되는데요. traditional 이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말로 전통적인 이란 의미예요. 철자와 함께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흔히 하기에는 전통시장을 얘기해 주는 거고, 나는 전통시장에 갔다. I couldn't buy sweet potatoes. 자, sweet potato. 뭐예요, 여러분들? 고구마를 얘기하죠? 내가 고구마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전통시장에 갔다. 하지만, 그러나, 고구마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뭘 활용하는 거야? but로 연결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 I went to a traditional market, 콤마 나와주고요. but I couldn't buy sweet potatoes. 이런 식으로 but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지만 뭔가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죠. 내가 전통시장에 갔다. 하지만 그러나 고구마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 문장이 되는 겁니다. I went to a traditional market, but I couldn't buy sweet potatoes. 이런 식으로 but 여러분들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but 앞에 또 콤마를 써준다라는 것도 정답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됐지요? 자, 이어지는 49번, 50번 마지막 두 개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발음해서 주는 건데요. 49번, 이번 연휴에 헨리는 수영을 하러 가거나 축구를 할 것이다. 조건을 보니까 접속사 or 그리고 동명사를 활용해 줘야 되고요. 단어 go this holiday를 이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10개의 단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 이번 연휴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문장 맨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어를 잡아볼까요? 헨리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바로, 우리 will을 활용해 줍니다. 그리고, 수영하러 가다. 뭐 여러분들? Go swimming. 자, 그 다음에, 수영을 하러 가거나 축구를 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 자, play soccer를 뭐로 연결해 줘야 될까요? 바로, 주어진 will을 활용해 주는 거죠. 자, Hallie will go swimming or play soccer. 하게 되면, 헨리는 수영하러 가거나 축구를 할 것이다. 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휴에 자, 이번 연휴라고 읽을 때는 우리 during this holiday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 우리 화면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Hallie will go swimming or play soccer during this holiday. 바로 교재가 원했던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5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 will 다음에 나와주는 동사로 연결된 어구를 두개 연결하고 있는 거죠. 됐죠?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go의 모양, 동사 원형, go 그대로고요. 마찬가지로 o 다음에 나와주는 동사 형태도 우리 play, 동사 원형이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49번의 정답이었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가 도서관에 갈때이 책을 반납해 줄수 있니?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go, can, return을 이용해 줘야 되고요. 11개의 단어로 써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네가 도서관에 갈때 우리 when으로 시작해 주는 거니까 when 나와주고요. 넙니다. 우리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의 주어는 you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가 도서관에 갈때 이거니까 when you go to the library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when으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when이 뭐뭐 할때 의미를 가지죠.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쪽에 나와줄 때는 when이 이끌어주는 절 끝난 다음에 콤마를 찍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반납해 줄수 있니? Can you return this book?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 return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또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When you go to the library, comma, can you return this book? 바로 우리 교재에 있던 정답이 되겠고 사실 여러분들 1번의 조건이 없었다면 Can you return this book? When you go to the library 이런 식의 문장도 가능했겠죠? 근데 여기는 주어진 조건에 접속사 when으로 시작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Can you return this book? When you go to the library 이거는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When으로 시작하는 자 When you go to the library, Can you return this book?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when이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콤마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드디어 완강의 그날이 왔네요. 여러분들 70강이 되겠고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모두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만남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단원 공부하면서 풀어본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히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단원 정리학습 선생님이랑 하나씩 꼼꼼하게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단원 확인평가의 다섯 문제까지 함께 할게요. 자,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그래서 주되게 우리가 배운 것이 기행문이었었습니다.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포함되고 또 형식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적었는지 오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선생님이 낸 숙제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점 고치기 퀴즈 내용은 아래와 같았죠. 여행을 떠난 까닭은 기행문의 끝부분에 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 여러분 정답을 뭐라고 적으셨나요? 정답은 X였습니다. 여행을 떠난 까닭,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는 어느 부분에 와야 자연스럽죠?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 와야지 아,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었구나 라고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X였고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는 52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2단원 공부를 마치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단원 정리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것보다 선생님 이거 뭐였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답하고 아 맞아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 하시겠구나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이제 단원 내용 다 배웠으니까 정리하는 단계니까요. 핵심적인 내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 글 쓰는 거예요. 시간 표현이라 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죠. 자,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죠. 과거는 이미 지나온 거예요. 이미 겪었던 거, 이미 했던 거, 봤던 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인 거죠. 지금 나는 김은혜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 지금 현재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나는 김은혜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시험 만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로 선생님이 나타내 보았는데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했다. 어렵지 않았고 깨달았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이라는 말 뜻, 단어 뜻 자체가 지금 말고 과거, 예전에는 그랬다 라는 것이죠. 또 생각했다잖아요.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했다니까 아 이것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과거라고 알 수 있고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니고 어렵지 않았고니까 과거. 또 깨달았다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앗, 엇 이런 것이 사용되고 또 예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과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현재를 볼까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실천한다. 두 가지를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요즘 나는 건강하게 먹기를 실천한다. 그것은 이미 했었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일도 아니고 지금 요즘 내가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짜잔! 앞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뒤에 그런 표현들이 오겠죠. 참여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가 사용되면 아, 아직 하지는 않았구나, 과거나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할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노력하겠다, 했다, 뭐 얻다, 앗다랑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죠. 노력하겠다, 나의 앞으로의 다짐이 나타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잊지 않을 것이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또 문장에서 사용되는 시간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앗, 엇을 씁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이 이 표시 뭐라고 했었죠? 앞이나 뒤에 뭔가 붙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뭐 보았다, 했었다, 그 앞에 올수 있는 단어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at, 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과거인 거죠. 자, 예시 문장 한번 볼게요. 여름 내내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며 새끼를 돌보았다. 자, 돌보았다. 앗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것은, 아, 과거에 그랬구나. 물고기를 가져다 줬었다는 거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예가 두 개가 더 있죠?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표현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오늘 아침 일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아침 일은 지나간 과거이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먹었다. 먹는다,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먹었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거구나. 아, 아침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사과를 드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at, ot, ot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가 두번 들어간 것은 먹었다도 되지만 뭐 했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지만 어쨌든 ot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는구나. 그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어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 아, 과거구나 알 수도 있어요. 자, 어제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나는 어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았다라고 적을 거예요. 보았다. 그럼 이 문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아, 선생님이 과거에 있었던 문장을 쓰셨구나, 알수 있죠. 첫 번째, 어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까지만 보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알수 없지만,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과거구나.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구나. 자, 오늘이라고 하면 현재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사과를 먹었다로 끝나니까 과거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어제만 봐도 사실은 알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 두 문장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교재의 빈 공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 두 문장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이 또 과제로 내주겠습니다. 오늘 만점 고치기 퀴즈를 정답을 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도 한 문장씩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현재를 나타낼 때는요. 는 또는 니은 받침으로 바꾸어서 씁니다. 이것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가 아니죠. 진행 중인 일, 현재를 나타낼 때. 자, 예시를 먼저 볼게요.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 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 놓는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것처럼 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내려놓았다, 내려놓을 것이다와는 다른 시간 표현인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날개를부터 바오바브 나무 위에까지만 읽어보면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알수 없지만 끝부분 내려놓는다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장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적으면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 맞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는이라는 거 없는데요? 는이 아니어도 여기 하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니은을 붙였잖아요. 그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또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 오신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 거알수 있죠. 뭘 통해서? 들어오신다. 들어오시다, 들어오셨다, 들어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오신다니까 역시 지금 들어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어떤 시간 표현이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인 거죠.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뭐 다음 달, 내년 이런 것처럼요. 그럴 때는 의에 리을 붙이고 겉 쓰거나 겟을 씁니다. 문장을 통해 알아보면 훨씬 쉽습니다. 이듬해 3월,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를 향해 북쪽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나오죠. 그리고 시작한다가 아니라 시작하다. 시작하다에 리을을 붙여서 그 다음에 겉이 오게 되죠. 시작한다, 시작하다 아니고요. 시작하에 리을을 붙인 후에 것이 오면, 아, 미래를 나타내는 거구나,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 문장. 미래를 나타내는 거요. 우리는 어제 하면 안 되겠죠. 어제는 이미 지나온 시간을 뜻하는 단어니까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단어, 시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죠. 우리는 내일 도서관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갈 것이다. 그럼 가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에 가가 아니라 리을을 붙이고 그다음에 겉 시우니까 미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내일 도서관에 갈 것이다. 계획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꼭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겟을 써도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런 문장인 거예요. 오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은 오전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끼겠습니다. 겟을 사용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추측하는 거잖아요. 짐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문장을 선생님이 두 가지를 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문장씩 꼭 만들어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로 한번 보고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것에 맞는지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 거예요. 물수리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시간이 언젠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날아오른다. 뭐죠? 저 현재. 올랐다, 날아올랐다, 날아오를 것이다 아니잖아요? 이 물소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 그렇죠. 과거죠, 과거.
이미 날아온 상태

지붕을 날아왔어요. 새끼들은 충분히 크고 강하게 자라서 8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이미 습득을 한 거죠. 배웠어요. 과거. 물소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위를 날아다닌다. 자, 날아다니다에 니은 붙이고 날아다닌다가 됐으니까 현재죠, 현재. 날아다닐 것이다, 날아다녔다 아니고요. 4월쯤이면 태어났던 호수 근처에 도착하여 짝을 찾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것이다. 역시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우리가 문장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정리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낱말들도 있습니다. 있다가라는 이런 단어들은요,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낱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따 운동장에서 축구할래? 그럼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니죠. 조금 지난 뒤에 같이 하자. 이런 뜻이죠. 있다라는 단어, 낱말을 통해서요. 아까는 뭐예요? 조금 전에를 뜻하는 낱말이죠. 아까는. 나는 아까 빵을 먹었다 하면 지금 먹은 게 아니고 앞으로 먹을 것도 아니고 먹었다. 조금 전에 먹었다. 자, 난 먹었다를 통해서도 알수 있겠네요. 그쵸? 이미 먹었다라는, 뱃속에 있다라는 것을요. 자, 이듬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 바로 다음에 오는 해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모두 쓸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고,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잖아요. 작년은 과거인데, 그러면 이듬해인 작년에 열매가 맺혔고, 블루베리 나무를 심은 건 언제예요? 재작년인 거죠. 2년 전에 심었고, 그 심은 해를 기준으로 바로 다음에 오는 해가 작년인 거죠. 그래서 작년이 과거,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이지만, 이듬해라는 단어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모두 쓸수 있는 거죠. 또 선생님이 이 지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9월. 자, 산문단의 시작은 9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나오죠. 현재. 그 다음에 오문단에 보니까요, 3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9월 다음에 3월, 3월이 먼저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듬해 3월이라고 표시를 해줌으로써, 표현을 해줌으로써, 아, 9월 지나고, 그 다음에 3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9월에서 3월? 그 다음에라는 건가? 아니면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3월인가? 봄에 3월인, 그해 봄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이듬해, 어떤 해 바로 다음에니까 9월이 있고, 그 다음에 3월이구나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올해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번 해를 뜻하는 거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쓸수 있어요. 여기도 발표할까요? 올해는 나도 날마다 책을 읽는다 할수 있지만, 현재 올해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인 거죠. 그리고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있었던 일을 나타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어요? 뜻깊은 경험을 일단 떠올리는 거죠. 기획문을 쓰려고 할때 경험들을 쭉 떠올리고, 그리고 떠올린 일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일단 정리를 해야죠. 바로 글로 쓰기 전에 정리를 쭉 하고, 정리한 바탕으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죠. 자, 작성을 쭉 해요. 그 다음에 끝! 아니고, 쓴 글을 고쳐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처음 부분과 끝 문단은 한 문단으로 쓰면 좋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기획문을 써보면 가운데 부분은 잘 적어요. 있었던 일 여정을 쭉 적으면 되니까. 선생님, 처음은 어떻겠어요? 끝부분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처음과 끝을 한 문단으로 써보면, 아, 처음에 내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행을 마치고 보니 역시 기대답게 좋았다. 또는 기대와 다르게 실망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또는 글을 쓸때 어려우면 한 문단으로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있었던 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쭉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핵심은요, 우리가 기행문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자, 기행문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여행을 하면서예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죠. 여행하면서 다닌 곳,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갔다, 다닌 곳.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 울산 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봤고요.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 산을 내려오니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고, 마음의 기가 한뼘 자란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것은 감상이죠. 여정, 견문, 감상이 기행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쓰는 건데, 기억에 남는 여행 경험을 떠올려야지 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았더라? 그리고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무엇이었더라? 다시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 그 경험으로 써야겠다. 정하고요.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적어볼 테니까,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선생님은, 친구와 함께 춘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해당돼요? 여행지 이름, 춘천 있죠?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 친구 있네요. 교통편이 없네. 그러면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런 내용을 또 보충해 줄수 있겠고요. 여행을 떠난 까닭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여행을 떠난 까닭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뒷문장에, 처음으로 가는 곳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아주 맑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이 처음의 형식에 알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여정, 견문, 감상이 가운데에 오는 내용입니다. 여정은요, 다닌 곳이죠. 춘천에서 소양강에 갔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됩니다. 아직 쓰는 게 아니니까.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소양강 처녀상을 봄. 뭐 소양강 처녀상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요. 정리하는 단계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 소양강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평화로웠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가운데에 오는 내용입니다. 또 끝에는 전체적인 느낌, 여행에서 배운 것이나 다짐한 것, 알고 싶은 것,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니까 소양강 처녀상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또는 뭐 알아볼 것이다. 하면 더 알고 싶은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행문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기행문을 썼으면 기준을 만들고 고쳤을 수도 있어요.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잘 했는지 고쳐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것들이 점검의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고 기준에 따라 고쳐 쓰고 점검하는 것까지 꼭 해야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단원 확인 평가 한번 해봅시다. 대화의 주제로 알맞은 것인데요. 친구 보니까 최근에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 있어? 하는 거죠. 자, 그럼 바다에 다녀왔거나 앞으로 다녀올 계획. 수희가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방학 때 겨울바다 보러 동해에 다녀왔어. 그리고 주원이는 나는 다음 방학 때 갯벌 체험을

0: 서해 다녀올 거야 했으니까 지난 방학, 다음 방학 뭐 시점이 다양하죠. 시간 표현이. 그럼 주제라고 할수 있는 건 뭐죠? 여름 방학에 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뭐 지난 방학, 다음 방학이 있으니까 안될것 같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바다에 다녀온 경험이 되겠죠. 너 최근에 간적 있어? 수인은 다녀왔고 주원이는 다녀올 거잖아요. 5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억과 니은의 표현이 달라진 까닭으로 알맞은 것. 기억을 보니까 다녀왔어. 니은은 다녀올 거야. 표현이 왜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시간 표현. 시간이 다른 거잖아요. 다녀왔고 이미 과거. 다녀올 것은 미래니까. 다녀왔어. 과거. 우리 정리하면서 했었죠? 다녀올 거야. 미래네요. 그럼 알맞은 것이니까 수인은 과거의 일을 말하고 주원이는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어서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1000번 물수리는 물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어떻게 잡는지.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현재. 이제 식사 시간이다. 화창한 10월의 아침 여기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이다. 역시 현재네요. 이 물수리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힘을 다해 날아왔다. 지난 5월이니까 이건 과거겠죠? 구주 소나무 꼭대기에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네 마리 새끼 중 하나로 태어났고, 여름 내내 어미새는 이렇게 돌봤고, 8월까지 나는 법,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다까지 볼게요. 자,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소리는 바오바브 나무 위에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구주 소나무 꼭대기 큰 나뭇가지 둥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찾는 겁니다. 화창한 10월,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 해안이 아니라 서쪽 해안이라고 되어 있었죠. 물수리는 물고기를 움켜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올랐고요. 새끼들은 10월까지 물고기 잡는 법과 나는 법을 배웠다. 10월 맞아요?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 어미새는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새끼를 돌보았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 5번이었습니다. 4번. 기역과 니은이 나타내는 시간은 언제인지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기역. 자, 쭉 보고 우리 끝부분을 보면 알수 있다고 했었죠. 날아오른다. 니은은 날아왔다예요. 여기만 보고도 우리는 알수 있다고요. 날아오른다. 현재. 그리고 날아왔다. 과거. 앗, 엇. 이런 것을 쓰는 것이요. 1번은 나, 2번은 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시간 표현을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새끼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다 중에서 시간을 알수 있는 부분이요. 선생님, 잡는 아닌가요? 뭐뭐 하는, 뭐 현재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 운동 잘하는 법이라고 하지, 운동 잘했던 법, 공부 잘했던 법,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수 있는 부분은 마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단원 확인 평가의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만점 그치기 퀴즈 내용 아래 나가고 있죠. 이듬해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쓸수 있다. 이것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 수강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 만나러 놀러 오세요.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분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의 구성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이 원소의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원소뿐만 아니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인 원자, 그리고 더 나아가 분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사진이 아니라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익숙한 것 같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학식, 물의 화학식 H2O가 있고요. H2O의 구성 원소는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수소와 산소 원자는요,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물을 분해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물에서 나온 수소와 산소 원자는 과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히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대한 개념 아이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에 붙인 번호가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 원자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원자 핵 안에는 바로 양성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요, 그 양성자는 원자가 달라지면 그 양성자의 수도 달라진다라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붙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양성자를 한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고요. 양성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원자는 원자 번호 2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원자 번호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해요? 양성자 수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자 번호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표를 우리는 주기율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율표는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기율표 만들 때는요, 무엇에 따라서 원소를 배열했겠어요? 그렇죠. 위에 나온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자를 배열합니다.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표이기 때문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총 7줄의 가로줄이 있어서 우리는 각각 1주기, 2주기, 3주기로 시작해서 7주기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로줄이 있으면 세로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세로줄을 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즉, 세로줄이 17줄이 있구나라고, 18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 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족잘 알고 있어요. 가족할 때 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족 보면은 가족들의 생김새 혹은 성격 어떤가요? 많이 닮아 있죠. 이 족은요, 성질이 좀 유사한 원소들이 이렇게 족에 같은 족에 배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7줄의 주기와 18줄의 족으로 되어 있는 주기율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 번호 1번으로 시작해서요. 여기 끝에 원자 번호 118번까지 118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는요. 여기 보시면 수소의 경우 원자 번호 1번이에요. 원자 번호 1번인 무슨 뜻이에요? 아,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크게 수소의 원소 기호인 H가 보이고요. 그 밑에는 원소의 이름 수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부터 시작을 해서요. 원자 번호 2번인 헬륨, 그리고 3번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순으로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이 많은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보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로줄 뭐라고 했었나요? 즉 주기라고 했었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줄은요. 1주

족부터 몇 조까지, 18조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선생님, 혹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1번부터 18번까지는 다, 118번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한 20번까지의 원소를 많이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사실 이 주기율표를 문제에 다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 그리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원소를 중심으로 이 주기율표를 살펴봅니다. 선생님이 뒤에 화면에서요, 미니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 봤던 완벽한 주기율표를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조기 1족, 2족 다음에 13족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보면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좀 단축되어서 축약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가 같은 족의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족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동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을 동의 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다라는 뜻인데 이 동족 원소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냐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1족은 1족끼리, 2족은 2족끼리 이런 식으로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족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는 1족과 18족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족 보시면은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 수소는 잠깐 제외시켜 줄 거예요. 수소가 1족인 건 맞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적 성질로 묶을 때는요, 수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이 1족 원소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1족 원소 3개는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금속 원소이거든요.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실온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얘네들 조각을요. 하나 조각을 딱 떼가지고 물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조각들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물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를 발생해요?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물과 반응을 잘해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의 기체가 수소 기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하는 거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뒤에 필수 탐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세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인데요. 여러분들,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한테 친숙하게 헬륨 풍선이 있어요. 아, 헬륨은 그러면 실온에서 무슨 상태일까요?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세 원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원소가 다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세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매우 매우 안정해요.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경우는 물과 잘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해요. 뭔가 뭐 반응을 해서 뭔가 발생시킨 거나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원소는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부르거든요. 우리 1쪽과 18쪽의 이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재에 필수 탐구로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필수 탐구 내용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과정은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리튬을 쌀알 크기로 자른 후 과정 1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대요. 여러분들 리튬

물을 왜 쌀알 크기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얘네들은 워낙 물과 반응을 격렬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할 경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알보다 더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정이의 시험관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으로 모은 다음에 기체에 불꽃을 댄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퍽 하는 소리 나면 무슨 기체라고 배웠어요? 수소기체가 발생한 거구나라고 공부했었죠? 아마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혹시 이 기체가 수소기체가 아닐까라고 확인하는 실험인 것 같아요. 4번. 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으로 과정 1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리튬, 나트륨, 칼륨의 유사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요. 즉, 금속만 바꾸면서 똑같은 실험을 3번 다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험의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물과 반응해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 기체가 눈으로 무슨 기체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했죠.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발생하는 기체에 불꽃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불꽃과 기체가 가까이 갔을 때퍽 소리 나면 이거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물과 반응하여 무엇이 발생해요? 그렇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왜이세 원소는 같이 똑같이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기체가 나오냐라는 걸 본다면요. 이세 원소는 모두 동족원소였어요. 몇 쪽의 동족원소였어요? 모두 1족의 원소이므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하면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이게 같은 족의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원소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특징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라고 이 주기율표의 유용성에 대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실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탐구는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이용 사례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륨은 잠수부의 호흡 기체로 이용한대요. 내가 막 호흡했는데 내 몸에 막다 녹아들으면 쉽게 호흡 기체로 사용을 안할것 같은데 아마 헬륨은 잘 우리 몸에 녹아들지 않았었나 봐요. 호흡 기체로 이용을 한대요. 네온은요, 광고 간판이나 조명에 이용한대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우리 네온은 간판에 반짝반짝이는 그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자, 아르곤이요. 전구의 충전 기체로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세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봤더니 매우 안정하여 다른 물질과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자, 우리 이 원소들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 정리해 봐야겠죠? 헬륨, 네온, 아르곤은 모두 뭐 하여? 화학적으로 워낙 안정하다 보니 반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갖냐? 이세 원소들은 모두 몇 쪽의 원소로? 18쪽의 원소로 동족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세 원소는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워낙 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이고요. 또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상태로 원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세로 줄, 동족 원소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부분의 원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이 금속이거든요. 그러면 금속 구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당연히 구리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금속 알루미늄은 구리 원자라고 구리가 금속 구리가 구리 원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금속 알루미늄도 우리가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금속은요,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금속 원자. 자, 그런데요, 금속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무엇으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탄소는요, 주변에 똑같은 그 탄소들과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우리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뒤에 나오는 분자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그 탄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만들어진 거면 분자가 어떻게 가장 작은 입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점은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물 분자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화학식 뭐라고 썼어요? H2O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즉,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한 것이 물 분자인데요. 이물 분자가 만약에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진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 분자는요,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 순간,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나눠지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산소 원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화학식 O2라고 배웠죠? 그때 이 산소 원자는 구성 원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산소 분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탄소 원자, 양쪽에 산소 원자 있네요. 우리가 CO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산화탄소 구성 원소는 당연히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요, 우리가 H3다라고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질소 원자도 있고요. 주변에 수소 원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자는요,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분자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구나라고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식 배웠다면 이번 시간은 분자식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화학식으로 나타낸 것을 분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자식에는요, 화학식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분자의 개수도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일단 써요. 화학식 쓸 때랑 똑같죠?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게 써요. 그리고 그때 우리 1은 항상 생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크게 쓴대요. 숫자를 크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1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물 분자가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럼 이물 분자 두 개의 화학식, 분자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을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물의 화학식. 자, 물은요, H 원자 두 개가 있고요. 또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죠. 그때 1은 생략해요. 그럼 H2O는 물 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물 분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럼 H2 앞에 뭐를? 1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물 분자 두 개에 대한 분자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분자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요,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H2, 산소 원자 두 개인 산소는 O2, 물은요, 우리 많이 봤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 H 2, 5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래요. CO2라고 적으면 될것 같고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세 개네요. 질소는 N이었죠. N, H3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네 개네요.

베릴륨, 뭐 풍소 이런 순서로 지금 원소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소의 양성자 수는 1일까요? 수소의 원자 번호가 1인 이유는 양성자 수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전자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되어 있어요. 질소 볼게요. 질소 지금 몇 번이에요? 1, 2, 3, 4, 5, 6, 7. 원자번호 7번이네요. 원자번호가 7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성자 수가 7개란 뜻이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가 7개면 전자도 몇 개예요? 7개가 될것 같아요. 자, 리튬 보면요. 지금 원자번호 몇 번? 3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수도 3개고 전자 수도 3개겠죠. 그럼 니은에서 전자 수는 질소가 리튬보다 크다. 7이 3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리튬과 나트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튬과 나트륨은 우리 1족 원소였어요. 그래서 1족 원소는 선생님이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굉장히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상온에서 고체이면서 우리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경열이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화학적 유사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다음은 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네요. 시험관에 물을 4분의 1 정도 넣고요. 나트륨을 쌀알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과정 나에서 자른 나트륨을 과정 가의 시험관에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관에서 기체 A가 발생했대요. 우리 이제 이미 이거 알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 무슨 기체? 수소 기체입니다.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 발생하고 있고요. 나트륨은 물과 쉽게 반응하나요? 네, 알칼리 금속. 우리가 물과 쉽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옵니다. 기체 A는 산소 기체가 아니라 선생님 무슨 기체라고? 수소 기체라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디귿. 나트륨 대신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기체 A는 발생할 거예요. 왜? 1족 원소로 칼륨과 나트륨은 화학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원자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지나요? 네, 금속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분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H2O라는 물도 있었고요.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자는 모두 무슨 원소로 비금속 원자가 결합을 하여서 우리가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는 그 물질 중에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합니다. 원자로 변하면 X고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는 원자의 개수와 결합 방식이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원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를 갖고 있더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H2O는 물이고요. H2O2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수소, 산소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때 원자의 지금 개수가 지금 결합하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은 분자 가와 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다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가보시면은요, N2 질소고요. 나는요, NH3 암모니아입니다. 다는요, CH4 메테인이에요. 그러면 질소, 암모니아, 메테인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어떤 문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인가요? CO2, 이산화탄소였죠. 맞고요. 분자는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CO2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몇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틀린 거 2번이고요. 3번. 이산화탄소 분자 몇 개예요? 앞에 3 크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산화탄소 분자 3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 분자 3개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는 9개다. 여러분들 CO2라고 하는 건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두 개. 즉, 이산화탄소에는 총 원자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산화탄소 분자에는 총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분자가 또 3개가 있대요.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총 원자 수는 9개가 될것 같네요. 디귿이 아니라 5번. 이 분자 1개는요, 1개의 탄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수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원자에 붙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어디다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요, 한 장의 사진 더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과 주기율표를 공부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주기율표에 각각의 원자 번호를 선택해서 그 원자의 특성을 살려서 그림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주기율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 왜 가지고 왔냐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 파트 공부를 하시면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될것 같고 분자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해서 아, 선생님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하시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바라보는 화학은 암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암기의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아, 원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원자와 분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구나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찾아낼 때 정말로 진정한 과학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이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 리튬은 건전지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내지는 선생님 헬륨 풍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 번호 2번이래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이걸 만들면서 과학 개념을 도출하고 또 이야기할 때 정말 과학 수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화학 공부가 단순히 암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 기호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학기 초에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암기 이퀄 화학이야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쓴 과목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와우! 오늘 바르게 고쳤어요. 단원평가 시간입니다. 단원평가가 원래 20문제인데, 오늘은 10문제, 아니, 11문제, 11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르게 고쳤어요. 이번 단원은 어디가 틀렸나 보자. 여기가 틀렸네. 이렇게 틀린 것을 잡아내는 재미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출발! 라면 확인 들어갑니다. 앙 먹어.

그리고 먹고 싶지만, 예, 조금만 참고. 자, 나라면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배웠으니까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들어가 볼게요. 글 고쳐쓰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딱 읽다 보면, 아, 여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있었고,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있었고,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었다. 낱말들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낱말이 모이면 문장, 문장이 돼요. 그쵸? 그 다음, 문장이 모이면, 그렇지, 문단이 됩니다. 문단이 모이면 글, 그렇죠. 자,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낱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면 문장이 되고요. 자, 문장을 우리가 개수를 셀 때, 무엇의 개수를 세면 된다? 이 문장의 개수는 마침표라든가, 물음표라든가, 느낌표의 개수를 세면 된다. 자, 이것이 문장이 끝났을 때 찍는 문장 부호거든요. 자, 그래서 문장이, 이 문단에는 문장이 몇 개지? 어떻게 센다? 여기 있는 이 문장 부호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이고 모이면 문단이 되고요. 문단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여쓰기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한칸 들여쓰는 곳이 있다. 거기가 바로 문단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자, 이 문단들이 한개 모이고, 두개 모이고, 세개 모이면, 예, 제일 큰 단위인 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딱 꺼내서 글들을 막 읽잖아요. 야, 멋있는 글이야, 재밌는 글이야 할 때는 바로 낱말들이 모이고, 문장들이 모이고, 문단들이 모인 그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글 고쳐쓰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범위가 있는데, 하나는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조금 더 들어가서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는요, 봐요. 글을 처음에 우리가 딱 읽으면 무엇부터 나오더라? 제목부터 나오더라. 이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이 제목을 잘 지어야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상어 이러면 안 읽어. 상어의 생활 그러면 읽어. 그러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어 그러면은 도대체 글의 내용이 뭘까? 잘 몰라. 상어의 생활, 상어의 먹이 이러면 그 내용이겠구나 하고 읽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났는가? 즉 제목 아래에 글이 쭉 써내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 전체를 보고, 아,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상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것 같아. 그러면 글을 아주 잘쓴 거죠. 자, 이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입니다. 그거보다 아랫단 게 뭐예요? 문단이죠? 문단 수준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봐야 돼. 자, 여기 들여쓰기다. 들여쓰기 보이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문단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 문단들이 여러 개 모이면 글이 되는 거고, 문단의 중심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냈는지 확인해 보자. 영화를 보면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하죠. 자, 그런데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잘 봐요.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 내 감정을 안 드러낸대.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뭔진 모르지만 뭔가를 하여튼 응원했대. 뭔가 분명하지 않지. 이런 게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명료하게, 명료라는 건 분명하게 이란 뜻이에요. 분명하게. 이 명료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좀더 분명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고쳐 써야겠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

중간 수준에서 고쳐 쓰고요. 조금 더 아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기입니다. 글 수준에서, 문단 수준에서, 조금 더 아래로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기 들어왔어요.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을 확인해라. 말이 정말 어렵죠?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나는 빵을 먹는다. 자, 나는 빵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 누가 먹어요? 누가 주인이야? 빵을 먹는 사람 그 주인이 누구야? 나지요. 그래서 주어예요. 그 다음에 뭘 먹는 거야 도대체? 목적. 난 빵을 잡아야 돼. 빵이 내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빵을이 목적어가 되고요. 내가 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버린다, 먹는다, 뭐 반을 가른다 이런 행동들이 들어가죠. 자, 이때에 이 먹는다 서술어라고 해요. 물론 서술어는 꼭 행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호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호가 뭐냐면 이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응은 뭐냐면 응, 왜? 예, 대답하는 거예요. 즉 부르고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 응, 왜? 자, 이렇게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걸 호응이라고 합니다.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빵을 먹는다. 괜찮죠? 이 문장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 만약에 전혀를 한번 들여놓아 봅시다. 전혀. 나는 전혀 빵을 먹는다? 뭐지? 이상하죠? 우리가 딱 들어도 문장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쳐주면 좋을까? 우리가 바르게 고쳐주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니까. 나는 전혀 빵을 먹지 않아. 이래야 되겠죠? 이걸 바로 호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전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대답도 거기에 맞게 나와야 돼. 나는 전혀 빵을 먹는다? 이상해. 제대로 대답해. 알았어. 나는 전혀 빵을 먹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자, 이게 바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을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말만 조금 낯설 뿐이야. 자, 여기 볼게.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이게 뭐가 이상해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을 했는데 무엇이 빠진 것 같아? 목적어가 빠졌어요. 도대체 뭘 응원했는데? 네, 선을 응원했다. 선이 누구였어요? 우리들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화 감상문을 썼는데 이 주인공을 응원했다. 이렇게 목적어가 빠진 거야. 예,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를 넣어야 바른 문장이 된다는 거고요. 띄어쓰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긴 뭐예요? 네. 요거. 단위를 나타내는 말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요거. 수를 나타내는 말 기억나죠?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쓴다. 이거 외우는 방법도 내가 다 알려줬어. 뭐 굳이 외울 것도 뭐 많진 않지만 하다 보니 외워졌어요. 그쵸? 자, 일단 시작부터 해. 시작은 살살 하자. 예. 시작은 살살 뭐예요? 몇시할때그 시. 살. 너몇 살인데? 얄짤짤 할때그 살이죠. 자, 그다음에 개가 나왔어요. 개는 어떻게 짖는다? 멍멍이 아니라 여기서는 명명 이렇게 짖자 그랬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그다음에 무엇이 있더라? 원. 500원, 1000원 할때 원. 그다음에 원숭이 말고 원송이로 외워보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예. 꽃을 세는 단위. 자, 이렇게 단위들은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는 띄어쓴다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 쉽게 쉽게 외웠었었죠? 여러분 다 보시고.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다. 이렇게 띄어써야 됩니다. 여기도 띄어써야 됩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쓸때 먼저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했다? 많이 쓰이는 말로 짜임이라고 했다. 네. 글을 어떻게 짤까? 글의 짜임.

자,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를 어떻게 쓸까? 자, 3단계로 일단 나눈다고 했어요. 국어의 모든 글은, 모든 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국어의 대부분, 여러분 교과서라든가 교재에 있는 그 글들은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제가 드러나야 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고 주제를 말해줍니다. 설명했었죠? 그 전에. 이거 물고기인데요? 내가 물고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처음이야. 그치? 자, 카페인의 음료 섭취, 카페인 음료 섭취, 카페인 음료 섭취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게 처음 부분이야.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라고 했었죠. 뭐, 어디에 들어있다, 또 권장량을 초과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가운데는 자세하게. 물고기 예를 들었었죠? 물고기는요, 머리 부분하고요, 몸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있답니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느러미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물고기를 턱 던져주는 건 처음.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건 가운데. 자, 마지막.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와 같은 대체 음료를 제한한다.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킬 것을 제한한다. 이건 끝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요약하고. 어디를 요약해? 이 부분들을 요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정리해 주는 거. 이게 끝부분이에요. 물고기를 예로 들었었어요. 물고기를 턱 던져주는 것은 처음 부분.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가운데 부분. 이런 게 물고기라고, 알았지? 이게 바로 끝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의자병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자병이라고 지정했고요.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기기 쉽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의자병이 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처음 부분이라는 거. 그치? 의자병 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앉아서 생활하는데 건강에 많이 좋지 않대. 그럼 어떻게 건강에 안 좋니? 오, 일단,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기기 쉽고,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한대. 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일자목이 되기도 하고,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허리도요, 원래 허리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사람의 척추를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요렇게 요렇게. 자, 여기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있고 요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한다는 거야. 네. 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런 병에 걸리기 쉽다. 아, 좋았어. 그럼 의자병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았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지? 궁금했는데 이게 뭐야?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어잉. 마치 의자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명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듯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뺑. 빼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렇게. 네, 빼준다라고 기호를 넣어봤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 한 시간 이렇게 앉아있었다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글이 나와야겠죠? 네. 자,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주제가 뭐예요? 이제 주제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제가 뭐라고 했다? 네. 말하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 글쓴이의 생각.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주제라는 두 글자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의자병의 원인과 예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나.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한 시간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시간 더 앉아 있으세요. 아우, 정말 재밌다. 그치? 한 시간 앉아 있었으면 한 시간만 더. 그럼 두 시간 앉아 있었으면 두 시간 더 앉아 있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재밌네요. 생각만 해도. 자,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것. 네. 자, 5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여기에다가 넣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너희들 그러고 있잖아. 그치?

10분 동안 여기 앉아서 공부하다가 딩동댕 쉬는 시간 되면 어떡해요? 저 누구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탁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죠? 이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이 사람 척추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 사람이 딱 누워 있잖아. 그걸 그 척추의 그 부담감을 1이라고 치면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한요 정도의 부담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된다는 거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눕거나 서거나 이러면 괜찮아. 편안히 누워 있거나 딱서 있거나 아예 그냥 딱서 있거나. 그런데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야. 이 척추에 부담이 돼. 그런데 다리까지 이렇게 꼬고 앉잖아요. 그러면 더 부담이 된다는 거야. 여기보다 더. 그냥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보다 다리를 쫙 꼬고 앉으면 훨씬 더이 척추에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딱 펴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의자병을 만들 수 있는 자세라는 거죠. 자,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글을 쓴 뒤에 우리가 고쳐쓰기를 해요. 다 썼다. 딱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썼다. 그럼 반드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읽어도 되고요. 남이 읽어도 돼요. 내가 읽고 발견할 수 있고요. 그걸 그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면 친구가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이렇게 고쳐쓰기를 해야 하는 까닭은 글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다를 떨다 보면,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A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해보자, 예방해보자, 이런 거예요. 떡볶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떡볶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김밥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남의 눈에는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네? 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왜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거, 어떤 영화를 보고,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쓴 영화 감상문의 한 도막이죠. 자, 가 문단 볼게요.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영화 한 장면에 뭐라고 해요? 지아가 자기를 자꾸 안 보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니? 하고 묻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 장면이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 그 영화를 본 친구는 아마 알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피구죠? 피구를 하는데 둘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어요. 둘 다, 그 피구장에 끼어 있지 못하고 이제 아웃이 돼가지고 둘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하지만 마음은 서로 더 가까워져 보입니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통했고. 통했고. 결국은 통했잖아요. 그쵸?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여긴 친구와 관련된 일이었죠? 뭐 친구를 사랑하는 멋진 친구, 아니면 뭐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친구,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겠죠. 자, 나 문단. 영화를 보면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 영화 감상문이나 독서 감상문이나 글의 짧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구와 보게 되었는지, 영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 중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느꼈다. 어때요? 독서 감상문하고 정말 똑같죠?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독서 감상문 쓰는 것처럼 영화 감상문도 쓰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요거 아까, 요거. 예, 불필요한 부분.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을 응원했다. 누구를 응원했어? 선을 응원했어.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또 틀린 부분도 잘 집어냈습니다. 글 가의 기억을 이 글의 중심 생각과

어울리는 문장으로 고쳐 쓰시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가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친구가 나와야 되겠죠.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는 멋진 친구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누구야? 지아였지요. 예, 지아가 먼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친구였는데 여기 전학을 왔어요.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근데 여기서 지아가 내가 또 따돌림을 당할까봐 선을 좀 멀리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선이 지아에게 다가가면서 용기를 내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용기 하니까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지아가요. 피구를 해요. 반 친구들하고. 피구를 하는데 맞았어. 맞았다고, 뭐, 나가라.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야, 너선 밟았잖아. 너금 밟았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지아야, 너금 밟았으니까 나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아가, 나금안 밟았어.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선이 그걸 장면을 봐. 슬쩍 끼어들어요. 야, 내가 봤어. 지아 금안 밟았어. 이렇게. 어때요? 용기 있죠? 자기도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였지만은 지아를 위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나 봤어. 지아, 금안 밟았어. 살아있어. 응, 아웃 아니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줍니다. 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밑줄 그은 부분에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단위를 나타내는 말. 여기 또 어딨더라? 여기. 여기 한 권, 두 권, 세 권, 네.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수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쓴다. 다섯 띄고, 천 띄고, 세 개, 예, 세 띄고, 두 띄고, 아하! 두 띄어야 되는데 안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글을 읽고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기억, 니은, 티귿, 리을 가운데에서 띄어쓰기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띄어쓰기 두 가지 배웠어요. 하나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에 띄어쓰기. 또 하나는 두 부분을 예, 두 개의 낱말을 이어주는 말. 이어주는 또는 나열하는,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열하는 말은 앞에 낱말과 뒤에 낱말을 띄어서 준다. 축제 겸 동아리, 이렇게 띄어서 써줘라, 이 말이고요. 학생 및 교사, 맞아. 학생부 내지 댄스부, 즐거움 및 협동심. 자, 이어주는 말, 나열하는 말, 뭐가 있어요? 겸이 있고요. 및, 그 다음에 내지, 여기 내지도예요. 그 다음에 및. 그래서 무엇이 있었더라? 그 다음 및. 그 다음에 겸. 겸이 있었죠? 및. 겸이 있었어요. 뭐뭐 겸. 뭐뭐 및. 그죠? 네. 요런 말들은 앞과 뒤에 낱말들을 띄어써줘야 된다. 자, 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기억이네요. 어렵지 않아. 자, 우리는 종종 칭찬을 인색합니다. 인색이 뭐다? 아끼는 거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아낀다. 이럴 때 인색이라고 합니다. 종종 칭찬에 인색합니다. 칭찬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쉽게 얘기하면서 칭찬할 점은 얘기를 안 한대요. 칭찬은 거창, 크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한두 하고 띄어야겠죠? 자,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았구나, 대단해.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칭찬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어주는 말 사이사이 다 띄어줍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이 글의 제목을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칭찬해 봅시다. 친구를 칭찬해 봅시다. 요 1번이 되겠죠? 자, 아까도 우리가 글 수준에서 고쳐볼 것들, 제목을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친구를 칭찬합시다가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써볼게요. 자,

여기 띄어쓰기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이나 칭찬할 점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찾았지요? 예,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를 나타내는 말 띄어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이어주는 말 사이사이 띄어 써줍니다. 자,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반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글이 뭐예요? 친구를 칭찬하자는 글이죠. 친구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칭찬하면 돼. 네, 그 글이었어요. 앞으로는 친구의 부족한 점보다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겠어. 가벼운 칭찬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되도록 거창하게 칭찬해야겠어. 성의가 뭘까요? 정성이에요. 정성. 자, 이렇게. 아, 작은 선물이지만 제 성의입니다. 이런 말은 선물이 그렇게 뭐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정성이에요 하고 드린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인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뭘까요? 인정. 야, 너 달리기 잘하는데? 야, 너 그림 잘 그렸어. 너말참 잘한다. 이게 인정이죠. 자, 인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수 있어요. 아, 친구의 부족한 점보다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겠다. 뭐예요? 상언이죠. 자, 상언이 이 글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칭찬을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거창이 뭐라고요? 아주 크게. 아주 크게 할 필요 없다고 그 글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작게 자주 하는 게 좋아. 작게 자주. 오! 엄마, 밥 맛있네요? 칭찬이에요. 그쵸? 와! 아빠 옷잘 어울려요? 칭찬이에요. 거창하지 않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툭 내뱉는 게 좋은 칭찬이다라는 거죠. 자, 보기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두 명, 세 명, 500원, 1,000원,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거 외우는 방법. 개, 명, 원, 송이. 개가 멍멍이 아니라 개가 명명 이렇게 짓는다. 원숭이가 아니라 원송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앞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기억나요? 자, 시작은 살살 합시다. 시와 살. 이렇게 쭉 외우는 방법 알려줬어요. 자, 여기, 이것과 이것을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 수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사이에는 띄어쓴다. 자, 라면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을 알맞게 띄어 써보세요. 어때요? 어우, 팥죽이 먹고 싶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요거 그릇하고 원하고 잘 띄어 써야겠다. 그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어우, 팥죽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실전책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활용해서 문제를 한 두어 개더 풀고 이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픽으로는 5번과 7번 문제 골라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때 정말 많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놓쳐버리는 것들, 네, 그게 7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7번 문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번은 보조선 하나가 그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 다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자, 14번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을 점 A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 놓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이거 회전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색깔 칠해진 영역을 봤을 때 지금 선분 AD와 선분 AB'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각 D와 각 B'도요, 정사각형의 하나의 내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90도죠. 자, 이때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준다면, 자, 이렇게 선 하나 그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빗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고, 심지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돼요. RHS 합동이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사각형 AB'ED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10과 EB'을 곱해서 2로 나눠야 30하고 만들어질 테니까 EB'의 길이는 6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당연히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같아져야 되니까 ED의 길이도 6cm가 돼야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선분 DC의 길이는 10cm인데, 자, 왼쪽에서 6cm 빠지면 오른쪽에 있는 선분 EC의 길이가 4cm야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EC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문제의 정답은 4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어떻게 4가 6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얘들아, 우리 저 그림은요, 문제의 상황을 설명하고 여러분께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거지, 이 그림이 꼭 요대로 숫자가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그림 보고 오해를 해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 씨가 조금 더 길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서 답을 제한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준 정보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준 정보는 뭐야? 변의 길이들이 다 10cm로 같다. 그리고 너 직각이다라는 조건 준 거고, 넓이 조건 준 거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그대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자, 14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5번은 다음에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삼각형 DC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그냥 퉁 묶어서 다음에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라고 이야기했죠.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각의 2등분선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어야 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유를 따져보자면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니까 RHA 합동이 되는 거겠다. 그치? 하지만 뭐 이런 생각의 흐름을 우리는 개념 공부하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아, 이거 합동이야 라고 바로 판단하고 선분 AE의 길이가 15cm다 라고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분 EC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2cm다라고 17에서 15를 빼가지고 구해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각형 DC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아래쪽 삼각형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나머지는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찾은 건 선분 EC의 길이가 2cm다라는 거 찾아낸 상태고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 선분 DE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DC의 길이 몰라요. DE의 길이 모르죠. 이 노란색 두 개의 길이에다 2cm를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데 각각의 길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합동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DE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선분 DB라는 길이랑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때 하얀 길이를 왼쪽으로 옮겨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흰색과 노란색과 주황색의 합인데 흰색으로 옮겨 놓는다면 흰색과 노란색과 주황색 변의 길이의 합이 8cm와 2cm의 합으로 10cm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삼각형 합동이야라는 것 때문에 이 길이가 2cm인 거 찾았고요. 여기 있는 길이를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한다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체가 BC의 길이에다 EC의 길이를 더한 거다 얘기하면서 10cm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삼각형의 외심에 관련된 문제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들이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외심은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외심은요,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BE와 CE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양 옆에 있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의 합동이 어느 부분에서 만들어지는지가 외심하고 내심에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외심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ADO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래요. 자, 이거 합동이라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ADO와 합동인 삼각형은 자,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BDO라는 삼각형이 합동이야라고 얘기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실제로 외심이라는 것만 포인트를 잡고 합동인 삼각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기억을 떠올린다면 자연스럽게 답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2번입니다. 자, 역시나 삼각형 ABC의 외심이 O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와 Y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X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X는 선분 OB에 존재하고 있네요. 이 선분 OB의 길이는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C의 길이와 모두 같아질 겁니다. 그게 외심의 뜻이죠. 외심은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그세점 ABC를 지나가는 원의 중심이니까요.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세점 ABC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X센티미터가 5센티미터여야 하니까 X는 5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X값 구할 수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어때? 당연히 길이가 같아지는 두 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너 2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길이가 같아지는 삼각형이니까 역시나 2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2등변 삼각형이니까 15도가 이쪽으로 옮겨 올 것이고 이 Y도도 이쪽으로 옮겨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128도를 가지고 양쪽 끝에 있는 각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었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15도, Y도,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까지 더하면 90도 나와야 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었죠. 괜찮죠? 그래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90도다라는 얘기 할수 있네요. 이제 동그라미만 찾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180도에서 128도를 빼준다면 우리 주어져 있는 동그라미 두 개의 크기가 54도. 52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하나는 26도가 되는 거니까, 결국 26도에다가, Y도에다가 15도까지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해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더해서 41도 넘어가면서 빼주니까, Y도가 49도가 되고, 결국 Y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건 단위 떼면서 49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X는 5, Y는 49. 그렇게 된두 개의 값을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54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할 만합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활용해서 길이를 구했고요.

있고요. 두 번째는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 세 개의 가계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식을 끌어내면서 문제 풀어냈었어요. 외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이어져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리고 표시된 가계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OA와 OB의 길이가 같으니까, 아, 너랑 크기가 같은 각이야. 라는 이야기 할수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렇다면, 각 AOB의 크기만 구해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알고 있잖아. 각 AOB를 외심각이라고 선생님이 개념 때 편하게 불렀었고요. 그 외심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대쪽에 있는 각의 두 배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몇 도? 너는 140도야.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개의 각을 우리 두 개의 각의 크기를 40도를 나누어서 써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40도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번 20도를 정답으로 쓸수 있어요. 자, 여기 두개 각의 크기 똑같은데 2가 140도니까 나머지가 20도, 20도가 되어야 그 삼각형의 세 내각의 종합 180도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점 O는 역시나 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각의 크기의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각 BAC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각 BAC의 크기를 구하려면 뭘 알면 된다? BOC의 크기를 알면 된다. 나는 각 BAC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 각은 2분의 1 곱하기 각 BOC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각 BOC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 BOC의 크기가 전체 360도를 이만큼의 비율로 비례배분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예요. 따라서 각 BOC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너는 360도 곱하기 10과 17과 9를 더해서 그 중에 17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170도구나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다 이거죠. 여기 있는 각 BOC가 170도니까 170도의 절반이라고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우리 170도의 절반이니까 얼마니? 85도 하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요. 이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그림이 이 다음에 우리가 볼 5번 그림인데요. 이 5번 그림이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요 선분 하나를 지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끝에 있는 각의 비율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게 선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난이도가 달라져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당연히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각과 내심각 이 위에 있는 각과 외심각 사이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5번 문제 특별히 따로 표시해 놓고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오늘의 구원픽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이 빠져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이 선이 안 보여, 이 선이. OA라는 선이 있었으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 같아지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텐데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란 얘기지? 각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망설이게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심이 주어져 있다면 꼭지점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0도 중에 일부분을 세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반대쪽에도 세모라는 동일한 각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요거는 외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조건은 뭐냐? 이등변 삼각형 ABC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AB와 AC의 길이가 똑같아. 그렇다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밑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80도에서 나머지 두각 더하면 우리 180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각의 크기가 몇 도여야 해요? 50도여야 한다. 너도 50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여기 세모가 이루는 각이 몇 도인지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50도의 두 배가 외심각이니까 네가 100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모는
둘이 합쳐서 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모 하나의 각의 크기가 40도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각 ABC는 50도인데 세모가 차지하는 각이 40도라면 그 아래에 조그맣게 나타나 있는 이 각은 1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세모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세모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각 ABO라는 각이고요. 동그라미가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OBC라는 각이에요. 세모 대 동그라미가 몇대 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40도 대 1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4대 1이야 라고 정답 2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O와 A를 연결하면서 시작이다. OA를 연결해야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외심각과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각 사이의 관계도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 선이 꼭 필요합니다. 저 선이 그려져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안 그려져 있으면 난이도가 꽤 높게 느껴지니까,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호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아, 역시 너 외심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각 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C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C는 여기 주어져 있다. 그리고 C의 크기를 알기 위해선 그럼 뭐만? 그렇지. 각 AOB만 알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AOB의 크기만 알면 그것의 절반이 각 C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OB의 크기는 선분 BD 때문에 평각에서 66도를 빼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AOB를 생각하면 각 AOB는 114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각 C는 이 114도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57도야라고 아주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풀이 방법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30도라는 각을 주면서 문제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제 출제해 놓은 형태의 문제인데, 실은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가장 간편한 형태의 풀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선생님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가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 외심각과 반대쪽에 있는 각 사이에 요 관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외심에서만 이런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내심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들을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7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BC 위에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O가 외심이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데, 그게 점 O'이 삼각형 ABO의 외심이다라는 조건과 섞이면서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외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없다. 하나씩 따로따로 차근차근 볼 거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면서 O 먼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O 프라임 처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의 크기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각 B, O 프라임, O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읽었고, 아, 외심 두 개니까 헷갈릴 테니까 우리는 먼저 O라고 이야기하는 외심에만 집중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보자, 얘들아. 삼각형에서 외심이 변 위에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그변 위에 중점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더라라는 거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숫자들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눈에 잘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 7번을 선생님이 고른 이유,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우리 친구들이 40도를 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못 풀어버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뭘 기억해야 된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 어떤 변의 중점이 외심이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아, 네가 빗변이구나라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프라임 C 사이에서는 그렇지, 서로 두 배 사이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각 B, O 프라임 C는 50도의 두 배니까 우리 100도라고 써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었어요. 어때? 할만하세요? 그래.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는 분명히 외심이 안쪽에 들어있는데 이걸 먼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구하려면 위에 있는 꼭지, 위쪽에 있는 요 작은 각 알아야 되고 그 각은 우리 O가 삼각형의 외심, 커다란 삼각형의 외심이고 이게 직각 삼각형을 설명하고 있는 조건이다라는 걸 생각해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의 시작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에서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 볼 때 많이들 까먹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 있는 문제 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8번으로 가보자. 다음 보기에서 삼각형의 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부터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고 있네요. 자, 내심은 정의가 뭐였어? 각의 2등분선의 교점. 이게 정의였었죠? 그래요.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을 생각하는데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내심과 다르게 외심의 정의는 뭐였어요?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었었죠? 그래서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외심의 정의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었죠. 괜찮죠? 그리고요,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외심은 방금 전에 계속 우리 문제 풀었지만 그 외심이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집니다. 자, 이거 그림 살짝 그려보면 이래요.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이 외심이니까 다 외접 원이니까 당연히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 반지름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래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 설명, 외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렇지. 이게 바로 내심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왜? 내접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안쪽에서 이렇게 세 개의 변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게 바로 내접원이었었죠. 그래서 내접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 선이 반지름이 되고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은 내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니은과 디귿은 외심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혹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런 거를 내심의 정의 혹은 작도 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이 지금 옳은 이야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9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 마이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AI의 연장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해놓은 상태. 그랬을 때 각 ADC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내심의 정의는 뭐였어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그래 이 각의 크기도 22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35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됐죠? 그리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ADC를 봤더니 ADC는 삼각형 ABD에서 하나의 외곽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각 ADC의 크기가 44도에다가 35도를 더해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79도를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자,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뭘 적용했습니까? 내심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 아 그래? 그러면 너도 각의 2등분선, 너도 각의 2등분선 22도, 35도 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 각의 크기를 180도에서 70도와 44도를 뺀 다음에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빼서 이거 노란색 각 구하고 너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삼각형

0: ABD의 외곽으로 생각한다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79도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평행이라는 조건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조건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선분 DE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심이 주어져 있는데 이 내심을 꼭지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각들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각을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를 세모 세모, 너를 네모 네모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면 평행이다라는 조건 때문에요. 이 조건 때문에 표시되어져 있는 각들이 어딘가로 옮겨져 갈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평행선 어디 있습니까? DE와 BC가 평행입니다. 그렇다면 평행선을 한선 BI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엇각이 만들어지고요. 이 네모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아, 이렇게 옮겨갈 수 있구나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세모가 이 위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삼각형 DBI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삼각형 EIC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6cm가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 DI로 옮겨가면서 DI의 길이가 6cm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EC의 길이가 어디로 옮겨갈 수 있어요? EI의 길이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서 선분 EI의 길이가 3cm야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결국 주어져 있는 선분 DE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DE의 길이가 두 개의 길이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선분 DE의 길이는 9cm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죠. 됐나? 자, 이 문제, 그래,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는 내심의 정의를 활용할 텐데, 다른 문제와 다르게 독특하게 평행선의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평행선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많이 보시게 될 문제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또 구원픽으로 고르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뒤쪽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0: 고약하네.
1: 고약하지? 아니,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0: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0: 응? 누나도 모르지?
1: 어? 아, 모르게 뭘 몰라? 아, 잠깐만 기다려봐.

0: 문화 호기심 잡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그럼.
1: 여기가 어디지?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쉿!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다은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절도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출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0: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목격자.
1: 목격자?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6: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왜못 열어? 왜못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근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초파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오.
2: 어? 가방가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8: 아이고 배야.
1: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오.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나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응?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9: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1: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1: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4: 소름.
10: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5: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4: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5: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5: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9: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1: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5: 네?
9: 야호!
11: 야호!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에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대부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들 오시.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출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이다.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제거 딱지다.
2: 고기가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쳐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안녕, 도도.
1: 안녕, 그린. 그린아,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0: 나, 이 책 봤어. 멸종 동물 이야기.
1: 우와, 책 재밌더더?
0: 재밌긴 한데, 좀 미안해.
1: 미안해?
0: 응, 동물들한테 미안해. 동물들이 멸종한 거 다 사람들 때문이잖아. 사람들이 숲을 뺏고,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고.
1: 응, 에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사람들 때문이지. 그래서 동물들도 살기가 힘들고.
0: 맞아.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
2: 맞아! 우리 사람들한테 할 말 많아!
1: 우도도.
0: 누구지?
1: 어? 이거 초대장 같은데?
3: 우와! 초대장이다!
1: 얼른 열어보도도.
3: 알겠어.
0: 나오기 부부의 1주년
2: 그린조끼 구조대 안녕. 우리 따오기 부부의 결혼 1주년 기념 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결혼 1주년 기념 파티? 우와, 재밌게 도도.
4: 그치? 그린아, 너도 꼭 와야 해.
2: 맞아. 우리가 그린이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와야 돼.
4: 그럼 이따 봐. 안녕.
2: 안녕.
1: 도도 재밌겠다. 얼른 가보자 그린아.
0: 잠깐만 도도. 근데 따오기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따오기가 뭐 나한테 화난 게 있나?
1: 글쎄, 뭐 가보면 알겠지. 자, 그린 쪽이 꾸준해.

0: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어서 와, 그림이랑 도도.
0: 떠오기 부부 결혼 1주년을 축하하다다.
2: 고마워. 자자, 다들 모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저희 따오기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컴백!
4: 근데 따오기 부부,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 좀 들려줘요.
0: 맞아요,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따순 씨를 만나기 전까지 참으로 외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5: 하늘을 훨훨 날아도 신나지가 않았고 물고기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왜?
0: 도도,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우리 따순 씨를 만난 거죠, 도?
2: 예, 맞습니다.
3: 우린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5: 이 나뭇가지를 선물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외롭다.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 으아!

0: 이건 절 위한 나뭇가지인가요?
1: 예, 예, 제 사랑을 받아주시죠.
0: 고마워요, 따식 씨.
1: 그나저나 우리 따순 씨 깃털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아름다운 따순 씨의 깃털을 제가 손질해봐도 되겠습니까?
0: 아이, 몰라요. 자.
1: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깃털이 많으면 미인이라던데 많아도 너무 많사옵니다.

0: 몰라요.
1: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2: 짝짓기 처리되자 우린 턱 주변에서 나오는 색소를 몸에 문질러 흰 털을 회색 털로 만들었죠.
1: 털 색깔을 바꾸는 건 짝짓기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야, 부리 뽀뽀.
0: 뽀뽀. 아이, 간지러워.
3: 우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더더.
1: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사람들 덕분이에요.
4: 사람들 덕분?
2: 사실 우리 따오기들이 이 습지에 살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1: 맞아요. 한때 우리는 멸종할 뻔했거든요. 그 이유는 농약 때문이었죠.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뿌리는 농약은 해충뿐 아니라 우리의 먹잇감까지 다 없애버렸으니까. 게다가
0: 나오기다.
1: 사냥꾼들이 따오기를 함부로 죽이는 바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4: 거봐, 또 사람들 잘못이네. 근데 사람들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1: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건 사람들 때문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해준 것도 사람들 덕분이거든. 그 시작은 따오기의 수를 늘리는 데 성공한 중국에서 한국에 따오기 한 쌍을 선물하면서부터였어요. 한국에 온 따오기들은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살게 됐는데 이 보건센터의 사람들은 따오기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따오기를 보살폈죠. 새들에게 위험한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 때도
5: 걱정 마. 너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내가 24시간 잘 돌볼 테니까.
1: 그리고 우리가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훈련도 시켜줬어요.
6: 여러분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날 준비됐습니까?
7: 따오!
6: 날 준비됐습니까?
7: 따오!
6: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따오기 준비. 실시!
7: 똑똑!
6: 여러분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7: 따오!
6: 그럼 실시!
7: 똑똑!
6: 동작 봐라, 동작 봐라, 더 빨리! 더 빨리 찾습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정성어린 훈련을 받은 따오기들은 매년 40마리씩 보건센터를 떠나 야생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2: 그래서 그린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살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8: 아, 그럼 나도 인사해야지. 사냥도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4: 어? 사냥도?
3: 어쩌죠?
8: 한때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었어.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숲을 헤치면서 사냥이 살 곳이 사라졌거든.
5: 사람들 때문에 사냥이 사라졌으니 사람이 책임지고 사냥을 돌아오게 해야지. 사냥 복원 프로젝트 실시! 사람들은 다치거나 집을 잃은 사냥들을 구조해 월악산에서 살게 했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사냥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0: 우리 붉은 여우도 사람들한테 고마워.
1: 설마 붉은 여우 너도?
0: 응. 우리도 한때는 한국에서 사라졌었거든. 1970년대 한국에서는 농작물을 해치고 병균으로 옮기는 쥐를 없애는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쥐는 우리 붉은 여우들의 주된 먹이였어. 쥐가 먹고 싶다. 쥐! 그 후로 붉은 여우는 한국에서 빠르게 사라졌지.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다시 살 수 있게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어. 소백산을 여우 복원 사업지로 정해 그곳에서 여우들이 건강하게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2: 어쩌죠? 사람들이 동물과 자연을 해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더더.
1: 그러게.
0: 맞아 맞아.
1: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좀 자랑스러운데?
2: 그럼 도전은 야, 사람의 친구라서 조금 아니 엄청 자랑스럽더더.
1: 오늘 너희들이 해준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전해줄게.
3: 그래, 꼭 전해줘.
2: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린조끼 구조대원들, 앞으로도 힘내보도도. 파이팅!
3: 파이팅!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4: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5: 로보카 풀리랑 꼭꼭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국어를 지나서 드디어 새로운 사회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사회,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알기인데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함께 알아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개념부터 익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일상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부터 한번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자, 먼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자, 한 꿀단지 친구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는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다. 어우, 잘 잤다. 아침, 아침. 다음 점심은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자, 드디어 급식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볶음밥이다! 점심. 다음은 저녁입니다. 아우, 이제 저녁도 잘 먹었으니까 잘 준비를 해야지. 또 내일은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 저녁! 이렇게 아침을 지나 점심을 지나 저녁까지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도 알수 있고요. 3번은요, 해가 지남에 따라 나이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아, 작년에는 내가 몇 살이었는데 올해는 몇 살이네? 처럼 말입니다. 자, 4번은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기술과 도구의 발달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또알수 있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뭐 일기장 같은 걸 보면 말입니다. 자, 어렸을 때,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일기장을 보면, 아, 내가 1학년 때 이런 그림 일기를 썼네. 이런 것알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현재, 미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라는 것은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지금의 시간입니다. 다음,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지나간 시간에는 이 과거 말고도 뭐 옛날, 예전, 오래전, 작년, 어제, 지난번 등과 같은 말이 있고요. 자, 지금의 시간, 현재는요, 지금, 오늘, 올해, 오늘날과 같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내일, 나중, 내년, 다음, 뭐 훗날, 이런 말들이 있지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의 머리 위에 바로 우리의 친구, 티라노가 있습니다. 자, 티라노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 티라노가 오늘 함께 하니까, 이 티라노를 가지고 온 선생님이 이런 표현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티라노가 공룡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이용해서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살았지. 아주 오래전. 다음, 현재, 지금, 오늘, 현재는 이 공룡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 다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먼 미래에는, 아주 나중에는 기술이 더 발달해서, 발전해서 실제로 공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한번 우리 티라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자, 뭐 연도, 연대, 시대, 세기가 있는데요. 먼저 연도는요. 어느 한해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984년, 2025년처럼 말이고요. 연대는 10년, 100년 등의 시간을 묶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처럼 말입니다. 시대는 공통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를 묶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그리고 뭐 정보화 시대처럼 말입니다. 자, 세기는요, 100년 동안을 세는 단위예요. 21세기.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라는 말뜻도 알아두자고요.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을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식으로 우리 문자의 여부에 따라 문자가 있고, 문자의 기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시대를요,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는데요. 이 선사시대는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요. 역사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를 우리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문자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선사 시대, 역사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이 역사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을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표입니다. 자, 연표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바로 연표라고 하는데요. 연표는요, 이번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꼭꼭꼭 기억해야 할 낱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연표. 연표. 한번 더. 연표. 그래요. 연표. 우리 꼭꼭 기억해 두자고요. 자,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 연표인데요. 자, 연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죠. 1번, 나와 가족,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연표를 만들 수가 있지요. 2번, 우리 지역이나 나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도 연표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자, 연표를 만드는 과정은요, 이래요. 자,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나는 무슨 연표를 만들지? 그 다음, 연표에 들어갈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실이어야 돼요. 상상이 아니라. 세 번째, 연표의 종류를 정하고요. 연표의 틀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연표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가로, 세로, 뭐, 물결 등등이요. 다음, 연표에 연도를 표시합니다. 다음, 중요한 일이 일어난 연도와 내용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연표에 내용을 쓰고 제목까지 붙인다면 멋진 연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아래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이런 그림이 있지요. 자, 이런 연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만들었네요. 어떤 나의 살아온 과정을 쭉 연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2016년 내가 태어남, 2017년 걸음마를 함, 2020년 세발 자전거를 탐, 2021년 유치원을 다니임, 2023년 초등학교 입학함, 2025년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감처럼 이렇게 연표를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연표를 보면 알수 있는 점들은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중요한 사건들을 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중요한 내용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또 좋은 점이 있지요. 연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동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 하루 동안의 시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동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아침인가요? 아니면 점심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그리고요, 뭐, 어제 또는 오늘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뭘 했더라? 아침에는 뭘 했고, 점심에는 뭘 했고, 저녁엔 뭘 했구나. 자, 이런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흘러감을 또알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은요,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구분해서 연결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는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티라노가 살았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살았지. 과거와 옛날이고요. 자, 현재는요,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은, 오늘날에는 이 티라노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쉽다. 자, 현재와 오늘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요.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바로 무슨 표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그 표입니다. 바로 연표라고 적어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 골라 가지고 3번에다가 이렇게 별을 하나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3번에다가 마구마구 그려줄 테야. 자,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별표를 마구마구 그려줍니다. 왜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말이죠. 연표이고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가족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일어난 시간, 장소, 순서에 따라 연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낼 수가 있고요. 5번. 연표를 통해 알수 있는 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삐 가위표를 쳐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있습니다. 2번.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일들은요, 연표에 몰라요. 연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온 과거의 일들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연표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겠죠? 따라서 1번에는 가위표, 2번에는 동그라미표 해주면 개념 확인 문제 5번까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의 친구 티라노와 함께 실전 문제 풀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티라노는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1번은요. 다음 중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일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이 토끼 같다. 2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앞 놀이터이다. 3번.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계란말이다. 다음 4번. 낮에 짧아졌던 그림자가 저녁이 되자 길어졌다. 낮, 저녁. 다음 5번. 봄에 도단한 새싹이 쑥쑥 자라서 여름에 꽃을 피웠다. 자, 이 중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일은요. 바로 이 낮과 저녁.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 봄과 여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바로 4번과 5번이지요. 따라서 1번에 4번과 5번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요. 이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과 계절이 있는데요. 볼까요? 하루의 먼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로도 무엇이 흘러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시간, 공간, 계절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바로 우리 1번에서 본 것처럼 하루의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흘러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로도 시간이 흘러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보기에 첫 번째 시간의 낱말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시간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중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 지금, 작년, 과거, 현재와 과거, 2번, 내년, 올해, 내년, 미래, 올해, 현재, 3번, 내일, 훗날, 내일도 미래, 훗날도 미래, 훗날에는 티라노를 볼수 있을 거야. 이것도 훗날도 미래죠. 미래, 미래, 맞습니다. 4번, 오늘, 현재, 나중, 미래. 5번. 예전. 예전. 아주 오래전에 티라노가 살았었지. 과거. 오늘날. 현재.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바로 3번이기 때문에 3번에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인데요. 다음 두 그림에서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좀 그림을 구경해 볼까요? 자, 보니까요, 여기에, 한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치가 있고요. 뒤에는 공원이 보이고요. 건물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쭉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볼까요? 자, 또 어머니가 보이고요. 오, 이번에는요, 아까 왼쪽에는 남자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큰 학생이 보입니다. 키도 커요. 거의 엄마랑 비슷해졌네요. 다음은 공원이 보이고 역시 벤치가 보이고요. 뒤에 보니까 배경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물들의 높이도 높아지고 말이죠. 자, 과연 여기서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계절이 바뀐 거. 계절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자, 2번. 날짜가 바뀐 것, 날짜 안 나와 있고요. 3번, 해가 뜨고 지는 것, 둘다 낮입니다. 환해요? 밝아요? 4번, 남자아이의 키가 훌쩍 컸죠. 이걸 보고, 아,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5번,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 시계바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부모님이나 보호자분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 아기 때 옛날에 찍은 거 사진 있나요? 하고 한번

아, 우리 친구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다니, 벌써 이렇게 커서 의젓하게 꿀단지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있다니, 정말 난 기특해. 나의 과거 사진을 보면서 내가 자라온 그 시간의 변화를 몸소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 봤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라온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 어릴 때 이랬구나. 이렇게 작은 옷 입고 있었네.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아보는 거 좋습니다. 자, 2번.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요, 나의 과거를 모르겠죠. 알맞지 않고요. 3번. 나를 돌보아 주시던 할머니, 어른 보호자분께 여쭈어봐도 좋죠. 4번, 몇해전 입었던 옷과 지금 입는 옷을 비교하면,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내가 입었어? 지금 내가 키가 굉장히 많이 컸네? 이렇게 또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5번,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물건을 살펴보면, 또 우리 내가 자라온 과정을 또 조사해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료는 자료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요? 1번은요. 자, 이런 표지판. 어디서 볼수 있나요? 나와 있듯이 도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도로 표지판과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뭐가 나와요를 알려줄 뿐이죠. 자, 2번은요, 미세먼지 현황이에요. 우리 사진에는 매우 나쁨이네요. 매우 나쁨. 자, 이것은요, 역시 미세먼지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지,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3번은요, 달력이에요. 달력은요, 여기 보면 뭐 날짜와 요일이 다 적혀 있지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언제 언제 뭐 며칠 며칠 어떤 날이 있어. 즉, 시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달력 말고도 뭐또 생활 계획표. 하루 동안의 나의 생활 계획표는 이래. 이런 생활 계획표 같은 자료들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지요. 달력을 보면, 지금이 몇 년도인지, 그리고 몇 월인지, 그리고 며칠인지를 다알수 있잖아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은요, 버스 노선도예요. 버스 노선도는요, 버스가 어느 역을 지나가는지를 알려주는 노선도 그림이고요. 5번은요, 장소 그림이에요. 우리 배웠지요. 장소 그림과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6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마구마구 별을 그렸던 그 문제, 무슨 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무슨 표라고 외쳐보는 겁니다.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맞아요. 표는 표인데, 바로 연표이죠. 연표, 꼭꼭 기억해 줍니다.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연표라고 하는데요. 이 순서는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뭐 현재부터 과거까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순서를 통일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표. 다음 8번 문제인데요. 이 연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뭐, 가로든, 뭐, 세로든, 물결 모양이든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는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뭐, 나, 가족, 또는 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다 가능합니다. 역시 만드는 사람 마음. 3번. 어떤 일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알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기 쉽죠?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또 편리한 점이 있었죠. 좋은 점이 있었죠. 5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연표의 맨 앞에 써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어요. 만드는 사람.

것인가? 뭐 우리 아까 예시로 봤던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어떤 중요한 일인지, 또는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뭐 사건들인지, 어떤 주제인지 중요해요. 다음 3번은요. 어떤 사건을 넣을 것인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음 4번은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뭐 가로인지, 세로인지, 물결 모양인지 형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번은요. 시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연표라는 것은요,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옳지 않으므로 9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보죠. 10번과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혜인이가 만든 나의 연표,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예시 연표이지요.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위 연표의 기억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쩍쩍 볼까요? 자, 기억은요. 짠! 여기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2016년입니다. 2016년. 자, 1번 시각, 2번 세기, 3번 시대, 4번 연도, 5번 연대 중에서 이렇게 몇 년, 뭐 2025년, 1995년 이런 몇 년은 바로 연도이지요. 연도. 이 시각은요. 그때 그 순간 몇 시, 몇 분이 시각이고요. 이 세기는요.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100년 동안의 어떤 단위를 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처럼 말이죠. 시대는요. 어떤 공통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를 말해요. 조선 시대, 정보화 시대처럼 말이죠. 연대는요, 뭐, 10년, 100년 단위로 묶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1990년대, 뭐, 2000년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것은 바로 연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의 11번 문제인데요. 위 연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우리 혜인이의 연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혜인이가 태어난 해는요, 2020년이래요. 자, 볼까요? 태어남! 2016년인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연표의 좋은 점은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죠. 2번, 혜인이는 2023년에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에? 2025년인데? 틀렸고요. 3번, 혜인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행복초등학교가 있었다. 자, 행복초등학교 여기서 등장하지요. 행복초등학교에 입학을 2023년에 했는데요. 이 행복초등학교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지는 이 연표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4번, 혜인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세발 자전거를 탔다. 그럴까요? 세발 자전거를 탐. 행복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2020년에 탔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혜인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귀었다. 초등학교 입학은요, 2023년에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귄 건 바로 유치원에서 서아를 사귀었다. 2021년에 사귀었지요. 따라서 5번이 맞습니다. 11번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표를 보면은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건이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다라는 것이 편리한 점이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12번은요, 다음 가나다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지요. 우리 배웠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잘 찾아보면서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말, 작년이 있습니다. 나는요, 올해가 있고요. 다는요, 어제가 있고요. 라는요, 지난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 올해 예정이다라는 말까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예정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부터 한번 쭉 볼까요? 자, 가장 먼 과거는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작년이 가장 먼저. 다음.

2년 다음으로는 바로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갔지.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오늘 전날, 어제, 바로 어제, 어제. 그리고 현재를 지나 아직 오지 않은 날, 올해 5월에 동생이 태어날 예정이야. 바로 이것이 미래지요. 따라서 예정, 올해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겠네요. 따라서 작년, 지난주, 어제 이어서 올해 예정까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작년 가가 제일 먼저 와야겠고요. 다음은요, 지난주에 속하는 라가 두 번째로 와야겠고요. 다음은 어제에 속하는 다가 세 번째, 그리고 오지 않은 올해 예정이라는 나가 마지막에 오면 우리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실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둘,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일기를 쓸때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활용해서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어릴 적 사진도 꼭 한번 찾아보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으로 중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섯 문제를 풀 건데 서술형처럼 풀이를 써내려가는 연습들을 좀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완벽하게 서술형처럼 써내려갈 거고 어떤 문제는 그림의 기호들을 표시하면서 기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조금은 약식으로 서술형을 써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서 아, 약식으로 써도 감점하지 않더라. 그러면 약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또 학교에서 너무 서술형 문제를 좀 깐깐하게 채점을 하시더라라고 하면 아주 기호를 다 사용해서 식으로 정리하는 풀이를 써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풀이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스텝 3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서술형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이 문제 잘 집중하면서 써내려가는 방법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문제 난이도는 조금 있는데 대신에 풀이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6개 중에 하나는 풀이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빈칸 채우기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그대로 다 서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이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DEF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네요. 풀이가 나와 있지만 우리 시험 때는 저런 거안 나와 있을 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을 한번 간략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옮겨 쓰는 방향으로 문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꼭지각이 52도야? 그렇다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를 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각을 동그라미 세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왼쪽

왼쪽과 오른쪽에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이니까 저 동그라미와 세모를 옮겨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각을 동그라미, 이각을 세모로 옮길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알고 있다면 180도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을 빼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객관식이라면 문제 이렇게 풀었을 거니까. 이 과정을 식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 됩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삼각형 ABC가 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와 각 C, 즉 양쪽에 있는 밑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라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180도에서 52도를 뺀 다음에 그 결과를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빼면 128도하고 쓰여질 거니까 128도를 정확히만으로 나누면 64도가 각 B와 각 C의 크기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어때?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보여주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삼각형 BDE와 삼각형 CEF에서 선분 BD의 길이가 뭐랑 똑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 보셔야죠? 선분 BD의 길이는 뭐랑 똑같습니까? 요거 두 개짜리. CE의 길이랑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선분 CE의 길이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선분 BD의 길이, 선분 CE의 길이,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BD의 길이, EC의 길이라고 해도 실은 같은 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서술형을 정말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학교에서는 합동을 이야기할 때는 대응변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걸 CE라고 쓰지 않고 EC라고 썼다 하면, 감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요 위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아니면 내가 애초에 삼각형이 어떤 거랑 어떤 게 합동이다라고 미리 찾아놓은 조건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BD라는 선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의 알파벳이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뒤쪽에서도 그렇지. 똑같은 위치에 있도록 읽어주시면 돼요. 선분 CE가 선분 BD의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BD와 CE의 길이가 같고요. BE와 CF의 길이가 같아지고, 각 B의 크기와 뭐가? 각 C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 B하고 각 C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네요. 위에 있는 조건대로라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은 거니까 SAS 합동으로 같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각 BDE의 크기가 BDE라는 이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가 뭐랑 똑같을 거다? CEF라고 이야기하는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와 같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BDE를 각 CEF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때도 어때요? 여기 합동인 삼각형에서 BDE라는 순서를 오른쪽에서 CEF라는 순서와 일치시키면서 대응 점의 순서를 맞춰 주시면 틀릴 일이 없겠죠. 감점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CEF라고 안 쓰고요. 각 FEC라고 써도 뭐 감점시키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만약 우리 학교가 정말 채점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 대응점 순서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상황 보자. 각 B와 각 BDE와 BED의 크기의 합이 180도래요. 아, 각 B와 각 BDE와 BED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근데 네가 동그라미였고 너 각의 크기 똑같고 그럼 네가 세모가 될 테니까 이렇게 바꾸어 쓸수 있겠구나. DEF, CEF, BED로 바꿔서 써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각 DEF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B와 크기가 똑같아지고요. 여기 있는 각 B와 크기가 똑같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아놓았던 64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지금 각의 크기 다 옮겼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점 E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평각에서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DEF라고 이야기하는 요 각의 크기는 DEF에다가 CEF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BED 세모 더한 거랑 똑같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찾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180도에서 64도 빼서 찾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각 B의 자리와 각 DEF의 자리만 현재 똑같, 자리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DEF가 각 B가 된다라고 쓰면서 64도다라고 서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래쪽 서술 같은 경우는요, 각도를 계산해서 요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다라고 써주는 게 여러분이 써내려가시는데 좀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서술해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술해 갈수 있는 문제가 다음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DEF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BDE라는 삼각형과 CEF라는 삼각형 전부 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거고요. 그 각들이 이쪽에 있는 각들과도 모두 다 크기가 같을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네. 그래서 각 B와 각 C 구하면 동그라미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해결할 수 있겠다. 아까는 여기 있는 평각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각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을 계산하는 게좀더 서술하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각의 크기를 계산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풀이의 스타일을 살짝 바꿔보자. 자,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꼭지각이 32도니까, 각 B하고 각 C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180도에서 32도를 빼서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148도를 2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니까, 148도 2로 나누면 하나가 74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각 B도 각 C도 74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각 B의 크기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까지 더해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의 두 배가 180도에서 74도 빼준 것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106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53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됐니? 동그라미 하나가 53도야? 그럼 나는 DEF 구하고 싶으니까 각 DEF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은 평각 180도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 두번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80도 빼기 53도의 두 배, 106도 계산해서 74도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겠죠.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보다는요, 숫자를 가지고 서술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알아보기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제 그 스텝 2에 있는 문제와 스텝 1에 있는 문제가 서술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서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텝 3 가서 1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BA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BA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구나. 그림에 잘안 보이니까 표시해 둡시다. 거기에서 각 B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들이 있으니까 각의 크기를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겨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각 B의 크기를 각 X라고 놓고요. 옮겨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각의 크기가 똑같이 X가 될 거니까 아, 너는 외각이라서 EX가 되겠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거 써주면 되지. 각 EDF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X의 크기의 두 배다라고 서술해 주시죠. 자, 문제에서 너를 X, 너를 X, 너를 EX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쪽이 EX가 되고요. 그 EX와, 여기 있는 EX와 이쪽에 있는 X를 더해서 하나의 외각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3X를 또 만들어내죠. 여기 있는 3X 찾아낼 겁니다. 각 AEF라고 쓸수 있고, 그건 3배의 각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지? 근데 너도 역시나 3X가 될 거니까, 이 각이 3X다라는 것도 표시해 주자. 각 EAF도 3X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이 3X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3X에다가 역시나 X를 더하면 이쪽 각의 크기가 4X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4X라는

걸 이제 서술할 건데,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각 AFC라고 이야기하는 가게 크기는 4배의 각 X인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각이랑도 똑같으니까, 각 A, C, F랑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되니?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각의 크기가 각 X의 4배. 그럼 너도 각 X의 4배. 그러니까 너가 각 X라고 쓰여지면서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총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아래쪽에다가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배의 각 X에다가 반대쪽에 있는 4배의 각 X를 더하고, 그리고 꼭지가 각 X를 다시 더해주면 이게 18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이 사이에다가 삼각형 ABC에서 요런 조건 써 주셔도 괜찮죠. 그치?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9배의 각 X가 120도니까 각 X의 크기를 구하면 이게 20도더라라는 건데 이각 X가 바로 각 B였죠. 그래서 각 B가 20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아, 이렇게 써 주시면 되죠. 근데 보면 선생님이 중간에 어떤 줄에는 쓴게 있고요. 어떤 줄에는 안쓴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두 배의 각 X가 뭐랑 똑같으냐라는 걸 써주지 않고, 자, 이게 EX라는 건 서술을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EF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EFD라는 각이 각 X의 두 배다라는 얘기는 서술해주지 않았죠. 이게 없는 서술이 있고요. 있는 서술이 있어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 감점을 할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 요런 흐름, EX와 3X와 4X를 찾아냈다면 이쪽 부분들은 살짝 없어도 웬만하면 감점을 시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쪽에 X, EX, 3X, 4X 요게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요 서술은 반드시 있어야겠지, 그치? 삼각형 세 내각의 총합을 삼각형 ABC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필요합니다. 요렇게 문제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서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보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AB하고 AE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각 C의 크기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시험지 미리 보기로. 자, 그럼 전략을 세워보면, 아, 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구하면 돼? 그렇지. 각 A만 구할 수 있으면 90도에서 각 A를 구하면 각 C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각 A를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A가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로 정확히 나누어지는구나라는 생각해서 구해낼 수 있겠지. 동그라미 하나만 구한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려면 동그라미를 옮기기 위해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 해주어야겠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삼각형 두 개를 볼 거냐? 첫 번째,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을 볼 거다. 그래서 삼각형 ADB와 삼각형 ADE에서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다라고 제시를 해 줍시다. 없어도 되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써 놓으면 나중에 식을 서술할 때좀 편하니까. 자, 먼저 선분 AD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는 빗변인데 공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에서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각 B와 각 E의 크기, 그게 정확하게 90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각 E를 조금 구체적으로 각 AED라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을 각 AED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B와 AE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같은데 나머지 한 변까지 같아.

따지니까 따라서 삼각형 ADB와 삼각형 ADE는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합동의 이유가 RHS 합동이더라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죠. 합동이야. 그럼 이제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지. 각 BA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각 EAD라는 각이랑 같고 지금 두개 똑같이 딱 나누어지고 BAD, EAD가 같고요. 그 각이 90도에서 74도를 뺀 거니까 아 16도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서 우리 각 A의 크기가 32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각 C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90도에서 32도만 빼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8도 하고 쓸수 있겠지. 자, 여기 있는 32도 대신에 각 A라고 쓰셔도 되죠. 각 C가 90도에서 각 A를 빼는 거다. 그러니까 58도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써내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서술을 할 때, 그치? 분명히 합동이라는 삼각형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개 같애라고 얘기해 버리면요. 요 위쪽 서술에 대한 부분에 감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다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왜? 지금 우리가 배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 RHS, RHA 합동을 가지고 합동 조건을 보이는 건 서술에 반드시 부분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빠뜨리시면 감점 당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3의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CAM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선생님, 이건요, 기호를 사용해서 조금 약수령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이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분 MA와 선분 MB와 선분 MC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따라서 점 M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심이 변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각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90도구나라는 거 네가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걸 발견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O라는 점을 봤더니요. O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이래요. 아, 그래서 외심의 정의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OA와 OB와 OC의 길이가 같아질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 있는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OAB라는 아주 얇은 삼각형에서 이 끝에 있는 각을 세모라고 한다면 너도 세모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거기에 더불어 OBC라는 OBM이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요각의 크기, 각 OBM이라는 크기가 4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도와 동그라미와 세모가 두 개씩 있는데 더하면 180도 될 거니까 40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다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크기가 50도다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만약 서술형 채점을 좀 빡빡하게, 깐깐하게 하시는 학교라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이그 기호 대신에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각의 크기가 50도다라는 걸 활용해서 90도에서 50도를 빼가지고 답을 구할 거니까요. 동그라미 대신에 각 OAM.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대신에 각 OAM. 세모 대신에는 OAB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써서 자, 이거 두개 더해서 50도다라고 다음과 같이 서술을 동그라미 세모 대신에 각을 바꾸어서 표현해 주셔도 되겠네요. 자, 근데 채점을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학교는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기호를 쓰면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감점 당하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쓰는 속도도 확실히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서술 혹은 이런 서술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가게 크기를 구해서 50도라는 걸 알아냈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 CAM이라는 크기는 각 A라는 크기, 아까 우리 BAC라고 썼으니까 그거 그대로 맞춰서 BAC라고 써준다면 그 BAC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꺼번에 빼준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90도에서 50도를 뺐으니까 40도가 되겠네라고 하면서 서술 완성할 수 있겠죠. 자, 항상 전략 세워놓고요. 그 전략에 맞는 기호들을 우리 문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3번 해결할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자.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다음과 같은 가게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각 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 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런 그림 앞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때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생각을 했었냐면, 요런 생각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네가 하나의 외곽이야. 그러니까 각 C와 요 끝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87도야. 라고 식 하나 만들고, 또 72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렇게 외곽이구나. 그러니까 각 C와 세모의 합이 72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 하나 만들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식을 쭉 써내려가면서 우리 뭔가 식들을 연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쵸?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객관식에서는. 근데 서술형에서는 그 과정들을 다 서술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요. 식들이 양이 많고요. 연립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문자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풀이는 정말 순수하게 서술형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계산이 포함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요, 180도에서 72도 빼주면 되니까, 너 108도구나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0도에서 87도 빼주면 되니까, 너 93도구나 하고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 4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는데요? 각 DIE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DIE가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과 각의 크기가 맞꼭지각으로 같죠. 그죠? 근데 이 각은요, 그래요. 요 맞은편에 있는 각을 가지고 내심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각 C밖에 없고, 각 C를 활용해서 나머지 각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방정식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 좋아. 요 과정으로 서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쓸 식이 제일 적은 그런 식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서술해보자. 우선은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생각해봐야겠죠? 각 AIB라는 각의 크기를 생각해 볼 거다. 자, 그 각은 우리 편하게 내심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각 C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지? 그래서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C하고 써줄 수 있겠죠. 이게 AIB지. 자, 근데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AIB가 아니죠? EID라는 각을 원하죠. 그래서 AIB 대신에 각 EID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 각이 뭐랑 똑같아? 각 AIB랑 똑같고, 그래서 네가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C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유는 뭐 때문에? 서로 맞꼭지 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EID가 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이 각의 크기 구했고, 이 각의 크기는 각 C고요. 나머지는 숫자로 각을 알기 때문에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들을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야? 사각형이지. 사각형 CEID라고 사는 사각형에서 각들을 다 더하면 360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 더하죠. 먼저 너는 각 C,

있고 옆에 108도. 그리고 너는 아까 전에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시, 그리고 그 옆에 93도까지 더해주면 이게 사각형의 4개의 내각의 크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도 나와야 돼? 360도 나와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각시와 여기 있는 2분의 1 각시를 생각하면 2분의 3의 각시하고 쓰여질 것이고, 자, 나머지 넘겨서 뺍시다. 자, 90도 넘어가서 빼면 270도니까요. 270도에서 108도와 93도 빼주면 돼요. 자, 이거 두개 더하자. 그러면 201도하고 등장하네. 자, 201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69도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결국 2분의 3 곱하기 각시가 69도다라고 얘기되어지고, 그렇다면 각시의 크기를 생각하면 69도 곱하기 3분의 2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 3으로 나누면 23도, 거기 2배 곱하니까 46도라고 각시의 크기 찾아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각시를 찾아내면 우리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객관식 문제랑은 풀이의 흐름과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이런 지루한 계산들, 108도, 93도를 가지고 막 360도를 만들어내는 계산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객관식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었는데, 서술형에서는요, 식을 이렇게 써 내려가 주시는 게 써야 되는 문자의 숫자를 가장 줄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술형으로 삼각형의 성질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예 새로운 개념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번 시간은요. 인문 7번째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글 제목부터 만나볼까요? 인문 7번째 글은 존 로크의 백지론입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백지론 이라는 이론을 펼쳤는데 이게 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제목이 좀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읽어봤죠?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봉건제는 주군과 가신의 관계다. 주군은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해당하고 가신은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 딸려있으면서 그 벼슬아치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이들은 주종관계예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왕과 제후 기사가 주종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주군이 되고 그 아래의 제후가 가신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는 제후와 기사의 관계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니까 농노가 보이는데 농노는 뭐냐? 땅에 예속되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지배자인 영주. 영주에는 왕이나 제후나 기사 등이 포함이 된대요. 이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농노입니다. 영주에게 땅을 빌린 데 대한 돈, 세금, 각종 사용료 등을 이들이 부담해야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왕, 제후, 기사, 즉 영주와 농노의 관계는 집의 예속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첫 번째 내용은 1문단 존 로크의 집안 분위기 그리고 사상적 기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집안 분위기 뭐라고 나오냐면 청교도적 신앙이다. 청교도적 신앙. 그럼 청교도가 뭐냐?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낱말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청교도는 모든 쾌락, 사치, 권위 다 안 돼요. 철저한 금욕주의. 이게 바로 청교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후천적 경험. 후천적 경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단 내용 볼게요. 타블라 라사. 말이 어렵습니다. 타블라 라사. 로크의 중요한 철학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 바로 타블라 라사인데요. 그러면 철학 개념 어떤 개념인데요? 라틴어로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은 종이 곧 백지라는 뜻이래요. 존 로크의 백지론이잖아요. 백지. 백지? 로크는 우리 의식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처음에 하얀 종이와 같다는 거죠. 깨끗한 종이처럼 비어있는 의식에 경험이라는 게 더해짐으로써 관념이 생긴다라는 게 바로 존 로크가 주창한 내용인데 이거 뭐 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거 그 얘기 아닐까 싶은데 자, 당시로서는 이 백지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뒤에 나오게 되죠. 다음 문단 내용 만나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백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 보면 대수롭지 않게 다가오지만 그렇죠 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당시 유럽의 상황을 짚어보면 혁명적인 의미를 지녔대요. 아주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로크 이전의 중세 유럽에서 인간은 결코 하얀 종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뭔데? 우리 앞에서 신분제 봤잖아요.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돼서 나와요. 자, 신분제도 아래에선 어느 계급,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신분제인 거죠. 그래서 로크의 철학이 혁명적인 거야. 당시에는 태어나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운명, 이 사람은 제후가 될 운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로크는 이 내용의 전면으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얀 백지 상태야. 이러니 정말 세상을 뒤집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지론이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자, 3문단에서 백지론의 혁명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어서 볼게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철학은 핏줄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기반을 둔 신분제도 아래에서 여전히 억압받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요, 희망과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두가 똑같구나. 왕우장상의 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백지론이 당시 신분제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준 영향이 나와 있네요. 희망과 힘이 됐대요. 더 나아가 로크는 배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이게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라는 겁니다. 로크의 교육관이에요.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래 이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르는 자주성을 중시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로크가 중요시 생각한 것은 자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훈시해서는 안 돼.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돼. 학생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 여기까지 4문단입니다. 백지론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리고 타블라라사에 기반을 둔 로크의 정치 사상은 민주주의 진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겠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에서 시작하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였고, 왕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 체제에서 삼권 분립으로 변화하는 정치제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권 분립. 요즘 정치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뭐 왕이면 왕, 뭐 교황이면 교황, 이렇게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인데, 물론 이제 당시 로크가 주창한 이 삼권 분립은 현재의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사법의 독립은 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그 지금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의 체제로 오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게 바로 로크다라는 겁니다. 백지론의 정치적 가치가 나와 있네요. 자, 6문단에서는 소유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개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7문단에는 종교에 대한 로크의 견해가 나와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7문단 내용 중에 그 어떤 통치자도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야, 이런 종교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개인의 종교의 자유 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 7문단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로크의 명성은 그가 죽은 뒤에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더 높아졌다. 그의 철학은 초법적이고 법을 초월하는 걸 초범이라고 합니다. 특권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저항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로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민중이 저항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더 높아질 수 있었겠죠. 저항권은 그뒤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로 뿌리 내렸다. 자, 여기까지 8문단입니다. 저항권의 기초가 된 로크의 철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다만 로크도 17세기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가 17세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로크의 철학은 지금 생각하니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가령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것.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그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한 한계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개인의 그 재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자리에 갈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아니야, 괜찮아. 결국은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야. 공동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에 결국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개개인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또 항상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이 있는데 루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한 거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존 로크의 백지론 모두 만나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살펴볼까요? 자, 스텝 2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구조도 보면서 글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백지론에 대한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백지론이란 의식은 태어날 때 백지처럼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기에 후천적인 경험이 들어가면서 뭐가 관념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후천적인 이 경험을 중요시한 게 바로 백지론이죠. 자, 이 백지론은 어떤 가치를 갖느냐? 당시 유럽의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백지론이 갖는 가치를 이렇게 혁명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혁명적으로의 가치는 뭐냐? 신분에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는 당시 유럽의 신분 제도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교육적인 가치, 학생들의 개성과 자주성을 중요시했고, 정치적인 가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식을 높이면서 삼권 분립으로 왕과 귀족 중심의 정치 제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로크 철학의 한계가 들어가죠. 두 가지 한계. 사회복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무분별한 재산 축적 행위를 옹호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로크 철학의 의의 정리를 해보면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민중의 권리로 인식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어때요? 글 내용이 이제 한눈에 쭉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구조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어요.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로크의 사상이 지닌 가치 분석적으로 네 가지로, 뭐 혁명적, 그리고 뭐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볼게요.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로크의 사상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민, 로크의 백지로는 당시 유럽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그렇죠. 혁명적이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로크의 백지론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모두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맞죠? 지민, 맞아. 당시 억압받던 민중들은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도 왕족이나 귀족 계급과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거야. 그래요. 저들이나 나나 태어날 때 똑같이 백지로 태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영빈, 이런 평등 사상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철학적인 바탕이 되었다고요? 아니죠. 로크의 교육 철학, 우리 그래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 나왔어요? 그래요. 학생들에게 어떤 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아울러 로크는 경제활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쵸? 한 개, 두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 자료 하나 나왔네요.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예요. 여러분, 여기 A와 B 칸을 잘 봐봐. 분명히 색깔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달라, 완전히 달라. 우리 눈이 그렇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손으로 이 A와 B 사이의 양쪽을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려봐. 양쪽을 싹 가려봐. 어때? 똑같지? 안 가렸을 때는 다른데? 이렇게 싹 가리면? 똑같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야말로 착시죠.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눈과 뇌가 정보를 얼마나 부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의사결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첫 번째 지문입니다. 비합리적 선택과 행동 경제학 만나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소비하며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오늘 아침에도 뭘 샀어요? 한 이틀 고민하긴 했어요. 바로 산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하다가 삽니다. 어쨌든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자,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충동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 나 이거 뭐가 부족하다. 있어야 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자, 뭐가 있나? 쭉본 다음에 대안들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후 구매 후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자면, 우리의 구매는 충동적이지 않아. 우리는 아주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어. 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문단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 이 글에서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다음 문단 갑시다. 하지만, 여러분, 비문학 제재를 읽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그 뒤에 내용이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집중해야 돼. 하지만 사람들의 구매 의사 결정이 항상 합리적일까? 예를 들어, 마트에 갔더니 가격표에 제품의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5만 원인데 40% 할인한 가격으로 지금 3만 원에 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요? 그러니까 한 제품에는 그냥 3만 원이야. 근데 한 제품에는 원가가 5만 원인데 40% 할인을 해서 얘를 3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둘 중에 뭘 사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산다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지불할 가격이 3만 원이라고 단순하게 제시한 상황보다 원래 3만 원인데 아니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에 준다고 거래 조건을 제시했을 때그 제품을 더 구매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원래 5만 원짜리래잖아. 그럼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것은. 아니, 없다고 생각해 봐. 그냥 그이40% 없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냥 똑같은 3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왜이 말에 현혹되냐고.
처음 나에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닷과 같은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 교과이죠. 자, 이어서 볼까요? 다시 말해, 제시된 원가의 닻을 내리고 처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또 있어요. 같은 10개를 팔더라도 그냥 파는 경우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한 적 있습니다. 매진 임박 이러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거 역시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 거죠. 왜? 필요해서 산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진이 임박했다. 곧다 팔린다. 하자마자 사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안살 수도 있는 거지.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보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상황과 맥락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두 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구매를 자주 해요. 다시 말해, 제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제시되는지에 따라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문단, 소비자들의 비합리적 구매 의사 결정 사례예요. 이두 가지 사례 중에 난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비합리적으로 사고 있었네.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선택들을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선택들이 경제학적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에도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은 행동경제학의 등장 배경 첫 번째입니다. 이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다?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등장 배경이 되겠죠. 두 가지 등장 배경이에요.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연구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행동 경제학이다. 등장 배경이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설명한다. 아,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대. 그죠? 자, 무엇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설명한다. 이 글의 중심 화제죠.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소비 행위는 이런 거야.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두 가지 사례만 봐도 안 맞잖아. 그래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행동 경제학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즉, 행동경제학의 관점은 비합리적인 소비 사례와 이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력을 통해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그 두 가지 사례 봤지만 앞으로 물건 살때그몇 퍼센트 할인 이런 거에 현혹돼서 사는 거좀 조심해봐야 되겠다. 매진 임박 이런 말 나왔을 때, 아, 이거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매진 임박이라니까 산 적은 없는지 앞으로는 좀안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즉, 행동경제학의 의다라는 겁니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3문단 행동경제학의 목표 및 의의가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행동경제학. 뭔가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이 경제 시대에 말이야. 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행동경제학에 나타난 배경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일반적인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문제 인식해서 정보 탐색하고 대안 평가해서 구매하고 구매 후에 평가의 과정까지. 이게 이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인데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비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두 가지 상황 나왔죠. 닷 효과와 상황과 맥락 효과. 닷 효과는 원인. 처음 제시된 가격 정보가 해당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5만 원인데 40% 할인해서 3만 원이에요 하는 거를 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가격 정보가 제시된 상황에 따라 구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이 제품의 객관적 가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어떤 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4문단에 보면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다음 내용. 행동경제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교화되었을까? 이 내용은 그래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가?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학문일까? 자, 3, 4문단의 내용 보시면 사람들의 판단 오류와 실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고 보다 정교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 찾을 수 있네요. 자, 이어서 볼까요? 행동경제학을 통해 소비자들이 배울 수 있는 점 4문단에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죠. 자, 이어서 5번.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에 전제하고 있는 요소 3문단에 있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기대 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이성적 인간 행동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바로 그 그림이죠. 윗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기업부터 디귿과 복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은 아델슨이 만든 체크무늬 그림자 착시. 대부분의 사람은 가의 블록 A와 B 중에서 B가 밝게 보인다고 하죠. A와 B가 색깔이 다르게 보인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나에서 보는 것처럼 봐봐. A와 B는 사실 같은 색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두개 넣었더니 바로 같은 색상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시각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부터 디귿. 기역은 원가 5만 원과 원가에서 40% 할인한 가격 3만 원이 함께 제시된 것. 니은은 할인가인 3만 원만 부착된 가격표를 본 상황. 디귿은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며 파는 경우에 한정이라는 말에 혹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인데요. 1번 보자. 가에서 A와 B의 색상이 다르다고 판단한 거, 잘못 판단한 거죠. 기역과 같이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해서 처음 주어진 정보가 판단에 개입했다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됐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2번. 가에서 원기둥의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니은에서 제품에 부착된 가격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니은은 비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내용이 없죠. 그냥 할인가 3만 원만 부착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에서 원기둥 그림자와 주변 환경은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그렇죠. 원기둥 주변의 환경이 디귿에서 판매 수량이 제한이라고? 나 그러면 사야 돼.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나에서 A와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하는 것과 기업과 니은의 제품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비합리적인 판단이로군이라고 했는데, 나에서 A, B의 색상이 같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가가 비합리적인 판단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어서 5번 볼게요. 나에 그려진 두 줄의 세로 막대는 디귿에서 10개 한정이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있군.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건데, 10개 한정이라는 말에 우리는 혹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답은 아까 우리 봤던 3번이 답이 되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면서 어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만날 초기의 어휘 첫 번째는 훈시입니다. 훈시는 가르쳐 보이거나 타이름이라는 뜻인데, 우리 지문에 일방적으로 훈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죠. 이어서 두 번째 어휘입니다. 접목하다인데, 접목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접붙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알맞게 좋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글에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1번과 2번 뜻 중에? 그렇죠. 2번 뜻, 비유적으로 쓰인 뜻이겠죠. 둘 이상의 다른 현상 따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경제학을 이렇게 좋아하게 해서, 조화를 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글에는 친절하게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넣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필요하다면 어휘는 비문학 독해의 힘이에요, 여러분. 에너지예요. 많이 알아두고 또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분야, 사회 분야로 넘어왔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SNS, 우리 친구들도 사용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아주 관련이 있고, 또세 번째 글은 공공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코즈 이론입니다. 공공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글을 읽으면 더욱더 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두 개의 글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즐겁게 단어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벌써 유닛 2를 다 끝내고 오늘은 새로운 유닛에 들어가요. 유닛 3, School Life, 학교 생활이 주제이고요. 우리 첫 데이는 바로 데이 14, School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월드 미션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다들 맞춰보셨죠?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expensive예요. The cap is too expensive. 모자는 너무 비싸다라는 의미죠. 자, 지금 저에게 있는 돈은 $5, 5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자는? 그치, $10. 가격이 두 배나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반대로 the pen, 펜은 어떨까요? The pen is cheap, 싸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펜을 살수 있다. I can buy the pen.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말은 expensive, cheap, buy.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써주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월드 미션을 볼 텐데요.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학용품에 대한 단어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I want to cut paper. 나는 종이를 자르고 싶어요. 이때 내가 쓸 도구는 무엇일지 빈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I want to stick paper. stick은 붙이다요. 나는 종이를 붙이고 싶다. 이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쵸?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다음은 I want to draw a straight line. straight line. 직선이에요, 직선. 나는 직선을 반듯하게 그리고 싶어.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볼 단어들 중에서 세 가지 단어를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classroom. 발음해볼까요? classroom. classroom. 우리가 항상 수업을 하는 교실이죠. 교실. classroom. 교실. 우리의 교실을 깨끗이 유지하자라고 해요. Let's keep our classroom clean. Let's keep our classroom clean. 자, classroom. 교실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desk예요. desk. 자, 발음해볼까? desk. 책상이란 뜻이죠. 교실에 책상들이 있다. There are desks. in the classroom. desk, 책상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chair이죠, chair. 자, 발음해볼까요? chair, chair. 자, 지금 이 기호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추 발음이요, 추. 그래서 chair이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자란 뜻이 있고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의장이란 의미도 있어요. 의장. 여기서 의장직은 무슨 의미냐? 지금 아래에 보면. 자, chair는 의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도적인 지위나 공식적인 지위를 나타낸다. 이 의장이라는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로는요, 관련해서 의장을 맡다란 의미도 돼요. 자, 예문 볼게요. 제가 이 의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Can I take this chair? 자, 여기서는 명사 의미의 chair, 의자가 쓰인 거죠. 자, 그리고 chairperson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의장직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한 거예요. chairperson이 full name이고요. 줄여서 chair, 의장이라고 한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shelf. shelf. 자, 발음해 볼까요? shelf. 자, 이렇게 생긴 이 기호는 우리가 sh 발음한다 했죠. sh. shelf이에요. sh. 그리고 이는 그쵸. ch 발음 ch. chair. 이거는 sh. shelf. 자, shelf는 선반 또는 책꽂이라는 의미가 돼요. 선반 또는 책꽂이. 자, 책꽂이는 앞에 book을 붙여서 bookshelf라고 합니다. bookshelf. 책꽂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복수 형태는 우리가 F를 V로 바꿔서 shelves라고도 해요. shelves. 자, 예문 볼게요. 그 책은 선반 위에 있다. The book is on the shelf. The book is on the shelf. 책은 선반 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330번 단어죠. screen입니다. screen. 자, 발음해 볼까요? screen.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화면 또는 뭐 영화의 스크린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지금 예문 보면 그녀는 그 화면을 보고 있다. She is looking at the screen. 자, 이때는 화면이라는 의미의 screen이죠. screen. 자, screen, 화면 또는 동사로는 가리다. 자, 그 다음은 locker예요. locker. 자, 발음해 볼까? locker. locker.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 또는 로커라고도 하죠.
너의 물건을 사물함 안에 두어라. Leave your stuff inside the locker. 자, locker, 사물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지금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동사로 lock, lock이라고 하면 잠그다 또는 잠가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locker room이라고 하면 locker room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사물함이 있는 locker room 또는 탈의실이라는 의미가 돼요. locker room, locker room, 탈의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쓰레기통이 나오죠. 쓰레기통. trash can. 자, 발음해 볼까요? trash can. 자, 지금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발음 기억. 쉬, 발음이 난다 했죠? trash. trash can. 쓰레기통이고요. 쓰레기통의 유형이 정말 많아요. 다 쓰레기통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rubbish bin. 네, rubbish bin. 그리고 waste basket. garbage can. 다 쓰레기통이란 뜻이 됩니다. 자, 예문에 보면 나는 사용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I threw the used tissue into the trash can. 자, 이때 trash can 쓰레기통이 되겠고요. 여기서 threw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죠. throw. throw의 과거형이 이제 threw가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칠판이 나와요. 칠판. blackboard. 자, 발음해 볼까요? blackboard. blackboard. 칠판이에요. 칠판. 유형으로는 chalkboard가 있어요. chalkboard. 마찬가지로 칠판이고 이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교실에 있는 분필로 쓰는 그 칠판 있죠. 그 칠판이고 이제 whiteboard. 네, whiteboard는 말 그대로 화이트보드. 우리가 마커펜으로 쓰는 그 보드마카로 쓰는 그 whiteboar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lackboard, chalkboard, whiteboard. 일단 다 칠판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칠판에서 필기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라고 합니다. Please copy the notes from the blackboard. 네, 칠판입니다. 자, 여기서 copy라고 하면 베끼다 또는 여기 나오는 옮겨 적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chalk. 자, 발음해 볼까요? chalk. chalk. 분필이죠.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칠판 chalkboard 나왔잖아요. 그 분필을 사용한 칠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해주시면 되고요. 자, 분필이 반으로 부러졌다 라고 해요. The chalk broke in half. 자, in half 반으로 해요. The chalk broke in half. 분필이 반으로 부러졌다. 자, 그 다음은 marker입니다. marker. 자,

발음해볼까요? marker. 마커펜 또는 매직펜이고요. 또는 어떤 표시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마커펜으로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Write your name with a marker. 자, 지금 여기 나오는 표시 또는 표시물과 관련해서는 mark, 동사로는 표시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명사로는 어떤 자국이나 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marker이라고 하면 표시, 표시물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것이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336번. paper. 자, 발음해 볼까요? paper. paper. 자, 종이, 서류, 논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aper, 종이로 알고 있죠. 이때 종이는 여러분,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수형으로 항상 이렇게 쓰는데 종이 한 장이다라고 할 때도 a paper이라고 하지 않고 a sheet of paper, a sheet of를 써줍니다. 자, 그런데 그냥 a paper이라고 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왜 가능할까? 종이가 셀수 없는 명사인데요. 근데 이때는요, 종이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a paper 경우에는 뭐 서류 아니면 뭐 논문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paper이라고 할 때는 종이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paper이 되겠고요. 그 경우에는 papers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papers. 어를 붙일 수 있고 s를 쓸수 있다. 그래서 종이가 셀수 없는 명사이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쓸 때는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의미들 서류, 논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뉴스가 붙으면 newspaper이라고 돼요. newspaper. 신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문. 자, 우리는 종이를 덜 사용해야 한다. We should use less paper. 그렇죠? We should use less paper. 종이를 덜 사용해야 한다. 자, 다음은 notebook이에요. notebook. 자, 발음해 볼까요? notebook. 공책입니다. 공책. 자, 노트북을 보통 진짜 그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 노트북으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말로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요. laptop이라고 그래요. laptop.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트북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notebook이라고 하면 공책이 되는 거예요. 공책.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그 컴퓨터 노트북은 laptop, 공책은 notebook.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공책을 집에 두고 왔다. He left his notebook at home. 자, 이때 그가 두고 온 것은 그쵸, 공책인 겁니다. 공책. 자, 다음 단어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가 나오죠. textbook. 자, 발음해 볼까요? textbook. textbook. 교과서입니다. 내 교과서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마. Don't forget to bring your textbook. 교과서이죠. textbook. 자, 다음은 glue가 나와요. glue. 자, 발음해 볼까? glue. glue. 풀 또는 접착제예요. 그녀는 종이에 풀을 발랐다. She put glue on the paper. 자, glue, 풀이 되겠고요. 우리가 잘 쓰는 요 스틱형 풀 있죠? 스틱형으로 해서 바르는 풀은 glue stick이라고 해요. glue stick. 자, 그리고 super glue라는 게 있어요. super glue. 순간 접착제입니다. 그렇죠? 순간 접착제를 super glue라고도 하죠. 자, 다음 340번이죠. 340번. 자, ruler. 발음해 볼까? ruler. ruler. 자요. 자.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는 자란 의미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때 통치자라는 말은 이 rule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rule. 통치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rule, 통치하다. 명사로는 뭐 규칙이 있죠. 그래서 ruler,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문 볼게요. 그 학생은 책상을 자로 측정했다. The student measured the desk with a ruler. 그쵸. 자로 측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measure이라고 하면 측정하다. measured, 측정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eraser. 자, 발음해 볼까요? eraser. eraser. 지우개라는 명사예요. 지우개. 자, 그래서 관련해서는 erase. 동사로 지우다란 뜻이에요. erase, 지우다. eraser, 지우개가 되는 거죠. 내 지우개 좀쓸수 있을까? Can I use your eraser? 지우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영국에서는 지우개를 뭐 rubber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죠. rubber.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가볼게요. Scissors. Scissors. 자, 발음해볼까요? Scissors. 가위가 되어 가위. 자, 지금 보면 이 scissors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복수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가위가 여러분 날이 몇 개야? 날이 두 개로 되어 있죠. 그쵸? 날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물건을 우리는 항상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써줍니다. 자, 그럼 가위 한 자루라고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쓴다? A pair of scissors라고 해요. A pair of scissors. 이때는 가위 한 자루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가위 한 자루다. 만약에 가위 두 자루예요 라고 하고 싶으면. 그쵸? Two pairs of scissors.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가위는 항상 scissors. 이렇게 복수형을 써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Cut the cloth. 천을 잘라라. 무엇으로? 가위로 with scissors. Cut the cloth with scissor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필통이 나와요. 필통. Pencil case. 자, 발음해 볼까요? Pencil case. Pencil case. 정말 예쁜 필통이구나. What a pretty pencil case. 자, 지금 감탄문이 나와요. What a pretty pencil case. 네, 감탄을 하는 문장이에요. 감탄문. 지금 보면 case는 명사로 용기, 통, 뭐 또는 사건이란 뜻이 있는데요. pencil, 연필이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넣는 통, 필통, pencil cas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봅니다. backpack. 자, 발음해볼까? backpack. backpack. 배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매는 요 책가방 있죠? 책가방도 backpack이라고 그래요. 네, 배낭, 책가방, 그리고 동사로는 배낭여행을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낭여행자는 이 R을 붙여서 backpacker이라고 돼요. backpacker, 백패커, 배낭여행자가 되는 거죠. 자, 예문에 보면 단추들이 달린 이 배낭은 얼마인가요? 라고 합니다. How much is this backpack? 그런데 어떤 백팩이에요? 그렇지. 단추들이 달린 with buttons라고 하네요. How much is this backpack with buttons? 자, 그 다음. 선생님. 교사라는 명사입니다. teacher. teacher. 자, 발음해볼까요? teacher.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누가 너의 담임 선생님이시니? 라고 물어봅니다. Who is your homeroom teacher? 자, teacher 그냥 선생님이고요. 이렇게 homeroom이 붙으면 담임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homeroom teacher, 담임 선생님. 자, 지금 관련해서 우리 teach라는 동사가 나와요. teach, 동사로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er이 붙으면 teacher, 선생님. 자, 이어서 student 볼게요. student, 발음해볼까요? student, 학생이라는 명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유의어로는 pupil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지금 아래 설명을 보니까 좀 영국 영어에서 자주 쓰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학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student,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책들을 빌릴 수 있다. students, 복수형으로 쓰면 되죠. Students can borrow books from the library. 자, 이때 borrow, 빌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Student, 학생. 자, 다음은 classmate입니다. classmate. 발음해볼까요? classmate. classmate. 반 친구 또는 그부가 돼요. 그부. mate, 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lassmate, 반 친구이죠. 자, 내반 친구들이 상자들을 나르고 있다. My classmates. 네, 복수 형태로 쓰면 됩니다. My classmates are carrying boxes. 반 친구들이 상자들을 나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student 학생이고요. classmate 반 친구 그부가 됩니다. 자, 이어서 348번 attend 발음해 볼게요. attend. attend. 자, 동사고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다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다니다. 자, 그리고 출석하다.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에 보면 많은 요리사들이 이 학교에 다닌다라고 하죠. Many chefs attend. 많은 요리사들이 attend this cooking school. 이 요리 학교에 다닌다라고 합니다. Attendance는 출석 또는 참석자 수가

attendance. 네, 출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on time. On time 발음해 볼까요? On time. 제 시간에 정각이에요. 자, 이것의 반의어로는 late가 있죠. Late. Late는 늦게란 뜻입니다. 늦게. 자, 당신은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나요? Could you finish the project on time? On time. 제 시간에. 자, 그래서 be on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을 잘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Write down, write down. 적어두다,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write라고 하면 쓰다라는 의미죠. 쓰다. Write down도 쓰는 거긴 한데 조금 더 이걸 기록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Write는 그냥 쓰는 거고요. Write down, 적어두다, 기록하다. 자, write의 과거형은 wrote예요. Wrote.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적어두었다 또는 기록했다는 wrote dow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그녀는 그 답을 적어두었다. She wrote down the answer. She wrote down the answer.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본요세 가지 표현들. 첫 번째는 attend. 그 다음은 on time. 제 시간에 정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write down, 적어두다, 기록하다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접하는 관련된 단어들을 오늘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오늘 공부한 단어를 이용해서 빈칸을 같이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I need a big blank to carry my books. 나는 내 책을 나르기 위한 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그쵸? 책가방이 나오죠? 우리 배낭. 책가방은 뭐라 그런다? Backpack이라 한다. Backpack. I need a big backpack to carry my books. Backpack. 책가방이란 뜻이 되죠. 자, 2번은 I have to draw a straight line. 자, 여기서 straight line, 직선이란 뜻이죠. 직선 또는 곧은 선이 되는 거죠. 저는 직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있니? 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는 영어로 ruler입니다. Do you have a ruler? Do you have a ruler? 자, 3번. You need blank to cut paper or hair. 자, cut, 자르다란 뜻이죠. 지금 종이 또는 머리를 자르기 위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뭘까요? 가위죠, 가위. 가위는 scissors, scissors. You need scissors. 자, 가위는요, 항상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했죠. Scissors. 자, 4번은 You should put waste. 자, waste는 쓰레기요. 너는 쓰레기를 넣어야 한다. 어디에? 쓰레기통에 넣어야겠죠. 쓰레기통은 trash can입니다. You should put waste in the trash can. 자, 이렇게 4번까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You can sit on the blank in front of the blackboard. 자, 너는 칠판 앞에 이곳에 앉을 수 있다. 일단 여기서 in front of라고 하면 뭐뭐 앞에란 뜻이죠. 자, blackboard는요. 그렇죠. 칠판입니다. 칠판. 자, 칠판 앞에 어디에 앉을 수 있다. 우리가 앉는 것은요. 의자죠. 의자는 chair입니다. chair. You can sit on the chair in front of the blackboard. 자, 다음은 I want to draw on the whiteboard.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것이 있나요? 자, whiteboard. 마찬가지로 칠판의 유형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 whiteboard는 그 하얀색 보드인 거죠. 우리가 보통 마커로 쓰는 그 whiteboar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o you have a marker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Do you have a marker? 자, 이때 marker, 마커 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 한번 볼게요. Oh, I wrote the wrong word. 저는 틀린 단어를 적었어요. 그쵸? 단어를 잘못 적은 거죠? Can I borrow your blank? 이것 좀 빌릴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단어를 잘못 적으면요. 지우고 다시 써야죠. 이때 필요한 것은 지우개입니다. 자, 지우개는 eraser예요. eraser. Can I borrow your eraser? 지우개 좀 빌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eraser. 지우개이고요. 우리 지우다라는 동사는 뭘까요? 지우다라는 동사는 erase라고 하죠. erase. 이 동사.

동사도 같이 알아두세요. Erase는 지우다. Eraser, 지우개.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퍼즐을 한번 다 채워봤고요. 이어서 데일리 프랙티스를 한번 가봅니다. 자, 자신 있는 친구들은 강의를 잠깐 멈추고 A부터 C까지 풀고 와 주시고요. 네, 풀고 왔으면은 선생님이랑 답 체크해 볼게요. 자, 1번은 attendance가 나와요. attendance. 명사죠. 출석이야, 출석. 자, 그러면 이때 출석하다라는 동사는 attend, attend. attend, 출석하다. attendance, 출석. 자, 이번은 student, 학생이 나옵니다. 반의어로 교사가 나오네요. 교사는 teacher이죠, teacher. student, teacher. 자, 3번. 방금 선생님이 적어드렸죠. erase, 무슨 뜻이다? 지우다라는 동사다. 지우개는 R을 붙입니다. 그래서 eraser. eraser. 지우개가 되죠. 자, 4번. chalkboard. 자, 칠판이고요. 이것의 유의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blackboard가 되겠죠. blackboard. 아까 유의어로 whiteboard도 나왔지만, whiteboard는 분필로 쓰는 그 칠판이 아니고요. 네, 보드마카로 쓰는 그런 하얀 색깔 보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는 blackboard가 되는 거죠. blackboard. 둘다 분필로 쓰는 그 칠판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5번이죠. rubbish bin, 쓰레기통이에요. 자, 이것의 유의어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trash can이 있었습니다. trash can, trash can, 쓰레기통. 자, 이렇게 우리 A의 빈칸을 한번 다 채워봤고요. 이제 B로 한번 가볼게요. B.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1번은 교실에서야. 교실에서는 in the classroom이라 그러죠.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자, 2번. 의자에 앉다입니다. sit on a chair. 그렇죠. sit on a chair.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자, 3번. 종이 한 장입니다. a piece of 그렇죠. paper. 자, paper 종이는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a piece of paper.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거는 a sheet of paper이 있었어요. 둘다 가능합니다. a sheet of paper, a piece of paper. 네, 둘다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4번. 가위한 자루예요. 가위한 자루는 a pair of 그렇죠. scissors. 자, scissors 가위는 항상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수형으로 가위 한 자루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앞에 a pair of를 쓴다라 그랬죠. 가위 한 자루이고요. 가위 두 자루는 그치? two pairs of scisso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선반 위에요. 선반은 shelf죠. shelf on the shelf.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우리 선반 복수 형태는 어떻게 쓸까? 그렇지.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shelves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우리 이제 10번으로 가서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내반 친구는 is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자, 반 친구 우리 뭐라 그럴까요? 자, 어떤 단어가 합쳐졌죠? 반, class, 그리고 짝. mate가 합쳐져서 classmate가 돼요. My classmate is very kind. 내반 친구는 매우 친절하다. 자, 2번은요, 풀을 너무 많이 쓰지 마라고 합니다. Don't use too much glue죠. 자, 풀은 뭐라 그런다고요? glue입니다. glue. 자, 3번. 나는 내 책을 배낭에 넣었다. 자, 배낭 또는 책가방은요, backpack이라고 하죠. backpack. I put my books in my backpack. 네, 이렇게 3번까지 한번 채워봤고요. 4번, 5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마커펜으로 그림을 색칠했다. I colored the picture with a marker. 자, marker, 마커펜이란 의미가 됐어요. 자, 마지막 5번은 나는 필통에 펜이 세 자루 있다. 필통은 그렇죠. pencil case예요. pencil case. I have three pens. 나는 펜이 세 자루 있어요. In my pencil case.
필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marker, pencil case까지 5번까지 문제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school 학교와 관련

0: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봤던 여러 학용품 중에서 여러분이 새 단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종이를 자르기 위한 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은 stick paper. 종이를 붙이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draw a straight line. 우리가 직선을 딱 그리고 싶을 때 필요한 이것이 있죠. 알맞은 단어를 적어서 여러분이 Day 14 미션 인증으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배웠던 단어 잘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봐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일어나는 learning, 배움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4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aim. 자, aim. 이 단어는요,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쭉 하고 당기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겨냥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aim at something, 무엇을 향해서 겨냥하다 라는 뜻인데 거기서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목표 또는 목적을 의미해서요. goal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죠. 예를 들면 뭐 단어장 한 권 마스터하기 또는 일주일에 세 번 영어 공부하는 습관 들이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목표, aim을 설정해야 한다. 또는 명사로 겨냥, 조준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나의 주요 목표는 영어로 잘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아, my main aim is to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search. search 하면 말 그대로 서치하다 이거든요. 검색하다, 찾아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명사로도 쓰여요. 찾기, 검색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I searched the internet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and found useful information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찾았다. 특히 어떤 물건 같은 것을 찾을 때요, search for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look for라는 표현이랑 비슷하게 쓰여서요. 나는 내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my phone. I'm searching for my phone.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한편 search와 혼동하기 쉬운 research라는 단어. research는 이제 연구 또는 조사라는 뜻이다. research랑은 이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course. 자, course 하면 원래는 뭐 경로라는 뜻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 뜻이 나오게 됩니다. 강의 또는 강좌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딱 한 개의 수업 말고 여러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그 강좌 자체를 course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강좌도 하나의 course라고 볼 수 있다. 이 온라인 수학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This online math course is popular among student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한편 course 하면 과정 또는 어떤 곳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purpose. 자, purpose 하면 목적이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aim이랑 유의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편 용도나 어떤 것에 대한 의도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예문 보시면 너는 이 회의의 목적을 아니? Do you know the purpose of this meet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On purpose 하면 이건 고의로라는 뜻이에요. 뭔가 우연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라고 할때 On purpo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음 단어 쉬운 단어네요. Ready. Ready 하면 준비가 된이고요. 우리 유의어로 prepared도 준비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 듣다가 학교에서 한 4교시 종칠 때쯤 되면 이렇게 급식 먹으러 갈 준비하지 않나요? 급식실로 뛰어갈 준비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져와 봤어요. 나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I'm ready to run 이렇게 얘기를 해요. Be ready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effort. effort 하면 여러분이 하는 노력 또 수고를 얘기합니다. Success comes to people. 성공은 사람들에게 와요. 어떤 사람들? Who make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우리 노력하다라고 할 때는 do an effort라고 하지 않아요. make라는 동사를 써서 make an effort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죠. 첫 음절에 일 강세를 두고 concentrate. Concentrate,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집중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Concentrate. 우리 이 concentrate는요, 뒤에다가 on이라는 전치사를 같이 써요. 그래서 concentrate on something, 무엇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숙제에 집중하다, concentrate on my homework. 나의 일에 집중하다, concentrate on my work.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의어로 distract가 나와 있네요. distract 하면 이건 산만하게 하다. 뭔가 집중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 집중을 방해하지 마. Don't distract m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memorize. 자, memorize 하면 뭔가를 외우다, 암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memory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memorize 하면 암기하다가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하는 예문 나와 있네요. 나는 내일 30개의 새 영어 단어를 외울 것이다. I will memorize 30 new English words every day. Memorize, 암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manage. 자, manage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관리하다,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manager 할 때, manager는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다.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하니? How do you manage your time so well? 이렇게 manage your time, 시간을 관리하는 거고요. 한편 두 번째 뜻으로 간신히 해내다, 가까스로 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때는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서 예를 들어 나는 그 시험에 간신히 통과했어요. I managed to pass the ex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control. control 하면요. 일단 동사로 쓰여서 어떤 것을 조절하다 또는 지배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로 쓰이면 통제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너는 너의 화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워야 한다. You should learn how to control your anger. 화를 조절하다라고 할때 control someone's anger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통제란 뜻도 있으니까 out of control 하면 이건 통제를 벗어난 거죠. 통제 불능의 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컨 있죠? 선생님도 들고 있는 이 리모컨에 이 contro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remote 하면 이건 원격에 멀리 있는 이란 뜻이라서 멀리서도 어떤 TV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remote control이라는 표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 강세를 두고 endure. endure 하면 어떤 힘든 상황 같은 것을 견디다, 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참다라는 의미의 단어 굉장히 많아요. bear, stand 모두 견뎌내다, 참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우리 배웠던 표현 또 하나 있어요. put up with 이것도 우리 참다라는 의미로 배웠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우리는 길고 추운 날씨를 견뎌야 했다. We had to endure the long cold weather. 해서 이 뒤에 어떤 참아야 하는, 견뎌야 하는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고통을 견디다. Endure the pain. 스트레스를 견디다. Endure the stress.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디딘절의 강세를 두고 repeat. repeat,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반복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 repeat after me, 나를 따라 말하세요 잖아요. 자, 이거 명사형은요, repetition, repetition이라고 쓰면 반복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이 단어 읽어볼게요. 자, 이때는 K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knowledge. knowledge 하면은 지식이라는 명사입니다. 독서는 지식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Reading books is a great way to gain knowledge. 여기 우리 know는 알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knowledge 하면 아는 거, 즉 알게 된 정보들, 지식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편 우리 intelligenc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ntelligence 하면 조금 달라요. 지능이라는 뜻입니다. 퍼즐을 푸는 건 너의 지능을 향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Solving puzzles can help you improve your intelligence. 이런 예문이 왔는데 여기서 우리 intelligent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똑똑한, 총명한이라는 뜻이 되고 이것의 명사형이 intelligence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요즘 핫한 AI 많이 쓰이잖아요. 인공지능, 적어도 뭐의 약자인지는 알아야 되겠다.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 하면 인공적인, intelligence 하면 지능이 되는 거죠. 이 knowledge와 intelligence 비교해서 아래 나와 있는데요. knowledge는 공부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얘기한다면 intelligence 같은 경우는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 또 사고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지능 자체, 능력을 이제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solution. solution, solution이라고도 하는데 해결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반의어로 반대말로 problem이 되겠고요. 우리는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We finally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무엇무엇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때 solution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이 solut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 solve, 해결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참고 표시 보시면 solution은 또 과학에서는 용액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액체에 녹아있는, 그러니까 풀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solution 하면 해결책 말고도 용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 입니다. 우리 방금 배운 단어들이 단어 퍼즐에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배운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첫 글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네 개의 단어 모두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에 M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manage. manage 하면 관리하다 라는 뜻이 있었죠? 다음으로 E로 시작하는 이 단어 찾으셨나요? 정답은 endure. endure 하면 견디다, 참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A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aim. aim 하면 목표 또는 겨냥하다 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S로 시작하는 단어 무엇인가요? 정답은 solution. solution 하면 해결책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 achieve.
achieve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요. 이건 달성하다 또는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글쓰기, 영작 같은 거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목표를 이루다가 영어로 뭐예요? achieve 이 단어를 써주시면 돼요. achieve a goal, 목표를 달성하다. 또 유의어 같이 알아두세요. accomplish도 마찬가지로 목표 같은 것을 달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너는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You can achieve your goal if you don't giv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omplete. 자, complete 하면 이제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일단 동사로 쓰여서 어떤 일을 완료하다, 완성하다도 되고요. 또는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완료된, 완벽한도 됩니다. 이때는 반의어로 incomplete. in을 이렇게 앞에 붙여주게 되면 반대 의미의 단어가 돼서요. incomplete 하면 미완성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션 컴플리트 이런 문구 보신 적 있나요? 게임하고 나서 이제 맨 끝에 어떤 미션을 달성했을 때 나오는 문구인데요. 이거 뭘 줄여 쓴 거냐면 The mission is complete. 미션이 완료되었다라는 문장을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complete 하면 완료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ly를 붙여주시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되어 completely 하면 완전히란 뜻으로 기억해 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excellent. 자, excellent 이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칭찬하는 말로 excellent 하면 훌륭한, 탁월한 이란 뜻이고요. be excellent at 또는 be excellent in 하면 무엇을 뛰어나게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잘하다라고 할때 be good at보다 좀더한 단계 위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feedback, feedback입니다. 이 feedback은요,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제 같은 거를 제출했을 때 선생님이 과제를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코멘트를 달아주시거나 또는 이제 조언을 달아주신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이제 feedback입니다. 그래서 feedback을 주다라고 할때 give feedback, feedback을 받다라고 할때 receive feedb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요. reward. reward 하면 이거 게임에서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어요. 보상, 리워드라는 뜻이 되고 또는 이제 동사로도 쓰여서 보상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는 길 잃은 개를 찾아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He received a reward for finding the lost dog. 이때는 reward가 이제 보상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네요. 이것과 같이 알아둘 단어로 rewarding이 있습니다. rewarding 하면 이제 형용사로 보람 있는, 보람찬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보상을 받은 것처럼 그것은 아주 보람찬 순간이었다. It was a rewarding mom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mentor. 자, mentor. 말 그대로 멘토를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 같은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요. 나의 삼촌은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 나의 멘토이다. My uncle is my mentor for learning the guitar.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반대말, 반의어로는 멘티입니다. 이때는 이제 뒤음절에 강세를 두고 멘티 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이로 끝나면 그때는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멘토어라는 단어의 유래가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재미로 한번 읽어보면 3000년 전에 이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요. 우리 트로이 전쟁은 이제 그리스 연합군과 또 트로이 간의 전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어린아들 텔레마코스가 걱정되어서 가장 믿는 친구한테 맡겼대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어였다고 합니다. 이 멘토는 텔레마코스의 스승이자 아버지, 또 친구가 되어서 그를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고요. 그 후로 우리는 어떤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있죠. 멘토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reflection.
Reflection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그 뿌리를 살펴보면 reflect 하면 성찰하다 또는 반영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사형이 만들어져서 reflection 하면 성찰, 반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반영, 반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실 때 반사가 되잖아요.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 자기 반성, 자아 성찰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self-reflec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함절의 강세 assessment. 자, assessment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먼저 살펴보면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준 거죠. assessment 하면 평가. 우리 평가라고 할 때 test도 있고요. 또 evaluation도 평가인데요. 우리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모두 assessment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correct 그리고 wrong 이 두 개의 반의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correct 하면 이건 맞는, 정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ight랑 유의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는 이거 동사로 쓰여서 바로잡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실수를 바로잡다, correct a mistake, 실수를 고치다입니다. 한편 wrong은요, 잘못된, 틀린이란 뜻이죠. wrong의 유의어로는 incorrect. incorrect 하면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틀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무슨 일이야? 뭐 문제 있어?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일이 잘못되다라고 할 때 go wro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아, 맞는이라고 할 땐 두 가지, correct 그리고 right. 틀린이라고 할 때는 wrong 그리고 incorrect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habit. 자, habit 하면 습관 또는 버릇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다 라고 할 때는 우리 break라는 동사를 같이 써요. 그래서 깨버리다 라는 의미로 break a bad habi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reply. reply 하면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답장, 대답 또는 답장하다, 대답하다 도 됩니다. 우리 동사로 쓰일 때 이렇게 3단면화 reply, replied, replied 철자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답장하다라는 의미로 answer 유의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예문 보시면 I was waiting for your reply. 나는 너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To my message. 나의 메시지에 대한. 이때 reply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네요. 무엇에 대한 답장이라고 할 때 reply to 무엇 써주고요. 또 무엇에 답장하다 동사로 쓰일 때도요. 이때도 전치사 to를 뒤에다가 써줍니다. Please reply to my message. 제 메시지에 답장해 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mistake. mistake 하면 실수 또는 잘못이라는 의미가 있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It is okay to make a mistake. 이렇게 표현을 한다. 또 실수로라고 할 때는 by mistake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한편 mistake는 또 동사로 쓰여서 오해하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때는 이제 3단 변화가 mistake, mistook, mistaken 이 되겠고요. 우리 동사로 쓸 때 표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mis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를 그의 남동생과 헷갈렸다,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I mistook him for his brother.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해서 mistake에 이제 오해하다, 착각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볼게요. tend to. tend to 하면 이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tend to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나는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경향이 있다. I tend to sleep late on weekends.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습관적인 그런 행동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 다음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focus on. 자, focus on 하면 무엇에 집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 있죠? concentrate on과 또 유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중하다 3총사 있거든요.
focus on, concentrate on,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pay attention to. 이것도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제 focus랑 concentrate은 뒤에 이렇게 on을 씁니다. pay attention은 뒤에 to를 쓴다는 거. 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유의어로 알아두세요. 우리 예문 보시면 너는 지금

0: complete. 자, 이 중에 어떤 단어가 뽑힐지 한 단어 랜덤으로 골라보세요. 자, 모두 골랐다면 이제 럭키박스에 넣어서 뽑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첫 번째 행운의 단어는 바로 achieve. achieve 하면 달성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우리 두 번째 세트 드릴게요. 이번엔 네 개 중에서 한번 골라봅니다. mentor, feedback, reflection, reward. 이 중에 오늘의 행운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 골라보시고요. 자,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두 번째 행운의 단어는 바로 reward. reward 하면 보상, 보상하다 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데일리 프랙티스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의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볼게요. 1번에 prepared 하면 준비된이죠. 준비가 된이라고 해서 또 유의어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준비된이라고 할 때 ready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accomplish 하면 성취하다 라는 뜻이었죠. 유의어로 또 달성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 achieve가 있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mentor 라는 뜻에 이번엔 반이요. 반대말을 써야 되네요. mente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complete 하면 완료된이죠. 그런데 미완성에,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할 때는 반대말로 incomplete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 5번입니다. distract 하면 산만하게 하다죠. 반대말로 집중하다 라고 할 때는 concentrat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 골라 체크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에 I 뭐뭐 the same song over and over. 나는 같은 노래를 계속 뭐 했다? 반복했다가 어울리겠죠. repeated 골라주시면 되고요. replied 하면 이건 대답했다입니다. 다음 2번에요. deep 뭐뭐, 자, 깊은 무엇은 helps us, 우리를 돕는다. learn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배우도록 돕는데요. 깊은 무엇이 성찰이라고 해야 되겠죠. reflection 골라주시면 됩니다. habit 하면 습관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He 뭐뭐 his backpack to find his lost key. 그래서 그는 그의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서 그의 가방을 뭐 했다? 찾아보았다. He searched 골라야 되겠네요. endured 하면 이건 견뎠다, 참았다가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She learns 뭐뭐 new words to remember them. 학생들은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뭐 해요? 암기하죠. 우리 암기하다라는 뜻의 단어 memorize 골라주시면 됩니다. mistake 하면 실수 또는 오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봅시다. 1번에 성공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 success requires great 노력이라고 할 때 effort 넣어주시면 되죠. 다음 2번에요. 이것은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우리 훌륭한이라고 할 때 excellent. This is an excellent piece of art. 이렇게 완성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Animals also have some. 지능 할 때는 이건 knowledge 아니죠? intelligence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 우리 4번 볼게요. 나는 고의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창문을 깬 게 아니었다. I didn't break the window. 고의로 할 때는 on purpo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5번에요. Books provide us. 책은 제공한대요. 우리에게 with useful, 유용한 지식을 제공한다 라고 할 때 지식이라는 뜻의 단어 knowledg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강의에 단어들의 유의어 반의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달성하다, 성취하다 할 때 achieve의 유의어가 있었고요. 또는 가르치는 사람, mentor라고 할 때 반의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단어들 중에서 골라서 유의어랑 반의어 나름대로 정리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0: 사랑이다 가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24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오늘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근의 공식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식화시킨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수업이 먼저 그 공식을 만들어내고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암기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를 통해서 공식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순서가 좀 평소와 반대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자, 보시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공식화시켰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결론 외워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닌데요. 아, 그렇지만 이건 암기해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이게 2차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2차 방정식을 정복하기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2차 함수나 혹은 차수가 더 높은 방정식들을 공부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오늘의 미션 기억하시죠? 오늘의 미션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할 수 있죠? 자, 이제 적용하는 연습해볼까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퀄 0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2차 방정식에서 a와 b와 c의 값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a가 얼마입니까? 맞아요.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는 1이죠. x의 개수가 b니까 b는 3이고요. 상수항이 c죠. 그래서 c가 마이너스 5입니다. 결국 a, b, c를 2차 방정식을 보고 찾은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하나하나 그 자리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어때? 공식만 알고 있다면 바로 눈에 A, B, C가 보이고 대입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쓰여지는 식이죠. 그래서 산수계산 진행해 준다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두 개의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자, 두 번째 근의 공식 확인할게요. 2차 방정식에 짝수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짝수 공식은 어디가 도대체 짝수냐? x의 개수 b 자리에 2b'이라는 짝수가 들어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요. 결국 저기 있는 2b'이 바로 b가 된다 생각할 수 있죠. 자, b'은 그럼 어때요? 그렇지, b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그런 2차 방정식의 짝수 근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등장하게 되죠. 역시 가장 중요한 공식으로 생각하면서 암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적용 한번 해볼까요?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퀄 0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 짝수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한다면 자, b'은 그렇지 2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결국 a는 3, b'은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5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은 두 번째 근의 공식을 암기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두 번째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숫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 근의 공식도 암기해 주세요.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 문제는요, 개념 그 자체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근의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그럼 스텝 밟아가 보자. 양변을 최고차항의 계수 A로 나누어줍니다.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하고 쓰여지죠. 자, 이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자,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A분의 C 하고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완전제곱식으로 좌변을 바꾸기 위해서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어야죠. 그러니까 A분의 B의 절반, 즉 2A분의 B의 제곱을 좌변에도 더해주고요. 우변에도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좌변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변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변은 2A를 제곱하면 분모가 4A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를 제곱하니까 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C의 분모를 4A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동시에 4A를 곱해준다면 분자가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결국 우리 X 플러스 2A분의 B가 우변의 제곱근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X를 생각했을 때 X가 자, 여기 있는 우변 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근호를 씌워서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고 X를 찾으니까요. 2A분의 B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고 앞에 붙여주면 되겠죠. 어때? 괜찮습니까? 식이 좀 복잡하지만 복잡한 식의 제곱근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 식이 루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우리 처음에는 저값이 자연수일 때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분수인 경우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복잡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4a제곱의 루트를 심어놓은 건데 이게 a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분모를 2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잘 생각했어요. 자, 마이너스를 붙이더라도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두 개 있는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분모를 2a로 통분해준다면 자, 앞에 마이너스 b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때요?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근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풀었더니 우리가 근의 공식을 찾아낼 수 있더라 생각할 수 있죠.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들을 찬찬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개념을 배우고 나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을 다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이번 시간 북원에 있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도전해서 완벽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항 7번부터 볼까요?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주어진 조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원이는 우유를 어제는 8분의 5리터 마셨고 오늘은 어제 마신 우유의 얼만큼, 어제 마신 우유의 5분의 2만큼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자 물음을 보세요.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은 몇 리터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나요? 어제 마신 우유의, 그러니까 8분의 5 리터의 5분의 2만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8분의 5의 5분의 2만큼, 이건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누고 2로 나누고 계산하면 4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마신 우유의 양은 4분의 1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 마신 우유가 모두 몇 리터일까? 어제 8분의 5리터, 오늘은 4분의 1리터. 더해보세요. 8분의 5에다가 8분의 2를 더해서 8분의 7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제와 오늘 마신 우유는 모두 8분의 7리터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8번,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군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20분의 9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때 계산 다 한 다음에 약분해도 좋고 중간 과정에서 약분해도 좋고 처음에 이 계산식에다가 바로 약분해 주어도 좋습니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2, 5로 나누면 4, 5로 나누면 1. 따라서 분모는 8, 분자는 1, 8분의 1이 되겠네요. 니은을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9분의 5입니다. 이것도 이 식에 바로 약분해 볼게요.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 따라서 분모는 2와 9를 곱해서 2 곱하기 1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9와 같죠? 18. 분자는 1. 이렇게 18분의 1이 되었어요. 8분의 1하고 18분의 1은 둘 다 단위분수입니다. 단위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작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결과가 더 작은 것은 18분의 1로 기호 니은을 써서 답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었죠? 자, 이제 9번도 볼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2와 12분의 11 대분수에다가 7분의 4라고 하는 진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하고 12하고 약분이 되네. 약분해야지? 안 됩니다. 왜냐면 항상 이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와 12분의 11은 12분의 2에다 12를 곱해 24, 11을 더해서 35, 그리고 여기에 7분의 4를 곱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약분하면 돼요.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1, 7로 나누면 1, 7로 나누면 5, 3분의 5가 되었으므로 1과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과 3분의 2에다가 35분의 9를 곱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분하면 안 돼요. 1과 3분의 2를 3분의 5로 나타낸 후 35분의 9를 곱할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약분을 해줘야 합니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5로 나누면 7, 5로 나누면 1. 따라서 7분의 3이구나. 여기 빈칸에는 7분의 3을 써넣어 답할 수 있겠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10번 문제는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길이가 11과 25분의 7m인 끈이 있고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중에 6분의 5만큼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사용한 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거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원래 끈의 길이가 11과 25분의 7m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만큼을, 그 중에 6분의 5만큼을 사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1과 25분의 7의 6분의 5만큼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11과 25분의 7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볼수 있겠죠? 그럼 25분의 11과 25를 곱해봐요. 그럼 그건 25에 11을 곱해주는 거랑도 같으니까 275가 되고 7을 더해주었더니 그 값이 이렇게 282가 되지요. 여기에 6분의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분되는 거 보이네요.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5,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141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이거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 42, 37에 21. 아, 이렇게까지 약분이 되는구나. 따라서 5분의 47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9와 5분의 2로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여 답은 9와 5분의 2m예요. 이렇게 사용한 끈의 길이가 몇 미터인지 구할 수 있어요. 사용한 끈의 길이는 이 문장에서 의미를 잘 파악하면 11과 25분의 7m에 6분의 5만큼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이렇게 식으로 바꿔 표현한 다음에 계산하여 답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만나볼 건 11번.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기호를 알맞게 써놓는 문제. 2와 1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있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계산해 볼까요? 15분의 32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네요. 중간 과정에서 약분할게요.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그럼 5분의 8이니까 이건 1과 5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12분의 11 곱하기 2와 22분의 19 역시 대분수가 보이니까 대분수를 우리 가분수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22분의 2에다 21을 곱하면 44, 19를 더하니까 63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약분해 보세요. 11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4, 3으로 나누면 21, 따라서 8분의 21이니까 2와 8분의 5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계산의 결과 1과 5분의 3하고 2와 8분의 5하고 2와 8분의 5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오른쪽 계산의 결과가 더큰 것으로 답하면 돼요. 12번은 네모 안에 알맞게 수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보세요.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준 거군요. 2와 4분의 3을 4분의 11로, 1과 3분의 1을 3분의 5로, 그리고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분의 55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럼 55 안에 12가 몇번 들어가요? 네번 들어가죠. 55에서 12가 네 번이면 48 빼니까 7 남죠. 분모는 그대로 12가 돼야 하니까 4와 12분의 7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수 있고요. 또 2와 4분의 3 곱하기 1과 3분의 2를 계산할 때, 그럼 이건 중간의 과정을 보세요. 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것이 아니고, 아, 1과 3분의 1을 1하고 3분의 2로 나누어 2와 4분의 3을 1에다가도 곱하고 3분의 2에다가도 곱해서 더해주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2와 4분의 3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건 4분의 11 곱하기 1이라고 할수 있고, 또 2와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니까 4분의 11 곱하기 3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4분의 11에다가 더하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표현돼요?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2, 이와 같이 표현되어서 이 값은 6분의 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분의 11 더하기 6분의 11은 12분의 33 더하기 12분의 22가 되어서 12분의 55가 된단 말이에요. 즉, 4와 12분의 7입니다. 라고 나타내 볼수 있지요. 따라서 여기는 12분의 55 이렇게 써 넣어 주고요. 4와 12분의 7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분수를 각각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거나 1과 3분의 2라고 하는 대분수를 1하고 3분의 2로 나누어서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빈칸의 두 수에 곱써 넣는 문제. 3과 9분의 5하고 6과 4분의 3을 곱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 더 편리할까요? 뭐 각자 느끼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편하게 느끼는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9분의 3, 9, 27, 5를 더해 32 곱하기 4분의 6, 4, 24, 3을 곱해 27, 약분 해볼까요? 그랬더니 24로 표현되었죠. 두 수의 곱 24를 써넣어 답하면 되겠어요. 14번은 문장으로 주어졌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겠네요. 한 변의 길이가 2와 5분의 4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2와 5분의 4 곱하기 2와 5분의 4로 나타내서 해결해 주면 된답니다. 2와 5분의 4가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표현해 보면 5분의 14예요. 곱하기 5분의 14. 그러면 25분의 14와 14를 곱해 주었더니 그 값이 이렇게 196이다라고 표현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 가분수를 이제 대분수로 나타내 주는데 196 안에 25가 몇번 들어갈까요? 7번? 5, 7에 35, 2, 7에 14 빼니까 21이 남지요. 그러면 196 안에 25가 7번 들어가고 21이 남아 분모 25는 그대로, 따라서 7과 25분의 21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넓이는 7과 25분의 21 단위까지 써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나타내 줄게요. 정사각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이것을 계산하여 해결해 보았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2와 5분의 2의 어떤 수를 곱하였더니 곱이 2와 5분의 2보다 작아졌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를 찾아 기호를 써 봅시다. 2와 5분의 2에다가 어떤 수? 네모라고 해볼게요. 이걸 곱했더니 곱이 2와 5분의 2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요? 1이 들어가면 2와 5분의 2가 그대로. 그런데 1보다 큰 수가 들어가면, 그럼 이럴 때는 계산의 결과가

2와 5분의 2보다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의 결과가 2와 5분의 2보다 작아졌다라는 얘기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1보다는 작은 수여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1보다 작은 수. 그럼 여기서는 4분의 3, 1, 1과 5분의 1 중에 1보다 작은 건 진분수인 바로 이 4분의 3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수들을 네모에 넣어서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1인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 수여야 하는지를 가려내서 문제를 해결해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기역을 골라 나타내 주면 되죠. 16번 볼까요? 직사각형 가와 정사각형 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이죠. 그러면 직사각형 가를 살펴볼까요? 이때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바로 넓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3과 2분의 1 곱하기 2와 14분의 9 요것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14분의 28에다가 9를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37. 요렇게 표현이 되죠.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서 4분의 37 따라서 9와 4분의 1 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표현을 해 둘게요. 자, 바로 이 가의 넓이입니다. 정사각형 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고요. 20분의 67 곱하기 20분의 67 하니까 400분의. 그러면 67과 67을 곱해 볼까요? 77에 49, 67에 42, 76에 42, 66에 36 더해서 나타내 주었더니 4489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이건 11과 400분의 89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그 넓이를 구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수가 더 크죠? 뭐 단위는 똑같으니까 단위 앞에 수를 비교하면 11과 400분의 89가 더큰 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직사각형 가와 정사각형 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넓으냐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사각형 나의 넓이가 더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얼마나 더 넓을까요? 11과 400분의 89에서 9와 4분의 1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럴 때 11과 400분의 89 빼기 9와 400분의 100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10과 400분의 489 빼기 9와 400분의 100입니다. 그럼 10에서 9를 빼면 1이 되고 분수끼리 뺐더니 400분의 389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사각형 나가 1과 400분의 389 제곱 센티미터만큼 더 넓습니다라고 답해 볼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 17번 볼게요. 도전. 다음 수 카드 중 3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크게 되는 대분수를 만들고 그 곱을 구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1, 2, 3, 4, 5, 6, 7, 8, 9가 주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3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대분수를 만들 건데 그 대분수에다가 3과 7분의 3을 곱했어요. 그런데 그 곱이 가장 크게 되도록 할 거래요. 그럼 우린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를 써주면 되겠죠.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이 클수록 큰 분수가 됩니다. 따라서 자연수 부분에 9를 써주고요. 그럼 남아있는 1부터 8까지 중에 두 장을 골라서 진분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건 뭘까요? 분모가 8일 때는 가장 큰 것이 8분의 7이죠. 분모가 7일 때는 7분의 6이 가장 크겠죠. 분모가 6일 때는 6분의 5가 가장 클 거고요. 분모가 5일 때는 5분의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분모와 분자의 차가 1인 진분수가 되고요. 이런 진분수들은 분모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와 8분의 7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9와 8분의 7과 3과 7분의 3을 곱해주는 거죠. 8분의 98, 72, 7을 더해서 79 곱하기 7분의 37, 21, 3을 더해서 24, 약분하여 계산했더니 7분의 93, 27, 73, 21, 7분의 237이고 237 안에 7이 몇번 들어가죠? 73, 21, 73, 21, 6이 남네요. 따라서 33과 7분의 6입니다. 이렇게 곱이 가장 크게 되는 대분수 만들어 주었고요. 그 곱을 구하여 33과 7분의 6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구하기.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한다. 따라서 9분의 11 곱하기 11분의 40이라고 표현해요. 약분 되죠? 그럼 이건 9분의 40이니까 4와 9분의 4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4와 9분의 4가 네모보다 작다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바로 5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19번. 어떤 수는 8의 7분의 3배입니다. 그럼 어떤 수부터 구해보자. 8의 7분의 3배. 몇의 몇 배? 몇 곱하기 몇이 되죠? 따라서 7분의 24, 즉 3과 7분의 3. 이것이 어떤 수예요? 그런데 어떤 수 3과 7분의 3의 1과 4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해줘야죠. 그럼 7분의 24 곱하기 4분의 7이 되고요. 약분하여 계산했더니 간단하게 그 값이 6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답은 6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어서 만나볼 건 교과서 속 응용 문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 구하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제는 전체 수박의 6분의 1을 먹고, 오늘은 어제 먹고 남은 수박의 9분의 1을 먹었다. 오늘 먹은 수박은 전체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박이 전체 얼마일까요? 이럴 때 전체는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1에서 어제 전체 수박의 6분의 1을 먹었기 때문에 1에서 6분의 1만큼을 빼야죠. 6분의 600이 6분의 1로 6분의 5. 이것이 어제 먹고 남은 수박이 되는 거예요. 전체의 6분의 5. 그럼 오늘 먹은 수박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 먹고 남은 수박의 전체의 6분의 5에 다시 9분의 2만큼, 6분의 5의 9분의 2니까 6분의 5 곱하기 9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분하여 27분의 5로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서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죠. 연습해 볼까요? 수연이네 반학생의 3분의 2는 간식으로 피자를 희망했고, 피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8분의 3은 간식으로 치킨을 희망하였다. 간식으로 치킨을 희망한 학생은 반 전체 얼마일까? 그러면 반 전체의 3분의 2가 피자를 희망했으니까 피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전체의 1 빼기 3분의 2로 이것은 바로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3분의 1의 8분의 3이 치킨을 희망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을 계산하여 8분의 1, 따라서 반 전체의 8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연이네 반학생의 5분의 3은 축구를 했고, 축구를 하지 않은 학생의 8분의 5가 피구를 했다. 피구를 한 학생은 반 전체의 얼마일까? 그러면 축구를 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얼마일까요? 1에서 5분의 3을 빼면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5분의 2의 8분의 5가 피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5분의 2 곱하기 8분의 5를 계산하여서 그 나온 값을 구하니 4분의 1이 되겠네요. 피구를 한 학생은 반 전체의 4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봐요. 은선의 반 학생의 4분의 1은 연극 관람을 희망했고, 연극 관람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6분의 5가 영화 관람을 희망하였다.
영화 관람을 희망한 학생은 반 전체에 얼마일까? 연극 관람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에요. 그럼 다시 그 4분의 3에 6분의 5가 영화 관람을 희망한 것이죠. 따라서 두 진분수의 곱으로 계산의 결과는 8분의 5로 표현되겠습니다. 문제의 답 8분의 5. 이렇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해요. 1과 7분의 3 곱하기 2와 8분의 5가 네모보다 크다. 그러면 두 대분수의 곱을 구해서 3과 4분의 3이 네모보다 크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보다 작은 자연수로 1, 2, 3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서 해결하는 유형이 되겠군요. 연습해 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보자.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해요. 6과 5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1은 5분의 32 곱하기 4분의 5입니다.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8. 그러니까 얘는 8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정리해 보면 8이 네모보다 작아요. 그럼 네모 안엔 8보다 큰 자연수 들어갈 수 있죠. 8보다 큰 거니까 9, 10, 11, 12쭉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써주세요. 따라서 9로 답할 수 있어요. 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자. 그런데 계산해야 할 것이 하나, 둘. 먼저 2와 6분의 5 곱하기 1과 8분의 7부터 계산하면 6분의 17 곱하기 8분의 1, 8은 8, 7을 더해서 15. 그럼 3으로 나누면 2, 3으로 나누면 5, 16분의 85니까 5와 16분의 5입니다. 이렇게 구해둘 수 있고, 하나 더. 2와 7분의 4 곱하기 3과 3분의 1은 7분의 18 곱하기 3분의 10이 되죠.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6, 7분의 60이니까 8과 7분의 4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것을 다시 정리해서 네모는 5와 16분의 5보다 크고 8과 7분의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6, 7, 8이어야 한다.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6, 7, 8. 개수를 쓰세요. 라고도 할수 있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도 할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바뀌어 나올 수 있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개 나왔네요. 이렇게 그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란 말이죠. 각각을 계산해봐요. 3과 4분의 1 곱하기 5와 3분의 1은 4분의 13 곱하기 3분의 16이 되지요. 약분하여 나타내면 3분의 52, 이와 같이 13하고 4를 곱하니까 52가 되어서 3분의 52. 그럼 이건 17과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놨습니다. 또 하나, 5와 8분의 5 곱하기 4와 5분의 4니까 8분의 5, 8, 40, 5를 더해서 45 곱하기 5분의 4, 5, 20, 4를 더해서 24, 이와 같이 표현한 후 중간 과정에서 약분할까요? 8로 나누고, 5로 나누고, 그랬더니 이 값은 27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정리해요. 네모는 17과 3분의 1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8, 19, 20쭉 써서 26까지의 자연수라고 할수 있죠. 1부터 26까지 자연수가 26개인데, 거기서 1부터 17까지 자연수 개수 17개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그 개수를 구해주니까 모두 9개로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쓰세요라고 했으므로 답은 9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구하는 유형의 문제는 먼저 주어진 식을 계산하여 나타내고 정리해서
3과 4분의 3이 네모보다 크다라고 한 다음에

규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1, 2, 3이됨을 밝혀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까지 한번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생금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소수의 나눗셈 이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는 친구들은 쭉 풀고 선생님 만나주고요. 오, 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은 먼저 선생님하고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의 풀이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7번까지 알아봤으니까 8번부터 이어보도록 할게요. 8번에서 9번은 16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6 나누기 7의 몫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16 안에는 7이 두 번 들어가죠. 2, 7, 14. 그 다음에 계속 내릴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가 2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소수점 나와라 뿅! 그래서 올려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하나씩 내려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빼주면 20이니까 20 안에는 몇 번 들어가냐? 두 번 들어가죠. 7, 2, 14.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0 내려주면 60 안에는 몇 번? 8번. 7, 8에 56. 그 다음에 빼주면 4하고 또 내려줍니다. 그럼 40이니까 5번. 계속 나눠도요, 끝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 갈게요. 16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16 나누기 7을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2.285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럼 1의 자리까지라면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2니까 버림. 그래서 2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러면 첫째 자리가 이 자리까지잖아요. 바로 뒷자리인 8을 보고 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2.2가 아니라 올림했으니까 3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둘째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럼 소수 셋째 자리 수가 5니까 이 또한 올림 해서 2.2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같은 나눗셈식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어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다른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그럼 두 수 비교했을 때 52.8이 더 크니까 52.8 나누기 9를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 수의 정체까지는 밝혀내야 되겠죠? 52 안에는 9가 몇 번 들어갈까요? 바로 5번 들어가겠다. 9, 5, 45. 자, 소수점 올려 찍어주세요. 그럼 8 내려주고요. 52에서 45 빼면 7이니까 78 안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8번. 8, 9, 72. 그 다음에 빼주면 6이고 뒤에 있는 0 내려주세요. 그럼 60이니까 몇 번 들어갈까요? 6번 들어가면서 6, 9, 54. 또 60이겠죠? 또 6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자리 수까지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해 볼게요. 소수 첫째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 52.8 나누기 9의 몫은 5.86...점점점.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 둘째 자리 수 6을 보고 올림 해보자. 그럼 정답은 5.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내가 어느 자리까지 구해야지 라는 거 먼저 계획 세워서 나눗셈 해보자고요. 그 다음 11번은 나눗셈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소수 첫째

짜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의 자리까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소수 첫째 자릿수가 8이니까 올림. 그래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여기까지니까 소수 둘째 자릿수가 3이죠. 그럼 벌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1.8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차를 구해보면요. 여러분, 2에서 1.8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0.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반올림 하는 문제 계속 이어가요. 5.1 나누기 0.7의 몫을 반올림하여 잘못 나타낸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자, 제대로 계산했군. 잘못됐군. 오늘 알아보려면 일단 몫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해봐야 되겠죠. 디귿이 맞냐 틀리냐를 알려면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릿수까지는 밝혀내야 되겠어요. 5.1 나누기 0.7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죠. 그럼 소수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50이라는 7이 몇번 들어가요? 7번, 7, 7, 49에다가 빼주고 0 내려줍니다. 20이니까 두번 들어가고요. 14. 그 다음 빼주고 0 내려주면 60이니까 몇번 들어가겠어요? 8번, 56이죠. 자, 그 다음에 빼주고 내려주면 40이니까 몇 번? 5번 들어가면서, 아하! 소수 셋째 자리까지 정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몫은 7.285...점점점. 자, 기억부터 볼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의 자리가 여긴데 소수 첫째 자릿수가 2니까 버림. 그래서 7이 맞고요. 맞다. 니은,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첫째 자리 뒤에 있는 8이 8이니까 올림. 그러니 올림에서 7.3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런, 틀렸네. 버림을 했네. 디귿,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여긴데, 그럼 뒤에 5를 보고 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7.29가 맞아요. 그래서 잘못 나타낸 것은 이제 니은이다. 바로 올림을 해야 되는데, 버림을 했다. 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왼쪽은 5.64 나누기 2.9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여러분, 소수 둘째 자릿수의 정체까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5.64 나누기 2.9. 자, 자리수 잘 알아볼게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바로 몫의 소수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56 안에는 29가 몇번 들어갈까요? 한번 들어가겠다. 29에다가 자, 빼주고 내려주고 2. 274 안에는 9번쯤 들어갈까요? 99, 81. 92, 18에다가 26. 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 0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 0, 3에다가 그 다음에 1. 13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거의 30쯤이라고 본다면 4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49, 36, 428이니까 맞죠? 아, 그러면 1.94...점점점이 나올 테니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때요? 4니까 버림. 1.9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8.84 나누기 4.5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여기가 되겠고,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냈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 수까지는 알아야 돼요. 88 안에는 45가 한번 들어가네요. 그 다음 4 빼주고 내려주면 435니까 9번 들어가겠어요. 9, 45. 94, 36이니까 405. 그 다음에 또0 내려줍니다. 9에다가 2. 자, 290이니까 몇번 들어갈까요? 한 여섯 번쯤. 5, 6, 30, 6, 4, 24.
그러면 이제 한번더 내려주고 200이에요. 자, 200 안에는 몇 번쯤 들어갈까? 한네 번쯤, 여기 50이라고 한번 어림해 보면 한네 번쯤 들어가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180이니까 맞죠? 아, 1.964. 자, 이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가 버림이 되네. 그래서 1.96입니다. 자, 이제 비교해 볼까요? 1.9하고 1.96. 1.96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벌어진 기호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도전해봤어요. 한 문제지만 그 안에서 두 번의 계산을 하고 반올림도 해서 결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죠. 14번에서 이제 15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당근이 27.5kg을 한 상자에 6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는 당근의 양을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당근이 이만큼 있었는데, 한 상자에 6kg씩 이렇게 한번 덜어내면 한 상자, 두번 덜어내면 두 상자. 그러니 몇 상자에 담을 수 있는지는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27.5에서 6 빼줍니다. 그 다음에 6한번더 빼줄게요. 6 계속 빼줄게요. 빼줄게요. 자, 네번 뺐어요. 그러면은 24를 뺀 거기 때문에 결국 남는 양은 3.5. 아하. 따라서 27.5 나누기 6을 한다면 몫은, 자, 이렇게 네번 덜어낼 수 있으니까 4가 되겠고, 그리고 남는 양은 3.5가 남는다라는 거죠. 몫을 어디까지? 계속 나누지 않아요? 여기서 몫의 의미는 상자수기 때문에 자연수까지만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번에서는 그 식을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4번의 계산식을 보고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수와 남는 당근의 양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6kg씩 4번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수는 4상자라는 거고, 남는 당근의 양은 바로 어때요? 4번 뺐을 때 3.5가 나왔죠. 그래서 3.5kg입니다. 라고 답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16번으로 가죠. 16번은 쌀 18.1kg을 한 봉지에 2kg씩 나누어 담을 때,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와 남는 쌀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이것도 지금 18.1과 2에 어떤 이야기가 후 불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쌀의 양이고요. 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양이니까 2kg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가 바로 담을 수 있는 봉지 수죠. 봉지가 2.1봉지 그러지 말고 우리 딱 자연수끼리만 까지만 구하자. 그러면 18 안에는 이가 9번 들어가니까 298 빼주면요. 1인데 그렇다고 1kg이 아니라 반드시 소수점 내려 찍어서 0.1kg이 남았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 주세요. 즉,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는 9봉지고, 남는 쌀의 양은 0.1kg이다. 1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것도 한번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갈게요. 17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학 실험에 필요한 소금물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소금물 19.7리터를 한 모둠에 3리터씩 나누어 줄 때, 나누어 줄수 있는 모둠 수와 남는 소금물의 양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있었는데, 3리터씩 이렇게 덜어내서, 너한 모둠, 두 모둠, 세 모둠,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 자연수까지만 나눗셈 계산하면 됩니다. 자, 몫을 자연수까지 구해보자. 19.7리터를 3리터씩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 19 안에는 3이 6번 들어가니까 18에다가 빼주면 17인데, 자, 6번이니까 바로 나눠줄 수 있는 모둠 수는 6, 남는 소금물의 양은 17리터가 아니라 뿅 내려와야 되는 거죠. 1.7리터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모둠 수는 바로 몇 모둠? 6 모둠 6이 되겠고, 남는 소금물의 양은 1.7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1.7리터. 여기도 그냥 모둠 이렇게 단위까지 써 볼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8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래에
76.8g을 한 사람에게 12g씩

아니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0.4는 12g의 0.4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누지 말고 자연수까지만 나눴어야 되는 게 맞아요. 즉, 76 안에는 12가 6번 들어간다. 72니까. 자, 빼주면 여기서 48인데, 이때 소수점 내려서 4.8이다 라고만 나타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수는 6명이고, 남는 모래양은 4.8g이다 가 맞는 거예요. 이건 되게 헷갈릴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이것도 별표해주고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으로 갈까요? 고구마 31.2kg을 한 상자에 5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는 고구마의 양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고구마가 이만큼 있는데 한 상자에 5kg씩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럼 5씩 덜어내면 되니까 5씩 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요. 31.2에서 자, 5kg 덜어내 볼게요. 한 상자 담았어요. 또 덜어내 볼게요. 두 상자 담았어요. 그러면서 21.5kg이 남았습니다. 자, 한번 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5를 네번 뺐더니 11.2kg이 남았어요. 자, 더 덜어낼 수 있겠는데요. 또한번 덜어내고 또한번 덜어냈어요. 그러면 총 여섯 번 덜어냈으니까 30kg이 덜어내졌기 때문에 1.2가 남았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뺄셈을 통해 가지고 아, 여섯 번 덜어냈으니까 담을 수 있는 상자 수는 여섯 상자, 남는 고구마는 1.2kg이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아니, 이러지 말고 만약에 상자 수가 여섯 상자가 아니라 막600 상자다. 그러면 5를 600번 뺄 거예요? 아,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원리는 나눗셈으로 31.2에서 5를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 자연수까지 구하자. 30일 안에는 5가 6번 들어가니까 30이고, 빼주면 12가 아니라 소수점 내려 찍어서 1점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 수는 바로 몇 상자? 6상자. 그리고 남는 고구마의 양은 1.2kg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 속 응용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기준을 소수로 고쳐 단위랑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문제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들 더 쌤이 부연 설명해 줄게요. 일단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0번이에요. 어느 버스가 1시간 30분 동안 142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 버스가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젖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거 우리 분수에 나눗셈에서 연습 되게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럴 때는 내가 몇 나누기 몇을 해야 될지 헷갈려. 그러면 쌤이 뭐라고 팁을 줬어요? 쉬운 자연수로 바꿔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2시간 동안 만약에 이 버스가 10km를 달렸다. 그럼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을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네모 시간 동안 만약 세모 킬로미터를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네모 시간 동안 달린 거리 나누기 시간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럼 여기서는 1시간 30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볼게요. 142km를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거리 나누기 시간 142 나누기 1시간 30분인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1.3시간인가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1시간은 몇 분이에요? 100분이 아니라 60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이라는 거는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30시간이죠. 그러니 2분의 1시간, 소수로는 0.5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30분을 시간 단위 맞춰서 1.5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해 보면

140이 나누기 1.5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나 봐요.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라는 거 보니 우리 소수 둘째 자리 수의 정체까지만 밝혀낼게요. 1.5가 소수 한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서 0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14 말고 142 안에는 9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135가 되겠고요. 소수점은 여기 있겠네요. 그죠? 자, 빼줍니다. 7에다가 70 안에는 몇번 들어가나요? 4번 들어가면서 6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빼주고, 자, 이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첫째 자리 0 내려서 100이니까. 100 안에는 몇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90이 되겠고요. 근데 또 10이니까 한번더 내리면 또 100이네? 그럼 또 6번 들어가겠고, 계속 6이 반복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아, 따라서. 94.66666666. 그러니 여기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소수 둘째 자리 수가 6이니까 올림버림. 올림. 즉, 94.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94.7k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주의할 거. 분을 시간으로 단위 잘 바꿔주자. 그리고 거리에서 시간을 나눴을 때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연습. 이번에는 굵기가 일정한 나무 도마 15m 58cm의 무게가 86.5kg이라고 합니다. 나무 도마 1m의 무게는 몇 kg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어요. 아니, 이것도 쉽게 나타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2m의 무게가 만약에 10kg이다. 그럼 1m의 무게는 바로 10 나누기 2를 하면 되듯이 무게 나누기 길이를 해주면 되겠죠? 아하! 그래서 1m의 무게는 간단하게 이제 무게 나누기 길이를 하면 된다라는 원리를 찾아. 무게가 86.5, 길이가 15m 58cm인데 이거 어떡하지? 1m의 무게를 알아보려면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58cm. 자, 58cm를 미터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1cm는 0.01m니까 0.58m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때 뭘로 나눠요? 15.58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고 했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수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86.5 나누기 15.58이다.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럼 여기 한 자리 하고 0 하나 붙여주면서 몫의 소수점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8650 안에는 몇 번? 한 5번 들어갈까? 그러면 8540, 525, 그다음에 525, 5에다가 7. 7790이니까 0 내려주고요. 0, 6,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5가 됐죠? 자, 5에서 7 빼면 8이 됩니다. 자, 8600이 나왔으니까 또 5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7790이 또 반복이 되겠고, 0 내려줍니다. 0, 0, 1에다가 자, 5에서 7 빼면 8. 자, 8100이니까 또 5번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7790이 반복이 되고요. 이제 셋째 자리 거의 다 왔습니다. 1에다가 3, 3100이니까 한번 들어가겠네요. 아하, 따라서 5.551 점점점 계속 갈 텐데 우리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이니까 버림. 그래서 5.55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5.55kg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다시 한번 다져보죠. 휘발유 3.5리터로 48,900m를 갈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 그랬네요. 아니, 그러면 거리 단위 맞춰줘야 되잖아요. 48,900m는 킬로미터로 바꿔보면 48.9km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도 마찬가지. 2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가 10km다.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10 나누기 2를 하듯이 거리 나누기 휘발유의 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리

48.9 나누기 휘발유의 양 3.5를 계산하는 거죠.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우리 소수 셋째 자리 수까지는 알아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48.9 나누기 3.5에서 한 자리씩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하죠. 48에는 35가 한 번, 빼주고 내려주면 139니까 세번 들어가면서 105가 되겠고요. 0 내려주면 4, 3이니까 34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거의 9번 들어가겠네요. 그럼 9, 5, 45, 9, 3, 27이기 때문에 31이 되겠고, 또0 내려주면요. 그 다음에 5가 되겠고, 그 다음 3에서 1 빼면 2가 됩니다. 자, 25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 한 7번 들어갈까요? 그럼 7, 5, 35. 자, 7, 3, 21이니까 4가 되면서 0 내려줄게요. 5. 그 다음 50이니까요.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끝. 자, 13.971이니까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이니까 버림이 되겠죠. 그래서 13.97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는 13.97k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형 갈게요.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리쌀 66.4kg을 한 자루에 8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보리쌀을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자루는 최소 몇개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이 보리쌀을 한 자루에 담는 양으로 나눴을 때, 이때 이 몫은 몇 자루에 담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까지만 구해보면요. 바로 몇? 8, 8, 64. 그리고 나머지가 2.4kg이에요. 그러면 8자루에 담고 남는 건 2.4kg인데 문제 보세요. 남김없이 모두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2.4kg을 위해서라도 또한 자루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개? 그래요. 자루가 9개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목과 나머지를 위해 하나를 올려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스 4.2리터를 한꺼번에 0.4리터씩 나눠 담을 때 남김없이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4.2 나누기 0.4를 계산하면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몫의 소수점 여기니까 어때요? 10이죠? 그럼 40이라서 2가 되고 원래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남는 주스는 0.2리터예요. 그러면 10개씩 담고 0.2리터를 위해 한 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 컵은 11개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1 올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페인트가 한 통에 7리터씩 들어있는데, 벽면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0.416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럼 벽면 100제곱미터를 칠하는 데는 1제곱미터를 칠하는 거에 100배가 필요하니까 0.416의 100배인 바로 어때요? 41.6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페인트는 최소 몇 통이냐라는 거예요. 한 통에 7리터이기 때문에 41.6 나누기 7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5번 들어가고 그리고 남는 양은 6.6리터니까 자, 이만큼을 위해서 한 통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6통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또한 나머지 부분을 올려서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바로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때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어느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야 되느냐. 그럼 그 아랫자리 수까지 알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단단하게 이 단원을 다지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치어 화법 단원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남은 부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20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거몇 개인지, 틀린 건몇 개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에는 I asked Julie라고 했습니다. 나는 줄리에게 물어봤어요. 저 무엇을? 뒤에 의문사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쵸? 그녀가 더 기분이 좋아지게 할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좋아지겠어?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올바르게 간접 의문문까지 잘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who do you think is that girl? 이라고 했는데요. 자, do you think가 일단 있는 거죠. 너는 생각하니. 근데 who,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의문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앞에 온 거니까. 그럼 원래 뒤에 붙어 있다면 who is that girl? 이라는 표현인데 얘는 괜찮아요? 자, 저 소녀가 누구인지를 너는 생각하니, 즉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Who do you think that girl is? 뒤에 주어 동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의문사가 앞으로 옮겨갔을 뿐 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We aren't allowed to open 이에요. 자, allow 뒤에 원래는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로 능동태 문장을 쓰는데 지금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수동태가 오면 뒤에 남아있는 to 부정사가 연결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쵸? 뭐 하는 것을? 창문 여는 것을. 그쵸? Even though 뭐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인 거죠. 그 방이 비록 더웠을지라도 둘다뭐 과거 시제 이런 것도 괜찮고 allow 뒤에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 온 것도 괜찮고 여기도 아무 말할데 없이 올바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it's time to taste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할 시간이다라고 할때 it's time to 동사 원형 쓰거든요. 자, 맛볼 시간이다. 무엇을요? 의문사, 주어, 동사를요. 간접 의문문 잘 되어 있죠? 그가 요리한 것을 맛볼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제도 그가 요리를 뭐 1초 만에 딱 순간적으로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로 시제도 괜찮고요. 다 어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하나만 틀리고 세 개가 맞았네요. 정답 4번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1번으로 넘어가면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네요. 한번 1번부터 살펴보면요. I wonder이라고 했어요. 나는 궁금해요. If does he eat the hamburger? 이상하죠. If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Did he eat? 안 돼요. 시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가 평소에 햄버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내가 궁금하다. 평소에 안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I wonder if he eats the hamburger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과거에 먹었었는지 그때 햄버거 먹었었나? 아닌가?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과거 시제를 살린다면 어떻게 돼요? If he ate the hamburger 이렇게 쓰면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얘는 이렇게는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바르게 고치지 못한 건 일단 1번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다음 let's meet 만나자 어디 앞에서 그 타워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우리 뭐뭐 하자라는 청유문에서는 will we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요? shall w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잘 고쳤고요. 그 다음 UFO가 자 did appear이라고 했는데요. appear 하면 나타나다죠. 그러면 진짜 나타났다 하늘에 강조를 하고 싶어요. did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ed를 이렇게 과거형을 또쓸수 없죠. did하고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 그쵸? 그래서 appear만 써야 하는데 얘는 어떻게 고쳤어요? was appeared라고 수동태로 고쳤거든요. 비동사 pp 안 돼요. 그래서 appear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혀 쓰이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고친 게 오히려 더 틀렸다. 그래서 did appear 쓰든지 아니면 그냥 강조를 없애고 그냥 appeared 과거만 쓰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못 고친 것에 3번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나는 또 궁금합니다. 자, if 뭐뭐인지 아닌지인 거죠. 헤나가 우리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자, will 뒤에 comes 올수 있어요? 안 되죠. will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해서 come으로 올바르게 잘 고쳤고요. 그다음 you can tell me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Who did break the window? 자, 의미는 누가 창문을 깼는지 너 나한테 말할 수 있어. 말해도 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who라는 의문사가 의문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하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오는 거죠. Did break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broke라는 과거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 일치를 이렇게 잘 해서 의문사 주어 역할 하는 동시에 하는 후 다음에 동사가 오는 과거 시제 동사가 오는 형태로 아주 올바르게 잘 고쳤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두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에서 23번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고르라고 했고요. 우리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의 A는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자, 무엇을요? What you think about it? 이라는 거예요. 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우리말로는 보통 생각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생각하다라고 해서 how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what do you think? Why do you think so?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 think를 쓸 때는 뭐 what이나 뭐 why나 이런 것들이 어울려요. How do you think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what이 쓰인 건 괜찮아요.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what이 있어서 틀렸나라고 고민을 할까 봐. 자, was은 괜찮고요. 뒤에 주어 동사 왔어요. 그쵸? 괜찮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니까 얘는 올바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뒷내용을 몰랐는데 컬럼버스가 발견했다.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을 이때 발견했다라는 것을 내가 몰랐대요. 자, 여기 과거고 내가 몰랐던 것보다 컬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거 훨씬 이전인데 과거 완료를 써야 하나라고 하지만 얘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만 하죠. 주절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도 아주 올바르게 잘 썼다. 그 다음, he told me라고 했네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라는 건데, 그 버스가 와요. 저 얘가 주어 동사죠? 근데 every 10 minutes. 10분마다 온다. 주절이 과거인데, 여기 현재 쓰면 안 되잖아요. 틀렸나요? 얘는 예외죠. 자, 버스가 10분마다 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내일도 그럴 거고, 일주일 뒤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항상 반복적으로 버스가 오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스케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하죠. 그래서 그것까지 너무나 잘 지켜서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re are they on the floor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here이나 there 이런 부사가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돼서 비동사 주어 이렇게 오는 것이 맞으나 얘는 뭐예요? 대명사일 때는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here they are on the floor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D는 틀렸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한 개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도 볼게요. I heard he had already left for Paris 라고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그가 이미 떠났다고 들은 거예요. 그쵸? 파리로. 그럼 뭐예요? 내가 들은 시점보다 그가 더 먼저 떠났기 때문에 had PP 과거 완료 쓰는 것 맞죠? 그쵸? 자, 그 다음 I did enjoy. 이거 안 된다. 그쵸? 강조를 하려면 did enjoy를 써야 되고요. 동사 원형. 아니면 얘를 빼고 그냥 enjoyed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는 쓸수 없다. B는 틀렸고요. 그 다음 there are lots of ship이라고 했습니다. 자, 양은요. 우리가 단수도 ship이고 복수도 ship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은 양들이 있다. 괜찮아요. 여기 비동사 복수형 오는 거 맞습니다. ship에 s 붙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주 올바르게 쓰여 있다. 그리고 there하고 비동사 주어인 어순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수일치도 잘 되어 있고 어순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초지에 많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down the hall이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이제 복도를 아래로 이런 의미잖아요. 직역을 한다면. 복도를 쭉 따라가면 복도 끝에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is the waiting room 뭐예요? 동사 주어. 원래는 뭐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완전하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쓴다면 the waiting room is down the hall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down the hall이라는 구를 앞으로 뺐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가 도치돼서 is 동사 오고 the

will 주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대로 도치된 문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B 하나밖에 없네요. 어색한 문장 개수. 여기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이어질 부가 의문문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자, let's play tennis요. 자, 뭐뭐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유문이 와 있어요. 뭐뭐 하자, let's가 오게 되면 부가 의문문 정해져 있죠. 뭐예요? Shall we라고 항상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et's play tennis, shall we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27번은 어때요? He could move the heavy box라고 했어요. 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다. 이동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무거운 박스를. 자, 여기는 could move가 왔어요. 그러면 긍정이고요. could가 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couldn't라는 부정을 쓰고 조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주어는 he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쓰는 거고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 does, did 조동사가 오는 거고요.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한번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8에서 29번은요,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인데요. 우리는 2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은 어젯밤 자기가 낯선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잭은 말했다. 잭은 말했다. 자, 뭐 했다고? 자, 이 문장이 온 거죠. 그래서 대시 와서 지금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건데요. 자, 그가 봤어요. 그쵸? 자기가. 즉, 잭이 본 거니까 여기서 he를 쓴 거죠. 그가 봤다. 무엇을 목적어가 있는 거죠. 낯선 사람을 a stranger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봤다. 보다 see의 과거니까 saw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 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제를 saw 말고도 과거가 주절이 과거일 때 여기에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올수 있는 거죠. 무조건 딱 과거만 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단순 과거만 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봤어요. 근데 잭이 말했어요. 자, 어떤 일이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낯선 사람을 봤죠. 그 후에 나 낯선 사람 봤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말했다라는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떤 시제를 쓰죠? had pp 과거 완료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he had seen a stranger last night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한다. 그 다음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했고요. 자, 지민은 나에게 내가 충분히 잤는지 물어보았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주어 동사 뭐예요? 지민은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자, 지민은 물어보았다. Jimmy ask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뭐뭐 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나에게 내가 충분히 잤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나에게 물어봤네요. 목적어 me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나에게 뭐뭐 했냐고 물어봤다. 이거에서 지금 잤는지예요. 자, 잤는지 안 잤는지 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그렇죠. 접속사 if나 whether이 필요한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인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필요한 거예요. 너 충분히 잤니? 라는 직접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 속에 녹여든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잤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쓸때 의문사가 없잖아요. 뭐 언제 잤는지, 뭐 누구랑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접속사 if를 활용해서 쓰는 거죠. 자, if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합니다. 그럼 내가 충분히 잤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주어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잤어요. 그리고 slept enough가 이어져요. 얘는 뭐예요? 얘도 앞에서 우리가 푼 것처럼 물어본 것보다 내가 잤던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앞서 일어난 과거이기 때문에 had pp를 써서, 과거 완료를 써서 써준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Jimmy asked me 쓰고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 if 주어 동사 연결합니다. If I had slept enough가 되는 거죠. 그다음 31번도 볼까요? 너는 그가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다고 추측하니?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너는 추측하니? 원래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추측하니? 어떻게 해요? Do you guess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다고, 즉 얘는 직접적으로 그는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어? 라고도 물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너는 추측하니라는 문장 속에 삽입이 된 간접 의문문인 거죠. 그럼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이란 말이에요. 자,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 의문사 how long이 있고요. 그럼 주어 동사 그가, 그죠? 달릴 수 있다니까 can run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추측하니

라고 했을 때 너는 그가 얼마나 오래 달릴 수 있다고 추측하니? 응, 추측해. 아니, 추측 안 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야 한다. 그래서 how long을 일단 먼저 앞으로 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how long 하고 do you guess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는 빠졌지만 뒤에는 어순이 주어 동사로 남아 있죠. he can run 붙이고 물음표까지 붙여주시면 올바른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에서 33은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인데요. 보기 살펴보고 우리 3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아니? 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 이 목적어 자리에 원래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던 의문문이었던 것을 간접 의문문 형태로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 조동사 do, does, did가 올 테지만 얘를 빼고 얘가 3인칭 단수라서 does가 왔던 것처럼 start를 starts로 고쳐서 do you know when the class starts?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다 힌트 줬고요. 그럼 33번도 보겠습니다. 자, 너는 가정하니, 추측하니, 생각하니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how라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how did he become a superstar? 그가 어떻게 슈퍼스타가 됐다고 너는 생각하니?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너는 생각하니?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응, 생각해? 아니, 안 생각해? 안 되죠. suppose라는 동사는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대로 쓰긴 해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긴 할 테지만 의문사를 앞으로 빼는 것까지 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did가 날아가면서 become이라는 동사에다가 과거시제 주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how 얘를 뺍니다. 그다음 do you suppose 오고요. he became a superstar 하고 물음표 이렇게 완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은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조동사 do를 이용하여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했거든요. 너무 쉽죠, 여러분? do로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동사 앞에 do를 써요. 그럼 얘는 강조를 도와주는 조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얘를 동사 원형으로만 바꿔주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끝. 그쵸? So I did remember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남은 거 what my teacher had told me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은요. 다음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라. 얘랑 의미가 같아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the bus로 시작했고 주어진 문장은 here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이 here이라는 문장 뒤에 우리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자, 버스가 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앞으로 뺀 거잖아요. 그러면 here, there, 이런 부사가 앞으로 오면 주어 동사가 바뀌더라. 주어가 대명사가 아닌 이상은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Here is coming the bus now. 이렇게 돼요. 자, is com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Is the bus coming? 이런 식으로 도치될 때 얘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사가 앞으로 가서 도치될 때는 이 동사구 전체가 다 앞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거나 틀렸거나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here is coming the bus now. 이렇게 꼭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here is the bus coming now.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하면 좋겠다. 36번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직접 화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바꿔 써라 했거든요. 자,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he said that인데 that은 원래 따옴표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i니까 that을 없애면서 따옴표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he는 결국 누구예요? 그가 말한 거죠. 그가 뭐저도 한다고. 그러면 얘는 이 말하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말할 때는 나는이 되겠죠. 그래서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제가 똑같다라는 말은 말할 그 당시에는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m coming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coming 또는 I'm coming이고요. home. 그리고 then은 그때지만 원래는 now라고 하겠죠? 근데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가 then을 쓰는 거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사실 얘를 얘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쉽거든요. 우리가 뭔가 더 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순서에 신경을 써서 어떤 건 어떻게 바꾸지? 이거 주체가 누구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럼 39번 풀어볼까요? He said that이에요. 자, 여기도 그가 말했다.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That을 이제 큰 따옴표로 바꿔서 써야겠죠. 자, 그럼 여기 he는 누구예요? 얘처럼 똑같이 그가 말했다. 그가 뭐뭐 할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he니까 I가 되겠죠. 그가 뭐할 수, 자, 이건 있었던

근데 결국 주절의 시제와 같으니까 결국에는 그때 말할 때는 현재 시제로 can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join us예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우리한테 말하면서 우리에게 조인할 수 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할 때는 우리에게 조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상대방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 that day 그 날이에요. 그럼 말하는 그 날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e said, comma 하고요. 따옴표 갑니다. I can. 그쵸? can 와야 되고요. join you 이렇게 와야 되고요. that day가 today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이렇게 써보고 이게 이렇게 돌릴 때 제대로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맞네라고 하면 거기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직접 합법, 간접 합법 어떤 방향으로든 잘 바꿀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41번으로 가볼 텐데요. 41번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do you know 에요. 너는 아니? When will Matt come이죠. 자, 일단 의미는 뭐예요? 매트가 언제 올지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do you know 뒤에 간접 의문문이 와야 해요. When? 주어 동사가 와야죠. 그런데 will이 먼저 왔죠. 얘가 주어잖아요. 주어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will Matt가 아니라 Matt will 해야 되는 거죠. So when Matt will come 이렇게 동사 부분이 뒤에 나오게끔 되어야 합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42번도 보겠습니다. 그녀는 did call you last many times라고 했네요. 자, 안 되죠? did called 안 돼요. 그렇죠? 자, did call만 쓰든지 아니면 did를 빼고 called만 쓰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did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강조를 하겠다는 게 조금 드러나는 거죠. 의도가. 그래서 정답은 called를 call로만 딱 바꾸면 되는 거죠. 일단 did에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뭣이 called라고 바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did call 이게 이제 글쓴이의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정답은 이렇게 called를 call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4에서 45번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역시 고치는 건데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자, 44번에 Paul said me로 시작을 합니다. Paul이 나에게 말했어요. Please call me now. 지금 나에게 전화해줘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직접 합법을 썼는데 얘는 뭐 괜찮잖아요. 지금 나에게 전화해줘라고 Paul이 한 말을 그대로 썼어요. 자, 그런데 Paul이 나에게 말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별로 어색한 게 없는데? 틀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 say라는 동사는 뒤에 에게 me라고 바로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한다라고 하고 싶다면 이 say는요 반드시 to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to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Paul said to me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say는 뒤에 나에게라는 이렇게 의미로 목적어 me를 바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반드시 say to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me와 said 사이에 to만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5번은요. Can you tell me로 시작을 하네요.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고요. 자, when이 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런데 does the show end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얘는 따로 떼서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Can you tell me의 목적어 자리에 온 간접 의문문의 순서로는 어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does를 빼요. 그런데 이 does가 원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라서 does가 온 거니까 이 end에 s까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건 거죠. does는 뺐는데 end에 s는 붙이지 않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서 동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47에서 48번은요. 이력서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대화를 완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서진 천의 이력서거든요. 천서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딱 보고 천서진?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천서진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어떤 드라마가 딱 떠오르죠? 자, 근데 전공이 나와 있습니다. major 이라면 전공인데요. classical music이에요.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죠? 자, 이걸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work experience가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경험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과거의 경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이 resume를 쓸 때, 보통 이렇게 내가 어디서 일했고 나의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한 경험들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경험이 하나 나와 있네요. teaching이라고 했어요.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근데 어떤 학교예요? At a school of music. 음악 학교인 거죠. 근데 for 5 years. 5년 동안 음악 학교에서 이제 가르친 경험을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hobbies라고 했습니다. 취미인 거죠. 취미. reading, 독서. 항상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항상 이제 취미에는 독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watching movies, 영화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번에서는 질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저에게 뭐를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 볼까요? I like reading 이라고 했고요. and watching movies 라고 했거든요. 나는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뭐겠어요? 일단 간접 의문문으로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취미를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간접 의문문을 쓸수 없잖아요. 그죠? 즉, 뭐예요? 취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한다면 간접 의문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취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겠어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취미가가 주어겠죠. 자, 의문사 쓰고, hobbies 쓰고, 비동사는 are 쓰면 되겠죠. 그래서 what your hobby, 당신의 취미이니까 your hobbies까지 주어로 써주시고요. 비동사 are,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도 여러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풀수 있겠죠. 자, Can I ask?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여쭤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즉, 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간접 의문문으로 쓰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For 5 years라고 했거든요. 대답이. 5 years 우리 이력서에서 어디서 봤죠? 여기. 그죠?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음악 학교에서 가르친 게 5년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Can I ask how long? 그죠? 5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얼만큼 가르쳤는지, 얼마나 오래 가르쳤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오고요. 뒤에 주어, 동사예요. You have taught가 되는 거죠. 가르쳐온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가르쳐왔나요?라는 질문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t a school of music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굳이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수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는 음악을 가르쳤다라는 뉘앙스도 좀 들어가야 되고 대답에서 보면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5년이요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가르쳤느냐, 어디서 오랫동안 가르쳤느냐 이게 조금 들어가야지만 기간만 딱 대답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학교에서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는지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 5년이요라는 거죠. 만약에 그냥 가르친 경험만 물어본다면 음악학교에서 5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렇게 대답이 좀더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나온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해서 How long you have taught at a school of music?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범 답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남은 문제들 여러분들 스스로 잘 풀어보고 계시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언제든지 질문이 있다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가끔씩 수강 후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함께하는 아홉 번째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 단원 체험하니를 글로 써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역시 시간 표현을 활용해 체험하니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글의 종류인 기행문, 기행문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를 위한 특별한 하루 글을 읽다가 말았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죠. 자, 집에 돌아와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전자 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뭘 찾고 있나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겠다,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겠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거야 라는 다짐인 거죠. 해야겠다. 예전에는 환경 보호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죠. 뭐뭐 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니 환경 보호가 어렵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뭐뭐 았다. 뭐뭐 얻다. 모두 과거의 표현입니다. 요즘 나는 급식을 남기지 않고 종이를 아껴 쓰며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뭐 한다. 뭐뭐 니은다. 모두 현재 표현인데요. 요즘과 연결되어서 요즘 나는 이러고 있어 라는 현재로 잘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죠.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짐이고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밑줄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방금 이야기했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된다 현재이고요, 생각했다 과거이고요, 실천한다 역시 현재입니다. 그런데 니은에 실천해야겠다는 다짐, 즉 미래이고요. 미음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뭐뭐 할 것, 미래잖아요. 따라서 니음과 미음을 골라주면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까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 문장을 고쳤을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 표현이에요. 나는 아까 친구들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책을 읽었다, 뭐뭐 았다, 뭐뭐 얻다, 과거 표현이죠. 아까랑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 겁니다. 과거 표현이에요.

그런데 현재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가 지금으로 고쳐졌죠? 나는 아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책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읽었다가 아니라, 그래요. 바로 책을 읽는다. 뭐뭐 는다. 뭐뭐 니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읽는다. 아까 읽었다. 과거. 지금 읽는다. 뭐뭐 는다. 현재. 이렇게 잘 고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는, 이야기 속의 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후 어떤 다짐을 했는지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 후에 나는 해보니, 아, 그러니까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거고,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즉, 이런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모두 다짐을 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지키는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혹시 이렇게 정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뭐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걸 적은 친구가 있나요? 깨달았다는 뭐예요?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았다. 과거의 형태죠. 그런데 문제에서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다짐은 뭐예요? 과거엔 내가 이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결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4학년 때까지는 만점왕 통합본 교재로 국어, 사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꿀단지 선생님과 같이 5학년 1학기에는 국어, 사회, 과학 공부를 EBS 교재로 열심히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다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미래의 표현, 즉, 뭐뭐 할 것이야, 노력할 것이야, 잊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짐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쓸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그래요. 2번. 있었던 일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도 중요해요. 맞아요. 3번. 처음, 가운데, 끝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쓰나요? 구분해야 됩니다. 4번. 있었던 일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요. 5번.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문장의 시간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문제에 나왔으니까 시간 표현을 활용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쓸때 주의할 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목 잘 적어주고요. 글의 구조에 따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글의 끝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처음엔 어떤 걸 써요? 내가 그 일을 겪게 된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을 쓰죠. 배경. 이게 바로 처음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우리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문장의 시간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일을 잘 풀어서 적어주는 것이 바로 가운데 오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에는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이 적는 것이 바로 끝부분이죠.
이야기 구조 처음

가운데 끝. 이것들을 생각하며 잘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정답은 바로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20번 문제 가볼 텐데요. 자, 글이 한편 나옵니다. 단원학습,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첫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악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무엇이 설악산이요?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봄에는 따스함을,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또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는 넉넉함을,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에는 포근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막그 풍경이 다채롭게 달라지는 이 설악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설악산은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인지도 모른다. 이게 첫째 문단이고요. 둘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설악산은요,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뉘는데, 내설악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이에 반해 외설악은 각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했네요. 자,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외설악 가운데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어디를 거쳐?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보죠.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적고 있고요. 자,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절을 볼 때도 우리 민족 고유의 유물로 생각하고 옛 사람들의 지혜와 생활을 배우는 폭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시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적고 있죠. 자,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설악산은 크게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글 속에서 내설악과 그리고 외설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라고 했기 때문에 내설악, 외설악 두 개를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는요. 낱말의 뜻풀이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 경내, 일정한 지역의 안 맞고요. 2번 일주문, 절 같은 데서 기둥을 한 줄로 배치한 문 맞습니다. 3번 흐드러지게는요.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싱싱하게 우거져 흐드러지게 핀 꽃. 맞습니다. 4번 창건, 건물이나 조직, 나라 등을 새로 세우거나 만듦이란 뜻이고요. 5번 고유는 쌓이거나 담긴 물건 등이 볼록하게 많이 있는 모양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성질이 있는 어떤 그것만의 특징을 바로 우리가 고유의 성질이라고 하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살펴볼까요? 기행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 이 글의 종류가 바로 기행문인데요. 기행문은요,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 기행문입니다. 이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여정, 그리고 견문, 그리고 감상입니다. 아, 여정은요, 내가 다녀온 장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뭐 어디 갔다, 외설악도 가고, 울산바위도 가고, 흔들바위도 갔다. 이것이 바로 여정이고요. 견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곳입니다.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이것이 바로 견문이고요. 감상은요, 말 그대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행문을 쓸 때는요, 여정, 견문,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행문이 어떤 글인지 알고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구나라는 것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여정, 견문, 감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보죠. 기역은요.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어떤 장소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 갔다라는 건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뭘까요? 내가 다녀온 장소, 다녀온 곳. 바로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여정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신흥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아, 신흥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됐어요라고 설명을 지금 들은 거고요. 디귿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건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인 것이죠. 따라서 견문은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감상은 생각과 느낌,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잘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행문의 세 가지 요소, 여정, 다녀온 장소, 견문,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상은 생각과 느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었다. 그러니까 신흥사에서부터 개조암까지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고요. 사람이 늘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에요.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산은 급하다고 뛰어오를 수도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한 번에 다 오를 수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만 산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역시 글쓴이의 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개조암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로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 색다른 암자였다. 개조암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역시 들은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자, 나는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고 다시 흔들어 보았다. 몇 사람이 같이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것보다 더 움직이지도 덜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흔들렸다. 뭐가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바위가 말이죠. 문득 세상은 이 흔들바위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는 생각과 느낌이고요. 그 생각이 들었대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 새롭게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부터 보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감상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 중에 감상은 바로 생각과 느낌이잖아요.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라고 했습니다.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 산을 오를 때면 느낀다. 뭐예요? 감상이고요. 니은은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 자, 디귿은요. 뭐뭐 암자였다. 개조암은 이런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리을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감상이고요. 미음은 역시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모두 감상이지만 디귿만 뭐예요? 보고 들은 것, 견문, 견문이죠. 따라서 감상이 아닌 건 3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왕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흥사에서 산길을 따라 개조암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쓴이의 생각이고요.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계속 이 글쓴이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은 급하다고 뛰어오를 수도 없고, 그렇겠죠? 시간이 없다고 한 번에 다 오를 수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만 산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조암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로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 색다른 암자였다.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 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정말 흔들릴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고 다시 흔들어 보았다. 몇 사람이 같이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것보다 더 움직이지도 덜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흔들렸다. 신기하네요. 자, 문득 세상은 이 흔들 바위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 새롭게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라는 역시 감상, 생각과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감상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모두 생각과 느낌이었지만, 디귿만 뭐예요? 개조암은 이러이러한 암자였다.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3번은 견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산을 오르며 생각하거나 느낀 점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산을 오를 때면 뭘 느낀다?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도 쭉 생각과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산을 오를 때면, 산을 오를 때면,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감상 하나 찾아 적어주면 25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26번 문제인데요. 개조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개조암에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신흥사가 아니라 신흥사에서 산길을 따라 개조암에 간다라고 했고요. 알맞지 않습니다. 2번. 개조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가 아니라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가 않고요. 3번. 개조암에는 벽과 지붕이 있고 바닥에는 온돌까지 있는 색다른 암자라고 했지요. 따라서 3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인데요. 개조암 흔들 바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조암 흔들 바위는 글쓴이보다 작다라고 했나요? 자, 그런 말은 없죠. 2번. 개조암 흔들 바위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 그래요. 자, 글 속에서 이 흔들 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건 2번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기 전에 계속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죠. 자, 울산 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들었는지 견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또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감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니까 둘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나와 같은 마음

0: 사람을 볼수 있었다라는 걸 보니 이 사람 혼자만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네요. 그것만으로도 친근함이 느껴졌다라고 역시 감상이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다시피 올라갔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고요. 자, 울산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역시 본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뭐 느껴졌다, 정겨 보였다라는 감상도 함께 나오고요. 높이가 950m나 된다고 하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올라오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자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다시 다리가 떨렸대요. 그만큼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자,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서 자칫하면 발목을 삐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산을 내려오니까 이렇게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다음 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또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악산의 모습에 흠뻑 취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도 함께 했다고 나와 있고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글쓴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까지 함께 나와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알맞지 않구나라는 정답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행문의 3요소 떠올리면 되겠지요. 여행하며 다닌 곳은 바로 여정,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은 견문, 그리고 생각과 느낌은 감상이죠. 각각 여정, 견문, 감상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글쓴이가 오래된 나무를 보며 느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그리고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뭉클해진다,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3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1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며 어떤 다짐을 했는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글 속에서 다짐이 있지요. 그 앞을 보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했다라고 글 속에서 다짐이라는 낱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앞을 잘 보고 한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1번 문제까지 오늘은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쉬운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 잘 들었다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감. 쉽죠? 그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정답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공부 이어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국어 1단원의 핵심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죠? 내용들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1단원에서는요, 우리 글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상황을 살펴보고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역시 1단원 단원 평가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1단원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요 단원 평가 2회를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은 수행 평가 문제까지 만나볼 거예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단원 평가 2회로 시작할게요. 우리 단원평가 2회도 역시 1회와 마찬가지로 총 1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10문제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들 단원평가 대비하려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강의 함께할 텐데요. 우리 1회도 그리고 2회도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 조금 더 단단히 대비할 수 있을 거랍니다. 먼저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각수어른 이라고 했어요. 오, 각수어른 나오면 딱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겠죠? 맞아요. 바로 책 깎는 소년이에요. 우리 장호랑 봉훈이라는 소년이 나오죠. 이 두 소년이 서포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글로 담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글 읽어볼까요?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피질해야 혀야 헌단가요? 왜? 와? 하기 싫으냐? 자, 하기 싫으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오라, 아니고라. 쓸데없이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패질이라고 하는 건 나무를 매끈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얇게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갈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대패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계속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장호의 말에 각설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 우리 장호는요. 빨리 돈을 벌고 싶은가 봐요. 책을 빨리 만들어서 이 대패질 말고 진짜 글자 새기는 법을 빨리 배워서 책을 빨리 만들자. 그 다음 얼른 팔자. 그래야지 돈을 버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대패질이요.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서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냐? 라고 각설은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대패질이라고 하십니다.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잘 해서 만들어야 좋은 글자를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에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시키면 되는 일이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대패질 같은 것은 안 중요하고 글자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호는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린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장터를 떠돌며 온갖 행패를 일삼는 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 눈에 선했다. 눈에 선하다는 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가슴 아프게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렇커럼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단께. 장호는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다.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자, 과연 어떤 말을 뱉었을까요? 1번 보겠습니다. 글 가에서 장호가 대패질을 하기 싫어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장호는 왜 대패질을 하기 싫어했을까요?

1번, 대패질이 너무 힘들어서? 2번, 빨리 책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고 싶어서? 볼게요. 자, 어떤 대화를 했냐면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라고 각설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라고 합니다.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자, 대패질을 왜 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서 책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책을 팔아서 돈을 벌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패질하기 싫어한 까닭은 대패질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빨리 책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글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병우, 장우는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자, 장우는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패질보다 글자 새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현정, 책판을 만들려면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야 해. 자, 책판을 만들려면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해야 합니까? 네, 맞아요. 우리 각수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호, 각수어른은 어떤 일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글자를 새기기 위한 이 판을 우리 잘 만들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옳은 설명이죠.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바로 병우죠. 병우는 가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우는. 3번입니다. 글 가에서 장우가 각설원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각설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대패질이요 라고 하시면서 자 우리 색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장호가 대답을 했나요? 아니요, 대답을 안 했어요.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각설원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각수어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1번, 각수어른을 존경해서? 아니고요. 봉운이가 원망스러워서? 봉운이랑은 관련이 없죠. 3번, 대패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아니고요. 4번, 글자 새기는 일이 시시해져서? 아니죠. 5번, 각수어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은 것은 바로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글 나에서 장우가 추가하는 가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글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그렇죠. 우리 장우가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누구? 가난해지든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정말 가난하시고, 우리 형,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얼른 전주에서 제일 큰 서포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제까지 겪었던 온갖 수모를 다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자, 우리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효,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떠오르고, 어머니가 안쓰럽고, 도와드리고 싶고. 자,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노력? 아니죠. 끈기?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서포를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바로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 알맞은 것두 가지는 바로 1번 효와 5번 물질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5번 서술형이에요. 기억에서 장호가 각수어른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어디인가 보니까, 자, 장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어. 자,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었는데 아직 일을 벌이기엔 좀 모자라.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참았던 말을 한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각설음과 장호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장호는 대패질만 하고 있기는 싫거든요. 얼른 서포를 크게 차려서 돈을 벌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각설은 저 이제 대패질 안 하겠습니다. 저 얼른 돈 벌고 싶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선생님 적어봤어요. 대패질을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말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예시이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썼다면, 우리 장호의 상황을 잘 생각해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6번에서 10번입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글은 어떤 글인가요? 그렇죠. 바로 다이빙대 위에서라는 글이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두 친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나루와 버들이에요. 나루와 버들이는 자매예요, 자매. 그런데 나루가 동생이고 버들이는 언니죠. 원래 나루랑 버들이는 둘다 수영을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버들이가 어느 날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루와 버들이는 자매이다. 나루는 언니 버들이와 함께 어려서부터 수영을 했다. 둘은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후 버들이는 체육중학교에 진학했고, 6학년이 된 나루는 한강초 수영부 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버들이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루는 버들이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버들이에게 그 이유도 묻지 못했다. 그러던 중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나루는 수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엄마는 그만둬도 된다고 하는데 나루는 뭔가 마음이 좀 복잡해요.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맞아요. 바로 버드니가 한 말이에요. 그러자, 나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결국, 나루는 누르고 있던 화를 내고 말했다. 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바로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버드리는 갑작스레 화를 내는 나루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다 이내에 팔짱을 끼고 나루를 향해 고쳐 앉았다. 자, 뭔가 나루는 버드리가 이해가 가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덤비는 거야? 나 강버들이야. 강나루 언니 강버들. 하지만 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쏟아부었다.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나루는요,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대요. 자, 그런데 언니는 대체 어떻게 그만둘 수 있어? 라고 다시 묻는 거죠. 6번 문제 볼게요. 글가에서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둔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 버들이가 수영을 갑자기 그만둔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나루를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죠. 2번. 수영 선생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말도 없었어요. 3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죠. 어떤 도전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은 데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 다이빙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게 된 거죠. 7번. 글가에서 나루가 힘들어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글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나루는 왜 힘들었을까? 1등만 하던 나루가 요즘 라이벌 김초희에게 자꾸 시합에서 진다.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에게 엄마는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자, 자신보다 빠른 김초희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루래요. 자, 자신보다 김초희가 빨라요. 내 라이벌인데 계속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이벌에게 계속 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1번, 라이벌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정답 1번이네요. 2번, 연습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3번, 수영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도 아니죠. 4번, 다른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5번, 체육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 나루는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래서 나루가 힘들어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 바로 1번, 라이벌 김추희에게 계속 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라이벌에게 계속 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내가 이거 맞나?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지지?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할 거잖아요? 아마 나루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 8번. 글 나에서 버들이가 기억과 같이 말했을 때 나루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글 나, 기억 부분을 다시 볼게요. 버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은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수 있어? 자, 우리 버들이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 언니를 자랑스러워했다. 언니 자랑스러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엄마도 언니도. 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나요? 아니죠.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겠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라, 자신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만두는 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럼 나루의 속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바로 나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예요. 글 나의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나루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러면 니은 다시 가서 봐야죠. 여러분 문제를 풀때 이렇게 니은에서 또는 기억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왼손 이렇게 들어서 자, 다른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우리 그 글의 그 부분으로 꼭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다시 글을 봅니다. 자,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나는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대요. 1번, 수영을 포기하고 싶어 하나요, 나루는? 아니죠. 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잖아요. 2번, 수영을 단순한 취미로 여깁니까? 단순한 취미였으면 잠시 그만해도 괜찮죠. 그런데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닌 거예요. 3번.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루의 마음, 바로 3번. 수영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살펴본다. 인물이 처한 상황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병장 유닛이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일제강점기구나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유닛의 삶의 가치가 아, 용기 그리고 애국심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나 인물이 한 말과 그리고 행동을 살펴본다. 그렇죠. 바로 말과 행동이 바로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다예요. 인물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본다.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 나루는 왜 언니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나는 수영을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해 보는 것,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라, 자신

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자,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알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골라서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써주면 되겠죠? 가,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다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원 평가 2회도 선생님과 함께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수행 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국어 1단원 수행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수행 평가는 어떤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수행평가는요, 서술형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문제, 뭐 1번, 2번, 번호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맞아요. 의병장 윤희순, 이 전기문의 내용이네요. 윤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자 그들을 도우려고 집안에 있던 곡식을 모두 꺼내준다. 그 이후에도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한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숯가마를 만들었다. 자, 우리 숯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무를 까맣게 태운 것을 우리가 숯이라고 부르잖아요. 숯가마는 숯을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숯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르는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집 며느리가 숯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희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아서 남몰래 의병부대에 식량을 보냈다. 그러니까 의병부대에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서 숯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며칠 뒤, 숯가마에 이른 윤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 안사람 의병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윤희순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옆집 처녀가 부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아리랑 노래에 맞춰 구성지게 불러대는 담비의 노래소리를 듣자 윤희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담비의 노래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았다. 윤희수는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칫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넌그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왜 위험할까요? 자,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안사람 의병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렇죠. 혹시나 일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너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야? 의병 활동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힘들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가르치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다.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유니순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말 안악내들의 눈길이 또다시 유니순에게 쏠렸다. 자, 그럼 우리가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유니슨이 강하게 함께 의병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 거예요. 이 글에 나타난 유니슨과 담비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쓰래요. 자, 유니슨과 담비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둘다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병운동을 합니다. 의병운동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모두 노래 또는 행동으로 의병운동을 돕고 나라를 지키려 했다. 이 점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네요. 선생님과 똑같이 쓰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의병운동 돕고 나라를 지키려 했다. 이런 식으로만 써주어도 정답입니다. 2번. 기역과 니은의 상황에서 유니순이 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글이 길어서

0: 서요. 기역과 니은 아래에다가 문장만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그 이외에도 기역,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한다. 자, 이것이 하나의 상황이에요. 아, 의병에게 어떻게 곡식을 주지? 고민하는 상황. 이때 유니슈는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곡식 어떻게 마련했어요? 맞아요. 숯을 만들어서 숯가마를 이용해서 숯을 만든 다음 숯장수한테 팔아요.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의병들에게 줄 식량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숯가마를 만들고 숯을 구워 판 돈으로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꼭 이렇게 완벽하게 쓰지 않았어도 숯을 구워 판 돈으로 의병을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요. 이것은 윤희준이 한 말인가요? 행동인가요? 그렇죠. 바로 행동이죠. 이번에는 우리 니은 볼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자, 사람들이 점점 의병 운동하는 거좀 위험한 거 아니야? 꼭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니스는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 외놈의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 안악내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았죠. 자, 여러분 똑같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럼부터 시작해서 것입니까? 라고 쓴 다음 라고 말함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이것은 유니순의 바로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니순이 말한 말과 행동을 정리해주면 여러분도 정답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전기문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래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죠. 1번. 인물이 겪은 일과 관련해 인물이 처한 이것을 이해한다. 자, 인물이 처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시대 상황이죠. 시대 상황. 어떤 시대인가? 어떤 상황인가? 2번.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 이것이나 이것을 살펴본다. 인물이 이 상황 속에서 한 무엇? 그렇죠. 말 또는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수 있고요.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추구한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인물이 추구한 가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 말과 행동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면 여러분도 3번 정답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나,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단원평가 2회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에는 하늘의 별도 봤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 와, 캠핑이라니. 나도 부모님과 캠핑 가보고 싶어. 어, 나도 작년에 캠핑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재미있었어. 야옹! 서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서준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죠?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친구들 앞에서 경험한 일을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야옹이도 지난 주말에 동물 친구들이랑 공원에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 앞에서 야옹이의 경험을 잘 발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 앞에서 잘 발표하고 싶은가 봐요. 선생님이 야옹이도 잘 도와줄게요. 오늘은 우리 7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7단원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자, 일단 우리 7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잘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 나의 경험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운 말을 사용해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때요? 이번 단원도 재미있겠죠? 오늘 배울 내용 먼저 만나봅니다. 오늘은요, 7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우와 머리핀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듣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거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죠? 선생님과 함께 만주막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배울 내용, 바로 7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히 살펴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130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해요. 다른 사람의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로? 고운 말로. 자, 고운 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운 말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고운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 또는 아, 나한테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 고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고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요? 왜 고운 말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 고운 말로 대화해야 하는 까닭, 고운 말로 말해야 하는 까닭은요. 일단 고운 말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고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어떤 것이 고운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친구가 지나가다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쳤어요. 그러면 그냥 별로 아프진 않았는데 뭐야? 왜 나 치고 지나가? 너 진짜 나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운 말이 아니겠죠. 그럼 고운 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야, 다음부터는 앞을 잘 보고 다녀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야!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말 때문에 친구가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리고 기분이 상한 친구랑 내 사이는 당연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운 말로 대화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곱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주변 친구들이랑 사이가 진짜 좋아질 거예요. 우리 7단원 내용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됐죠? 우리 교재 130쪽에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 가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 친구들이 모둠 책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모둠 책상 만들려고 하면 책상을 낑낑 열심히 밀어야지 모둠 책상 만들 수 있죠? 왜냐면 책상 속에 책도 많고 우리 학용품도 많아서 생각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휴, 힘들어. 많이 무겁네 하면서 책상을 힘들게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놀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혼자서 그것도 못 옮기니?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운 말일까요? 아니죠. 고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여학생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아, 같은 모둠인데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저렇게 얘기하니? 속상해, 서운해, 슬프기도 하고, 속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이 여학생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친구야, 책상이 많이 무겁지? 내가 도와줄까? 와,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모든 친구들 분위기 진짜 좋아졌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사이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그림가의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기 여자아이 뭘 하고 있나요? 밥을 먹고 있나요? 아니요,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2번. 친구와 싸우고 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있지 않죠. 무언가를 옮기고 있어요. 3번. 넘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나요? 아니요, 울고 있지 않아요. 뭔가 학교에서 책상을 옮기는 행동을 하고 있죠? 4번.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 줄넘기를 하고 있진 않죠. 5번, 무거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정답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정답은 5번, 무거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답 잘 찾았죠? 이어지는 2번 문제, 중요한 문제도 만나볼게요. 그림가의 남자아이가 기억과 같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도 못 옮기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자아이의 마음은 어떨지 알맞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뭐 책상을 옮기든 그림을 그리든 줄넘기 연습을 하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혼자서 그것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아마 친구들 다 공감할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아, 왜 저렇게 나한테 힘을 주지 않는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고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면서 친구들과 더욱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두 번째, 그림 나를 봅니다. 와, 이제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운동장인 것 같죠? 그런데 운동장에서 이 남학생이 줄넘기 연습을 하려는데 줄이 자꾸 걸리네. 줄넘기 줄 하나 넘겼더니 발에 또 걸리고 한번또 넘겼더니 또 발에 또 걸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야기해요. 넌 그것도 못하니? 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친구 지금 막 땀이 뻘뻘 나요. 나 줄넘기 빨리 10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학생이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놀린다면 이 남학생 기분 어떨까요? 그렇죠. 속상하고 슬프고 서운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친구, 뭔가 노력하는데 잘안 돼요. 이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친구를 위로할 때에는 이런 말들을 쓰면 좋습니다.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고운 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또는 힘내. 또는 걱정하지 마. 또는 천천히 해도 돼. 또는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친구가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친구, 노력하고 있는 친구에게 힘을 주는 말로 전해져 보세요. 3번 문제 만나봅니다. 그림 나의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 글자로 쓰세요. 아, 이 문제는 정말 쉽다. 그림만 봐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양손에 뭔가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기다란 줄이 달려있네요. 이 줄을 돌려서 두 발을 뛰어넘는. 우리 이거 뭐라고 하나요? 그래요, 바로 줄넘기라고 하잖아요. 줄넘기 세 글자로 씁니다. 줄넘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서술형 문제예요. 그림 나의 남자아이에게 고운 말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넌 그것도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줄넘기가 잘 안 돼서 속상해하는 남자아이에게 할 말로 알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고운 말로 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남자아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요? 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잘할 수 있을 거야. 또는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또는 처음부터 줄넘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예전엔 잘 못했는데 지금은 연습 열심히 했더니 잘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서술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었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잘하는 사람은 없어. 너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 두 친구 사이는 정말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의 경험을 발표해 볼 거예요. 오늘은 먼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경험, 경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 근데 저 경험 익숙한데요? 여러분 경험 언제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일기를 쓸 때 경험이라는 말 이미 공부한 적 있습니다. 경험은 무엇인가요? 경험은 한 일, 본 일, 들은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모두 모아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나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속 인물은 어떤 기분일지 짐작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 속 인물은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속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인물이 이런 일을 겪었네.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

밖에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 보였다. 여러분, 문구점은요, 여러분 학용품이나 사무용품을 파는 가게를 말해요.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한 번쯤은 가본 적이 있죠? 자, 나는 아빠에게 누가 머리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아빠는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하셨다. 잃어버린이라는 것은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서 그걸 아주 갖지 않게 된 것을 잃어버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원래 자신 거였는데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거예요. 놓고 가버린 거죠. 아빠의 말씀을 들으니 머리핀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있을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지우는 어떤 경험을 떠올렸나요? 승강기에 있는 머리핀을 보고 자신이 진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그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문제 한번 만나볼 거예요. 5번.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무엇을 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무엇을 탔나요? 우리 글을 다시 올려다 보면 아빠와 함께 문구점에 가려고 승강기를 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바로 승강기겠죠? 여러분, 승강기, 많은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그래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승강기라고 합니다. 6번. 지우가 승강기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지우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번 우산, 2번 가방, 3번 신발, 4번 머리핀, 5번 목걸이. 지우가 승강기에서 발견한 것은? 그래요. 바로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이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요.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 머리핀을 발견한 것입니다. 7번. 머리핀을 준 지우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지우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을까요? 1번, 아빠와 문구점에 갔던 경험. 2번, 아끼던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자, 지우가 승강기를 탔어요. 작고 귀여운 토끼가 있는 머리핀을 발견했는데요. 이 머리핀을 보니까, 이 머리핀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아끼는 머리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얼마 전 승강기에서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었는데 이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 2번 둘 중에 2번이 되겠죠.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던 경험.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도 아끼던 책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떠올리니까 여기서 머리핀을 잃어버린 친구의 마음이 조금 더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글도 볼게요. 나는 아빠에게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도무지 머리핀 주인을 찾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무지. 선생님, 저 이런 낱말 처음 봐요. 도무지라는 건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도무지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무지는요, 아무리 해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승강기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전단지는 무언가 알리기 위해서 붙여놓은 종이 같은 거죠. 나는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붙이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뭔가 좋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 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머리핀과 함께 승강기에 붙였다. 빨리 머리핀 주인이 이 안내문을 봤으면 좋겠다고

좋겠다. 자, 여러분, 지우는 주인을 찾기 위해 어떤 생각을 떠올렸나요? 아, 안내문을 만들어야겠다. 머리핀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구점에서 도화지를 사서 안내문을 만들었죠? 8번 중요한 문제 풀어봅니다. 지우와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지우와 비슷한 경험? 지우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그래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했어요. 노력하는 경험을 했죠. 그럼 서윤이와 승혁이 중에 비슷한 경험 떠올린 친구는 누굴까요? 서윤, 학교 복도에서 누가 떨어뜨리고 간 물통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갖다 드린 적이 있어.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물통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했네요. 어때요? 지우하고 비슷한 경험이죠? 승혁이 볼게요. 친구에게 머리핀을 선물했는데 그 친구가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어. 친구에게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그 친구가 기분 좋아했다는 이 경험은 지우의 경험과는 비슷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 친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면 서윤이의 이름을 써주어야 합니다. 서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9번. 지우는 문구점에서 무엇을 샀나요? 자, 풀을 샀을까요? 가위를 샀을까요? 색연필, 테이프, 색도화지, 무엇을 샀을까요? 여러분 글을 한번 보면 나는 문구점에서 예쁜 색도화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산 거예요? 예쁜 색도화지를 샀죠. 그러니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지우가 머리핀 주인을 찾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지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래요. 색도화지에 주인을 찾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승강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보기 1번부터 볼게요. 1번. 분실물 함에 머리핀을 넣었습니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지우가 선택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분실물 함에 넣지는 않았죠. 2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단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3번. 안내문을 만들어 승강기에 붙였습니다. 와,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 집에서 사인펜으로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 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고 머리핀과 함께 승강기에 붙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부모님께 부탁해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부탁한 일은 없었죠? 5번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안내문을 만들어 승강기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지는 글도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뒤, 내가 승강기에 붙였던 안내문에 머리핀 주인이 고맙다는 쪽지를 붙였다. 머리핀 주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나에게 매우 고맙다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했다. 여러분, 소중한이라는 것은요, 매우 귀하고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매우 귀하고 중요한 물건을 찾아주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글잘 읽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야기 속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승강기를 탔는데 귀여운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걱정되는 마음에, 아,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내문을 만들어 붙이고 결국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속 인물이 어떤 기분일지 짐작해 봅니다. 어때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다음, 인물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인물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1번 문제 만나봅니다. 머리핀 주인이 쪽지에 쓴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머리핀 주인이 쪽지를 썼대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번, 머리핀을 꼭 찾고 싶다는 내용. 2번,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맙다는 내용. 3번, 머리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머리핀을 꼭 찾고 싶다는 내용은 알맞지 않죠. 왜냐하면 머리핀 주인은 이미 지우 덕분에 머리핀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꼭 찾고 싶다는 내용 알맞지 않죠.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맙다는 내용? 네, 정답 여기 있네요. 소중한 머리핀을 찾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우에게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매우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머리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내용? 이 글과는 관련이 없죠. 정답 2번. 12번, 중요한 문제예요. 머리핀 주인을 찾아준 지우의 마음은 어땠나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뿌듯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1번, 뿌듯했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2번 고마웠습니다는 알맞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머리핀 주인이 가졌을 마음이겠죠. 3번 부끄러웠습니다. 알맞지 않고요. 4번 질투가 났습니다도 어울리지 않아요. 5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다음에도 데려다 줄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것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대화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국어 공부 재미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만점왕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2단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2단원에서 다양한 글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찾아보고 또 우리가 글을 쓰고 고쳐쓰기 해보고 공유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무리 활동으로 우리가 글한편더 읽어보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은요, 감상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난 후에 감상문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입니다. 자, 따라서 범용 디자인에 관한 다큐멘터리겠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

거리를 시청할 것이다. 친구들, 호응이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 표현은 어제예요. 그렇다면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라고 과거 서술어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시청할 것이다라고 미래에 관련된 서술어가 나왔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 문장은 시간 표현과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에요. 바르게 고쳐 주어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범용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었다. 자,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범용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문단이에요. 범용 디자인이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인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네요. 그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자, 그러면 이어서 읽을게요. 두 번째 문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패트리샤 이야기였다. 지금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을 두 번째 문단으로 적은 겁니다. 글쓴이가. 자,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의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됐다. 어색하죠? 지금 패트리샤는 디자이너입니다. 자, 따라서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의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한 거예요. 패트리샤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됐다가 아니라 설계했다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26살의 패트리샤는 3년 동안 노인으로 분장해 생활하며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대요. 왜? 범용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겠죠. 노인을 위한 범용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통해 나이가 들거나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요. 글쓴이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 패트리샤 디자이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패트리샤는요. 냉장고의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했어요. 누구를 위한? 할머니를 위한. 이 당시 냉장고 손잡이는요, 굉장히 미끄럽고 작았대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 냉장고의 손잡이를 잡고 냉장고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트리샤가 이렇게 노인으로 분장까지 하면서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노인들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27번.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이런 디자인을, 그렇죠. 범용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자, 2번 문제, 아니 28번 문제 풀어봅니다. 기억을 바르게 고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청했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했죠? 자, 연서. 기억은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은 문장이야?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과 붙였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 이렇게 붙였었어요.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로 문장을 고쳤었어. 이렇게 고쳤으면 안 되죠? 자, 친구들,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요,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재용이, 기억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이야.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로 문장을 고쳤었어. 이게 바로 서술어와 아니,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을 맞게 한 문장이죠. 자, 따라서 바르게 고친 친구 누구예요? 재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니은을 바르게 고친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이 니은 어떻게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게?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의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 로 고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1번 패트리샤 할머니는 자, 친구들 패트리샤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26살의 디자이너잖아요. 패트리샤 는이겠죠. 이거 틀렸어요. 자, 2번 패트리샤

할머니를 위한, 자, 패트리샤 할머니 아닙니다. 아니죠. 자, 3번.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의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했다.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을게요. 세 번째 문단.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범용 디자인의 바탕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범용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이것은 이 글쓴이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낀 점이네요. 자, 마지막 문단. 다큐멘터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이 많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용 디자인이 더 널리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쓴이의 바람까지 담긴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글쓴이가 범용 디자인이 더 널리 적용되기를 바란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앞에 문단 보면 알수 있죠? 범용 디자인이 더 널리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단순한 예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니죠.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예요. 3번 소수이지만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디자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 범용 디자인은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예요. 글을 고쳤을 때 점검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지 점검해야죠. 띄어쓰기 해야죠. 문장 성분 간 호응이 맞는지 해야죠. 불필요한 문장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죠. 자, 글을 읽는 사람이 글에 나타나 있는지 점검한다? 자, 글을 읽는 사람이 감상문에서는 글에 나타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이 나타나는 글은 편지 글이 되겠습니다. 편지 글 받는 사람, 편지 받는 사람이 글에 나타나죠.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 편지 글에서는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선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낀 점을 쓰시오. 자, 이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감상문을 읽고 든 생각 적어주면 돼요. 선생님은요, 이 글을 읽고, 범용 디자인의 더 다른 구체적인 예가 궁금했어요. 범용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은요, 우리 주변에 범용 디자인이 적용된 물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친구들도 생각이나 느낀 점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고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이 단원 정리하면서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은 1회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흐름 짚어가면서 이제 넘어가고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 글은요, 의자병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었죠? 의자병을 아시나요? 자, 의자병은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여기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지금 의자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주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만약 뭐뭐 했다면 호응이 어떻게 돼야 되죠? 뭐뭐 해야 합니다. 따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한다? 맞죠?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자, 알맞지 근데 아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어요. 자, 2번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있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맞죠? 자, 그리고 3번. 명상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을 하라고 했죠. 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니까 3번. 이어서 2번입니다.

기억을 한글로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한 시간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숫자로 적을 때는 이렇게 단위와 붙였습니다. 단위와 붙였어요.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런데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 수를 나타내는 말, 한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단위와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그래서 이게 알맞는 거예요. 자,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덩어리처럼 붙여쓰기 합니다. 자, 그런데 말로 표현할 때, 수를 나타내는 말로 표현할 때는 띄어쓰기 한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3번입니다. 이 글을 고쳤을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가, 적절한 낱말을 썼는지 생각한다. 고쳐쓰기 할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나, 글의 내용이 주제와 어울리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자, 타,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한다. 자, 지금 이 글은요, 기행문이 아닙니다. 의잡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죠? 자, 여정 견문 감상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기행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알맞지 않은 것 기호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5번 문제 함께 풀 건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보고 박모 학생이 쓴 영화 감상문이었죠? 자, 이 영화를 보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고, 친구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박모 학생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이 글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서윤이. 여행하면서 본 것, 들은 것을 기록한 글 아니고 영화 감상문이죠. 유민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글 맞아요. 우진이 학교 주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안하는 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유민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친구가 쓴 글에 댓글을 남길 때 주의할 점을 쓰시오. 자, 댓글 남길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맞춤법도 지키고 예절도 지켜야 되겠죠.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적을게요. 맞춤법을 지키고 또 정확한 낱말을 사용해 생각을 잘 전달한다. 그리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 온라인에서 언어 예절을 지킨다. 이런 것들 적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서 1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쓴 영화 감상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서 고쳐쓰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많이 찾았었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흐름 짚어 가면서 글 살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은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자, 선이랑 누가 나왔어요? 지아. 나와서 행복한 여름방학 보내는데 지아가 선처럼 이제 따돌림을 당할까봐 거리를 두죠. 자, 여기까지 내용, 줄거리 이야기한 문단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 부분은요, 영화를 보며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문단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흐름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했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앞에서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맥락 없이 나왔잖아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주제와 벗어난 문장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요. 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자, 누구를 응원했어요? 목적어 빠졌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면 좋을 문단이었죠? 자, 그리고 다 문단.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내가 인상적이었던 부분 적고 있습니다.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자,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통했고, 왜냐하면 지금 영화 다 보고 나서 감상문 쓴 거잖아요. 자,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하고,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지금.

다음 이 문단은요, 선이 친구를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에 대한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장으로, 친구와 관련된 문장으로 고쳐주면 좋겠죠. 자, 라 문단. 이제 이 부분은요, 내용이에요. 선은 지희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제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가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지희아 생일에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물론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의 순서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 가가 처음, 그리고 그렇죠. 라가 두 번째, 그리고 다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 문단이 네 번째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지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중심 내용, 친구를 배려하고 공감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 맞죠? 이거잖아요. 정답. 2번, 은근한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심 생각은 아니었어요. 선이 따돌림을 당하긴 했지만, 3번,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정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관람하자는 건 아니었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문단의 차례를 알맞게 고쳤으래요. 자, 우리 아까 해봤죠? 가 다음에, 그렇죠, 라, 그 다음, 다, 나, 이 순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쓴이가 영화를 보고 다짐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다짐한 내용, 우리 나 문단에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쵸? 자,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맞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자, 이런, 생각과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문장이 있긴 했죠. 자, 그런데 그 문장은 뭐예요? 그 문단에서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삭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 가족에게는 힘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지금 글쓴이는요, 이 영화를 보고 친구 사이에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에게,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예요.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글이 뭐예요? 영화? 감상문이죠. 자, 영화의 내용을 쓴다. 영화를 본 동기 써야죠. 인상 깊었던 장면 떠올렸어야죠.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 쓰는 것도 맞습니다. 영화 감상문 다른 친구들이 읽는 글이에요. 그리고 맞춤법에 얽매이지 않고 느낌을 솔직히 쓴다? 맞춤법 고려해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문단 다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래요. 자, 지금 이 문단에서 우리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 있었죠? 어떤 문장? 그래요, 이 문장.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그래서 지금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 쓰면 돼요? 지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래요. 그러면 선이 이제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인지 그것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을게요. 선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는 멋진 친구이다. 자, 이렇게 친구와 관련된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자, 그러면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이 알맞지 않은 까닭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동생은 근처 꽃가게에서 어머니께 드릴 장미꽃 세 송이를 샀다. 자, 어떤 부분이 고쳐쓰기가 필요한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셋, 수를 나타내는 말, 송이, 단이에요. 그러면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지금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자, 1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알맞지 않기 때문은 아니고요. 자, 2번. 어머니께 무엇을 드릴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미꽃 세 송이 드린다고 설명했죠. 아니고요. 3번.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를 띄어쓰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2번에서 14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죠. 자, 또 흐름 짚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 문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불안이다. 그러니까 가 문단은 불안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자, 나 문단은요,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얘기해 주었고, 왜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자, 그리고 다문단. 자,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이어주는 말이 빠졌죠? 자, 어떤 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나 문단에서는 불안할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 불편한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에 좋지 않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안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는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은 하지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 문단에서는 불안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또더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런 것들을 설명했던 문단이고요. 자, 라 문단은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해라? 심호흡해라. 자, 불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 자, 그리고 마 문단은 이처럼 불안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잘 다스리고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라. 자,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2번. 불안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문단에서 불안의 좋은 점알수 있었죠? 불안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좋은 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심호흡을 할수 있다? 이건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라고 대처 방법을 알려준 거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맞죠? 자, 몸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불안할 때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조마조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5번.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건 아니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자, 이와 같은 글은 무슨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거? 좋죠. 자, 작년 일기를 찾아보는 거 어때요? 친구들, 일기는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이죠.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글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아요. 자,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게요. 자,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이어주는 말, 아까 어떤 말 들어가면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하지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무슨 글? 설명하는 글. 자,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무엇을 설명할지 밝힌다? 자, 이거는 처음 부분에서 밝혀야죠. 자, 2번. 설명에 필요한 그림,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한다? 이건 가운데 부분이죠? 아니고. 자, 글의 끝부분에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거 맞죠? 자, 5번.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고쳐 쓰지 않는다? 자, 친구들, 고쳐 쓰기는요, 어떤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에요. 자, 알맞은 거두 가지 몇 번? 2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6번에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범용 디자인,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 따로 읽지 않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

글은요, 다큐멘터리 보고 쓴 글인데 범용 디자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 괜찮죠? 글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에. 자, 나와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 경험의 중요성을 알려준 패트리샤를 얘기하는 이제 문단은 있었지만 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는 제목은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패트리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노인이 아니라 노인으로 분장해서 생활한 디자이너죠. 아니고요. 저상버스를 설계했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범용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 맞죠. 그러니까 노인으로 분장해서 생활을 했겠죠. 자, 그러면 18번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자,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자, 시청? 뭐예요? 했다가 되겠죠. 왜? 지금 어제잖아요. 시간이 과거 표현이기 때문에 서술어도 과거로. 그러니까 시청, 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번입니다. 범용 디자인이 널리 적용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알맞지 않은 것에. 자, 문화적 배경이 중요해질까요? 자, 범용 디자인은요, 문화적 배경, 성별, 나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면 널리 적용되었을 때 문화적 배경은 중요해지지 않겠죠.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2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커질까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범용 디자인은요, 성별, 나이, 문화적 배경,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니까 널리 적용되었을 때 차별이 커지지 않겠죠. 자,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자,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거예요. 맞으니까 표시 안 할게요.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니은을 보기와 같이 고쳐 쓴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지금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 손잡이를 새롭게 설계됐다. 이 부분을 설계했다라고 했어요. 왜? 패트리샤가 직접 한 것이니까. 자, 더 자세히 내용을 보충한 건 아니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한 거죠. 패트리샤는 설계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한 겁니다. 자, 읽는 이에 관심을 끌수 있도록 고쳐 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 누구예요? 연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 정리 평가 1회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에 더 만나서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1: 아하.
0: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랬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Silly.'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0: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많네요. Got into.
0: 네.
1: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아,
1: 네, 서로 안
0: 오,
1: 좋은.
0: get into 한 거예요?
1: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0: 어허.
1: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0: 아.
1: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0: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1: 그죠.
0: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1: 그래요?
0: 뭐겠어요? 바로 싸움.
1: 아, fight.
0: Yes.
1: Mayu
0: and Josh got into a fight.
1: Fight.
0: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1: 네.
0: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뭐 하는 거죠,
1: 이건
0: 이거?
1: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0: 맞아요.
1: 외웠어요.
0: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1: 네.
0: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1: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0: 맞아요.
1: 예. 네.
0: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예요.
1: 에이,
0: 말싸움하다. 그래서
1: 맞아.
0: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1: 너무 이상해요.
0: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그냥
1: 네.
0: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1: 귀여운 말싸움
0: That's
1: 정도도.
0: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 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1: Get into가 어디에
0: 어디에?
1: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1: 네.
0: 왜냐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서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0: 시작한다는 느낌. 네.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1: 네.
0: Right? Get의 과거.
1: Got.
0: 같이 알아두셔야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요.
1: 네.
0: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 해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Mm-hmm.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1: 어허.
0: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0: 오.
1: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새우로서.
0: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0: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네.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1: 아,
0: 친구도.
1: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어,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Perfect. Yes.
0: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러면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1: 맞아요.
0: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right?
1: 근데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0: 아,
1: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이 명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0: 왜냐면
1: up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냥 말리자. 그냥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되죠.
1: 난 평화 중이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1: 아, 이런 느낌이 되는 그렇게 거죠. 돼버릴 수 있군요.
0: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1: fight.
0: 하는 게 맞겠죠.
1: 네.
0: So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오, 그 싸움 누가 말렸어?
1: 오.
0: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누가?
0: Who?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 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아. Who? 동사 바로 who?
1: 아, who break up?
0: 아하.
1: Who the?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1: 자,
0: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1: 아,
0: 누구를.
1: 그렇구나.
0: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 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Start? 아, start a fight. Start a fight.
0: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2: 네.
1: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2: 그쵸.
1: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2: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1: 아, 저도 궁금하죠.
2: 뭐 때문에 싸웠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러니까요.
2: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1: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2: 그치.
1: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2: 뭐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2: Yes.
1: Okay.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2: Mm-hmm. Perfect. Yes.
1: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2: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2: 네.
1: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2: 과거 was로
1: 그렇습니다.
2: 왔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2: 네.
1: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2: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2: 였어?
1: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 네.
1: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2: 네.
1: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2: Were.
1: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2: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2: 그쵸.
1: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2: 자, 맞아요.
1: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2: What was the question?
1: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2: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1: 아 맞아요. 에.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2: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1: 맞아요. 예.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2: 네,
1: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2: 네네.
1: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2: Mm-hmm.
1: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2: 예.
1: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Mm-hmm. 그 이유들은 뭐였지?
2: What was... what were the reasons?
1: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2: 네.
1: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2: 맞아요.
1: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2: 정말.
1: 네.
2: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2: 더 그래요.
1: 그래서
2: 네.
1: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병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장할게요.
2: 네.
1: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그게 딱 꽂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2: 완전히 내 거가 되는 순간.
1: Of course.
2: 네.
1: Alright. So, just like this. See? So 첫 번째는 단수니까 was였고요. 그리고 뒤에는 reasons, 복수니까 were. Okay, you guys, 같이 낭독해볼게요. What was the question?
2: What was the question?
1: What were the reasons?
2: What were the reasons?
1: 네, 자 그러면 what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질문을 할 때, right?
2: 오,
1: right?
2: 그렇겠네요.
1: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2: 오.
1: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저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2: 그쵸.
1: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2: 나는 결혼은 했지만.
1: 궁금할 수는 있잖아요.
2: 궁금은 하니까.
1: Right.
2: Who was that, the man?
1: The man, the guy.
2: The guy.
1: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2: 왠지 소개시켜줘.
1: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2: 많이 늦었어. Too late.
1: Yes.
2: Yeah.
1: So who was
2: That guy.
1: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2: What was the problem?
1: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2: 네.
1: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2: 왜요, 왜요?
1: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2: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1: 맞습니다.
2: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1: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서로 왜 싸웠지?
2: 야, 그것 때문에였냐? 야, 미안하다. 야,
1: 미안하다. 야.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2: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1: Exactly.
2: They were fighting over

0: So, Phison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아,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r fought. Fought이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빨리빨리.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ight, fought.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1: 어.
0: That's the only way.
1: 예.
0: 오케이?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
1: 그쵸,
0: 그쵸?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1: 네.
0: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1: 예.
0: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이렇게
1: 그래.
0: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맞아요.
0: So,
1: 네.
0: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라는
1: 그쵸,
0: 뜻입니다.
1: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아,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답니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오, 지금.
1: Stop. Stop. Oh,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1: 어,
0: 그래서,
1: 갔어?
0: 네, 그래요. So,
1: 혼자 남았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자,
1: Yeah.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1: ING.
0: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to는
0: 좀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Okay? So
1: 아.
0: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네.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버리기
1: 아.
0: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 의미가 없고요.
1: 해봐야
0: 개선을 해봐야
1: 돼요.
0: 돼요.
1: 에.
0: 네.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일단
1: 네.
0: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쵸,
0: So
1: 그쵸.
0: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네.
0: Right? 과거 진행.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2: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이 패턴 잊지 마유.
2: 아, 아름다웠어요.
3: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요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예. 요때 다시 한번 에너지 끌어
3: 올려.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2: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3: 집중.
2: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3: 네.
2: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3: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2: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3: Mm-hmm.
2: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3: Don't get into a fight.
2: 다시.
3: Don't.
2: 아니, 그게 아니라
3: 다시는. Don't get into a fight again. Oh, yes.
2: 다시 읽어야죠.
3: 오케이, 오케이.
2: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3: yeah.
2: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3: What was the problem?
2: 그죠. What was the problem?
3: Mm-hmm.
2: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어, 저 질문이 뭐였죠?
3: Oh, what was the question?
2: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Mm-hmm. 세 번째. 어,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3: 네.
2: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3: What were the reasons?
2: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3: Mm-hmm.
2: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5: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4: What was the problem?
5: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6: Oh, what was the problem?
0: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6: Only cookie?
0: They love food.
3: Oh. Yeah.
2: Yes. Ah, you guys did.
3: 역시나 우리 시청자
2: job.
3: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2: 너무 좋아요.
3: 네. 네.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3: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2: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렇죠.
2: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학작품에 반영된 시대상황,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크게 공부를 했어요. 크게. 이번 시간은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장면입니다. 외계인이 어느 날 UFO를 타고, 지난번에는 막 조선시대에 선비가 오지를 않나, 외계인이 오지를 않나, 우리 교실 바쁩니다. 자, UFO를 타고 외계인이 딱 왔어요, 교실에. 근데 외계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억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를 소개한다고 봅시다. 자, 이 학생이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땡땡중학교 2학년 1반 이지훈이야. 다른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느라고 애쓰는데 나는 EBS에서 김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국어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국어 시험에서 1등 됐잖아. 물론 똑똑한 학생이라면 다 이런 소개의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의 기대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봐요, 이 친구가. 그러면 외계인은 이 친구를 통해서, 아, 2020년대 중학생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보는 것이죠. 문학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즉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작품 속 인물과 시대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소설로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소설이니까 소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야. 소설의 중요한 특징, 허구성이다, 허구성.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 다루고 있잖아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을 가지고 오면 돼. 그렇죠? 소설 속 인물은 그런 허구적 인물이에요.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봤던 운수 좋은 날의 그 김첨지 한 사람의 불행을 다루고 있구나가 아니라 김첨지로 대표되는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삶이 아, 그렇게 딱 하루의 운수 좋은 날도 허락받지 못할 만큼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인물의 신분, 직업, 옷차림, 인물 간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력거꾼, 김첨지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옷차림, 양복쟁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아,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죠.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물의 삶의 태도를 또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금방 말했잖아요. 이러한 시대 상황이 주어졌어. 거기에 인물을 딱 가상인물을 놨네. 그럼 그 가상인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물이 삶에 대처해가는 그 태도나 가치관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고 또 작가가 이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알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한 시대 상황 속 인물의 갈등이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파악해 봐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 주제죠, 주제. 간단하게 말하면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부할 때는 뭔가 이론적인 내용이 딱딱 머릿속에 박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답을 먼저 알려주면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네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주인공 영신이 나와요. 영신.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농촌에 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해요. 영신과 주재소 주임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재소 주임, 주재소가 뭐야? 아,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지금의 파출소 소장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파출소 소장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출한 요령만 따서 말하면 요구사항. 첫째는 애배당의 족구 후락해서 위험한 야동을 80명 이외에는 한 사람도 더 받지 말라. 애들 수 제한해라. 운다고 다 가르치지 마. 애들 수 제한한다. 둘째는 강습소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기부금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 그거 불법이야. 안 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단단히 주의시키는 것이었다. 영신은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오는 아이들을 안이 받을 수 없다고 사정사정 했으나 어때요? 상부의 명령이니까 말을 듣자면 요거지. 하고 싶어 빨 이거야. 강습소 폐쇄시켜버릴 거야. 하고 협박하고 있는 협박. 협박하고 있어. 야, 이거 말안 들으면 계몽운동이고 뭐가 없어지겠네. 그렇죠. 강습소를 없애버린다고 했으니까. 얼러매어서 영신은 하는 수 없이 입술을 깨물고 주재소 문을 나왔다. 잠이 안 오죠. 그날 밤 꼬박 새우다시피 했어요. 이 주재소 주임의 말을 듣자니 학생들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쫓아내야 되고 그럼 저항하겠다고 하니 강습소가 사라지면 완전히 이제 계몽운동이고 뭐가 다 끝나는 거고 고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략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강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쫓아내요. 그런 이제 좀 조금 안쓰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이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고 공부할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책이나 읽자고 책을 읽는데, 밖에서 막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들이 막그 강습소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책을 같이 읽고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같이 큰 소리로 이제 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러면서 쫓겨난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책을 함께 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했죠. 그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뭐예요? 누구야? 일제.

0: 그렇죠. 일제 정하고 있는 그 뭐야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겠구나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영신과 그런 글을 배우겠다고 이렇게 쫓겨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우리가 어떻게 일제에 맞서서 정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기억해야 될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인물과 시대 상황. 인물의 신분, 직업, 겪는 어려움, 아까 영신의 갈등 생각하면 되겠죠? 대처 태도, 영신과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대처 태도 등을 통해서 시대 상황과 작품의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인물을 통해서 주제 파악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꼭 염두에 두고요. 이번 시간 쌤이 준비한 댓글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댓글 미션.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과거로. 어디로 가냐면 상록수의 강습소 영신과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따뜻한 응원의 그런 글을 작성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도 재밌을 거니까 기대하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국어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14강인데요. 14강에서 우리는 2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국어 개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요. 선생님과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몇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2단원에서 공부한 개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오늘은 북1 공부합니다. 친구들 북1 교재 단원 정리 학습 52쪽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었다면 선생님과 국어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2단원 제목이 기억이 나는 사람?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2단원의 제목을 큰 소리로 우리 말해 볼까요? 시작! 분명하고 유창하게. 맞아요, 친구들. 분명하다라는 것은요, 확실하다, 틀림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할 점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기 위해 글을 읽고 쓸때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문장을 정확하게 써야 나의 의견이, 나의 생각이, 나의 느낌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을 정확하게 쓰자. 자, 두 번째는요. 문장을 띄어 읽을 때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합니다. 띄어 읽기가 알맞지 않으면 그 문장의 뜻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우가 보낸 사연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자, 여기에서 정우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띄어 읽기가 잘못되어서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즉, 강아지가 어디로?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내용이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자, 또 정우가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띄어읽기가 잘못되어서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즉, 강아지가 무엇을 가발을 정우에게 준 것으로 잘못 전해지게 되었죠. 즉,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을 읽을 때 알맞게 띄어 읽어야 됩니다. 알맞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글을 읽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목소리의 크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우리 친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글을 읽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즉, 맞춤법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의할 점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두 번째 부분에서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한다고 했죠. 자, 우리나라 말은요, 어디에서 띄어 읽기를 하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그 사례들을 한번더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장은요, 어디에서 띄어 읽기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나무를 심고 돌보세요. 이렇게 띄어읽기를 하면 소나무를 심고 돌봐라, 가꾸어라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소나 무를 심고 돌보세요. 자, 이렇게 띄어읽기를 한다면 물, 소나 무, 채소 있죠. 무를 심고 돌보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뭐, 소를 심는다. 말은 안 되지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띄어 읽으면 어떨까요? 소나무를 심고 돌 보세요. 자, 이렇게 띄어 읽으면 소나무를 심고 바닥에 있는 돌 있죠? 그 돌을 봐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어때요?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생각과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띄어읽기를 알맞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사례 더 알아볼게요. 자, 이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 읽어볼게요. 나비가 되고 싶어. 자, 이렇게 띄어 읽으면 팔랑팔랑 나비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 비가 되고 싶어. 이렇게 띄어 읽으면 나 주룩주룩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고 싶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도 볼게요. 우리 가오리랑 놀자. 자, 이렇게 띄어 읽으면 가오리랑 놀자. 물고기 있죠? 가오리랑 놀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리랑 놀자. 이렇게 띄어 읽으면 우리가 꽥꽥 오리랑 놀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띄어읽기를 알맞게 해야 나의 생각과 느낌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단원에서 두 번째로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세 가지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두 번째,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세 번째,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어찌하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어요? 움직임. 그렇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호가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호는요, 사람이잖아요. 자, 따라서 누가죠? 지호가. 자, 말합니다. 자, 말하다 뭐예요? 말할 때 입도 움직이고 동작입니다. 자, 말하다, 어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호가 말합니다. 문장은요,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에서 어떠하다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상태. 그리고 성질.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장을 보면 햇볕이 따뜻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햇볕이는 무엇이에 해당이 되죠? 따뜻합니다. 뭐예요? 따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어떠하다라는 거죠. 이 문장은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자, 이 무엇이다는요, 앞에 있는 이 누가 무엇이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아래 문장을 보면,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자, 이 문장은요, 오늘은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자,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요일입니다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문장의 짜임을 우리 친구들이 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어찌하다와 어떠하다 이두 가지를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두 가지의 뜻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첫 번째, 어찌하다는 문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에요. 예로, 걷다. 자, 걷는 거 친구들, 움직이는 거죠. 다리를 움직이면서 걷습니다. 자, 걷다, 어찌하다. 자, 올라가다. 이것도 움직임이죠? 그래서 올라가다도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떠하다는 문장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예로는 맑다, 파랗다. 자, 맑은 하늘, 맑은 상태를 말하죠? 파란 하늘, 파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은요, 어떠하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좀잘 구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다는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찌하다, 어떠하다에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공부했나요? 이 단원의 제목이요. 분명하고 유창하게잖아요. 자,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고 유창하게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자, 볼게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유창하게 읽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문장의 짜임에 따라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습니다. 자, 아래 문장을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누는 누가죠, 누가. 자,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자, 발표하다. 동작, 움직임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은요,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서 문장의 짜임에 따라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자고 했죠? 자, 우리는 이것이 누가죠? 따라서 누가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시대로 이 문장을 유창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유창하게 읽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띄어 읽을 때 이런 표시했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쉬어 읽을 때에는 무슨 표시? 쐐기표를. 자, 이것보다 더 길게 쉬어 읽을 때에는 무엇을? 겹쐐기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1학년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쉬어 읽을 때는 쐐기표. 이것보다 더 길게 쉬어 읽을 때에는 겹쐐기표로 표시를 합니다. 이거 두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기억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긴 문장은 어떻게 읽느냐?

자, 긴 문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자, 긴 문장일 경우 길면 한번더 띄어 읽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볼게요.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발표는 뭐예요? 그쵸. 무엇이죠, 무엇이. 자, 그리고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라고 발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뭐라고 할수 있어요? 무엇이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띄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음에 띄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말하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번더 띄어 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한번더 띄어 읽어준다는 거예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준다면 조금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시대로 우리가 한번 소리 내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시작!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우리 친구들 최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장이 이어질 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이어질 때,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장이 만나서 글이 되는 거잖아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는 어떻게 띄어 읽으면 좋을까?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이것보다, 쇠기표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데요. 즉, 이렇게 길게 띄어 읽으라는 거죠. 자, 아래 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문장 3개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장이 이어지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자라는 거예요.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문장과 문장 사이 더 길게 띄어 읽자.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더 길게 띄어 읽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말한 가지 더 볼게요.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장 부호 뒤에서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어야 해. 자, 여기서 말하는 문장 부호는요, 마침표, 마침표, 혹은 느낌표, 물음표. 자, 이런 문장 부호 뒤에서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자는 겁니다.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더 길게 띄어 읽자. 자, 이렇게 유창하게 띄어 읽는 방법 공부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편 읽으면서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야기 실감나게 읽기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는다는 것은요, 이야기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읽는 것을 실감나게 읽기라고 해요. 자, 실감나게 읽는 방법 세 가지 지금부터 말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자, 세 번째,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지요. 자, 첫 번째,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낱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저씨는

프랑스는 누가에 해당되는 거죠? 자,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태어나다, 어찌하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또박또박 읽어줘라. 이렇게요. 아저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또박또박 의미가 잘 전달되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야기에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어주는 겁니다. 자, 큰 따옴표, 이야기에서 어떨 때 사용하나요? 맞아요. 인물이 한 말을 표현할 때. 자, 그러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정말 말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어떨 때 우리가 쓰죠? 오, 맞아요. 우리 친구들 1,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군요. 작은 따옴표는요, 속에서 하는 말을 나타낼 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 혹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나타낼 때 작은 따옴표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즉,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말했지만 문장 부호 중에는 물음표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음표의 역할은 묻는 문장에서 쓰는 거죠. 따라서 정말 물어보는 것처럼 읽는 것이 실감나게 읽는 것이고, 자, 느낌표는 감탄하는 문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감탄하듯이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읽어준다면 실감나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볼게요. 이번에는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읽을까?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꾸며주는 말 공부했습니다. 자,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서는요,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주는 거예요. 또그 꾸며주는 말에 느낌을 살려 읽어주는 거죠. 자, 옆에 문장 한번 볼게요.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꾸며주는 말은 최고의입니다. 자, 그럼 이 꾸며주는 말을 느낌을 살려 읽자는 거예요. 자, 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으뜸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최고의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마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 자랑스러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최고의를 강조하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자는 거예요. 엄마의 친구 도미니크 아저씨는 우리 동네 최고의 이발사예요. 자, 이렇게 읽어주면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분명하고 유창하게 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국어 개념들 차근차근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54쪽이고요. 1번에서 2번 문제 이글 읽고 물음에 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봤던 만화 부분인데요. 자, 한번 이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친구가 정우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우야, 학교 방송국에 사연 보냈어? 그랬더니 정우가 응, 잘 들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사연이 막 방송이 됩니다. 자, 사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친구가 정우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방송에서 별님이가 정우한테 가발을 줬다고 나왔나 봐요. 또 그리고 방송에서 강아지 가방이 나왔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정우의 말 볼게요.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때, 자, 뭔가 잘못되었어요. 정우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우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정우가 보낸 사연이에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소원 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읽기 했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거죠. 자, 이렇게 띄어읽기 하면 안 되고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정우의 그 생각과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 서진이가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리마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지금 띄어읽기가 잘못되었죠? 이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띄어읽기를 해야 정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이렇게 정우의 사연 읽어봤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에서 정우가 전달하려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서 정우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요?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었죠. 1번, 강아지가 발을 내밀었다. 맞습니다. 2번, 강아지가 가발을 주지 않았다. 아니고요. 3번, 강아지 털이 가발처럼 보였다. 이것도 아닙니다. 4번, 강아지가 가발을 가져다 주었다. 자, 이렇게 잘못 전해진 거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5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은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잘못 전달된 문장이었던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정우의 사연을 읽은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정우의 사연이요. 정우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전달되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잘못 전달된 거예요? 맞아요. 띄어읽기를 잘못해서.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1번.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야 해. 실감나게 읽는 것과 지금 정우의 사연은 큰 관련은 없어요. 2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야 해. 자, 이것도 관련이 별로 없죠. 3번.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해. 맞아요. 지금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기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해주면 좋겠죠?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어야 해. 자, 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어서 3번에서 5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글은요, 지호와 나비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문장의 짜임을 이해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장의 짜임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낱말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맑습니다. 뭐예요? 맑은 상태를 말하죠. 이거 어떠하다입니다. 그쵸? 자, 니은 볼까요? 파랗습니다. 자, 하늘이 파랗습니다. 파란 하늘 상태예요. 자, 그럼 니은도 어떠하다. 자, 바람은 시원합니다. 바람이 시원해. 그런 상태죠? 시원합니다. 어떠하다. 자,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상태죠? 이것도 어떠하다예요.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낱말은요, 4번 어떠하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이 글을 읽고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지금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요. 지호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볼까요?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찌 하고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걷습니다. 적어줄게요. 걷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낱말을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로 분류할 때 미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미음 보면 날아다닙니다예요. 날아다니다, 어찌하다죠. 자, 그럼 움직임, 동작과 관련 있는 낱말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뻗다, 어찌하다 맞죠? 팔았다, 상태니까 어떠하다. 행복하다, 이것도 상태니까 어떠하다. 자, 끄덕이다, 움직임이죠? 어찌하다 맞고요. 일요일이다, 무엇이다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5번 문제 풀었는데요. 6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할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를 통해 로마 제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공화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초반에 지니고 있었어요. 이때 평민의 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후 포에니 전쟁을 겪고 점차 쇠퇴하더니 재정으로 정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이 내용을 구조화하여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공화정이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초기에 왕정을 폐지하고 귀족 중심의 공화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평민들의 권리 요구로 호민관이 선출되고 평민회가 조직되었어요. 특히나 평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귀족들이 전차를 타고 싸우는 전차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점차 많아지니 평민들이 스스로를 무장하고 싸우는 중장보병의 형태로서 평민들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서

있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리, 그리고 평민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됩니다. 이후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살펴볼게요. 전쟁 후에 유입된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 경영으로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값싼 곡물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노예를 활용한 대농장 경영으로 열심히 싸우고 돌아온 자영농들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 재분배 등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실패합니다. 보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실권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재정이 시작되는데요. 재정이란 무엇일까요? 황제가 정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완전히 정치 잘 못했겠네요? 이건 편견입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이후 200년간 현명한 황제들이 등장하며 로마의 평화 시대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점차 로마 제국은 쇠퇴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군부의 정치 개입이 있었고 이민족의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쇠퇴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하며 효율성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황제,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토교를 공인하여 민심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는데요.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 재기를 노리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이름이 비슷하죠? 여러분, 유추해 볼수 있겠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세기 말, 로마 제국은 결국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강의 속에서 서로마와 동로마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로마 제국의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 키워드를 구조화해 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먼저 로마는 처음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이 점차 정치적에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활약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호민관이 선출되기도 하고 평민회가 결성되었죠. 그리고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겪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오히려 값싼 곡물과 노예를 활용한 대농장 경영인 라티푼디움 경영을 통해 로마의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했지만 이도 실패로 끝났죠. 결국 로마는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며 로마는 재정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 200년간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 군부의 개입, 이민족의 침입 등으로 로마 제국이 쇠퇴해 갔고,

이름을 옮겨 로마의 재건을 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옮긴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와 구조화된 판서를 통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저희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9강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3강째 이렇게 지금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전 시간에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뒤에 평화를 위한 노력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중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처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쟁 이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중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초기화요 스티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만나서 합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서양 헌장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양국은 영토 확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전처럼 확장하는 그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양국은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정부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강제로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게 주권과 자치정부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양국은 세계 모든 국가가 무력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아, 우리가 너무 전쟁하려고 하고 군사를 확장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아. 우리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내용이 대서양 헌장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국제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건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이 참여했습니다. 왜 중국이 참여하게 됐냐면 이 회담에서 주로 이제 다뤘던 내용이 일본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일전을 위해서 우리 협력할 거야. 그다음 전쟁 이후에 일본 영토 어떻게 할지 지금 여기서 논의하자라고 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한국사에서 카이로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 중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카이로 회담은 일본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거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은요, 독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독일이 거의 패망이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소련과 미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담이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후 독일의 분할 점령, 소련의 대일전 참전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거의 패배하기 직전이니까 독일에 관련된 논의하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어느 정도 맺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게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에서 독일 처리 문제, 이제 거의 독일이 항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과정 중에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함께 발표됩니다.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선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참가국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미국과 영국은 계속 참여하게 됐고요. 독일에 관련된 회담 같은 경우는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회담이나 선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참여합니다. 그 차이 부분만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국제연합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되었던 국제연맹과 비교하는 문제, 그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징은요, 국제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과 중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었고요. 국제분쟁 억제를 위한 국제연합군 및 평화유지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이 뭐였냐면, 미국과 소련 등의 당시의 강대국이 빠졌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침략국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국제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소련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군대까지, 군대 시스템까지 만들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특징 부분을 국제연맹과 비교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연합 체크하시고요.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적 수단과 정의,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전처럼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우리 노력 한번 해보자. 국제연합을 통해서 그 노력 한번 실천해 볼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24조, 국제연합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한다. 자,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해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제42조가 특히 중요하겠죠. 국제연합 조직도를 보면 일단 총회에 국제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을 이제 뽑아요. 근데 이거는 연임할 수 없고 막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뭐 러시아 같은 국가를 포함해서요. 자, 여기서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 국가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과 러시아, 뭐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 포함돼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평화유지군을 보낼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평화유지군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참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뭐 학살 아니면 희생 이런 느낌인데,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를 부를 때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막그 게토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강제 수용하기도 하고 막 많이 살해하고 그랬거든요. 참혹한 그런 범죄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중국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범죄에서 여성들을 좀 인권적으로 유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독일, 일본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쟁의 참상이라고 볼수 있고, 연합국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한 도시가 폭격당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세계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무기가 주인이 없이 그냥 민간인 가리지 않고 다 살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더 크고 잔혹하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이 전쟁 범죄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단죄하려고 하고요. 독일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등을 했던 전범을 처벌하려고 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도쿄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고요. 731 부대의 범죄는 미국의 그 연구 결과를 넘기는 조건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범죄 재판도 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전쟁 범죄 재판이니까 두 가지의 재판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됐고요. 서독 총리, 독일이 옛날에는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서쪽을 다스리는 총리가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기념관 등을 건립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1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있었잖아요. 인권 탄압 사례가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던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점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족 운동을 할때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사상적 근거가 있는데 그두 가지 사상적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특히 민족 운동의 배경과 중국 부분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민족 운동에서 두 가지의 무기,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상이 지금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무기처럼 활용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됐는지, 적합한 민족 운동 사상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때 여러분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윌슨이 이제 평화 원칙 14개조 원칙을 만들었죠. 거기에 모든 민족은 자신의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게 다른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거죠. 그리고 레닌이 소련을 건국한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이두 가지가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완전 상극인 사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A민족, B민족, C민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전 세계를 두 가지의 계급으로 봅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는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가 착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이 사회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후기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만국의 노동자들 힘을 합쳐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가라고 하는 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고 어느 민족이나 노동자가 다 있다. 중요한 거는 민족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일지라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각과 생활 양식이 아예 다르거든요. 반면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자본가 계급은 좀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계급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비슷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민족이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면서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A민족과 B민족을 지배하는 시민족에는 자본가 계급이 더 커졌겠죠. 자, 반면에 지배를 받고 있는 A민족과 B민족에서 자본가는 더 낮은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와 노동자들 계급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둘다 타겟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했던 이 자본가 계급, 시민족의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가 일종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문화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게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여기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유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두슈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서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 유교와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신문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조금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은요. 일단 신문화 운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역량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었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의 민중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모두 승전국의 지위를 받았는데 일본이 산둥반도라고 하는 이권을 가져가게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건데 왜 너네들이 가져가? 파리 강화회의 이제 요구하면서 야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무산되게 됐던 거죠. 왜냐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당시에 일본이 중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민중들이 반발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에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달라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오사운동에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건데, 이 요구 안에 산둥반도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21개조 요구 중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받는 것에 대해서 모두 승인한다. 자, 독일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왔던 권리 중 하나가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가져가겠다. 중국 정부는 이거를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양 조약국은, 즉 중국과 일본은 류이순과 다리엔을 교차하는 기한과 남만주 및 암펑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즉 만주와 산둥반도일 때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는 거를 볼수 있는 사건이 21개조 요구였습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계 선언을 한번 보면, 무릎 베르사유 평화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어서였다. 칭다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협정뿐만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다. 우리는 그걸 믿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꾀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3.1운동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내용을 믿었는데 보니까 정의롭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승전국대로 흘러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성되게 됐는데,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각각의 사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았겠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주의 타도라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둘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와 2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1차 국공합작 먼저 살펴볼게요. 목적은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됐는데, 다시 황제가 되려고 하면서 그 혼란이 다시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각지에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군벌들에 의해서 중국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일단 이 군벌들 타도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우리 중국을 못 살게 하는 제국주의 타도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난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난징을 기반으로 베이징까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아,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탄압하게 됐고요.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단독으로 북벌을 완수하면서 1928년에 중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공합작, 첫 번째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단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 2차 국공합작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약 2만 5천 리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중심지는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공산당은 피해서 옛날 중국의 전통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의 예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이가 다시 안 좋았는데, 제2차 국공합작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를 막아내는 게 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연합하자라고 하면서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선언한다. 국난이 극단적으로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 위에서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어서 함께 국난에 대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난이란 일본에 의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된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인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인도한테 자치를 약속했는데, 영국이 배신을 합니다. 게다가 탄압까지 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영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뭐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인도의 민족 운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명 있는데, 첫 번째가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합니다. 영국한테 복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개했고, 이 간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납세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영국 상품 불매하는 대신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네루 같은 경우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조금은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간디 한번 보면요.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간디는 영국 상품 불매 및 국산품 애용을 주장했고요. 실제로 영국산 면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물레를 돌려 옷을 만들어 입은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소금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영국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380여 킬로미터를 걸어 도착한 단디 해안에서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다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도 전역에 불복종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인도의 민족주의를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요, 프랑스 식민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립을 약속했던 프랑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호찌민이 베트남 공산당을 창설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보이저우라고 하는 인물은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잘 성공했던 일본으로 유학을 장려하는 독유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찌민의 민족운동을 살펴보면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80년 이상 자유평등 박애 규범을 오용하면서 우리 조국을 침범하고 우리 국민들을 억압해왔다. 우리는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속박에 당하게 됐는데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자 우리 모든 인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즉 프랑스와 일본의 이중 속박,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족 운동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아기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로 저항하자 미국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창설하면서 네덜란드에 저항했습니다. 타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독립을 유지했는데 라마 5세 때 영국과 프랑스 세력권의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활용해서 타이의 독립 유지에 기여하고 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면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단 공화국이 수립되는 부분,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래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의 이제 일치가 있었잖아요. 그걸 분리시키고 여성 참정권을 도입하고요. 문자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고 하는 게 아랍어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랍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랍어가 튀르키예어를 쓰기가 아랍 문자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새 문자를 설명하고 있는 무스타파 케말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인 같은 경우는 영국이 독립을 약속합니다. 맥마은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는데 영국이 배신합니다. 게다가 이때 유대인들한테도 팔레스타인의 영토, 국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이라크가 독립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통일 왕국이 설립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제 반여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범아프리카 운동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던 그러한 민족 운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범아프리카 회의 초대장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사하라

0: 남의 아프리카들을 같이 연합해서 제국주의 열강들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그러면서도 국공 합작을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20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콜라당 다 타고 있어.
2: 참 눈물 나기도 해. 한껏도 못 가자고 제가 덩굴 소모하기 싫게.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권추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6: 저 계십니까?

0: 아이고,
1: 아,
0: 안녕하세요.
1: 네. 소장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2: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안녕하세요.
3: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뭐 이거였거든요.
4: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3: 아, 네. 얼스백이라 그러나?
4: 네, 맞아요.
1: 맞아요, 얼스백. 네.
4: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1: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5: 안녕하세요.
6: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5: 남편 권기운입니다.
6: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7: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집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5: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3: 몇 대요?
5: 17대. 그 다음에.
3: 흙만요?
5: 네, 흙만.
3: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5: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3: 몇 개요?
5: 8,000개 이상.
3: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요.
4: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5: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7: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6: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5: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7: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6: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7: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5: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3: 그래요?
5: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3: 너무 고생하니까.
5: 예, 맞습니다.
4: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5: 그냥 했어요.
3: 네. 그래요.
4: 순간순간.
5: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3: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4: 아, 네.
3: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아, 예, 한번 도와보시겠어요?
3: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7: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1: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3: 40cm?
1: 예. 아.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3: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1: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3: 더 펴지고.
1: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4: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3: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4: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3: 네. 예.
7: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0: 시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1: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2: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3: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0: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3: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 26도.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2: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4시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4: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의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2: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0: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2: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0: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4: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0: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2: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0: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5: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

0: 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1: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0: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2: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0: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3: 야,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해. 네,
0: 자연 치유된 것 같아.
1: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야.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2: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3: 정말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4: 맞습니다.
3: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0: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혹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1: 맞아요.
3: 예,
1: 네.
3: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1: 다 금이 가고, 전부 다 금이
3: 가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2: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0: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1: 네, 조각칼로.
0: 밤새도록. 와,
1: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0: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1: 힘든
0: 그때가.
1: 힘든 작업이었죠.
2: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에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0: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2: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3: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0: 아.
3: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0: 그렇겠죠.
3: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0: 그럼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3: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0: 지금 못하네요.
3: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5: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2: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

0: 죠?
1: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2: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3: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2: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4: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2: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5: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6: 네,
5: 하셨죠?
6: 맞아요. 네.
5: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6: 네.
5: 어느 방부터 볼까요?
6: 네. 왼쪽이 이쪽이, 네. 큰 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5: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6: 네,
5: 볼까요?
6: 들어가시죠. 네.
5: 너무 뭐 좋네. 아니 근데 네. 방 사이 칸막이밖에 없네요.
6: 네, 지금은 없어요.
2: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4: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5: 그렇죠.
4: 안 하는 거죠.
6: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4: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5: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6: 네.
2: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6: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5: 네.
6: 네.
5: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4: 그렇죠.
5: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6: 아, 세로로 길게?
5: 네,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박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6: 예.
5: 네, 힘을 박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6: 네. 네
5: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6: 아, 그래도 좋겠네요.
5: 예.
6: 네.
2: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4: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겠어요,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2: 도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5: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뭐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7: 소영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2: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8: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돈을 써서 제가 그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네, 뭐 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2: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3: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4: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3: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4: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3: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4: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5: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0: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5: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5: 아, 건축탐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 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2: 아하, 요즘 모듈러 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5: 근데 이제 모듈러 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9: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10: 어서 오세요.
9: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5: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 하우스네요.
9: 네네, 그렇습니다.
5: 아~
9: 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5: 속도감.
9: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1: 안녕하세요.
9: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11: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12: 배우자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9: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5: 아, 그래요? 여기 네. 있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9: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9: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11: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집 튀어가지고.
9: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융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12: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보고 가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나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보여.
9: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어놓은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9: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0: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장부러지기 차지 뭐 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1: 부창 분수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2: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1: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2: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3: 맞아요. 내 아들 좋으니까 미리 좋은 일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어서 좋은 일이 오나요?
2: 오늘 진짜 가장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0: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 다시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 공사 금액까지.
1: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4: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게 어떤 게 있었죠?
0: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4: 근데
0: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4: 네,
0: 예,
4: 그쵸.
0: 달았고요.
4: 헬하고. 아니, 왜냐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4: 예,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음식점 그 이제
0: 아,
4: 화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하는데, 예,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일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군요. 오, 똑똑하네.
0: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4: 아, 문.
0: 예. 그러니까
4: 오.
0: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4: 왔다 갔다 하시기
0: 예, 원래
4: 편하게.
0: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4: 네.
0: 내라 그럼. 그래서
4: 오.
0: 뒷문을 내면은
4: 네.
0: 세탁기도 가능하고
4: 나가기도 편하시고.
0: 예.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1: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0: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4: 네.
0: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4: 아, 예산이요? 시공비?
0: 시공비가.
4: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0: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4: 70평.
0: 예.
4: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0: 아니에요.
4: 네? 더
0: 아닙니다.
4: 비쌌어요?
0: 620만 원 들었습니다.
4: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0: 예.
4: 이야, 거의 뭐 공짜로
0: 네.
4: 하셨네. 그래요? 자재값도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0: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4: 네.
0: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4: 네네.
0: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4: 아.
0: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4: 하루 만에?
0: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4: 오.
1: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이

0: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1: 그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0: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1: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0: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1: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고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아,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무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2: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앉았는데.
1: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3: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2: 원래 잘 사라고 주지. 잘 크라고.
3: 물 주는 거 재밌어요?
2: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너무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0: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재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4: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5: 아,
4: 맞죠?
5: 예, 예.
4: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5: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4: 네, 150.
5: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4: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5: 예, 예.
4: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제품,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5: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4: 난연 정도죠.
5: 예, 예. 예.
4: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그
5: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4: 철저해야죠.
5: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예, 했습니다.
0: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4: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5: 아.
4: 프로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5: 예.
4: 거예요?
5: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전기요?
5: 네네.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4: 정전기 때문에? 예.
5: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4: 네.
5: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

0: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1: 아,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0: 예.
2: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0: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3: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4: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0: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2: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1: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0: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1: 안 될 수도 있다.
0: 네. 아.
1: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예.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2: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1: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가자.
6: 반갑다.
5: 왔어.
6: 그래, 놀라.
5: 야, 장동이 왔구나.
7: 안녕하세요.
6: 기질이 온다.
5: 예, 잠깐.
6: 아유, 예뻐. 할머니.
5: 나서,
6: 나서.
5: 온길 오냐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8: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2: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조언을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8: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5: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9: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
8: 속도 이쁘고 예. 너무 잘 됐어.
9: 꿈틀이 잘 땡기네. 꿈틀이 불을 잘
2: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2: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2세?
1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이.
11: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5: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4의 내용을 정리하는 주관식 문제를 푸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구나.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26번부터 50번까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 풀고 강의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풀게 될 문제는 26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심해에 사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영어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어진 말을 보면 tons of live there fish. 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야 할그 단어는 there입니다. there라고 하는 것, 거기에란 의미도 있지만 there is, there are와 같이 무언가가 있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문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there 다음에는요, 비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서 무언가가 있다, 있습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그 포인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대요. there 다음에는요, 비동사를 써줄 거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라고 할 때, tons of라는 말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tons of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이라는 수량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there 다음에 비동사 are 써줘야겠죠? tons of 다음에 fish라고 하는 건요, 단수나 복수 모두 fish라고 하는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there are 그대로 쓴다면 there are tons of fish. 자, 그 다음에요. leave를 쓸 건데 이 leave를 간단하게 쓴다면 심해에 사는 이라는 말을 leave를 포함한 이 in the deep sea까지 써서 완성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leaving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there are there 비동사를 쓴다. tons of fish. fish는 복수형도 fish이다. 그리고 living in the deep sea라고 얘기를 할때왜 여기를 leaving이라고 바꿨을까? 그냥 동사를 쓰면 어색합니다. 심해 사는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요, 이러한 현재 분사 구와 같이 분사 형태로 나타내 줘야 한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잘 잡아놓고 leave를 leaving으로 안 바꿔서 틀린 친구들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27번.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needs courage. 용기를 필요로 하다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되는 건이 동사의 형태가 s가 붙어 있죠. 아, 이거 앞에 주어는 단수 취급을 받는 주어, 명사가 오겠구나라는 거죠.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잘 보니까 who helped to discriminate against the people. to가 보이죠? 그러면 일단 이 to를 잡아보는 겁니다. 돕는 것을 영어로 할 때는 to 그리고 help를 써야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the people. 제가 지금 말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써야 했는데 to help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이죠? 차별을 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습니다. who 그리고 discriminate against라고 하는 건 차별을 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별을 당한이라는 건 수동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른바 어떤 문법? 수동태를 활용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완성해 본다면 비동사를 활용해서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천천히 다시 끊어서 볼게요. 전체 문장의 주인공은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지금 괄호를 열고 닫았죠. who라고 하는 이른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써줘야 하는데 차별을 당한 겁니다. 차별을 한게 아니죠. 그래서 비동사를 써주고 이때 또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관계대명사와 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결국 그 관계대명사는 앞에 위치한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선행사에 맞춰서 복수동사를 써주었다. 그리고 수동태이니까 are
discrimina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주고 뒤에 against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결국 문장의 주인공이 나오고 왜 이때 단수 동사인 needs를 썼을까? 투부 정사 덩어리는 주어 역할을 할때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needs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번 문장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부 정사구가 문장의 주인공, 그리고 관계대명사, 더불어 비동사, 과거분사라고 하는 수동태까지 쓰인 거니까 우리말 문장을 봤을 땐 크게 어렵지 않아도 영어로 쓸 때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녀의 가족은 그 도시에 있는 그들의 집에 대한 집세를 지불할 수 없었다. 아이고, 문제의 길기도 깁니다. 나온 건 주어와 조동사입니다. Her family couldn't. 그녀의 가족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그들의 집에 대한 집세를 지불하다까지 이 말을 써줘야겠죠. 그러면 우리말과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 뒤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뭘할수 없다. 집세를 지불할 수 없다. 여기서는 시제가 과거 없었다. 그러면 지불하다라고 하는 pay를 쓸 겁니다. pay 그 다음에 집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전에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이어질 말은요.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즉 앞에 있는 말의 의미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불하다라고 하면 뭘 지불하는지가 나와야겠죠. 집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세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기 바로 pay 앞에 나와 있는 the rent입니다. 그리고요, 뭐에 대한 집세죠? 그들의 집에 대한인 거죠. 무엇에 대한 건지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때 for their house. 자, 그리고요, 그 도시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 또 그들의 집인데 어디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래서 in the city를 또 활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 본다면요. Pay the rent for their house in the city 라고 할 때. 자, 이거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이런 문장을 많이 써봤을 거니까 잘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지금 설명처럼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푼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요소가 많았어요.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반대로 우리말을 영어로 쓰라고 했을 때 The rent for their house in the city라고 하는 말을 이 순서대로 쓸수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뒤에 the rent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for their house in the city란 말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고 쓰려면 결국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은 글을 읽어보고 직접 글을 또 써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또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문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법 요소를 활용해서 문장도 써보고 글도 읽어보고 독해하면서 차분히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30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게 말을 쓰라고 하는데 한번 보죠. 그 케이크는 기침약과 같은 맛이 났습니다. 그렇죠. 뭐 기침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맛을 떠올리나요?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시럽처럼 좀 달달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인위적으로 달달한 단맛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때 The Cake라고 하는 문장의 주인공은 주었고요. 무엇 같은 맛이 났다. 맛이 나다라고 하는 건 taste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무엇과 같은이라고 할 때는 taste like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났다라는 과거형으로 써줘야 하니까 taste를 tast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줘야죠. tasted like cough syrup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될 거. 시제를 잘 잡는다. 그리고 taste like, sound like, look like와 같이 like가 이어진다면 이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하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33번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새 재킷은 그것을 입는 모든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엄청난 재킷인가 봅니다.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거 같죠? This new jacket will. 주어와 조동사까지는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주다. make를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니까 목적어가 뒤에 이어지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everyone.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입는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와야 합니다. make everyone.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입는은 지금 보니까 who라고 하는 말을 제시해 놨어요. 뭘 쓰라는 걸까요?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때 who를 써줄 거고, 그것을 입는을 영어로 할 때는 where라고 하는 동사를 쓸 건데, everyone이라고 하는 선행사에 맞춰서 where의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지는 조금 이따 확인할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 풀었으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it이 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멋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멋진이라고 하는 stylish라고 하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죠. make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make는 목적어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다. 목적어는 이렇게 everyone who wears it 이만큼이 목적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목적격 보호이자 형용사가 쓰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그럼 이때 everyone 다음에 who를 쓰는 게 맞냐? 맞죠. 관계대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놓치면 안될 거. where의 형태를 where's라고 하는 단수동사로 써야 합니다. 왜?

후와 짝을 맞춰줘야 하는데, 후는 결국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줘서 where's라고 한다. Everyone, everything, everybody와 같이 every를 시작하는 말은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도 역시나 별표.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쓴다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게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로 everyone은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다 적절하게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을 쌓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여전히 제가 함께 하고 있다. 자, 34번부터는요. 빈칸에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장을 먼저 한번 해석해보죠. Has anyone? 질문의 형태이네요. 질문하는 건데, This conference brought the files I sent yesterday. 뭐라는 걸까요? Conference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우리말로도 conference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끊어본다면, I sent yesterday. 괄호 열고 닫아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혹시 제가 어제 보낸 파일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나요? 누구라도 혹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has anyone에서 왜 has라고 했을까? 아, have PP를 활용해서 물어보는 거고 주어가 anyone이기 때문에 has를 썼다. 그러면 짝꿍이 되는 과거분사는 어디인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Has anyone brought? 라는 건데,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아본다면,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회의에 참석한 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참석한이라고 할때 attend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attend는 참석하다라는 말이고, 설명을 해줄 때 attending이라고 하는 ing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로 써주어서 Has anyone attending this conference? 혹시 이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있나요? 누구라도 혹시 brought the files I sent yesterday? 어제 제가 보내드린 파일들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anyone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attending this conference라고 하는 말이 수식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형태를 잘 바꿔줘야 하는 거였다. 자, 그럼 이제 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girl said hello to the people. 그 여자아이는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쭉 닫아볼게요. 요렇게까지만. With a shy voice라고 하는 건 수줍은 목소리로 그 여자아이가 인사를 건넨 거니까 요렇게만 괄호 열고 닫으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뒤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문법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 독해 강의를 다른 이제 EBS의 강의에서 또 들어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방법처럼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그 어떤 사람들 같이 어떠한이란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해석하고 문제까지 풀수 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꽤나 필요한 작업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look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넣을 건데 그냥 look이라고 하면 어색해져요. 아니, 여기는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look이란 동사를 그냥 넣는다니 말도 안 됩니다. 시제도 안 맞고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거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설명해줄 때 ing를 활용해서 looking, 그래서 looking at her,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줍은 목소리로요. 이렇게 푼다. 자,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artwork. Artwork는 미술품, 예술품, 작품을 얘기하고요.
1955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earned. earn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얻다, 벌다, 이런 말이고요. fame은 유명세입니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after the artist died. 그 예술가가, 예술가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겠죠. 1993년에 죽은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단 complete이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complete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완료하다, 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넣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1955년에 제작이 완료된 거겠죠. 그러면 완성된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완성된? 그러면 이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겠구나. 1955년에 완성된 작품. 그러면 여기에는 과거 분사를 써줘야 돼서요. 정답은 completed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제는요, 능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번은요, 수동의 포인트예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뭐 수동태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관계대명사 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근데 능수동을 결정짓는 건 결국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말과 이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건 완성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이 작품이라고 하는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 동작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줘야 되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과거 분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이 다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38번부터 이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 건데, 이번 문제는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야 하고요, 바르게 고쳐 써야 합니다. 해석을 항상 기반으로 해야 돼요. Even scientists,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근데 어떤 과학자들일까? Who have studied this field for years?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cannot explain.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인지를 이제 관계대명사절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에는 괄호에 묶어보고 해석을 완성해 본다면, 이러이러한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How is this possibl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요. 됐나요? 그러면 사실 정답은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How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is this가 나오는데, 이거 질문이라면 가능합니다. How is this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explain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의문문이요. 어떤 문장의 일부로 들어간다. 많은 경우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럴 때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줘야 된다. 의주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른바 간접 의문문을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is this possible? 지금 동사와 주어 순으로 나온 걸 주어 동사로 바꿔줘야 했던 게 포인트였다. 이번에도 이렇게 이전에 배웠던 게 등장을 했고, 지금 괄호로 표시한 것만 간단하게 해석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조차 하냐면, 이 분야를 수년 동안, 수년간 연구해온 과학자들조차 할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번. The two enemies of our health. 끊어볼게요. 우리 건강에 enemies, enemy라고 하는 건 적입니다. 두 가지 적은요, are 뭐냐면 salty food and sit for a long time. 짠 음식과, 그리고 지금 salty food는 비동사 뒤에 나온 보어이죠. 그리고요, 자, 여기도요, 보어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말을 써줘야 될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여기는 명사 역할을 해주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sit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sitting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물론,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to sit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둘다 문법상 틀리지는 않아요, 당연히. sitting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볼게요. 핵심은 보어 자리이고요. 해석을 했을 때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니까 명사로 바꿔줄게요.

바꿔주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The purpose of not helping the trainees. 끊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끊을까?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앞부분 주어에 해당하는 걸 보면 The purpose of 끊어 본 다음에 여기도 목적입니다. Not helping the trainees. Trainees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훈련생들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 왜 돕지 않냐면요. Are to let them learn how to live on their own.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So, let 목적어 동사 원형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두다 하도록 두다 하게 허락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도록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고 자, 의미는 자연스럽지만 어디가 문제일까? 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했을 겁니다. Are trainees 뭐야? 복수 명사 뒤에 are 나왔으니까 맞잖아. 쉽겠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결국 목적이죠. 그러면 the purpose. purpose는 단수 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are가 아니라 is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주어가 길어질 때는 그 주어에서 핵심 명사가 무엇인지를 잡아낸다. 잡아내려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훈련생들이 아니라 훈련생들을 돕지 않는 것의 목적. 목적이 결국 문장의 핵심 주어인 거니까 맞춰서 바꿔줘야 한다. 자, 그다음 이제 4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게 배열해서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녀의 데모가 된 요정은 호박을 마차로 바꾸어 놓았다. The fairy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정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정은 바꾸어 놓았다, 바꿨다가 포인트인데 여기서 주어가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데모가 된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녀의 데모가 되다라는 이 말이 들어가야 할 거고 들어갈 때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인 who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데모가 되었다. became을 써줄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이고요. 그녀의 데모이니까 her godmother까지 쓴 다음에 일단 주어는 완성이 되었어요. The fairy who became her godmother. 그 다음에 바꾸어 놓았다. 바꾸다는 영어로 여러 가지를 활용해 줄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동사가 나와 있냐면 turn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turned. 바꿨습니다. turn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호박을이라고 하는 걸 the pumpkin into 바꿨습니다. a carriage. 이렇게 완성해 주면 돼요. 정리한다. 주어가 the fairy인데 이 주어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her godmother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turn the pumpkin into a carriage라고 이렇게 할 때 turned A into B인 거고요. 여기 제시된 대로 이렇게 연결해도 더 좋다. 여기서 됐나요? 주어가 지금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절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묶고 나서 동사 이렇게 잡아줘야 한다. 그다음 4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가 방과 후에 누구를 만났는지 들었니? 라고. 핵심은 너는 들었니입니다. 그러면 did를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did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did you 다음에는 뭘 써야 할까요? 단어 after school, who, meet, here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덟 단어로 쓰고요. 그러면 당연히 did you hear? 너 들었어?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방과 후에 누구를 만났는지가 이제 here 뒤에 이어지겠죠. 그러면 그가 방과 후에 누구를 만났니? 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로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hear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8단어로 완성을 해본다면 Did you hear who he met after school?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Her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쓴다는 걸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이른바 이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5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만난 그 남자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궁금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녀는 문장의 주인공이고요. 궁금했다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녀는 she가 되겠죠. she. 궁금했다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봤더니 단어 wonder가 보입니다. She wondered.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만난 그 남자가 그녀를 좋아하는지를 완성할 건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접속사가 있습니다. if이고요. 그 if가 포함된 명사절을 사용을 하래요.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she wondered.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if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the man을 쓸 건데. 사실 그 남자도요.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녀가 만난 she meet을 쓰면 안 됩니다. meet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과거 시인 met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She met. 자, 그 다음에요. 동사를 쓸 건데 like를 또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If the man she met, 그녀가 만난 이라고 할때 단어 수를 고려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 줬어요. 그리고 like도 시제에 맞춰서 liked라고 써주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을 써줄 때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if를 써주고 she met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이 절이 the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관식 문제까지 풀었고, 다음 시간 대망의 마지막 시간으로 워크북 실전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세하게 살펴야 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도 역시 반포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공기템! 게임 스타트!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반포비 계속 배웠죠. 이번에는 이 반포비가 아주 아주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글을 한편 준비했습니다. 진짜 반포비 찾는 재미로 읽어도 재밌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의 또 매력은 우리가 사용하던 필기 도구에 이런 비밀이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것은 설명하는 글이다라는 걸 알아두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 도구가 일하는 방식. 예, 필기 도구가 일을 하죠. 그일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연필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글을 써줄까? 뭐 이렇게 드디어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보세요. 먼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필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 도구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글씨를 쓸때 연필심은 자, 어떻게 일어나 보세요?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되어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 검은 가루가 종이의 겉 사이사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색자가 있어요. 색으로 입혀진 글자가 있죠? 자, 우리 반포비 한번 볼까요? 자, 쓰다. 이 쓰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쓸 때라고 했으니까 쓰다. 뜻이 비슷한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작성하다. 작성하다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다라고 했죠? 비슷하니까. 먼저 글씨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종이의 겉 사이사이에 붙어서 할 때, 겉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속이라는 낱말이 또 있습니다. 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봤어? 할때그 겉과 속입니다. 네. 자, 이 반포비는 이만하고, 여기 내용으로 한번 볼까요? 연필은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연필에 있는 연필심이 있는데, 그쵸? 우리 이게 연필을 보면, 이게 여기 연필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된대요. 자, 우리가 여기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이 종이에 연필을 슥슥슥 그으면, 이 연필심이 검은 가루가 되어서 종이 위로 떨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가루가 겉 사이에 붙어버린대요.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게 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연필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오, 그랬구나. 라는 걸 우리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야, 이 연필심이 종이에 붙어 있어서 그게 우리 눈에 보면 선으로도 보이고 글씨로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떼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기도구의 종류, 경험, 쓸수 있는 방법, 글씨를 쓰고 지우는 방식, 지우개를 사용하여 글씨를 지우는 방법, 뭘까요? 필기 도구, 설명하고 있는 거, 예, 그 필기 도구가 글씨를 쓰고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첫 번째 도구가 연필이었죠?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글씨를 쓸때 연필심은 검은 가루가 된다. 맞죠? 그 내용 그대로 여기 가져왔었죠?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연필은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 도구이다. 아니죠. 글씨를 쓸 때, 예, 그 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필심에서 나온 가루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아니죠. 속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겉에 붙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 자, 속이 아니라 겉이다. 어때요? 여러분, 반포비를 잘 생각해 보면, 속 아닌데, 겉이었는데, 벌써, 반대되는 낱말이 확, 기억에 딱 남지요? 반포비를 알게 된다는 건 이렇게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4학년이나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이거 배우게 생겼어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많은 낱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 배우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속과 겉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반대되는 말 금방 우리가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자, 이렇게 낱말들 사이의 관계, 예. 낱말들 사이의 관계. 우리 관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기억나요? 이야기를 배울 때, 이야기 읽을 때 인물들 사이의 관계도 배웠었죠?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하나는 갈등하는 관계가 있었고, 도와주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쵸? 자, 여기 낱말들 사이의 관계. 네. 자, 낱말 사이에 또 관계가 존재하는데, 예, 우리가 단지 그냥 내려가요, 올라가요,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 사이에도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있구나, 요거 배우는 건데, 그 낱말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우리는 반포 비로 정리해서 외우고 있었어요. 그쵸? 공기템. 공기템은 중요한 거예요. 예, 선생님이 공기템 정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이 공기템은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에요. 예, 아,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자, 다음 낱말들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빈칸에 네 글자로 쓰시오. 벌써 이게 딱 나오면 우리는, 아, 낱말들 사이의 관계,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문제에서는 포입니다. 낱말들의 뜻을 포함하는 낱말,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여기 이 글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필기도구. 필기도구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예, 네 가지 필기도구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연필을 배웠는데, 연필이, 아하, 검은 가루가 종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구나. 이걸 배웠는데,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 자, 이 글에 쓰인 낱말 가운데에서 뜻이 반대인 관계. 반포비 가운데 반이네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갑시다. 눈, 선, 가루, 종이, 연필, 볼펜, 필통, 샤프, 쓰다, 지우다. 어우, 정답 금방 나왔네. 자, 글을 쓰다, 글을 지우다. 예, 전혀 반대되는 낱말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연필 다음에 다른 친구가 나왔습니다. 바로 볼펜입니다.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 다릅니다. 아, 그럼 연필은 검은 가루가 종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볼펜은 어떤 이치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글씨를 쓰게 만드는 걸까?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볼펜의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연필심이 아니라 잉크가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거. 여기 반포비 생각해 보세요. 중심. 비슷한,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말에 가운데가 있다는 거. 그쵸? 중심과 가운데. 즉, 중심 대신에 가운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 대신에 중심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뜻이 비슷하면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 연필의 가운데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중심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이래도 된다고요. 자,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는 종이에 겉이 아니라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국을 남긴대요. 자, 이 속과 뜻이 반대되는 것은 겉이죠? 네, 아까도 같이 봤어요. 겉. 잉크가 속으로 스며들면서 자국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 눈에는 글씨로, 선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뭡니까? 여기, 예, 연필심은 검은색 가루가 여기 종이 위에 붙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자, 볼펜은요. 자, 우리 볼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죠? 요것은 종이 속에 잉크가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와, 그러면 이거, 종이 속에 잉크가 스며들면, 막 없애기가 좀 힘들긴 하겠어요. 그쵸? 실제로 볼펜으로 한번 쓰면 지우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볼펜으로 썼는데 이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칼로 살살살살 긁기도 했어요. 왜냐? 잉크가 이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볼펜 할때그 볼이 뭔지? 예, 볼펜. 어디 갔어? 볼펜. 이 볼이 볼이에요. 볼. 볼. 볼 알죠? 확 던지는 볼. 여러분 이 볼펜을요, 한번 잘 보세요. 잘안 보이면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보면요. 진짜 끝에 여기 공이 보일 거야. 동그란 공. 진짜예요. 그래서 볼펜이에요.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예, 볼펜. 어디까지 있죠? 볼. 진짜 볼이 있어서 볼펜이에요. 자, 이 볼이요. 볼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한번 쓸때 한번 보세요. 볼이 왔다 갔다 공처럼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구르면서 여기에 잉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잉크를 여기 종이에다가 흘려

흘러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볼펜이에요. 예. 자,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가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국을 남기는 그런 원리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우다. 지금 색깔이 입혀져 있죠? 자, 지우다는 기본형이 지우다죠. 지울 때할 때, 그 지울은 지우다가 기본형이에요. 자, 기본형 지우다와 비슷한, 뜻이 비슷한 말들 뭐가 있을까요? 말은? 예, 삭제하다. 삭제하다. 예. 자, 삭제하다와 이렇게 놓을게요. 예. 삭제하다와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글씨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지우개를 문지르죠, 우리. 아, 틀렸네. 그리고 여기를 팍 문질러요. 문지르면 지우개 가루가 생기죠. 그렇지죠? 그렇죠? 막 문지르면 지우개 가루가 생기면서 후 불어주거나 옆으로 탁탁 치우잖아요. 자, 이 지우개 가루는 종이에 붙어 있는, 아까 어떤 원리였어요? 연필이 쓰는 원리는. 검은 심이, 검은 그 가루가, 검은 가루가, 요렇게 요렇게 종이 위에 붙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붙어 있는 그 연필심의 검은 가루와 함께 뭉쳐진다는 거예요. 예. 딱 가서 달라붙어. 검은 심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막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예요. 팍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툭 떨어지게 한다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막 문지르면 어느새 그 지우개 가루가 막 뭉쳐지면서 검은 심도 함께 까맣게 묻어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까맣게 묻어나온다고요. 이러면서 검은 가루가 탈락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또 색자가 되어 있네요. 색깔이 들어있는 글자. 붓다와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떨어지다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어요. 붓다의 반대말은 떨어지다. 떨어지다의 반대말은 붓다. 네. 자, 그렇지만 지우개는 종이의 안을 파고들 수 없어요. 그렇죠? 지우개를 아무리 문질러도 이 지우개 가루가 종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쓴 글씨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정말 지우고 싶다면 옛날에 그 하얀 수정액이 없을 때는요. 칼로 살살살살살살 긁었어요. 여기를 진짜. 긁어서 왜 긁었겠어요? 여기 스며들어 있는 요 검정색 잉크를 긁어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4번 문단에는 지우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지우개가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는 원리를 알맞게 설명한 친구. 지우개 가루가 연필의 검은 가루 위에 포개져서 글씨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우개 가루가 종이에 붙어 있는 검은 가루와 이렇게 막막 뭉쳐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떼어내는 거야. 떨어지게 하는 거지. 자,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한 친구는 서현이가 되겠고요.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자, 왜? 그럼 왜? 볼펜으로 쓴 글씨를 못 지울까? 지우개로 못 지울까? 이유는 지우개는 종이의 안을 파고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볼펜으로 쓴 글씨 위에는 지우개 가루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우개 가루는 항상 생기죠. 문지르면. 그쵸? 진짜요? 아니, 보세요. 책상 위에 한번 문질러 보세요. 지우개를. 그래도 가루 생기죠. 그죠? 식탁 위에 가서 식탁에서 막 지우개를 문질러 보세요. 그래도 지우개 가루 생기죠. 엄마 몰래 하세요. 네, 이렇게. 지우개 가루는 항상 생겨요. 자, 낱말 기역과 니은의 관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역, 니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이게 교재에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찾으셔야 돼요. 자, 공부할 때는 눈이 바빠야 된다고 했죠? 눈이 막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요. 연필의 기역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에 여기 니은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저 잉크가 까만색 보이죠? 빨간색이면 빨간 잉크가 들어있고, 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중심과 가운데는 어떤 관계의 낱말 관계일까요? 뜻이 같으냐, 비슷하냐, 반대냐,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것이냐. 자,

중심, 가운데 모두 뜻이 비슷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예. 우리가 낱말 관계 세 가지 반포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면 이거 반포비죠? 예, 낱말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여기서는 반포비 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 한 가지만 쓰시오. 여러분, 우리 필기 도구가 일하는 방식 그글 있잖아요. 그 글을 보면 그글 속에서 반포비를 생각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던가요? 일단 제일 그럴듯한 거 뭐였어요? 아, 필기 도구가 그 모든 낱말들을 포함하는 낱말인데 이 필기 도구 아래에는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샤프도 있었어.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머릿속에 탁 들어오던가요? 아,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죠. 그죠? 그것만으로도 벌써 좋은 점이에요.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이해가 잘 되니까 역시 기억도 잘될수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물론 기억력도 있지만 그 앞서서 이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해력과 기억력은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해요. 기억을 일단 해놔. 아,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기억 먼저 해놓자.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몇달 있다가 갑자기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이해를 먼저 딱 하고 나면 기억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쉽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이해하고 기억 또는 기억한 다음에 이해. 다 괜찮아요. 자, 볼펜으로 쓴 글씨는 수정액으로 지우죠. 여러분도 그렇죠? 이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라는 뜻으로 하얀 가루와 가루를 녹이고 굳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볼펜으로 잘못 쓴 글씨가 있는 종이 위에 이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여러분 경험 생각해 보세요. 하얀 가루가 녹아 흘러나온 뒤, 그렇죠? 뭔가 액체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빠르게 굳어버리죠. 자, 지우개가 검게 보이는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 수정액은 검은 자극을 없애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보지 마! 라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지우개는 검은 가루를 막 뭉치게 해가지고 없애버려. 그쵸?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보지 마! 보지 말라고! 하면서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덮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덮어주는 거예요. 보지 마!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세요. 그러면 보인다? 뭘 지웠는지 보여. 왜? 그냥 위에서 덮은 거니까. 진짜 그렇죠? 아주 설명을 잘했죠? 자, 이 수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고친다는 뜻이죠. 고친다. 예, 비슷한 말. 그 다음에 이 수정액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얀 가루가 필요하고요. 이 가루를 녹이는 액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녹기만 해. 자, 수정액을 쫙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안 굳어. 못 쓰죠. 그러니까 굳히는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루 필요하죠. 녹이는 액체 필요하죠. 또, 굳히는 물질도 필요하죠.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자, 굳는다. 뭐 이렇게 녹는다, 굳는다. 여기도 녹다의 반대말 굳는다, 굳다. 뭐 이런 거. 네. 자, 즉 연필은 검은 가루를 종이 겉에 붙게 해서 글씨를 남기고 볼펜은 종이 속에 잉크를 스며들게 해서 글씨를 남깁니다. 지우개는 연필의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떼어내서 글씨를 지우는 반면 수정액은 잉크 자국을 덮어버려. 보지 마! 그러고 덮어버려. 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이렇게 재미있는 원리, 이치라고도 하지요. 예. 자, 우리 이치에 맞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자,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자, 낱말 사이의 관계는요, 뜻이 비슷한 것, 반대인 것, 그리고 뜻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인 것, 이렇게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요. 중심과 비슷한 말 가운데, 쓰다와 반대인 말, 뜻이 반대인 말, 지우다. 겉은 속, 붓다는 떨어지다, 녹다는 굳다. 자, 포함되는 것. 필기 도구는 연필, 볼펜, 지우개, 수정액이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겠고요. 자, 연필, 볼펜, 지우개, 수정액은요, 필기 도구라는 뜻에 포함이 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를까요? 자, 일단 수정액에는 하얀 가루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가루를 녹이는 물질이 또 필요하겠죠. 자, 가루를 녹인 것을 막 발랐어요. 덮었어요. 그런데 굳지를 않네? 그러면 다 소용없죠? 자, 이 하얀 가루를 굳히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2번, 3번, 5번이네요. 2번, 3번, 5번. 그래도요, 이 문제 만드신 선생님이요,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정답이 두 개야, 세 개야, 아니면 다야, 아니면 함정인가? 사실은 정답이 한 개였나? 막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답 쓰는 나는 세 개만 딱 주셔서, 아, 세 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수정액에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어떤 원리라고요? 일단 하얀 가루를 녹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 자, 그러면 이 녹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덮겠죠? 예, 잘못 쓴 글씨 위에 덮어요. 자, 덮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걸 굳혀야 되겠죠? 그래야 그 위에 또 볼펜으로 쓰거나 뭐 거기다 다른 종이를 덮을 수도 있죠. 낱말 기역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수정하는 원리. 네. 기역은 수정한다. 뭐예요? 고친다죠. 고치다. 수정하다. 고치다. 뜻이 비슷한 낱말이 되겠죠. 자,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어떤 이치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샤프를 작동하는 원리 뭐 이런 거. 샤프 알죠? 샤프가 작동되는 원리 뭐 이런 말은 샤프가 작동되는 어떤 이치 뭐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낱말 사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겉, 속. 겉바 속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바 속촉 뭐 이런 거. 예. 쓰다, 지우다. 녹이다, 굳히다. 붙다, 떨어지다. 필기도구 수정해. 아, 요거다, 요거. 5번이죠? 네. 이건 뭘까요, 그러면? 포함하는 낱말, 포함되는 낱말이 되겠죠? 네. 필기도구는 수정액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낱말이고요. 수정액은 필기도구의 뜻에 포함되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5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필기도구가 일하는 방식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가능한 것은 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낱말 사이에 무엇을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기억은 뭘까요? 여기 지금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막 쓰고 싶네요. 자, 여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제가 쓰려고 했죠? 뭘 쓰려고 했을까요? 필기도구 쓰려고 했어요. 자, 그럼 4번과 5번 사이에 예, 답이 있겠네요. 자, 지우개와 수정액은 지우는 걸까요? 수정하는 걸까요? 예, 지워주는 도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한 것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낱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해서 이 전체적인 표를 만들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일단 쓰다와 지우다는 반대되는 관계, 그쵸? 그 다음에 이 필기도구 아래 연필, 볼펜, 지우개, 수정액이 있다는 것은 포함하는 관계.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 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 어때요? 낱말 사이의 관계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죠? 자, 다음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입니다. 고치는 액체입니다. 다음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중심과 가운데에는 뜻이 비슷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붙다와 떨어지다, 녹다와 굳다는 뜻이 반대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필기도구와 연필, 볼펜, 지우개, 수정액은 뜻을 포함하거나 뜻에 포함되는 관계로 성립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반포비 세 가지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다음 낱말을 보고, 아니구나,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연필은 중심에 있는 연필심에 검은 가루가 되어 종이 겉에 붙음. 볼펜은 가운데 있는

잉크가 종이에 어디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김, 종이에 붙은 검은 가루와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함.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겉과 뜻이 반대인 관계인 낱말, 여기죠? 속, 속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낱말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여 위 표와 같이 수정액이 글씨를 지우는 원리를 정리해서 쓰시오. 이거 좀 어렵네요. 녹다와 굳다,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짧은 글 짓게요. 수정액이 글씨를 지우는 원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녹다, 굳다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활용해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정액은요, 하얀 가루를 녹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틀린 곳에 겉에 틀린 것을 그 덮어서 굳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얀 가루가 녹아 흘러나온 뒤 빠르게 굳으면서 종이를 덮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뜻이 비슷한 관계래요. 태양은 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세탁하다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기템, 공기템, 게임 스타트.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반포비.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샘플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 되는 일이다 하지 말았는데 이제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매뉴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막. 근데 어떻게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 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것들이 아니깐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들어가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의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든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 안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 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 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면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온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 초밥이니까 연어 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 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 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콰이리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 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0: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드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 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현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뉴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오늘도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책을 펴서 책에 한번 빠져볼까요? 이것만큼 더 재밌는 게 없을 거고요. 영어 실력도 쑥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우리 이 유니콘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니콘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사역동사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역동사를 제대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written by Claire Philip, illustrated by Jordan Ray.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2: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1: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0: noise just like a bell. Ding!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I wish I could fly!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1: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이라는 책입니다. Magical Adventure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로운 그런 모험이나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여름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그리고 and the fair. Fair이라는 것은 유원지나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나 축제가 was open, 열려 있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열려 있었냐면 영업. 그래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가족들이, 이제 그 유원지에 놀러가는 그 가족들이, 뭐 여러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were arriving,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all around. 모든 곳으로부터니까 곳곳에서부터, 여러 곳에서부터 이제 가족들이 막 도착하는 중이었습니다.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가 되겠네요. The air, 공기가 유원지나 뭔가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어떤 냄새가 나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smell like 뭐 같은 냄새가 나냐면 candy floss, 바로 솜사탕입니다. 솜사탕과 그 다음에 핫도그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갑자기 배가 고픈 그런 생각이 드네요. This year, 올해에는요.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올해는 There was 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A new main attraction. 새로운 주요한 attraction. Attract가 뭔가 매력을 끌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Attraction은 그래서 명소나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주요한 볼거리나 명소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유원지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아 근데 좀 뭔가 덜 와닿지 않나요?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a beautiful carousel 이라고 되어 있네요. Carousel 이라고 하면 빙빙빙 돌아가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는 놀이, 그 탈 것이죠.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그 새로운 A new main attraction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주요한 명소나 볼거리가 그 유원지에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회전목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렇게 약간 의미를 이 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명소나 볼거리가 결국은 회전목마이죠. 회전목마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주요한 탈거리, 탈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놀이기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조금씩 아 이거 새로운 주요한 명소, 볼거리가 뭐지? 뒤에 보니까 회전목마라고 나오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도 머릿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주요한 놀이기구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겠구나가 되겠죠. 이렇게 의미를 약간씩 맞춰가면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단어에 그 다음에 살짝 문맥을 고려해서 말을 바꿔서 이해를 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독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ride was very special.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일기를 적는다거나 놀이공원에 관한 것들 아이들이 적을 때 저한테 가장 아주 많이 물어봤던 게 탈거리들. 맞죠? 탈 것. 탈 것을 쌤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this ride라고 할 때 ride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놀이기구라는 의미입니다. This ride was very special. 그러면 이 놀이기구, 이 탈 것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carousel이 되겠죠. 그 새로 생긴 주요한 놀이기구인 바로 회전목마가 되겠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It was busy all day long. 그것은 하루 종일 바빴다. 이 놀이기구가 하루 종일 바빴다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루 종일 북적북적 거렸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가 되겠네요. A fairy, 요정이 had sprinkled. Sprinkle,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모션을 취했는데요. 뿌렸다라는 거예요. Sprinkle이라고 하면 뿌렸습니다. 무엇을 뿌렸냐면 magic dust, 마법의 가루. 먼지 같은, 가루 같은 것들을 뿌렸습니다. Over, 어디에 뿌렸냐면 over the carousel animals. 그 회전목마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유니콘도 있고, 말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놀이기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들 위에 마법의 가루들을 이렇게 쭉쭉쭉 뿌렸습니다. 누가

요정이요.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The ride. 그 회전목마, 그 탈거리, 그 놀이기구는 made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feel like, 뭐 같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같이요? They were flying. 그들이 마치 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 놀이기구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냥 놀이기구를 타는 건데, 아, 이 놀이기구 이렇게 뭔가 말을 타면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치 나는 듯한 느낌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특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그리고 나서 이 동물들은 해질녘쯤 되니까 came to life,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생기를 가지게 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마법의 그런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made라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made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동사. 자, 그러면 이 사역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사역 동사 제대로 이해하기입니다. 자, 사역 동사 제대로 이해하기. 이 강의를 하기 앞서서 만약에 323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323강을 미리 한번 참고해서 보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시킨다라는 동사입니다.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는 것이죠. make는 상대방에게 시킨다, have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et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허락해서 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를 묶어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역동사가 쓰이면은 문장에서 좀 특이한 어떤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역동사가 아닌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asked, 요청했다. him,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뭐 하라고 요청했냐면 to clean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전에 323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게 to 부정사이죠. to 부정사는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해드리면 to 부정사는 과거의 전치사였습니다. 그 기원을요. 그러면 그 전치사 to는 무엇이냐면 어디 어디에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즉 to 이 전치사 to는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to 부정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 to 부정사들이 미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to clean his room도 미래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I asked him to clean his room. 나는 그의 방을 치우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러면 그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가 치웠습니까? 안 치웠습니까? 확실하지 않죠. 미래에 치울 수도 있겠죠. 물론 그가 아, 나안 치울래 라고 하면 안 치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to 부정사는 미래의 내용이며 불확실한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 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I made him clean his room이라고 하면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도록 시켰다. 즉, 이 문장 안에는 그가 방을 치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치울 거다 안 치울 거다가 아니라 나는 그에게 그의 방을 치우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사역 동사가 쓰일 때 사역 동사라는 것은 그가 방을 치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치우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치웠거나. 그래서 여기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혹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 동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사역 동사는 그것을 시켜서 무조건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to와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두개더 알아볼게요. 세개 더네요. He made her do her homework. 그는 시켰습니다. 그녀에게 뭐 하도록 시켰냐면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시켜서 그녀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혹은 불확실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to 부정사가 여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 let 다음에는 그 시키는 대상이 나올 것이고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do our homework나 fix the car나 stay up late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목적어 지금 여기 her, him, him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보면 asked나 made 다음에는 him,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목적어거든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의 형태인 원형,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부정사를 쓴다고 해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We had him fix the car. 우리는

0: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 이제 방금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Families were arriving from all around. The air smelled like candy floss and hot dogs.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It was a beautiful carousel. This ride was very special. It was busy all day long. A fairy had sprinkled magic dust over the carousel animals. The ride made the children feel like they were flying, and the animals came to life at sunset.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Mala the tiger said. Mala라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자, 여기 있는 Mala the tiger은 누구냐면 그 회전목마에 있는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여기에 나 말고 또 좀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Apollo the unicorn nodded. 아폴로라는 유니콘이 나 좀 지루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ll of a sudden, sudden이라는 것은 돌연, 갑작스러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all of a sudden은 갑자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they heard a noise. 그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Just like a bell. 종소리 같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띵, 뭐 띵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겠죠. The fairy appeared. 요정이 appeared, 나타났고요. Fluttering her wings. 그녀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Flutter이라고 하면 펄럭이다. 제가 날개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날개를 막 펄럭이면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The unicorn stepped forward. 그 유니콘, Apollo the unicorn이 stepped forward.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서 swished 하면 이렇게 휘두르는 것이죠. Swished his glittering mane. Mane이라고 하면 사자나 말, 목 주변에 있는 이런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his glitter. Glitter은 바로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목 주변에 있는 털을 이렇게 휙휙휙 흔들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I wish I could fly. 유니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나는 바란다. I wish. 나는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난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other animals cried.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우는 게 아니고요. 외치는 것이 되겠죠. 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me too. 나도 날고 싶어 라고 다른 동물들도 소리쳤습니다. 과연 이 동물들은 날 수가 있을까요? 요정이 도와줄 것 같긴 한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One night, Mala the tiger said, Is anyone else a little bored? Apollo the unicorn nodded.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Ding! The fairy appeared, fluttering her wings.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I wish I could fly. The other animals cried, Me too.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It was the first day of summer, and the fair was open for business. Attraction. Attraction. This year, there was a new main attraction. Ride. Ride. This ride was very special. Sudden. Sudden. All of a sudden, they heard a noise just like a bell. Glitter. Glitter. The unicorn stepped forward and swished his glittering man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냥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하게 되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은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서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 최고의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많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도 영어가 싫지 않아야 되고요. 조금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가 싫어버리게 되면은 이 영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오랜 기간 하면서 양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재미를 잃어버리면은 영어 자체를 꾸준하게 그리고 그 꾸준한 시간을 막 누적해서 많은 양을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접할 수 있는 영어 영상도 좋고요. 영어 책도 좋고요. 이렇게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한두 가지는 선택을 해서 꾸준하게 평소에 일과 중에 이어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조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접하는 그양 자체가 많도록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최대한 그 속에서 재미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죠. 저도 중학교 때 팝송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책을 읽으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양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4단원, 그리고 사회는 2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해요. 자, 오늘은 먼저 우리 국어 4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같이 정리해 보고 문제 풀어 보고요.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정리해 보고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29쪽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4단원에서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요. 바로 중요한 내용을 어떤 경우에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언제 기록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기록할 때. 자, 이럴 때 우리 중요한 내용 기록하겠죠? 두 번째로는 대화를 듣고, 여러분 대화를 듣고 내가 그 내용 여러분 까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 들으면서 우리 내용 정리할 때. 세 번째는 갑자기 내가 번뜩 좋은 생각이 났어요.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들으면서 내가 기억을 하려면은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면 먼저 기억하기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보기 좋게 우리가 정리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글의 제목에는 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주 모아 모아져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제목을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중요한 문장을 문단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중심 문장은 대부분 문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꼭 항상 앞부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문장은 주로 앞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문장. 바로 중심 문장이 중요한 거겠죠. 그 문단에서는. 자,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을 표로 정리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메모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하면 내용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으며 내용을 머릿속에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메모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 고양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메모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두 빠짐없이 내가 이걸 다 메모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할 때는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만을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제목을 쓸 때는 내용과 어울리는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거 어떤 거 있죠? 이렇게 별표, 자, 이런 기호로 여러분들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었죠? 자, 중요한 내용 찾는 거, 글 제목 활용하는 거, 자, 중요한 문장 찾을 수 있는 거, 중심 문장 찾는 거, 표로 정리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야 되고요. 장소나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봐야 되겠죠?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1쪽이에요. 자, 글을 읽고서는 우리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맑은 여름날 우리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런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마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자, 그리고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한 설명이 아래 나오게 돼 있죠? 자, 우리 먼저 중심 문장부터 찾아보도록 해요. 자, 첫째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아, 매미는 배 밑의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다. 아, 이렇게 먹은 것을 배 밑에 구멍에서 내뿜는구나. 자, 그런데 매미가 무엇을 먹는다고 했냐면 나무의 수액을 마신다라고 되어 있군요. 아, 그러니까 매미가 내뿜는 그 물방울은 여러분들 먹은 것을 내뿜은 거니까 이 수액을 내뿜는 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문단 볼까요? 자, 문단의 중심 문장을 먼저 찾아보면 자, 중심 문장은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자,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은 이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아, 내뿜었으니까 몸이 당연히 가벼워지겠구나. 자, 이 가벼워진 몸을 이용해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매미를 잡아먹는, 매미를 위협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 동물로부터 쉽게 도망갈 수 있군요. 아, 이렇게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여러분들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중심 문장만 살펴보면 먹은 거 내뿜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그 액체는 여러분은 어떻다? 단맛이 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제를 보면 1번 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자, 이것의 정체 여러분들 그 다음 문단에서 바로 나왔었죠.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것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에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 자, 기역은 매미, 니은 구멍, 디귿은 수액입니다. 자, 이 중에서 물이나 액체를 나타내는 낱말은 바로 디귿이 되겠죠. 자, 이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무에 있는 그러한 물과 같은 액체를 우리가 수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정답 디귿도 찾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자, 1번. 매미는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등에서 액체를 내뿜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X. 자,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난다. 우리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었죠. 자,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매미는 몸속의 수액을 내뿜으면 빨리 날아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나왔었나요?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5번 문제와 연결된 글을 읽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보면, 자,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된장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재료가 되는 무엇이 주인공이다? 매주다. 자, 이 매주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잘 말리고, 뭐 20여일간 잘 말려서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한다. 즉, 우리 매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 내용은, 자,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자,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이런 걸 통해서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진다. 자, 이 성분들이 여러분들 사람한테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잘 띄운 매주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즉, 매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생물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나에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먼저 내용이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매주는 찌은 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어 맞는다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문장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 이 글의 내용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잘 띄운 매주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린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2번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볏짚과 공기 중의 미생물이 매주를 발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된장 고유한 맛과 향을 내게 되겠죠. 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자, 매주는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꾸덕꾸덕할 때까지 말린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면 시원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말린다고 나와 있나요? 바로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아닌 거 4번은 4번 문제의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나의 중심 내용, 자,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우리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이나 그리고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문단에. 자, 그러면 우리 앞부분, 그 다음으로 매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다. 자, 이렇게 하면 미생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매주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낸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중심 문장은 이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 몇 번에 있나요? 맞아요. 5번에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의 중심 내용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6번, 7번 문제 볼게요. 자,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할머니, 그리고 감자에 대한 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재미난 글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읽고 우리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라고 해요. 자, 골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뿔이 났다, 즉 화가 났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화가 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으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화가 나는 마음이 나타나 있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볼게요.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보는 것인데, 자, 내가 화가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죠. 자,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소라, 크라면 못 씬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이 얘기는 그 감자 할머니 혼자 가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진이 할머니는 감자가 잘 자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지우볼까요? 할머니는 소리가 더 열심히 감자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 민주가 하는 말을 잘 볼까요? 할머니는 감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노력해서 키운 감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왜냐면 이 뒤에 부분,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함께 노력한 거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번, 9번, 10번 문제 볼 건데요. 자,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글은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우리 어떤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9번 문제를 보면 기억을 예방할 수 있는, 기억을 위해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찾았으면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대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중심 문장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 볼 건데요. 니은과 디귿의 알맞은 낱말입니다. 근육과 초점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그 문장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 왜냐?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무엇을 맞추기가 어렵다. 자, 어떤 것을 맞추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에는 여러분들 초점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눈 근육, 눈에도 여러분들 근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정답, 초점, 근육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10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내용, 우리 교재 1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115쪽에는요, 우리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자, 우리가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과거의 모습을 알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방법, 먼저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나 건축물 찾아서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과거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른들을 찾아뵈서 여쭤보거나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증언을 들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래된 물건, 자료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 찾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자, 만약 그런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진 찍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른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면 메모를 해야 되겠죠. 글로 적거나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까닭. 첫 번째, 과거의 모습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물건, 그리고 오늘날의 물건을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 과거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가 아니라 우리 두 번째죠. 2단원에서는. 자, 2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오래된 물건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과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맷돌, 요강. 그리고 카세트,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물건들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오래된 자료에 담겨져 있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라든지 사진, 일기, 그림 등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사진을 통해서는, 아,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 얼면 썰매 만들어서 탔구나. 그리고 포스터를 통해서는, 아, 쥐를 잡자라는 걸 보니까, 아, 옛날에는

쥐가 굉장히 많았었나 보구나. 그래서 쥐를 잡는 운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래된 자료와 증언으로도 과거의 모습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증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과거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자료와 증언들을 살펴보고 비교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된 건축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던 집의 형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같은 것을 통해서는 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마을을 보호했구나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22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괄호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주변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을 수집했고, 오래된 건축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래된 물건, 오래된 건축물, 바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 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1번,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 살펴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민속촌에 가서 사진 찍기. 자, 민속촌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 아,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집의 형태에서 살았구나. 과거의 모습 알수 있어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찾아봐서 옛날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예전 날짜, 이미 지나간 날짜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알맞지 않습니다. 자, 4번, 5번은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3번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유물을 전시해 놓는 것을 세 글자로 맞아요. 박물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 박물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오래된 물건과 자료가 중요한 까닭. 자, 이렇게 오래된 물건과 자료 도대체 왜 중요하지? 자,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어떨 때 활용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오래된 물건과 자료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래된 물건과 자료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셨다면 4번 서술형 문제도 쉽게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요강. 자, 요강. 곡식을 넣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허,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자, 우리 요강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요강은 우리 화장실 대신에 우리 방 안에서 볼일을 볼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1번 알맞지 않죠? 자, 2번. 비디오. 종이를 넣고 글자를 찍어냈다? 아닙니다. 우리 비디오는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 영상 같은 경우, 캠코더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보관하던 저장 도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잘못됐고요. 3번! 화장실 대신 방 안에서 볼일을 본 것이 바로 요강이고, 우리 맷돌은 공

테이프를 갈때 사용하는 것이죠. 잘 맞지 않습니다. 4번 타자기,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음악을 들었다. 아니죠. 자, 타자기는 이렇게 글자를 칠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우리 5번 문제 정답, 바로 5번이에요. 이 무선 호출기를 이용해서 이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할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흔히 삐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우리 오래된 물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2번이죠. 오래된 물건의 가격. 자, 오래된 물건을 봤다고 해서 이 오래된 물건의 가격 알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7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고 과거의 모습을 알맞게 말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1960년대 겨울 한강이래요. 자, 오늘날의 여러분들 이렇게 한강에서 썰매 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 1960년대에는 이렇게 겨울에 한강이 꽁꽁 얼면 사람들이 나와서 썰매를 탔나 봐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바로 3번이죠. 사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서는 알수 있는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야 하는데요. 자, 1950년대 교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당시 학생들이 성적 알수 있나요? 자, 어디에 우리 친구는 100점 맞고, 50점 맞고, 0점 맞았는지 알수 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기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옷차림은 할수 있네요. 아,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선생님의 옷이 좀 특이하네요. 선생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아, 선생님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자, 옷차림 할수 있고요. 학생들 옷차림, 교사 옷차림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당시 학교의 교실 모습 알수 있지요. 자, 리을, 학생들이 즐겨하던 놀이는 이 사진을 통해서는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여러분들,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오래된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살펴봐야 된다. 자, 중요한 내용.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더 찾아봐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실을 밝혀 말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어떤 사람이 직접 자기의 과거 경험을 말로 들려주는 이것을 들으면 우리 과거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수 있다고 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증언을 통해서 과거 모습 생생하게 알수 있다는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자, 11번 문제 빠르게 해결해 보죠. 자, 위와 같은 건축물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사진을 보니까 기와로 만들어진 오래된 건축물이군요. 자, 이런 집을 우리는 무슨 집이라고 하느냐? 기와로 만든 집이다라고 해서 바로 기와집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자, 이런 기와집.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많이 볼수 있나요? 아니요. 오늘날에는 이런 기와집의 형태를 많이 볼수 없지요. 자, 오늘날에는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집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 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것은 우리 성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알맞지 않고요. 3번 볼게요.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다. 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기와라고 하는 것이 만들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기와집에 살았답니다. 따라 3번 잘못되었고요. 4번. 남자와 여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로 사랑채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했고요. 여자들은 안채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설명? 초가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

물건을 위해서 마지막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물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물건. 자, 이 물건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과 국어 내용, 그리고 사회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국어, 사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지구에서부터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그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별의 밝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의 밝기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이 등급 체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별들의 색깔이 우리가 밤하늘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 별의 색깔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색깔 변화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요, 이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막 두들겨서 농기구라든지 쇠, 뭐 창, 뭐 이런 것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대장장이는요, 이렇게 쇠를 뜨겁게 달구어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원하는 대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는요, 그냥 평상시에 차가울 때는요, 아무리 두들겨도 워낙 단단해서 모양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쇠는 뜨겁게 달구게 되면 충분히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는 좀 약해지게 되면서 망치가 두들기는 대로 모양이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뜨거운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대장장이들은 이 적절해진 이 쇠의 온도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힌트는요, 바로 이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뭔가 어떤 힌트가 들어있는지 우리 친구들 매의 눈으로 한번 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았는지 우리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멀어질수록 이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별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 이 별이 얼만큼 밝느냐? 자, 이걸 표현할 때 엄청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몹시 밝습니다. 뭐 적당히 어둡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이만큼 밝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체계가 바로 별의 등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를 구체적인 특정한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별의 등급 체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 별의 등급을 처음 매겨서 정리한 사람은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무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고대 그리스. 자, 기원전 약 13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약 2160년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어떤 한 과학자가 이 별들의 등급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별을 관측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성으로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맨눈으로 별을 관측했대요. 약 1000개 정도 관측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파르코스는 그 당시에 시력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딱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걸 기록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밤하늘 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밝게 보이는 그 별들을 묶어서 1등성이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한계에 어두운 별들이 딱 지금의 6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히파르코스는 눈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간신히 보이는 별들의 또 묶음을 묶어가지고 그 별들을 6등성으로 먼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별들을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단계별로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으로 이 무리를 지어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별의 밝기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가 썼던 방식대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등급 체계가 무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별의 등급 체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고요,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더 큽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통 이 등급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친구들이 숫자가 클수록 뭔가 더 밝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별의 등급 체계에서는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크다? 그것은 어두운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평가 체계 어떤가요? 평가를 하는 과목들은 보통 5개 구간으로 나눠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런데 살짝 더 옛날에는요, 라떼는 9등급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4%가 1등급이었고요. 하위 4%가 9등급이었어요. 자, 어때요? 성적이 높을수록 더 낮은 숫자에, 작은 숫자에 등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상위권이라는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겁니다. 되셨죠? 자,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더 밝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밝느냐? 약 100배 정도 밝습니다. 자, 실제로 참이 히파르코스가 또 대단한 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히파르코스가 분류했던 1등성 별들의 평균 밝기랑 6등성 별들의 평균 밝기를요, 현대 과학 기술로 밝기 측정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거의 딱 100배가 차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단계별로 나눈 거에 그 뭔가 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그러면은 우리 이 다섯 등급 차이를 100배 밝기 차이라고 하자라고 후대 과학자들이 그냥 약속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등급 차이의 별의 밝기 차이는 약 100배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급 사이에는 약몇 배의 밝기 차이가 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어떤 수를 다섯 번 제곱을 했는데 약 1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약2.51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 2.5배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요. 6등급 별과 1등급 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밝다고요? 네, 숫자가 작은 1등급 별이 더 밝다고요.

몇배더 밝다고요? 그렇죠. 숫자 5가 차이 나니까 100배 더 밝다고요. 자, 그러면 6등급에서 약 2.5배가 더 밝아지면 몇 등급이 될까요? 자, 이때 더 밝아졌기 때문에 등급은 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5등급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등급에서 약 2.5배가 더 밝아지면요? 4등급이고요. 2.5배 더 밝아지면 3등급,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급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겉보기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입니다. 자, 이미 이 등급의 이름에 그 의미가 살짝 내포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둘 다 밝기를 나타낸 것이기는 한데요. 자, 그런데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이겠죠? 즉,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실제 밝기가 어떻든 뭐 거리가 어떻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딱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 겉보기 등급인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작은 별이다? 그 말은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인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겉보기 등급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별의 실제 밝기라는 그 정보를 담아내지 못해요. 아무리 어두운 별도 가까이 있을수록 더 밝아 보이게 되고요. 아무리 밝은 별도 멀리 있으면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이 별의 실제 물리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등급체계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을 그래서 쓰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모든 별들이 동일한 거리에 있다고 딱 가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거리에 놓고 별들을 줄 세웠을 때 그때 밝기 비교를 하면 별들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딱 모든 별들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특정한 거리가 바로 10파색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이미 정의 속에 모든 별들이 10파색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별의 밝기를 그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로 더 밝은 별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하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엥? 자, 다시 또 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앞 강의에서 별의 연주 시차를 이용하면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실제로는 밝아 보이는데 뭐 절대 등급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 별은 실제로는 어두운데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더 가까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거리 감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시면요 실제로 이 겉보기 등급값과 절대 등급값을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값을 계산하는 그 식을 배우게 됩니다.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배우게 되지만 우리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요. 다행히도 그냥 딱 간단하게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느냐, 혹은 딱 10파색에 있느냐, 혹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느냐, 요 정도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많은 친구들이 이 별 단원 중에서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이 10파색보다 더 먼지, 가까운지, 10파색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헷갈리고 뒤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그냥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쉽게 찾아내는 방법, 꿀팁을 주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은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중에서 이 겉보기 등급에만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선으로 쭉 흰색 선으로 표현한 것을 이 그림이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딱 정확하게 10파색에 떨어져 있는 별은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값이 같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별이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낸 밝기예요. 이렇게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낸 밝기와 겉으로 봤을

별에 나타낸 밝기가 같다라는 것은 이 별이 실제로도 가정으로도 둘다 10파색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게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크기를 비교하는 순간 엄청 헷갈려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별부터 한번 보죠. 만약에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의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은 보이는 등급이에요. 그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10파색에 놨을 때보다 더 겉보기 등급이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등급이 크다라는 건 밝기가 어떻다고요? 더 어둡다고요.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10파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파색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베텔게우스의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인데요. 10파색으로 땡겨왔을 때는요, 마이너스 5.1등급으로 더 작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겉보기 등급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 10파색에 갖다 놓고 봤을 때보다 더 등급이 작다라고 합니다. 등급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더 밝아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파색에 놨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10파색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파색보다 안에 있게 되면 겉보기 등급이 더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게 밝기 때문에 무려 마이너스 26.8등급이 됩니다.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이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은요, 우리가 10파색 거리로 멀리 갖다 놓게 되면요, 절대 등급은 약 4.8등급밖에 되지 않는. 사실 이 우주상에서는 뭐 특별히 어둡거나 특별히 밝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별입니다. 되셨죠? 그러나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밝아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별에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라고 하면요. 우리 겉보기 등급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기로 했죠.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거는 겉으로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인다 라는 걸 의미해요.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보다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요, 10파색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으면요. 자, 이거는 10파색에 갖다 놨다고 가정했을 때와 실제가 같기 때문이므로 딱 10파색에 있는 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가 더 밝아 보인다라는 걸 의미해요.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10파색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는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뭐가 더 컸을 때뭐 멀리 있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별의 색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별의 색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별마다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이것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혹시 무슨 별자리인지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이렇게 가운데 벨트 같은 별이 세 개가 붙어 있고, 양쪽에 어깨, 그리고 양쪽에 다리 하나가 잘렸는데, 다리가 있는 이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예요. 겨울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죠. 이렇게 오리온 자리에 왼쪽 어깨의 별을 보시면, 베틀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별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온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베틀게우스 별은요, 색깔이 어떤가요? 딱 보니까 뭔가 따뜻한 색이죠? 황색? 적색? 그 사이 어딘가? 아무튼 따뜻한 색을 띱니다. 자, 그런데 이 오리온 자리의 오른쪽 아래, 다리 부분에 있는 별은요, 리겔이라고 하는 별인데요. 색깔이 어떤가요? 이번에는 좀 뭔가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느낌이 납니다. 청백색?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별들은 다 제각기 색깔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요. 별의 뭐 수명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 색깔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딱한 가지와 관련.

있어요. 뭐냐면요, 그게 바로 별의 표면 온도입니다. 자, 표면 온도예요. 그냥 온도가 아니라 표면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별도 별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내부의 이 구조가 여러 층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 생애 주기에 따라 이 층의 내부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의 온도가 뭐 평균적인 전체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이 대기 있죠. 이 대기의 온도에 따라서 바깥으로 방출해내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표면에 있는 가스층의 온도에 따라 나오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색깔은요, 오로지, 내부는 모르겠고, 이 외부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구나 라고 먼저 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온도가 어떨수록 어떤 색을 띠는지 이걸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그림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한 그림으로 모두 다 이제 이 별의 색과 관련된 내용은 끝납니다. 이게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더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더 파란색 계열을 띱니다. 이것도 이제 온도가 낮으면 좀긴 파장의 빛, 즉 붉은색 파장의 빛을 많이 내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의 짧은 파장의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 좀 어렵다면 선생님이 좀 암기 팁을 주자면 적, 황, 백, 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별거 없어요. 적색, 황색, 백색, 청색 순서대로 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큰 틀만 먼저 외워놓고 그 사이 값은 이 둘을 합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적색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빨간색이 되겠죠. 적색 다음에 이제 황색인데요. 황색이 이제 노란색 황자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과 적색 사이에는 그 둘을 섞은 주황색이 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황색 다음에 이제 백색인데요. 백색은 흰색이죠. 황색과 백색 사이에는 그 사이 색인 황백색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백색 다음에 이제 청색인데요. 백색과 청색을 섞은 청백색이 그 사이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이 별의 온도 순서는 그냥 편하게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별에 대한 모든 내용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던 내용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별의 밝기와 등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등급이 작을수록 어두운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별의 등급, 기본 전제는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 성적처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따라서,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이것부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되셨죠? 자, 그럼 2번입니다.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100배 어둡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등급과 6등급, 총 5등급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5등급 차이 나는 별끼리는 100배 밝기 차이가 나는데요. 누가 더 밝은 별이죠? 우리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100배 더 밝은 것입니다. 따라서 2번도 X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2등급의 별은 3등급의 별보다 약 2.5배 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등급의 차이 밝기 차는 약 2.5배였거든요. 자, 그러면 2등급이 더 밝아요? 3등급이 더 밝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니까 2등급이 3등급보다 더 밝다. 약 2.5배 밝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낸 등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보기 등급의 정의를 우리 친구들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겉보기 등급이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했어요. 따라서 4번은 틀린 보기고요. 이걸 옳게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절대 등급은이라고 해주셔야겠죠.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넘어갈게요. 절대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를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더 크네요. 그쵸? 자, 우리 이거 해석하는 거 어렵게 막 생각하지 말자 했어요. 뭐에 우리가 중심을 맞추자? 바로 겉보기 등급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가 이 18세기 갖다 냈을 때보다 더 등급이 작다라는 거는 더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18세기 갖다 놨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일까요? 실제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8세기보다 가까운 겁니다. 자, 선생님 암기 하나도 안 했죠. 뭐가 더클 때, 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 그때그때 그냥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고요.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2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네요. 이번에도 역시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큽니다.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는 거는 18세기 갖다 놨을 때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18세기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18세기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럼 3번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절대 등급 1등급,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3등급으로 절대 등급이 더 크네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가 더 밝아 보이네. 즉, 18세기에 갖다 놨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네. 아, 18세기보다 더 가까이 있네. 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절대 등급 마이너스 5등급,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3등급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더 큰지 못 찾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3이 더큰 값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추시면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크네. 겉으로 봤을 때더 등급이 크게 나왔네. 더 어두워 보이네. 예요. 그러니까 18세기 갖다 놨을 때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18세기보다 더 멀리 있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감월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표는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별까지의 거리가 몇 파색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이거 크기 비교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리 유출할 수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10 파색입니다. 왜요?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가정을 해놓고 측정한 값이 마이너스 0.6등급인데 그냥 실제로 봤을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0.6등급으로 보인대요. 즉, 가정을 했을 때나 실제로나 둘다 18세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8세기다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온 자리를 구성하는 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사진,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겨울철 대표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는 적색이고요. 리겔이라고 하는 별은 청백색을 띱니다. 자, 그렇다면 위 글에 있는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여 다음 괄호 안에 부등호로 혹은 등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표면 온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별의 색깔로 알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적색 계열을 띠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청색 계열을 띠므로 지금 이두 경우에는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 초반에 제시했던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입니다. 자, 과연 그 당시 대장장이들은 어떻게 해서 쇠의 온도를 알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는 좀 뭔가 보이는 게더 늘어났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쇠의 색깔입니다. 이 쇠의 색깔을 보면서, 아, 적절히 온도가 충분히 뜨거워졌구나. 이것을 알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두들겨 봤으니까 또 어떤 색에서 제일 잘 변형이 되는지도 잘 찾을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쇠를 가열하면 이 어두운 색,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뜨거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심지어는 흰색까지 이렇게 밝게 색이 변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색이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별처럼, 그쵸? 별의 표면 온도처럼 변하는 것으로 쇠의 온도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하는 원리와 같은 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하셨다면 100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4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저하고 이제 듣기 말하기 이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주제 문장을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이렇게 좀 길죠? 예, 예.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내용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공부할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담화를 하나 좀 듣고 문제를 풀 거고요. 오늘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죠. 담화입니다.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때려잡으면서 자,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꼼꼼하게 해드릴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의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보통 질문 중에 이렇게 not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 이것은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선택지를 미리 읽지 않아도 수능은 순서대로 진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1번만이라도 여러분들 미리 읽어두셔야 되고 1번의 내용이 나오고 나면 바로 2번을 읽으시면서 2번의 내용을 기다리시고 이런 순서로라도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자연체험과 관련된 그런 담화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contrast, 대조 유형의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대조 유형의 문제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 혹은 전체를 미리 다 읽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 중에 낚시와 수영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특별 코스는 여름만 운영이 되는지, 세 번째는 코스마다 소요 시간이 다른지, 래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C 코스에서 할 수 있는지, 참가자들에게는 밥하고 물, 점심하고 물이 제공되는지 등등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정답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3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조건 3번 이하에만 답이 나온다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착오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A, B, and C, only during summer.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We hope

0: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1: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하셨고요. 정답도 저는 잘 고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 문장 한 문장씩 들어가면서 자, 요 내용들을 좀 뽀개 볼 텐데요. 1번은 미리 좀 읽어보시라 그랬죠? 야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캠핑이겠죠? 그 다음에 낚시, 피싱, 스위밍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1: 자, 포인트는 뭐죠? Thank you for visiting campsite. 중간에 뭐 캠프사이트의 이름 여러분들이 뭐 All Nature였던 것 같은데 그거 못 들으신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Thank you for visiting campsite. 자,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캠프라고 하기 때문에 campsite이라고 하면 P 사운드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듣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0: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1: campsit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문장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영의 메시지이고 자, 수영할 수 있고 한지 들어보세요.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뭐라고 했나요? 어디까지가 한 단어처럼 딱 들리죠? This is the right place까지는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or those who. 마치 한 단어처럼 요거를 딱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For those who want.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전부 다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처럼 그냥 두루룩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듣기를 했더라도 자, 요 those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학생들은 또 요 내용을 알아듣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느낌이 새로울 거니까 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thos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대세 복수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강의 중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those가 이렇게 수식어를 뒤쪽에 동반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people과 똑같은 뜻이다의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문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those, who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those 이렇게 들리죠.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0: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1: 자,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한 번 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 문장을 한 다음 주 요 시간까지 한 500번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어구 전체가 요 정도의 어구 전체가 여러분들 귀에 한 단어처럼 쏙쏙 들어와서 들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활용도가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의 정오답 단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고요. 자,
0: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1: 끝! 됐죠? You can enjoy. 자, 끝났습니다. Fishing and swimming. 1번 선택지가 지금 낚시와 수영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0: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1: 자, in the lake while camping. 이건 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들으셨으면 당연히 1번이 오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셔서 특별 코스, 여름 동안만 이라고 하는 어구들을 또 기억하시고 자, 그런 진술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0: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1: 아,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0: A, B, and C.
1: A, B, and C.
0: Only during summer.
1: Bingo. Only during summ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동안만 special courses ABC we have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자, 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번도 오답이다 라고 지우시면 되겠어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개의 코스가 있는데 코스마다 소요 시간이 다른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내용이 아마 뒤쪽에 등장할 겁니다.
0: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1: 됐죠? 자, each course takes. 자, take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시간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게 되면 얼마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의 뜻이에요. 취하다 이런 뜻이죠. Each course가 각각의 course가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다음에 서로 다른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0: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1: Okay. 3, 5, 7 hours to finish가 되겠어요. 끝내는데 3시간, 5시간, 7시간이 걸리면 소요 시간이 다른 게 맞지요. 자, 그래서 자, 요 진술을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 요건 지금 3번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지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다음 내용은 뭡니까?
0: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1: 자, 뭐가 들렸어요? 2 hours hiking. is는 작게. is included. Okay? 자, all the courses.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귀에 들렸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0: 2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1: 됐죠? 자, 그 이하의 내용은 뭐예요?
0: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1: 됐습니다. But rafting.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C courses.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후반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rafting은 C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1: 됐죠? 자,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rafting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이 raft가 뭔지 아시죠? raft가 뗏목이고요. 자, 그래서 뗏목을 타다의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rafting이라고 하면 뗏목 타기가 되는 거예요. 급류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 배를 타는 것을 뗏목 타는 것을 raft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rafting은 결국은 course 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afting은 C 코스에서만 할 수 있다. 5번은 안 들어도 정답이네요. 이제 다 일치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답의 이제 정오답 단서도 뒤쪽에 등장을 하는 그 5번의 정오답 단서도 뒤쪽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미 답은 결정됐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1: 자,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ill be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용어가 아니고 이건 기능어,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will be given 이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Rafting equipment
0: will be given.
1: 됐죠? 자, 우리 성우가 참 친절해서 will be given 이렇게 얘기해줬지만 원어민들은 대부분 자,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이렇게 이제 발음을 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급류 타기, 뗏목 타기의 장비는 주어질 것인데요. 점심하고 물 얘기가 좀 나올 텐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0: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뭐 있어요? We don't offer participants. 이런 단어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는 뭐 ER도 붙고 IST도 붙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IAN도 많이 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뮤지션, 뭐 액티비스트, 그 다음에 뭐 employ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는데 ANT가 돼서 사람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participate는 자 참가자라고 할 때 ANT를 붙여서 사람 명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얘도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오답의 중요한 단서기도 한데요.

0: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0: 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음식은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건 당연히 정답이 단서죠, 여러분들. 점심도 준다고 했는데 물을 제외한 건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아직 몇 문장이 남았는데, 자, 그래, 정답이 이미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1: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0: 자,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당신 자신의 점심을 당신은 갖고 와야 됩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점심 안 준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1: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0: 자, 이렇게 딱 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잘 못 들으셨나요? 다시.
1: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0: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Guide는 여러분들 뭐 말 그대로 그 안내인이겠죠. That direction은 뭐예요? 조금 이제 딱딱하죠. 아무래도 conversation이 아니니까 담화는 어휘가 조금 어려워져요. Di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direct라고 하는 동사 지시하다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So follow the guide's direction.
1: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0: Okay,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For your safety.
0: For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1: During the course.
0: During the course. 이렇게 세 단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1: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0: Okay, we hope you have wonderful time here. 요 정도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답도 좀 찾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 우리 고이고이 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열심히 따라하고 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visiting All Nature Campsite.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and rest. You can enjoy fishing and swimming in the lake while camping. And we have three special courses, A, B, and C, only during summer. Each course takes 3, 5, and 7 hours to finish. Two hours hiking is included in all the courses, but rafting is only available in course C. Rafting equipment will be given. However, we don't offer participants any food except water. So you have to bring your own lunch. Please follow your guide's directions for your safety during the course.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here.
0: (목소리)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암기해야 될 문장 기억나십니까? This is the right place for those who want adventure. 였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좀 해보심으로써 특정한 어구, 자주 반복 사용되는 어구들에 많이 좀 친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듣기와 말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내일 어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포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둘째, 셋째, 넷째 시간은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도시개발법 안에서 조합 관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 조합은 워낙 중요한 거죠. 우리 공법 안에서는. 조합이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상의 이제 환지에서 나오는 조합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가게 되면 조합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우리 영역으로 따지면 세 군데 영역.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주택법 나오는데, 시험은 많이 나올 때는요, 조합만 가지고 다섯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게 조합인데, 이 조합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법이 기초가 될 겁니다.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도시개발법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행자 파트에서 조합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요, 크게 나누면 어떤 파트를 가든지 간에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요, 국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의외로 공공기관이 뭔지를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를 몇번 했더랬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무슨 공사는 전부 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공사 빼고.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출제한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아니고,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뭐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봤을 때 공사로 끝나는 말들 있죠. 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 하나 있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각종 공사,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으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등록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회사,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이런 데를 말하겠죠. 부동산 개발업자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출자법인인데, 공동출자법인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공공이나 민간이 둘 이상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만들면 그게 공동출자법인이 됩니다. 공동출자법인은요, 출자 지분이 공공이 50을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으로 보셔야 되고, 민간이 출자 지분의 50을 넘으면 민간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서 토지 소유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1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100만 평 신도시 안에 1평, 1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라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1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드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토지 한 평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99만 9,999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요. 국공유지는 빼고 면적 얼마?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돼요.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요? 3분의 2.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서 정당성을 가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인데,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방식이 하나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재작년에 나왔죠. 어디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됩니까? 당연히, 환지에서만 되겠죠.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토지가 수용당합니다. 제 토지가 만약에 신도시 만들고 수용당한다고 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조합을 만든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단체 행동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수용은 보상금 받고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합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요. 환지에서만 나옵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만 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두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 모든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면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요? 3분의 2. 조합이 시행자는 될수 있는데 모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된다고요? 아, 그렇죠. 환지에서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을 따로 떼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정비법이나 다른 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조합만 가지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7명입니다. 이게 7명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정비법에 가면요, 5명이 먼저 모입니다. 근데 개발법은 7명입니다. 개발법은 7명. 그죠? 개발법이 왜 7명이냐라고 했을 때 개발법이라서 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7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누구 인가를 받냐면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항상 받겠죠. 단,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변경인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경미한 거냐 할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1번지에다가 머슴동, 1번지에다가 머슴동 100번지로 이사 갈수 있잖아요. 소재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신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고하는 방법을 바꿔요. 공고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공고 방법을 바꿀 때.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생략하고 신고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우리가 원래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두 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고 공고 방법이 바뀌는 이두 가지는 그죠? 신고하고 바꿀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동의.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를 받는데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의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만약에 90만 평이면 60만 평이 동의를 해야 돼요. 소유자 총수가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1000명에서 2분의 1, 500명이 찬성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요건과 소유자 요건을 동시 충족하죠. 그럴 때는 조합이 설립될 수가 있다. 면적 얼마요? 3분의 2입니다.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인데 이 면적을 계산할 때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되는지 문제가 제기돼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할 것인지, 국공유지는 빼고 면적을 계산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얼마 한다? 포함해서 머릿수를 계산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인데, 소유자 머릿수를 계산할 때, 공유하게 되면 머릿수 계산할 때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만 소유자 총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병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소유자로 있다라고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표제부에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잘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저 101동 1301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토지 등기부로 가보면요. 그죠? 1013만 2321분의 368 이렇게 지분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공유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해줍니다. 원래 공유는 몇 명이었나요? 한 명인데 원래 공유는 한 명이 원칙입니다. 공유는 한 명만 소유자로 계산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처럼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그죠? 내지는 연립, 다세대에서 101호, 201호, 301호 같이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머릿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전부 다 사람 취급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남공고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남공고란 것은요, 신도시가 어디에 지정되는지 공남, 공개적으로 남, 열람을 시키고, 열람시킨 내용을 공고를 했다. 외부로 알렸다. 이겁니다. 많잖아요. 그러면 다 알게 됐단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이건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진지 알려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가 소유자 수가, 머릿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위치가 어딘지가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다세대를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ABCDEF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아까 구분 소유자는 머릿속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으로 했죠. 그럼 이게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알려지고 나서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했죠. 그럴 때는 공남 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수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사람이 증가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나서 했으니까, 악이 이래 부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공남공고를 이루면 알려졌다는 기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때는 머릿수 계산할 때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공남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있었거든요. 갑이 연립주택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남 공고가 됐어요. 공남 공고를 언제 했냐면 3월 5일 날 공남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즉 알려지고 나서 신도시가 어디에 지은지 알려지고 나서 갑이 이걸 101호, 102호를 갖다가 ABCDEF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구분 등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구분 소유자는 각각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구분 소유자가 나왔잖아. 그럼 6명이 되느냐? 갑 혼자 되느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보겠다? 공남 공고일로 봐서, 즉, 알려지고 나서,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했을 때는 알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ABCDF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때는 누구를 본다? 갑 혼자로 봐요. 근데 공남 공고가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 했어요. 그럴 때 모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요건이 면적이 얼마? 3분의 2입니다.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면적 계산할 때첫 번째,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자 총수로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이죠.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각으로. 근데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알려지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막. 그러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남 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총수를 기준해서 머릿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를 할 때는요, 누가 먼저 동의를 하냐면 사유 토지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먼저 받아요. 그런데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았더니만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나와버렸죠. 그럼 국공유지한테 동의가 이미 요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와 있죠? 4번에 국공유지는
공유지는 빼고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 면적과 소유자한테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면적 요건이나 소유자 총수 요건이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죠. 미달할 때만 그 공유지 관리청한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요?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즉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죠. 동의를 철회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근데 아직 인가가 안 됐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가, 야, 어저께 내가 소주를 갖다 너무 먹었나 봐. 어제 내가 내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거 동의 안 해. 라고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전체 숫자에서 빼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거든요. 갑은 1번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이를 양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1번지를. 그러면 을은 1번지만 삽니까? 갑이 동의했으니까 동의 근한도 같이 삽니까? 그렇죠. 같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을도 망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마치 재개발, 재건축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바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101동 501호가 조합 설립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1호를 샀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다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은 501호를 사면서 앞 사람이 동의한 것까지 같이 인수합니까? 같이 인수하잖아요. 그 말이죠, 이게.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가 신청 전에 똑같아요. 확정되기 전이죠. 이거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인수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죠? 철회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가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찬성한 소유자라고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찬반을 볼 만합니다. 국가 지자체가 이러면 조합원이 될수 있어 없어요? 있죠. 토지 소유자. 사유 토지 소유자 이래 안돼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조합원이 될수 있죠. 왜? 그런 거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조합원이 될수 있죠. 성년인 소유자 이래 안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찬성 반대 국가 지자체. 그죠? 그 다음에 형의 유무, 미성년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평등합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죠. 의결권 평등은 별거 아닙니다. 1 조합 총회에 가면요, 의결권이 있을 건데,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도 몇 표를 줍니까? 한 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표를 줘요? 한 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재산 유무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권이 열자인 건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에는 의결권 몇장 줘요? 한 장만 줍니다. 대표자만 의결권이 있고, 공유, 토지는 대표자. 그럼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이 몇장 줄까요? 그렇죠. 아파트 101호, 101호, 201호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죠. 그리고 공람 공고가 되고 나서, 자, 공람 공고일 아까 알려지고 나서죠. 알려지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했죠. 이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당연히. 그다음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운영이나 경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하니까 등기하면 만다 성립합니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우리가 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됩니까?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은 출생하면 사람이 되는데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된다고요? 등기해야 됩니다. 즉,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되냐면 등기하면 사람이 된다.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다 보면 법 규정에 흠결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이
법인 관련 규정, 비영리 사단 법인의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함정을 팠죠. 이렇게 내죠.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규정의 흠결이 있으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사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 적용을 끌어와서 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공법이 사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똑같습니다.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이. 단, 어떤 적용을 하다 보면, 그죠?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인 관련 규정이 모든 걸 충족할 만큼의 법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그 해석의 문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 민법 규정을 끌어와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으면 뭘 준용하고? 민법, 사단법인. 그리고 법적 성격은 뭐가 된다? 공법상 비영리사단법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임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임직원을 겸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왜? 직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조합을 대표해서 또는 지 스스로를 대리해서, 지 스스로를 갖다 위해서 우리가 조합하고 계약 또는 소송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서를 쓴다니까요. 그럼 지한테 유리하게 할까 아닙니까? 불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민법에서 배우셨죠? 대리인이 자기를 위한 계약을, 그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이나 이사는, 조합이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요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임원의 결격 사유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이런 다른 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네 개는 필수한 기사항입니다.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으로 선임됐다가 다음 사유가 발생해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거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 누구예요, 이거? 그쵸?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파산입니다, 파산. 파산은 됐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누굽니까? 파산자? 경제적 무능자죠. 그래서 1번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행위 무능자고, 2번은 경제적 무능자입니다. 3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됐어요. 즉 법적 책임을 다했어요. 다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면 그때는 되는데 2년이 안 지났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재 있더라. 그럴 때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는 총 몇 개냐면 4개인데 이 4개가 기본이 되고요. 이 4개에다가 정비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한 개가 더 붙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정비법에서 또 임원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또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선고유예나, 그죠? 자격정지나 상실도 임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 4개가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야 됩니다. 또는 집행 면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돼야 돼요. 법적 책임을 다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그럴 때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우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총회에서 하겠죠. 총회는 필수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매번 조합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0: 소집해가지고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둡니다.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이 옛날에 100명이었거든요. 개정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50명입니다.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둘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정비법에 가면 대의원회가 있거든요. 정비법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개발법은 둘수 있습니다. 몇명 이상이면요? 50명. 두어야 됩니까? 둘수 있습니까? 둘수 있다. 대의원회 두는 대의원의 숫자는 의결금 가진 조합원 총수 10분의 1입니다. 그러고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을 하면 됩니다. 대의원회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합니까? 총회 할 일을 대신하겠죠. 그래서 대의원회는 그죠?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을 제외하고는 총회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을 제외한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오죠. 개발법 조합에서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야입니다.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암기사항이 어디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냐면 정비법, 주택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요 5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국가 의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들이 결정하죠. 근데 국민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권한을 만다 위임입니다. 위임. 선거를 통해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권은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은 국회한테 위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구조는 위임 구조입니다. 근데 한번 위임하면 평생을 가는 건 아니고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지자체 4년 동안 우리가 선거로 선출을 하죠. 그럼 걔들은 수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임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임을 하는데 옛날에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위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수임자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월권행위를 하고 막 이상한 행위들이 옛날에 50년대나 60년대에 많이 벌어지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위임을 하지 않고 위임을 안 합니다. 주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려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요거는 대의구한테 위임하지 말고 주인 너희들이 직접 해라 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세 개인데 첫 번째가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해야 돼요. 헌법은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에. 두 번째는요. 반장 선거입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이 직접 안 하고 대의기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 경험칙상 이걸 뺏어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자체 장선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죠. 그래서 반장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데라고 했을 때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들이 대의기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합의 의사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조합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총회를 매번 소집할 수 없으니까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두는 겁니다. 근데 대의원한테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하지 않는 게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봐요.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조합의 헌법이 정관이거든요. 개발사업의 헌법이 개발계획이거든. 요세 개는 헌법입니다. 임원, 반장선거죠. 그다음에 중요사항, 합병예산. 요 다섯 가지는 누가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래서 헌법, 반장선거, 중요, 합병예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꼭 나오고 그다음에 정비법의 영향을 미치는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EBS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맡은 정명욱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졸 도덕 시험 대비 강좌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세 번째 강의에서는 남아있는 세 단원이죠. 세 가지 단원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목에 4단원 과학과 윤리, 5단원 문화와 윤리,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4단원의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문화의 윤리는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해져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윤리도 예전에는 문제 나오는 수가 적었는데 점차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세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부정적 영향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과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과학기술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에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상 중요한 건 그거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게 과학기술을 지상주의라는 관점과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 더 옳냐, 더 맞냐, 그런 게 아니죠. 이두 가지가 절충돼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지상주의, 혐오주의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읽고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일단 과학기술 지상, 다른 말로 낙관주의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무한한 부와 행복을 줄 거야. 라고 믿는 그런 극단적 태도를 과학기술 지상주의, 낙관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베이컨의 저서인 뉴 아틀란티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은 나몰라라예요. 이런 부정적 측면 역시도 과학기술 다 해결할 거야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간과하는

요구한다. 또 이걸 과학기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성찰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내용 자체 어렵지 않으니까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번 반대로 과학기술 혐오 비관주의입니다. 과학기술의 부작용만을 염려해서요, 과학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예요. 과거 영국에서 나타났던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이 있죠. 저런 기계가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어. 기계를 없애야 돼. 이런 러다이트 운동을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고요. 얘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측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게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도 참 그렇고 얘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것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 과학기술 점차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문제는 잘안 나와요. 나와도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관점을 두고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 쓰이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신 입장에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 가겠습니다. 니부어는 뭐라고요? 전강에 쓰였어요. 니부어. 사회윤리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나스 하면 책임윤리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두시면 문제 풀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자. 자, 책임의 범위를 현 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은 과학기술 시대에, 무슨 말이에요?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거 실천 윤리학, 우리가 1강에서 실천 윤리학 정리하면서 윤리적 공백 얘기도 했었고요. 전통적 윤리, 즉, 이론 윤리가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한계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실천 윤리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통적 윤리관은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 즉 책임의 범위가 현세대까지였단 말이에요. 사람, 현세대, 동물식물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는 그 인간의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 책임져야 될 대상, 그 범위를 더 확대시켜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이고요. 미래 세대까지.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동식물 다 들어가고요. 무생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해 있는 자연, 그리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그 지역 지금 쓸수 있어요? 못 쓰죠. 미래 세대는요? 못 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자. 그게 요나스의 책임 윤리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책임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책임져야 돼. 예견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 세대와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과학기술이 존재한다면,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당연히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 구성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과학기술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단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견적 책임이라고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설명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자연관으로 갈게요. 인간 중심주의부터 네 가지를 정리하시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생태 중심주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생태 중심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 뭐, 몇년 전에는 인간 중심주의의 빈도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다고 뭐, 생명, 동물 중심주의 안 나와? 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뭐, 다음 해는 뭐, 인간 중심주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으면, 다음 차 시에는 뭐, 동물 중심주의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오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나왔던 수대로 따지면 인간 중심주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 최근 경향은 두 가지 관점을 합쳐서요. 이두 관점의 공통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두번 연속해서. 그러면, 그런 공통점 차이점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인간 중심주의 갑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 모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도구적 자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자연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해. 대표적인 사상가들 보면 다 옛날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컨. 우리 아까 과학기술 지상주의에서 나왔었죠.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이용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과학적 지식.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의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즉, 자연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혜택과 복지에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제시하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베이컨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사상가예요. 최근에는 잘안 나옵니다. 데카르트 갈게요. 이 데카르트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또 뒤통수 맞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신, 오직 인간만이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이 아닌 예를 들어 자연이나 동물은 정신이 없어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정신을 지닌 존엄한 인간이 의식이 없는 자연을 이용, 정복하는 것은 정당하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있긴 하지만 기계 또는 사고 없는 야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고요. 칸트입니다. 칸트를 제가 좀 강조를 하긴 해요. 자,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직접적 의무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행위,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당연히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 의무라고 해요. 즉, 직접적 의무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의무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자연에게는 직접적 의무는 없어요. 간접적 의무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의 자연보호가 있다. 즉, 자연을, 동물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간접적 의무에 어긋나요. 왜냐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 의무가 이제 자연에게 지켜야 되는 의무고, 직접적 의무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될 의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물 중심주의로 가볼게요. 자, 특징.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라고 봤다면, 동물 중심주의는요, 인간도,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즉,

당연히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는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간이 동물에게 하는 행위 또한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동물에 대한 의무를 직접적 의무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칸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직접적 의무, 간접적 의무 봤을 때, 직접적 의무는 인간만이었는데 동물 중심주의니까 동물까지라고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상가들을 이제 주장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요, 이 동물 중심주의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거의 무조건 싱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레건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 공부하실 때 싱어만 막 파시거든요. 얘만 나오니까 시험에. 그러다 갑자기 레건이 툭 던져졌어요.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안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레건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물 중심주의를 묻기 때문에 내용상 흐름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또 문제를 출제하시다가 좀 지나치게 어렵게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레건도 이제는 알고 있어야겠구나. 요거만 아시면 돼요. 동물 해방론과 동물 권리론으로 두 분을 구분하죠. 요거는 꼭좀 구분해 주세요. 자, 싱어 갑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있으면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돼야 돼.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학자. 공리주의는 많은 쾌락과 행복을 주는 게 옳은 거라고 했잖아요. 고통은 옳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돼라는 입장인 거죠.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당연히 평등한 거예요. 근데 동물 실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죠. 그 실험 과정에서. 그럼 이것은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종차별주의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래서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은 종차별주의로서 옳지 않아.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랑 설명해 드린 거, 요거, 용어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레건 갈게요. 동물 역시도 자기 삶을 살아가. 가족을 구성하고, 새끼를 낳고,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잖아요.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비윤리적인 이유는 동물이 지닌 가치와 권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의무론 입장이다 이런 건안 보셔도 돼요. 그냥 레거는 자기 삶을 영위한 주체다. 동물을 그렇게 봤고요. 그런 주체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동물도 역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동물 권리론을 제시했다 정도,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왔냐면 용어 있잖아요. 용어. 용어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동물중심주의에서. 그래서 이거 용어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생명중심주의로 갈게요. 자, 우리가 인간중심주의 배웠고 동물중심주의 배웠어요. 그러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 느껴지시죠? 생명중심주의는 당연히 생명이 있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고려 대상이 돼야 돼.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식물까지 본 겁니다.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상가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있는데
요 테일러가 갑자기 문제에 등장합니다. 깜짝 놀라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생명 중심주의구나라고 잘 맞추셔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슈바이처 갈게요. 슈바이처 간혹 나와요. 간혹. 생명 외경 사상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 못해 두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없어질까 봐 얼마나 괴롭고 불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명 외경 사상을 제시했다. 슈바이처. 꼭 같이 연결시켜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생명을 유지하고 높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아, 선이야. 반대로 생명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악이야.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당연한 거죠. 생명 중심주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생명은요, 동등성이 있는데 차등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모두 동등성을 갖고 있어요. 모두 소중하죠. 그런데 차등성도 동시에 지녀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살아가는데 얘네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얘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앗아간다고요. 그러면 동등하지 않잖아요. 차등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하는 선택 상황, 즉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이들로부터 얻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 생명을 빼앗는 거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등성과 동시에 차등성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테일러 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고요, 성장하고요, 발전합니다.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봐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재적 가치. 존재이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생명체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가시면 아, 생명 중심주의구나.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생태 중심주의로 가볼게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앞에서 대중했던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돌, 흙, 돼지. 그러니까 돌, 흙, 이런 무생물까지도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일론적 관점이다라고 묻고요. 하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는 전일론 관점이 아니죠. 얘만 전일론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상가요. 여기서 레오폴드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상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생태 중심주의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어떤 주의야? 라고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레오폴드가 나올 때도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지울입니다.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범위, 그걸 도덕 공동체라고 할게요. 그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과 물을 포함하는 대지, 토양, 물을 포함하는 대지, 뭐예요? 무생물인 거죠. 인간은 당연하니까 안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대지윤리다. 대지윤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인간부터 무생물까지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다. 아까 이 생태계라는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구성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에 불과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대지윤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대지윤리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주의하실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스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생태 중심주의의 네스의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개념을 던져요. 그럼 생명 중심주의네 하고 간다고요. 다 틀리는 거죠, 그럼. 아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출제를 하지 않을까, 출제를 하지 않을까 하면 안 되겠죠. 엄청 헷갈리실 거니까. 그래서 주의하실 건 있다라는 거. 자, 심층 생태주의입니다.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는 세계 속에서 속해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의 이 전세, 생태계 전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큰 자아실현, 자아를 자연과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이해한다. 나를 자연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그걸 큰 자아실현이라고 한다. 생명 중심적 평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오폴드하고 네스라는 사상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레오폴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7번 서양의 소통과 담론 윤리입니다. 담론 윤리 하면 하버마스가 떠오르셔야 돼요. 3개밖에 안 했어요, 그죠? 담론 윤리는 하버마스인데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가볍게 그냥 같이 볼게요. 규범의 타당성 요건입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돼요.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 폭력 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유로운 동의.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동의한 것들. 그런 담론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상적 대화 상황 조건이에요. 이해 가능성,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 이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것들 중에 하나가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근데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몇 번씩 반복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개념들만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진리성과 진실성 구분을 가장 어려워 하시거든요. 참여해야 한다. 진리성이고요. 진실은 거짓이 아니다. 속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진실성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이두 가지가 조금 구분이 되실 겁니다. 되시겠죠? 자, 8번. 해외 원조 넘어갈게요. 해외 원조의 필요성은 간단하게 가볍게 보시고요. 여기서 싱어하고 칸트가 잘 나와요. 의무의 관점에서. 아, 롤스. 칸트보다 롤스요. 그런데 자선의 관점에서 노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도감 나오지만 싱어가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 의무야. 반면에 개인의 선택이야, 자유야, 강요하지 마. 이건 이제 노직에 입증하는 거. 이것만 꼭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강까지 모두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체육보험이 실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되고 농작물이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축체육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 우리 농작물도요,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직접 뭐 한다? 사육하는, 즉, 키우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이 이제 이게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각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자, 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 장소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 자다 귀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종모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 모자입니다. 소위 씨소란 얘기인데, 종자를 위해서, 즉, 우수한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야, 이제 씨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가 이제 보험 가입인데, 이러한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에도 각각 해당되고요. 여전히 기표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이제 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장소에 사육하는 말인데, 자, 말도 그, 부문별로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종모마, 종빈마. 그러니까 종모마가 여기도 씨수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빈마가 이제 씨암말. 그러니까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해서 아주 우량한 것 선발해서 종마로 삼고요. 자, 말은 경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육성마라고 하는 것은, 예, 육성마를 경주마로 할 건지, 종마로 할 건지, 아직 이제 뭘로 정할지 모르는데, 이걸 잘 키워서 우량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또 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일반마가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제주마. 자, 이들이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인데요. 돼지 이제 자돈입니다. 소위 새끼 돼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먹는 포유 자돈, 자 이유식을 먹는 이유 자돈이고요. 육성 돈 이제 본격적으로 체격을 키운다 이 말이고 비육 돈은 이제 출하기 전에 이제 비계를 첨착시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살을 많이 만드는 거. 종돈 여기도 마찬가지 종모돈, 종빈돈 해가지고 자 새끼 돼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만드는 거죠. 자, 기타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돼지들도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자, 가금 종류가 있습니다. 가금 종류가 이제 총 8가지인데요. 오리, 당, 메추리꽁, 관상조, 고의, 칠면조, 타조 해서 가입 대상이 되고요. 이제 기타 가축이라고 하는데, 기타 가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슴, 양이 있고요. 꿀벌, 토끼, 오소리 해서 현재 16개 축종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도 이제 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이렇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 축사고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인데 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건물의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부착물입니다.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이 건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울 때는 무슨 무슨 농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농장이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이제 부속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같은 각종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특히 조소 같은 경우는 자, 우유를 짜내는 차규기, 그다음에 원유 냉각기 이런 거. 특히 가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와 부화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단위인데요. 자, 보통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 가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 소 100마리를 키우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50마리만 따로 골라서 가입한다. 이런 거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부 가입하는 또는 포괄 가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종모우와 마른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모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마 같은 건 어때요? 뭐, 저기 유명한 아라비아 우수한 혈통의 말은 한 마리 100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둘 축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축도 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처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축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제외 대상도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 이제 허가 대상이고 좀 규모가 작으면 등록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축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가축 지휘보험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농작물처럼 영업 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납입 보험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업 보험료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떤 축종이든. 그런데 농업인 법인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말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말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말을 키우는 농가라면 조금 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50%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조금 조절하는데 말은 마리당, 자, 한 마리당 가입금의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6천만 원이라고 해 봐요. 자, 6천만 원이면 자, 4천만 원까지는 얼마? 자, 4천만 원까지는 이제 요율을 곱해요. 그럼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0.5.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거. 자, 2천이죠. 2천에 70%니까 2천은 14. 얼마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가축은 그냥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요. 그럼 여기에 50% 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왜? 워낙 비싸고요. 부자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은 자,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도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닭, 돼지, 오리 특히 자, 닭 돼지, 오리입니다. 이들은 가입 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이 면적을 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닭장 안에다 막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이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데

적어도 이 면적의 몇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일 그것을 초과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수를 집어넣어서 키웠다. 그랬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어때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최근에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뭘 보상해 주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주계약에서만 다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특약은 좀 이따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특약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약관 주계약인데요. 손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종모가 이제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자, 보상하는 손해는요. 먼저 폐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자, 여기서 법정 전염병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우리 소 같으면 광우병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살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통해 이중으로 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요. 또 각종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도 풍수설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것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고인데, 꼭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견사를 탈출하여 자 우리 입 소를 물어 죽였어요. 자 이런 것도 사고입니다. 여기 이런 사고들 다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긴급 도축입니다. 가축은요 일단 폐사하면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폐사하기 전에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건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고 긴급 도축하느라고 이제 어때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긴급 도축 사유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부상인데 이때 부상도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나 탈구만 이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난산입니다. 그리고 산용마비. 자, 산용마비는 자,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한테 칼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한꺼번에 말하면 소위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요. 소위 이제 대사성 질병인데 이런 걸로 기력이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급도축한다는 얘기고요. 자, 급성 곤창증입니다. 소는 대세김질하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잘못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건데 이런 경우는 도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젖소로서 유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젖소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축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 도축이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자, 그러니까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소는 무거우니까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도저나 이런 걸로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소에만 있는 게 도난, 행방불명 됐을 때 손해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만서 진단서 발급 비용입니다. 자, 소가 이제 폐사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하는 질병으로 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인지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만, 우리가 이제 부검한다 그러죠, 사람은. 그런 것처럼 거만하고요. 또 진단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좀 추가됐죠. 자, 종모도 소기 때문에 소액이 인정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모는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자,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난은 안 됩니다. 이게 도난은 자, 여기만 되고 종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돼지, 가금, 우리 기타 가축인데 다 거의 보상하는 게 같아요. 자, 돼지도 그러고 가금도 그러고 기타 가축 있잖아요. 자, 이들은요,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재, 수재, 설애, 지진. 자, 자연재해 중에요. 이네 가지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손은요, 기타 등등이니까 자연재해 다 돼요, 다. 그런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풍수, 설, 지 해서 이네 가지만. 자, 그리고, 자, 화재와 풍수, 설, 지, 방재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퇴사했을 때그 축사에서 끄집어 내느라 들어간 비용인데 이것은 다 공통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 자, 화재와 풍수 설치 있잖아요. 자, 이들 손해는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20시간, 즉, 5일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늦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한다면, 뭐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자, 기타 가축 중에, 자, 뭐가 있냐면 꿀벌 있잖아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자, 서양종입니다. 꿀벌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되는데, 여기 소비란 말은, 우리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 있죠? 거기에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소비라고 그래요. 그게 적어도 3매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종 같은 경우는 봉군 있는 상태의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봉군은 벌무리. 그러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부분입니다. 자, 말은 덩치가 이제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폐사. 방금 했던 소하고 같고요. 긴급도축인데, 긴급도축도 부산, 난산, 산용마비는 같은데요. 자, 산통. 이 산통이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말은 창자가 짧아요. 그래서 창자가 쉽게 꼬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급도축합니다. 그리고 경주마가 실명하면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라도 얻자. 긴급도축했을 때 이제 보상해준다. 이거고요. 자, 말에만 있는 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암컷말 생식기관 이상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 장애가 생겼을 때, 자, 보장해주고. 자, 이것은 다 공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축사입니다. 축사도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자, 축사는 일단 화재. 자, 벼락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불 끄느라고 옮겨붙기 전에 좀 옆에 축사를 좀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소방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도 풍수 설치. 자, 자연재해 중에, 자,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 화재와, 자, 풍수 설치로 인한, 자, 피난 손해가 보장이 되고요. 자,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손해 이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방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 외에 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손해인데요. 자,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거는 보험 목적이면 자 폐사했을 때만 이제 인정하는데 가축이 폐사하면 어때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되고요, 축사에서. 그리고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렌더링인데 자 일단 가축이 폐사하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폐사한 가축을 자 뼈하고 살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 비용은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또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런 걸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 손해가 적게 나오고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보험의 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작물도 그러잖아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미보상 감수량에다 보상 안 해주고요. 가축도 통상적인 관리는 기본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까지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충제를 먹인다든가 예방접종한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위권 보존 비용과 잔존물 비용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대위권 비용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위권 보존 비용이란 말은 보험 사고가 제3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일단 보험 사고가 인정됐으니까 보험금 줄 텐데, 그럼 보험 가입자는 그 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또 청구해. 그럼 이중으로 받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권 행사인데, 이걸 하기 위하여 뭔가 관리를 하고 지켰다 이거. 자,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니까 이 권리를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뭔가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거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자, 잔존물 등입니다. 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험회사가 이제 보험금 지급, 자, 보통 80% 보험 사고 나요. 자, 80%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100% 피해 났다고 보험금을 다 줍니다. 왜? 그걸 평가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자, 그래서 100% 피해 났다고 해서 보험금을 다 주고요. 그럼 그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취득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입자가 이 잔존물을, 자, 보존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뭔가를 덮어 씌운이라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따라 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자, 보험 사업자 요구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험 사업자가 지불을 해 줘야 되겠죠. 예. 물론 요구 없이 하면 안 돼요. 요구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비용 손해도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이제 특약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입니다.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서 도체란 말은 소는 어때요? 우리가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는, 이건 지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자, 도체해서, 자, 경매로 넘기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경락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그러니까 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해서 그 몸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체, 머리 자르고 이렇게 손, 각을 다 버리고 창자 다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거기에 뭐 피멍이 든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그걸 다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이라고 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자, 질병위험보장특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소, 말은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돼. 근데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전염성 위장염 TG, 자, 유행성 설사염 PED,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딱이세 가지 질병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이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이런 질병으로 폐사할 것 같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보험기간이 지나서 폐사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축산 휴지 위험 보장은요. 자, 이것은 이제 돼지하고 이제 있는 돼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명한 돼지, 구제역이랄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처분해야 돼. 그럼 전부 살처분하느라고 축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 자, 뭐야? 축산업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가축이 없을 때 보장받는 거, 그게 이제 축산 휴지 위험 보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입해서 이제 보상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와 가금, 자, 이들 둘의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재해 보장 추가 등인데, 특히 돼지나 가금은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염일 때 돼지 같은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요. 특히 가금은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땀샘이 없기 때문에 폭염에 그냥 쓰러져 폐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약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된 게 뭐냐? 전기적 장치인데, 전기적 장치가 뭐냐?

0: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염으로 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적 장치가 파악에 변조되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해 줍니다. 왜 24시간이냐? 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고치라는 얘기. 이걸 늑장 부려서 폐사하지 않게끔 하루 안에 고치세요. 자, 그리고 폭염입니다. 자, 돼지와 가금은, 자,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풍수설지 이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은요. 자,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전부터요. 해제가 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근데 폭염특보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보가, 자, 해제가 되는데, 보험기간이 이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게요. 왜냐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종료일을 해제로.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이제 하루 늦게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보장 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폭염재해 보장 특약은요, 전기적 장치 특약에 가입해야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야 이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특약이 특약이 돼가지고 이제 추가 특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특약에 따라 보장받는 게 있는데, 시수말입니다.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으로 인하여, 자, 번식을 못하면 보장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 운송 위험 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자, 주로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경마장에 갈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싣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그래. 그거 보장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하, 1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 이동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근데 이것도요, 경주마는 워낙에 비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종모마나 종빈마의 용도가 변동되면 이걸로 보장,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따로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 질병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가입해서 한달 이내에 발병한 걸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소위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해야 되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니까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특약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인데, 자, 폐사 긴급도축 확장고양. 이것은요, 사슴과 양. 약간 덩치가 크니까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벌에만 있는 게 낭충봉화부패병, 그 다음에 부저병. 이런 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는 설의 손해 부보장인데,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는데, 자, 이것은 돈사와 가금사만, 즉, 돼지와 가금사에만 인정이 되는 특약인데, 요즘 축사가 튼튼하니까 눈에 의해서 막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특약을 가입하는데, 돈사와 가금사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은 주기약과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5과의 강좌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자, EBS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안내하시고,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손해평가 부분의 전문가로 태어나도록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업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포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둘째, 셋째, 넷째 시간은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도시개발법 안에서 조합 관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이 조합은 워낙 중요한 거죠. 우리 공법 안에서는. 조합이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상에 이제 환지에서 나오는 조합인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우리 영역으로 따지면 세 군데 영역.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주택법 나오는데, 시험은 많이 나올 때는요, 조합만 가지고 다섯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영역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는 게 조합인데, 이 조합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법이 기초가 될 겁니다.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비법이나 주택법에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도시개발법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행자 파트에서 조합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령은요, 크게 나누면 어떤 파트를 가든지 간에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는요, 국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의외로 공공기관이 뭔지를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를 몇번 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무슨 공사는 전부 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공사 빼고.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출제한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아니고,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뭐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봤을 때 공사로 끝나는 말들 있죠. 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이 하나 있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각종 공사,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는 이제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있으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등록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설회사,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이런 데를 말하겠죠. 부동산 개발업자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출자법인인데, 공동출자법인은 글자 그대로 위에 있는 공공이나 민간이 둘 이상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법인을 만들면 그게 공동출자법인이 됩니다. 공동출자법인은요, 출자 지분이 공공이 50을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으로 보셔야 되고, 민간이 출자 지분의 50을 넘으면 민간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에서 토지 소유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1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100만 평 신도시 안에 1평, 한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될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100만 평의 신도시를 만드는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한 평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99만 9999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토지 소재가 사업 시행령이 되는데, 여기서 토지 소재는요, 국 공유지는 빼고 면적 얼마?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 시행령이 돼요.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요? 3분의 2.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서 정당성을 가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인데,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방식이 하나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재작년에 나왔죠. 어디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됩니까? 당연히 환지에서만 되겠죠.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토지가 수용당합니다. 제 토지가 만약에 신도시 만든다고 수용당한다고 가정해 주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조합을 만든다?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단체 행동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수용은 보상금 받고,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각자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조합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요. 환지에서만 나옵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만 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두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순한 토지 소유자, 모든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하면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요? 3분의 2. 조합이 시행자는 될수 있는데, 모든 사업에서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서만 된다고요? 아, 그렇죠. 환지에서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을 따로 떼서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정비법이나 다른 데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니까 조합만 가지고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7명입니다. 이게 7명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정비법에 가면요, 5명이 먼저 모입니다. 근데 개발법은 7명입니다. 개발법은 7명. 그죠? 개발법이 왜 7명이냐라고 했을 때, 개발법이라서 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7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누구 인가를 받냐면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항상 받겠죠. 단,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때는 변경인가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경미한 거냐 할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1번지에다가 머슴동, 1번지에다가 머슴동 100번지로 이사 갈수 있잖아요. 소재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신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고하는 방법을 바꿔요. 공고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공고 방법을 바꿀 때. 이럴 때는 변경인가를 생략하고 신고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우리가 원래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두 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고 공고 방법이 바뀌는 이두 가지는, 그죠? 신고하고 바꿀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동의.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를 받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습니다.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만약에 90만 평이면 60만 평이 동의를 해야 돼요. 소유자 총수가 1000명 있다 그러면 그 1000명에서 2분의 1, 500명이 찬성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요건과 소유자 요건을 동시 충족하죠. 그럴 때는 조합이 설립될 수가 있다. 면적 얼마요? 3분의 2입니다.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면적 3분의 2와 소유 총수 2분의 1인데, 이 면적을 계산할 때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되는지 문제가 제기돼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할 것인지, 국공유지는 빼고 면적을 계산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얼마한다? 포함해서 머릿수를 계산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인데, 소유자 머릿수를 계산할 때, 공유하게 되면 머릿수 계산할 때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만 소유자 총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병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소유자로 있다라고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표지부에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잘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머릿수 계산을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전부 다 사람 취급을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남공고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남공고란 것은요, 신도시가 어디에 지정되는지 공남, 공개적으로 남, 열람을 시키고 열람시킨 내용을 공고를 했다. 외부로 알렸다 이겁니다. 많잖아요. 그러면 다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이건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신도시가 어디에 만들어진지 알려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가 소유자 수가 머릿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위치가 어딘지가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다세대를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ABCDEF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아까 구분 소유자는 머릿수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으로 했죠. 그럼 이게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알려지고 나서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했죠. 그럴 때는 공남 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머릿수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사람이 증가했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나서 했으니까 악이 이래 부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공남공고를 이루면 알려졌다는 기준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때는 머릿수 계산할 때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공남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있었거든요. 갑이 연립주택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남공고가 됐어요. 공남공고를 언제 했냐면 3월 5일 날 공남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즉 알려지고 나서 신도시가 어디에 지는지 알려지고 나서 갑이 이걸 101호, 102호를 갖다가 ABCDEF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구분 등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구분 소유자는 각각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구분 소유자가 나왔잖아. 그럼 6명이 되느냐, 갑 혼자 되느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보겠다? 공남공고일로 봐서, 즉 알려지고 나서 공남공고가 되고 나서 했을 때는 알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ABCDF를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때는 누구를 본다? 갑 혼자로 봐요. 근데 공남공고가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 했어요. 그럴 때 모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요건이 면적이 얼마? 3분의 2입니다. 소재 총수 얼마? 2분의 1이 되거든요. 근데 면적 계산할 때첫 번째, 국공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이죠.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각으로. 근데 공남 공고가 되고 나서, 무슨 말이에요? 알려지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합니다. 막. 그러면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남 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총수를 기준해서 머릿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를 할 때는요, 누가 먼저 동의를 하냐면, 사유 토지가 면적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먼저 받아요. 그런데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았더니만,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나와버렸죠. 그럼 국공유지한테 동의가 이미 요건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왜 나와있죠? 4번에 국공유지는 빼고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 면적과 소유자한테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그 면적 요건이나 소유자 총수 요건이 동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죠. 미달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요?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동의를 했다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즉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죠. 동의를 철회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아직 인가가 안 됐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가, 야, 어저께 내가 소주를 갖다 너무 먹었나 봐. 어제 내가 내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거 동의 안 해. 라고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전체 숫자에서 빼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거든요. 갑은 1번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를 양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1번지를. 그러면 을은 1번지만 삽니까? 갑이 동의했으니까 동의.

은안도 같이 삽니까? 그렇죠. 같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을도 마한 것을 온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마치 재개발, 재건축에서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바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101동 501호가 조합설립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501호를 샀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다시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은 501호를 사면서 앞 사람이 동의한 것까지 같이 인수합니까? 같이 인수하잖아요. 그 말이죠, 이게.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가 신청 전에 똑같아요. 확정되기 전이죠. 이거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인수한 사람이 동의를 철회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죠? 철회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가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찬성한 소유자라고 안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찬반을 부를 만합니다. 국가 지자체가 이러면 조합원이 될수 있어 없어요? 있죠. 토지 소유자. 사유 토지 소유자 이런 안돼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조합원이 될수 있죠. 왜? 그런 거 없잖아요. 미성년자가 조합원이 될수 있죠. 성년인 소유자 이런 안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찬성 반대 국가 지자체. 그죠? 그다음에 형의 유무, 미성년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토지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조합원이 될수 있다. 그다음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이 평등합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나왔죠. 의결권 평등은 별거 아닙니다. 1 조합 총회에 가면요. 의결권이 있을 건데 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도 몇 표를 줍니까? 한 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표를 줘요? 한 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재산 유무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권이 열세인 건 아니잖아요. 똑같으니까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거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에는 의결권 몇장 줘요? 한 장만 줍니다. 대표자만 의결권이 있고 공유 토지는 대표자. 그럼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이 몇장 줄까요? 그렇죠. 아파트 101호, 101호, 201호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죠. 그리고 공람 공고가 되고 나서 자 공론 공고일 아까 알려지고 나서죠. 알려지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했죠. 이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의결권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당연히. 그다음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의 운영이나 경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언제 성립하느냐라고 하니까 등기하면 만다 성립합니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우리가 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됩니까? 자연인은? 그렇죠. 자연인은 출생하면 사람이 되는데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된다고요? 등기해야 됩니다. 즉,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되냐면 등기하면 사람이 된다.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다 보면 법 규정에 흠결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이 법인 관련 규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규정을 끌어와서 적용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함정을 팠죠. 이렇게 내죠.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규정에 흠결이 있으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사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 적용을 끌어와서 한다고 해서 법적 성격이 공법이 사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성격은 똑같습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단, 어떤 적용을 하다 보면, 그죠?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인 관련 규정이 모든 걸 충족할 만큼의 법 조문이 만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그 해석의 문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 민법 규정을 끌어와서 해석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으면 뭘 준용하고? 민법, 사단법인. 그리고 법적 성격은 뭐가 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임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임직원을 겸직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왜? 직무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조합을 대표해서 또는 지 스스로를 대리해서, 지 스스로를 갖다 위해서 우리가 조합하고 계약 또는 소송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서를 쓴다니까요. 그럼 지한테 유리하게 할거 아닙니까? 불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민법에서 배우셨죠? 대리인이 자기를 위한 계약을, 그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이나 이사는, 조합이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요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임원의 결격 사유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비법, 그다음에 주택법 이런 다른 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네 개는 필수한 기사항입니다.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수 없고 임원으로 선임됐다가 다음 사유가 발생해져.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유형이 임원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자,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거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 누구예요, 이거? 그쵸?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파산입니다, 파산. 파산은 됐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누굽니까? 파산자. 경제적 무능력자죠. 그래서 1번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행위 무능력자고, 2번은 경제적 무능력자입니다. 3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됐어요. 즉 법적 책임을 다했어요. 다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면 그때는 되는데 2년이 안 지났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현재 있더라. 그럴 때는 임원이 될수 없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 사유는 총몇 개냐면 4개인데 이 4개가 기본이 되고요. 이 4개에다가 정비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한계가 더 붙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정비법에서 또 임원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또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선고유예나 그죠? 자격 정지나 상실도 임원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 4개가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구라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두 번째, 경제적 무능력자, 파산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야 됩니다. 또는 집행 면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이 돼야 돼요. 법적 책임을 다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그럴 때는 임원이 될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우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총회에서 하겠죠. 총회는 필수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매번 조합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총회 소집해가지고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둡니다.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명 이상일 때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이 옛날에 100명이었거든요. 개정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50명입니다.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둘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정비법에 가면 대의원회가 있거든요. 정비법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개발법은 둘수 있습니다. 몇명 이상이면요? 50명. 두어야 됩니까? 둘수 있습니까? 둘수 있다. 대의원회 두는 대의원의 숫자는 의결금까지 조합원 총수 10분의 1입니다. 그러고,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을 하면 됩니다. 대위원회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합니까?

총행할 일을 대신하겠죠. 그래서 대위원회는 그죠? 총회 의결 사항 중 다음을 제외하고는 총행할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을 제외한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오죠. 개발법 조합에서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야입니다.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암기사항이 어디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냐면 정비법, 주택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요 5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국가 의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들이 결정하죠. 근데 국민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권한을 만다 위임합니다. 위임. 선거를 통해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권은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은 국회한테 위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구조는 위임 구조입니다. 근데 한번 위임하면 평생을 가는 건 아니고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지자체 4년 동안 우리가 선거로 선출을 하죠. 그럼 걔들은 수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임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임을 하는데 옛날에 역사적으로 국민들에게 위임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수임자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월권 행위를 하고 막 이상한 행위들이 옛날에 50년대나 60년대에 많이 벌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위임을 하지 않고 위임을 안 합니다. 주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려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둔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요거는 대의기구한테 위임하지 말고 주인 너희들이 직접 해라 라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세 개인데 첫 번째가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해야 돼요. 헌법은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해야 됩니다. 요거는 헌법에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에. 두 번째는요, 반장 선거입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이 직접 안 하고 대기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적 경험칙상 이걸 뺏어와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자체 장선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죠. 그래서 반장 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데라고 했을 때,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라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들이 대의기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하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조합의 의사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면 조합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총회를 매번 소집할 수 없으니까 뭘 둔다? 대의원회를 두는 겁니다. 근데 대의원한테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하지 않는 게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봐요.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 조합의 헌법이 정관이거든요. 개발사업의 헌법이 개발계획이거든. 요세 개는 헌법입니다. 임원, 반장선거죠. 그 다음에 중요사항, 합병예산. 요 다섯 가지는 누가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래서 헌법, 반장선거, 중요, 합병예산. 요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법의 영향을 미치는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